0: 음바페는 이번 대회 7호골로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대회에서 4강 돌풍을 일으킨 모로코는 16강전에서 캐나다를 3대0으로 완파하고 아프리카팀 최초로 월드컵 8강에 2회 연속 진출하는 역사를 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 여러분께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미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왔다. 대한민국은 이런 가치를 함께 지켜온 미국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적었습니다. 또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천억 원이 넘는 정보보호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공시 종합포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정보보호부문 투자 금액이 4,121억 2,905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투자 금액인 3,477억 9,879만 원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2022년 정보보호공시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된 이후 삼성전자가 공시한 최대 투자액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거주자인 90대 여성이 숨졌고 두 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등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제주 일부 산지에는 15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대전, 세종, 충남, 충북과 광주, 전남, 전북 20에서 60mm, 경남 서부 남해안 20에서 70mm, 부산, 울산, 대구, 경북 5에서 50mm, 제주 30에서 10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소풍과 수학여행이 안전 문제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군의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푸소는 갈수록 인기 만점입니다. 학생들이 한 민가에서 숙식하면서 갯벌 체험도 하고 농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군청 전담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민가시설 점검 결과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선 학생들의 이동 상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또 농가 운영자는 각종 안전, 위생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하죠. 덜어내시오라는 전라도 방언에서 이름을 따온 푸소. 민관이 힘을 모으니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안전 고민도 싹 풀리는 것 같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떤 생각 하셨나요? 오늘 할 일도 떠올리셨겠고 오늘도 안전하게 재밌게 잘 지내자 하는 생각도 하셨죠? 안전하게 지내자는 면에서 이 조사를 기억하고 싶어요. 공공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올 초에 2025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답니다. 여기서 보행 행태 의식 수준도 조사를 했는데요.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최근 30일간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넌 경험이 있나요? 하고 물었답니다.
1: 네,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에 1명은 무단 횡단 때문이라는 집계도 있는 만큼 무단 횡단을 했는지를 물었군요.
0: 네.
1: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는데도 아닌 곳으로 건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무단 횡단이라고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렇게 한 달 내에 무단 횡단을 한 경험 응답자의 18.2%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서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1: 네, 생각은 그랬겠지만 위험한 일이죠. 이게 횡단보도에서도 왜 보행자 신호가 10초 남았다 또는 뭐 15초 남았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럴 때 막 뛰기도 해요. 이런 신호는 넉넉히 여유를 두고 좀 지키셔야겠고 무단 횡단은 위험하니까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0: 맞습니다. 더구나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었죠. 비에 젖으면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지기 쉬우니까 그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일 2부 순서 여성살롱 7월이라 새로운 주제로 찾아온다는 말씀도 미리 드리면서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0: 우리는 백화스.
1: 토익은 해커스.
2: 잠시 후 승선 시작하겠습니다.
3: 배를 타고 그렇게 도착한 섬에는 세상의 분주함 대신 파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2: 설레는 신혼여행, 친구들과 떠난 여름휴가, 여러분의 섬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3: 여성시대 홈페이지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2: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네,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바다 위 어느 섬에선가 여성시대를 듣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0: 있을까요?
1: 가끔 미니 보면 네. 그 섬나라 일본, 아하. 호주에서도 듣고 계시던데 말이죠. 아,
2: 그렇죠. 네. 이 여름이면 더더욱 떠나고 싶어지는 그 바다 그리고 섬. 연상이 되죠.
1: 네.
2: 자, 지금 여성시대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화요일마다 소개해드리겠어요. 나의 섬 이야기. 홈페이지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섬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1: 저는 친구랑도 갔었고 가족이랑도 갔었고 혼자서도 갔던 그 남해의 섬이 청산도라고 있어요. 예, 거기 서편제도 찍었거든요.
2: 알아요. 거기 네. 돌담도 너무 예쁘고, 네.
1: 예, 거길 초입에 이렇게 걸으면 그 서편제 음악도 막 나오면서 이렇게 걸으면
2: 그렇군요.
1: 딱 거기까지가 이제 관광지인 것 같은데 저는 친구 덕분에 예, 그 섬을 한번 이렇게 쫙 걸어서
2: 오,
1: 한 바퀴를 다 돌아봤어.
2: 세상에 걷기 싫어하는 일종 씨가.
1: 그러니까.
2: 청산도와를 한 바퀴 도셨구나.
1: 예, 그 뒤쪽까지도 이렇게 가보고 해서.
2: 오, 좋죠.
1: 가족끼리도 가서 거기서 처음에 딱 배 내리면 이걸 김국이라고 해야 되나?
2: 아, 알아요.
1: 와.
2: 그건 바다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1: 너무 맛있더라고요.
2: 네.
1: 미역국이랑 또 달라.
2: 달라요. 네.
1: 그거 짭조름하니 간다.
2: 아유, 정말 있고. 맛있어요.
1: 아, 갑자기 청산도 생각이 나네. 네,
2: 말린 김 갖고는 안 돼요.
1: 어.
2: 이게 신선한 김, 날김을 가지고 끓이는 거거든요.
1: 그런 거예요?
2: 네네.
1: 아, 진짜 입에 착착 붙더라고. 아주.
2: 맛있어요. 네.
1: 자,
2: 그러셨구나.
1: 여러분들의 섬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 자, 오늘의 첫 사연은 경상남도 창원시의 서운주님의 사연입니다. 37년 전 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에 있는 한 치과에서 왼쪽 아래 어금니를 치료받았습니다. 당시 충치가 심했던 저에게 원장님은 기둥을 세우고 치아에 보철물을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젊었던 저는 그 치료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치료인지 알지 못한 채 치료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3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점심을 먹던 중에 입안에서 딸그락 하는 금속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확인을 해보니 왼쪽 아래 어금니에 크라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순간 덜컥 겁이 났죠. 아휴, 이제 이 치아도 끝났네. 그런데 다시 살펴보니 빠진 것은 크라운뿐이었어요. 37년 전 원장님께서 세워주신 기둥과 그 남아있는 치아는 놀라울 만큼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정말 튼튼하게 정성껏 치료해 주셨구나. 사실 저는 오래전 왼쪽 위에 어금니를 먼저 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치아가 빈 곳으로 조금씩 이동했고 결국 왼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위아래 치아가 정확하게 맞물리지 않는 상태에서 오랜 세월 음식을 씹다 보니 치아를 씌운 크라운에도 반복적으로 큰 부담이 가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원장님께서 만들어주신 크라운은 37년 동안 탈 없이 제 식사를 책임지며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크라운이 빠진 날은 치료의 한계를 확인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치료의 진가를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쉽게 만들고 쉽게 교체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어떤 가치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3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치료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제 치아를 치료하시던 그날은 아마 수많은 진료 중 평범한 하루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하루에 정성과 책임감은 제 치아를 37년 동안 버티게 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의 손길 덕분에 저는 소중한 치아를 37년 동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원장님께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묵묵히 환자를 위해 진료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께

0: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7년이 지났어도 기억되는 치료. 저는 그것이 진정한 의료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당시 치과 이름도 또 원장님 성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나는 것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청구 그린맨션 상가 3층에 있었던 치과라는 것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직접 찾아가 원장님을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린 후 다시 치료도 받고 싶어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 가운데 당시에 그 치과를 기억하시거나 원장님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년이 지난 지금 꼭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1: 야, 그 37년 전 치과쌤이 정말 꼼꼼하고 튼튼하게 치료를 잘 해주셨나 보다.
0: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시 치료를 하면서 옆에 이렇게 보고, 야, 이건 참 잘 버티고 있다. 이건 언제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70년대 중반에 했나? 야, 참 놀랍다. 오. 지금까지 버티고 있네. 이런 치료도 있어요, 또.
1: 그렇군요.
0: 네. 네.
1: 근데 저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청구 컨벤션 상가 3층에 있었던 치과 쌤을 다시 만나면
0: 네.
1: 그 쌤이 그러실 것 같아. 아이고 그 오른쪽 저기 왼쪽 위 어금니 자리 그거 빨리 메우셔야지. 안 그러면 좀 무너집니다.
0: 네. 벌써 다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이 빠진 자리를 메우면서 이동합니다.
1: 왜냐면 지금부터도 더욱더 이 씹는 게 중요하실 텐데.
0: 맞아요.
1: 이게 한 자리가 비면 진짜 글로 자꾸 쏠리잖아요.
0: 계속 쏠려요.
1: 네. 예, 그 치료도 꼭 받으세요. 앞으로 진짜 더욱더 중요해지니까.
0: 중요하대요. 그 치아가 딱 맞는 거. 맞물려서 맞는 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라네요.
1: 맞습니다.
0: 네.
1: 아프다고 신호 보낼 때 말고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이렇게 챙기시면. 특히 치과가 더 그렇대잖아요.
0: 네. 정기적인 진료. 그게 중요하대요.
1: 오히려 치과는 평상시에 가면 돈이 덜 드는데 너무 아파서 가면 돈 많이 든다고.
0: 맞아요.
1: 예. 자, 한번 잘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충청남도 천안시의 홍경숙님이십니다. 요즘 한국사에 관심이 커진 40대 주부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한국사를 40대 후반이 돼서야 즐겁게 배우게 됐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암으로 투병 중이신 아버지와 고등학생인 두 딸 덕분이었죠. 2년 전 아버지는 간암 4기를 진단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사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은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상황이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게는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가장 고마운 시간으로 남아있지만요. 아버지가 항암치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지만 저는 떨어져 살아서 자주 찾아뵙기 어려웠습니다. 암 환자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지도 잘 몰랐죠. 곁에서 아버지를 챙기는 엄마와 동생에게 그저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평소보다 전화를 자주 드리기는 했지만 식사는 하셨는지 잠은 잘 주무셨는지 애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고등학생이다 보니 수행평가며 시험이며 챙겨야 할 게 많았습니다. 엄마로서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모르는 거 천지였죠.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설명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설명을 못 해주니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죠. 엄마로서도 딸로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만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 아버지가 요즘 한국사 관련 프로그램을 즐겨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이들도 한국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시기라 한국사를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무료로 올려놓은 강의가 많아서 어려운 부분도 쉽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재밌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에 하는 거 시험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접수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를 뵈러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머릿속에 생각나지 않았는데 한국사를 공부

0: 하면서 아버지와 나눌 이야기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어린 시절에는 시험 보고 중학교에 입학했다면서요? 아버지는 당신의 경험담 중 시험 등수가 나온 벽보를 보러 가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마치 중학생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셨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죠. 아픔도 잊은 채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암을 이겨낼 수 있겠다는 희망을 봤어요. 암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대신할 순 없지만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마음속의 힘듦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사는 부모님의 세대를 이해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해줬고 제가 아이들에게 역사를 알려주면서 세대 간의 거리감을 조금씩 좁힐 수 있었죠. 특히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 시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시험을 보게 돼서 걱정했지만 다행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에 합격했습니다. 한 달 넘게 졸린 눈을 비비며 집안일과 시험 준비를 병행해야 했지만 공부에 대한 재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문제를 풀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이제 압니다. 틀린 문제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답을 찾지 못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다음 시험에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1: 와, 아버지는,
0: 예, 아버지는 2년 정도 항암 치료를 받고 암의 크기가 많이 줄어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됐어요. 아이들도 가끔 한국사에서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제게 물어봅니다. 집에서 한국사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저뿐이니까요. 남편 말처럼 학생 때 공부를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배움의 즐거움을 지금 알게 된 것이 더 좋습니다. 나만의 공부가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공부라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배움이 저에게 희망을 준 것처럼 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많은 분과 공부로 지쳐있는 학생들에게도 오늘이 희망을 품는 하루가 되길 응원합니다.
2: 대단하신 분이세요.
0: 네.
2: 그럼 이 한국사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아버지하고도 좀 하실 말씀이 늘고 또 아버지가 또 모르는 걸 여쭤보시기도 하시고.
0: 네. 그리고 그럴 때 진짜 뿌듯할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한국사에 대해서는 자꾸 물어보는 거.
2: 네, 우리 집에서 설명해 주면 얼마나
0: 한국사
2: 멋있어.
0: 제일 잘하는 건 우리 엄마잖아. 그렇게. 이러면서 물어보면 얼마나 뿌듯하실까.
2: 너무 좋아. 네.
0: 시험에도 그 한국사 능력 시험, 네, 네. 검정 시험에도 다시 또
2: 도전하신다니까.
0: 하니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오늘 홍경숙님, 서은주님 두 분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SG 워너비의 가슴 뛰도록 노래 들으시고요. 여성살롱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올 테니까 2부도 기대해 주세요.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조금 전 청주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란한 비가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시작하는 장맛비 치고는 양이 매우 많고 비와 함께 이렇게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전남 남해안 지방 최고 80mm, 경남 서부 남해안 70, 서울과 그 밖의 지방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도 비슷한 수준이 예상돼서 침수 피해나 산 비탈면에 토사 유출로 인한 산사태도 우려되니까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수원부터 신갈 구간 정체 시작됐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

0: 7월인데 여성 살롱에서도 피서 가셔야죠.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부채를 붙이면서 뭐 그런 피서도 있지만 좀 무서운 얘기, 으시시한 얘기 듣는 것도 피서에 들지 않습니까?
1: 아, 그럼요. 뭐 귀신, 괴물, 범죄 같은 공포 영화가 여름에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무서우면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땀이 나는데 그 땀이 식으면서 시원해지니까 공포물이 피서법이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여성 살롱에서는 우리 민간 신앙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서 우리 조상님들에게 그 무서움을 주기도 하고 경건함과 유머를 주기도 한 그런 존재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7월을 시원하게 해주실 우리 선생님 오십니다.
2: 안녕하세요. 김종대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우리나라 민간 신앙 속 여러 존재들을 만나게 해주실 민속학자 김종대 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김종대 선생님은 중앙대학교 국문과 교수와 국립민속박물관 관장을 지내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1: 예,
2: 네,
1: 우리 네. 여성시대 가족들께서는 여성 살롱, 네. 요 시간에 모시는 우리 전문가님들을 쌤으로.
0: 예. 그냥 선생님.
2: 예, 예. 네, 쌤. 좋겠습니다. 예,
0: 쌤.
2: 예, 예,
1: 예. 종대 쌤. 예.
0: 괜찮으세요?
2: 예, 예.
0: 젊은.
2: 아주 좋습니다.
0: 젊은 사람들
2: 예,
0: 식으로.
2: 네. 겁이 없어가지고요.
0: 예, 네, 네.
1: 네. 아니 진짜 와 국립민속박물관 관장도 하셨었군요.
2: 그렇습니다.
0: 예. 네.
2: 제가 그 중앙대에서 그 국문과 교수로 있다가
0: 네.
2: 예. 21년에 그 국립민속박물관 관장으로
0: 네.
2: 원래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원래는 저 중앙대학교 교수로 옮기기 전에
1: 예.
2: 한 22년 동안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0: 아, 그렇죠.
2: 그래서 완전히 마무리를 저는 예, 관장으로
0: 다시 또 예, 돌아오셨네요.
2: 네네네.
1: 어떤 거군요.
0: 네, 민속학 그러면 뭔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2: 그렇습니다. 예,
0: 네.
2: 그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1: 네.
2: 그다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무엇을 믿었는지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2: 예, 예,
0: 그렇죠.
2: 예.
1: 이게 갑자기 앞서서도 설명을 뭐 거의 귀신 괴물 뭐 이런 말씀 드리다가 민속학자가 오정세 씨가 그 드라마에서 민속학자로 나온 드라마 있는데 김태리랑 같이 악기
2: 예.
1: 그 드라마 보셨어요?
2: 아, 드라마는 제가 못 보고요.
1: 아.
2: 요즘 최근에 살모찌 같은 거.
1: 살모찌? 오.
0: 아, 예,
2: 그거는
0: 예.
2: 지금
0: 예.
2: 그것도 약간 그 물귀신 같은 거.
0: 맞아요. 네.
2: 예. 그래서 그것이 약간 내용은 약간 물귀신에 대한 내용은 약간 변화됐지만은 기본적인 기조는
1: 네.
2: 그 물귀신의 어떤 성격을 그대로
0: 맞아,
2: 담고
0: 맞아.
2: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0: 네.
2: 그게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1: 저 영화로 봤어요.
2: 아, 그렇죠.
0: 봤어요.
2: 저도
0: 봤습니다.
1: 네, 깜짝깜짝 놀라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2: 네, 네 맞습니다. 예.
0: 저수지 아. 아니에요? 귀신 나오는 저수지.
2: 예, 물귀신. 네. 네.
1: 맞아요. 아, 갑자기 우리가 민속학자님 모시고 너무 귀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드라마에 그 캐릭터가 나올 정도로
2: 그렇죠.
1: 약간 민속학과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2: 예, 제가 박물관에서 아니 중앙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 그 많이 자문을 하러 와요.
1: 예. 네,
2: 그래서 제 도깨비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저 양현 선생님도 몇 번 뵙고 그,
0: 네.
2: 그 출연해가지고
0: 네,
2: 인사들 드리고 그랬는데.
0: 네, 네.
1: 아, 구면이시군요 두 분은.
2: 네, 네. 네 그렇습니다.
1: 예.
2: 네, 그래서 그 이 민속학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그 레트로라 해가지고
1: 네,
2: 많이
1: 네.
2: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성세대가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0: 아 그래요?
2: 네. 약간 네. 특이한
1: 시원하네.
2: 예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1: 자, 저희가
0: 네.
1: 여성 살롱 이달에 민간 신앙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와 친근한 신들을 만나볼 텐데요.
2: 네.
1: 오늘은 그 중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자 제가 노래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0: 바로 도깨비.
1: 예. 예. 도깨비가 이게 아주 아이들 동화 속에 들어와가지고는 네. 친근한 존재로 변화가 됐는데 원래는 도깨비가 그냥 단순한 이 그 놀이 대상은 아니에요.
2: 네.

0: 예. 네,
1: 원래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빨리 죽고 예컨대 그때 평균 수명이 한 45 정도밖에 안 그렇죠, 됐다고 합니다.
0: 그렇죠.
1: 예. 그리고 그 굶주림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예. 흉년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일반 백성들이 굶주림에 많이 해가지고 많이 죽거든. 이렇게 야. 그런데 이제 그 도깨비를 원래는 그거를 피해줄 수 있는
2: 네.
1: 그거를 거기서 구원해줄 수 있는 아마 존재로 모셨던 것 같아요.
2: 아.
1: 15세기 석부상조 같은 데 보면은 예컨대 그 목숨 아, 복과 목숨 기러우자다가
0: 네.
1: 그 도깨비를 믿었는데
0: 네.
1: 나중에 죽어서는 저 지옥 간다는 식으로 그래서 부처님 믿어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0: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1: 그때는 엄청나게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0: 그렇죠.
1: 도깨비를 많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네네.
2: 자, 도깨비 하면 확실히 요즘 젊은 세대 또 네. 어린이들도 친하니까 전국의 어린이들도 라디오 앞으로 모여주세요. 신비 아파트에 나오는 도깨비 이야기랑 비슷한지 아닌지 예, 저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에, 우리 종대쌤은 얼마나 도깨비의 진심이신지 이메일 주소도 도깨비.
1: 네, 맞습니다.
0: 도깨비. 이십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도깨비 박사님이세요.
2: 네. 예.
0: 자, 도깨비라는 존재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죠.
1: 예, 도깨비는 이게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다른 나라에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한번 그걸 가지고 그 신문에다 쓴 적이 있는데 뭐 중국의 도깨비, 일본의 도깨비라는 용어 쓰거든요. 그런데
2: 네.
1: 도깨비라는 단어는 순수하게 한국어입니다.
2: 이
1: 한자 표기가 안 돼요.
2: 네.
1: 그래서 도깨비라는 식으로 한자 표기를 하긴 했는데
2: 네.
1: 그걸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썼겠죠. 그런데 이 제가 그 박사 논문에서도 썼는데 이 도깨비 어원이 톳 플러스 에비의 합성어라고 했어요.
2: 톳 네. 플러스 에비. 네.
1: 그 톳이
2: 톳.
1: 예. TOT 발음이 그 시. 그다음에 불. 예. 이거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저 80년대 때 새로 집들이 할 때 선물 가져간 게 초하고 성냥 아니었어요.
0: 그렇죠.
1: 그는 그 집에서 불이 확 일도록 부자가 되라는 뜻이거든요.
2: 네, 잘 그렇죠. 살라고.
1: 그렇죠.
0: 잘 살라고. 네.
1: 그래서 도깨비도 바로 그 의미를 드는 톳에다가 아비. 남성이죠, 남성.
0: 네, 남성.
1: 그래서 불을 가져다주는 아마 남성 신으로서
0: 아.
1: 아마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2: 네.
1: 근데 이게 시대적으로 떨어지면서 특히 일제 침략기를 거치면서 그 요괴 문화가 개입돼가지고 약간 그 신격이 많이 하락된 거죠.
2: 오히려
1: 그렇습니다. 예예. 예.
2: 네.
1: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동화책 속에서만 나오는 존재로만 표현되는데 제가 2001년인가요 MBC에서 그 추석 특집으로
0: 네.
1: 도깨비를 한 적이 있어요.
0: 네. 네.
1: 그때 나왔을 때 그때 그 방송하고 박물관으로 할머니들이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0: 아.
2: 왜요, 왜요?
1: 도깨비가 그렇게 뿔 날리고 우락부락하지 않다. 만약에
2: 아.
1: 그런 식으로 형상화됐으면은 여자들이 다 도망가지. 여자하고
2: 아.
1: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하겠냐.
2: 네.
1: 부부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0: 아, 도깨비 네, 섹시가 이제
1: 그렇습니다, 네.
0: 네 그렇군요.
1: 근데 그게 이제는 일제 침략기의 그 조선호 독본에
2: 네.
1: 그 일본의 그 고부돌이지 혹부리 영감 얘기가 들어와요.
0: 네.
1: 예. 그러면서 그 일본의 그 오니가 도깨비로 형상화된 거죠. 그래서 아까
2: 혹부리 영감도 그럼 우리 전래동화가 아니에요?
1: 약간은 오히려 그, 그 구조가 비슷한 게 있어요.
0: 아, 네.
1: 그 도깨비 방망이 어깨가 서사 구조가 비슷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그래서 일본은 뭐 네. 오니에 대한 축제도 있고 별하별 축제가 많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네.
0: 도깨비.
1: 예. 아, 오니.
0: 일본 도깨비.
1: 예, 뿔 날린 도깨비 오니인데
0: 네.
1: 그게 이제는 그 거기는 서열이 있어요.
0: 아.
1: 대장이 있고, 그 밑에, 그, 부하들이 있고, 막 이런 서열이 있는 상황이고,
2: 예.
1: 그 다음에 뿌리, 그 구호독본, 1943년에 조선통독부가 발간한 구호독본을 보면은, 거기에 온인 모습이 도깨비라고 되어 있지만은,
2: 네.
1: 온인 모습이 뿌리 한 개인 것도 있고, 두 개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뿌리 한 개는 우리나라 거고, 뿌리 두 개는 일본 거다. 그런 의미는 별로
2: 아니다.
1: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네.
1: 그때 할머니들의 말씀이 할머니들이 그 자기 젊었을 때 봤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0: 도깨비 봤다고요?
1: 네네네.
0: 네.
1: 그래서 그 너무 핸섬하게 잘생겼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0: 아.
1: 근데 그런 이야기군 그 이야기에서 나온 도깨비의

0: 모습은 등치가 큽니다.
1: 네. 네.
2: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네. 정말 우리가 아는 그 드라마 도깨비의 권유 씨인데.
0: 그러니까 그게.
2: 잘생기고 등치 크고.
0: 그렇습니다. 예.
2: 예.
0: 그런 게, 그 도깨비 그 드라마 그 공유가 나온, 아, 말해도 되나?
2: 예. 네.
0: 그런데도 보면은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했어요.
1: 네.
0: 그때도 그걸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거 자체가 도깨비를 온전하게 가져다 주는 그 방식이 아닐까.
2: 원래 우리 전통의 도깨비는 이렇게 우락부락하거나 무섭게 생기고 뭐 이런 네, 형상이 아니군요.
0: 네, 네, 맞습니다.
1: 체격은 좀 크지만 잘생겼다.
0: 네.
1: 이런 거죠.
0: 뭐 여자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능력자예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네, 네, 그렇습니다.
2: 또 부를 기원하면서 비는 또
0: 그렇죠,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상징물이 이제 도깨비 방망이나 도깨비 감투 같은 그러한 그 이물적인 요소를 거기다가 부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예를 또 신이하게 만든 거죠.
1: 진짜 방망이를 들고 다녔을까요?
0: 방망이를 들고 다닌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도깨비 방망이 일반적으로 그 경험담 얘기가 많은데
1: 네.
0: 도깨비를 만났을 때 방망이를 들고 다녔던 얘기보다는 동화 같은 얘기. 그러니까 민담 같은 얘기에서만 방망이를 들고 나타납니다.
1: 아.
0: 그래서 그 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자죠.
2: 네.
0: 그러니까 도깨비가 나타났는데 불을 만들어줬다. 그 하면은 어떻게 만들어줬어?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2: 네.
0: 그러니까 거기다가 부여한 게 방망이인 거예요.
1: 아하.
0: 그 방망이 가지고 뚝딱 하면은
2: 뭔가 금은 모아
0: 갖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예.
0: 필요한 것들이 다 나타난다는 네. 그런 의미로 이제 표현된 거죠.
2: 예.
1: 출생의 비밀이 있을까요, 도깨비도?
0: 출생의 비밀이 그 도깨비하고 씨름하기 그 이야기에 보면은
1: 네.
0: 그 사람들이 그 도깨비하고 씨름한 사람들이 다 이겼다고 해요.
1: 도깨비를 이겼다고요?
0: 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도깨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센데
2: 네.
0: 그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해명을 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예컨대 피자로 몽댕이. 그다음에 뭐 도리깨 장치, 도리깨를 연결해주는 중간 고리가 있거든요.
2: 예.
0: 그런 것들이 이제 둔갑을 해서 도깨비가 됐다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만
1: 네.
0: 사실은 그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저는
2: 그러니까 뭐 저도 들었던 이야기 뭐 본 것 중에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씨름을 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해서 와 내가 맺혀서 이겼어.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 그 예. 나중에 봤더니 그냥 빗자루 하나만 그냥
1: 보여주고
0: 맞습니다. 예.
2: 뭐 이런 것들.
0: 예. 근데 그거는 그 요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도깨비가 나타나서 씨름하려고 하는 의지는요.
2: 예.
0: 그 시점이 그 인간의 세계 시점이 아니에요. 밤이기 때문에
2: 네.
0: 도깨비가 아~ 자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자기 시간에
2: 도깨비가 그 고개, 야행성이군요.
0: 그렇습니다. 예. 그 고개 그 영역이 있어요. 자기 영역.
2: 아~
0: 거기 사람이 지나가니까는
2: 예.
0: 예 씨름하자고 누가 이기는가 아~ 그거 아마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컨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깨비가 철퇴를 들고 있고 예, 일반적으로 동화에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일본의 원위 형태로 도깨비 철퇴가 갖고 있다면은
2: 네.
0: 도깨비한테 대항하는 사람은 한 방에 다
2: 그랬겠죠.
1: 아, 그렇겠죠. 그렇겠죠.
0: 그 철퇴가
1: 네.
0: 장비 같은 사람이나 들 수 있는 철퇴예요.
1: 무거워서.
0: 그렇습니다. 그걸로 한 대 맞으면은 사람 즉사하죠.
2: 네.
0: 근데 일반적으로 씨름할 때는 그 철퇴가 없어요.
2: 네, 네.
0: 와서 씨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틀들이 아마 도깨비가 인간 세계에 근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 세계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게 많았습니다.
2: 아까 뭐 혹부리 영감 얘기도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 네. 안에서 보면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춤추고 잘
1: 그렇죠?
2: 추고
1: 네, 뭔가 도깨비가 아이돌 그렇잖아요. 같은
0: 네. 도깨비는 놀기를 좋아합니다.
1: 네?
0: 놀기를 좋아합니다.
2: 아~ 놀기를
0: 술도 좋아하고
2: 네.
0: 그래서 제주도의 영감놀이에 나오는 도깨비는
2: 예.
0: 술을 너무 먹어서 알코올 중독자 수전증이 있어요.
2: 도깨비인데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술을 좋아하고
2: 예.
0: 또 여자를 좋아해요.
2: 어허.
0: 그래서 저는 그러한 도깨비의 성격이 조선시대 때 남성들이 원하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한 욕망을 도깨비를 통해서 투사한 것이 아닐까 라고도 말할 네. 수가 있겠습니다.
2: 인물좋고 네. 등치크고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 술 잘 먹고 예. 여자 좋아하고
1: 노는 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0: 그 도깨비가 씨름을 하는 의지가 정해져 있어요. 조선시대 때 가장 그 인기가 있었던 그 스포츠가 씨름입니다.
1: 네.
0: 그 씨름이 그런
1: 네.
0: 이유가 도깨비 씨름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소를 받죠.
2: 뭐 소 한 마리 받는다고
0: 그다음에 그렇죠. 그 동네에서는
1: 큰
0: 힘이 제일 세고
2: 네.
0: 일도 잘하는 인물.

0: 로 표현된단
1: 그렇죠.
0: 말이죠.
1: 네.
0: 근데 그 씨름을 나는 도깨비가 와서 씨름을 하려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기가 더 세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표현된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네, 네.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도깨비를 옛날에 본 할머니도 계셨다니까. 네. 보셨나요?
0: 저는 도깨비 형상으로 된 건 보지 못하고요. 네. 군대에 있을 때 전방에 그 도깨비불 같은 거는
1: 도깨비불. 좀 네.
0: 거기는 왜 불이 안 켜지잖아요.
2: 깜깜하니까.
0: 예. 그 제가
2: 최전방에서 근무하셨어요?
0: 그렇습니다. 예. 예. 홍천에서 조사를 갔을 때 그 할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요. 요새 도깨비가 나 도깨비 불이 왜 오기 어려운가요? 그랬더니 네. 전기불 때문에.
1: 아, 네.
0: 전기불이 도깨비보다 더 밝아요.
2: 글쎄 안 보인다.
0: 네, 그렇습니다. 안 보인다. 예, 그리고 네. 그 차가 시도 때도 없이 막 다니잖아요.
1: 네. 그렇죠. 불꽃이, 아,
0: 불통금이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도깨비가 나타날 수 있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1: 예. 있기는 하는데 우리 눈엔 볼 수 없다.
0: 좀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네. 전방같이 아예 불이 없는데. 요즘은 섬에 가도 다 불키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거기서 봤을 때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게 그 장마철 때
1: 네.
0: 그 낮에도 캄캄하잖아요. 구름이 막
1: 먹어서.
0: 근데 그 센 비가 내리는 거는 장대비가 내릴 때는 안 나타나요. 뭐 나타날 수가 없어요.
1: 네.
0: 으슬으슬 이슬비 같은 거 내릴 때.
1: 네.
0: 그럴 때 많이 나타납니다.
1: 도깨비가요?
0: 그렇습니다. 예.
2: 도깨비 불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0: 그렇습니다.
2: 거예요?
0: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요.
2: 반딧불 아니었을까요?
1: 반딧불이 그렇게 작은데 사람들 눈에
0: 그 떼져 나타나서 막 하는데 네. 도깨비불이 표현되는 방식은 반딧불이 표현을 못합니다.
2: 어떤 형상인지를 전혀 감을 못 잡겠어서 도깨비불이라는 게
1: 예. 시골 사람들은 많이 봤다고요.
0: 그렇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2: 누가 어디서
1: 공동묘지 앞을 지날 때
0: 그렇습니다. 거기도 많이 나타납니다. 공동묘지에도 그 불이 없잖아요.
2: 예.
0: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인수방문 관장으로 있을 때 2022년도에 그 특별전을 한 적이 있어요. 한여름밤의 꿈.
1: 네.
0: 예. 신들의 꿈. 한여름밤 신들의 꿈이라는 걸 했는데
2: 예.
0: 거기서 그 관람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도깨비불 나타나는 데를 제일 좋아했어요.
2: 오, 뭐, 아, 궁금하다.
0: 예. 그걸 오. 아주 신기하더라고. 특히 어린애들이.
2: 예. 예. 그러니까.
0: 그래서 보면은 아마 이 도깨비에 대한 친밀도가
1: 네.
0: 그 도깨비가 인간 세계에 자꾸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 그런 의미와 연동되어 있는 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 예, 네. 그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좀 약간 좀 왜곡된 도깨비에 네,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
0: 네.
2: 거네요.
0: 네, 네, 네.
2: 원래는 좀 인물도 좋고 사람 좋아하고
0: 네, 네.
2: 예, 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고.
0: 지금 그 붉은 악마 같은 경우를 도깨비 잡고라고 말하는데
1: 네.
0: 사실은 그거는
2: 그
0: 치우상은 그걸 치우상이잖아요.
2: 예.
0: 치우는 전쟁의 신이에요. 근데 도깨비가 전쟁의 신이 아니거든요.
1: 네.
0: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 네.
0: 그래서 그런 차라리 그냥 도깨비라 하지 말고 치우라고 해야 되는
2: 그 눈 붉은하고 뿔 달려가지고
0: 예,
2: 그 티셔츠나 이런 데 그려져 있는
0: 그렇습니다.
2: 형상들
0: 그렇습니다. 예.
2: 그거는 도깨비가 아니다.
0: 그 김연아 형상인데 사실은 김연아는 한국 것만은 아니에요.
2: 김연아요?
0: 일본 것도 아 김연아 그 저
2: 예 네. 죄송해요 저 뭐라 그 귀면화?
0: 네 귀면 귀면화
1: 귀면의 귀와의 모습이 앞에 앞머리 막 막는 귀와의 네. 도깨비가 그려져
0: 맞습니다.
1: 있어요
0: 예.
1: 우리나라는
0: 예. 양선생님이 예 아주 표현을 잘하셨는데요
2: 예
0: 그러한 것이 한국에만 있으면은 도깨비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에도 있고
1: 오키나와에 있어요
0: 그죠 중국에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 문화라고만 온전히 말하기는
1: 아,
0: 약간
1: 그렇구나.
0: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네 예.
0: 그래서 그거를 꼭 도깨비 기화라고 도깨비의 형상이다라고
1: 네.
0: 그것이 도깨비 형상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니가 우리나라 조선호독본에 실리면서 그게 1923년부터 실렸거든요.
2: 네.
1: 아니, 네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2: 아,
0: 1915년부터
2: 네.
0: 예, 일제강점기에 조선호독본을 만들면서 그 형상이 수록이
2: 이번에 오니 형상이
0: 그렇습니다.
2: 들어오면서 이게 섞인 거예요.
0: 그래서
2: 거군요.
0: 그게 100년 동안 교과서에 수록됐었어요.
2: 오~
0: 우리나라 그 저 해방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1: 네.
0: 2학년 교과서에 수록됐었어요.
2: 아~
0: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전에 교육부 그 직원하고 그 장학관하고도 협의한 적이 있어요. 이걸 다 빼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 진짜 우리나라 저 토종 도깨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고 기분 나쁠 수도
0: 맞습니다.
2: 있겠네요. 야, 이렇게 안 생겼는데.
0: 약간의 그 변화가 필요하다.

0: 것보다 도깨비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도깨비 불도 네. 사실은 그냥 불로 나타나서 사람을 홀리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정월 보름에는 네. 도깨비가 나타나면은 그 농촌 같은 데서는 산 쪽에 나타나는지 아니면 평야에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흉년이 됐고 풍년이 될 수 있는 거를 예조 능력이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다음에 그
2: 올해 풍년일지 흉년일지
0: 그렇습니다. 네. 예. 도깨비가 나타나는 걸 가지고 그다음에 그 서해안에서 조기를 잡을 때 예. 지금은 조기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만
1: 귀하죠.
0: 네. 예예. 그 전에 그것도 그 도깨비 불이 바다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그걸 보고 어디서 많이 나타나 잡겠다라는 걸 알려준다고.
1: 풍어를 알려주고
0: 그렇습니다. 아. 유명한 풍속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네. 도깨비가 아니 조기가 없으니까 안 잡히니까
1: 그렇죠.
0: 해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풍속들이 다 사라진 거죠.
2: 사라지고 있는 거구나. 아니 오늘에 와서 돌아볼 때 그러면 우리는 도깨비를 어떻게 좀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도깨비라는 존재를.
0: 그 조선시대나 뭐 일제 침략기에도 마찬가지지만 도깨비를 믿었던 가장 큰 이유들은 아마 이 현실 세계에서의 궁핍함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전제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2: 네, 네.
0: 그래서 그거를 현실은 어렵지만은 이야기 속에서만이라도 그러한 것을 그 도깨비한테 자기를 투사해가지고 네. 만족을 대리만족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도깨비 관계 맺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네. 새록이 됐거든요.
1: 네. 예, 예.
0: 그래서 제가 그 도깨비 이야기를 조사 다닐 때
2: 네.
0: 그 어르신한테 물어봐요. 학교 어디 나오셨냐고. 근데 이거는 무학자한테 물어봐야 돼.
1: 아.
0: 소학교 나왔다 하면 물어보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소학교 1, 2학년 때,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 들었던 기억들이 평생 간답니다.
2: 네.
1: 아, 네.
0: 그러니까 그 형상을 예.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무학자는 네.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거를 말할 수가 없어.
2: 예.
0: 그래서 자기가 예. 경험했던 것들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2: 예.
1: 자, 오늘은 여기까지.
2: 네. 저 마친 종소리 벌써 울려가지고.
1: 고맙습니다.
0: 아, 별 말씀. 예. 네.
2: 다음 주가 벌써부터 기대돼요.
1: 고맙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2: 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헤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 헤드피아.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산세.

0: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일요일 아침 더위가 싹 가시는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 여성살롱에서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명곡극장으로 돌아올게요.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고 딸낳고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10시 뉴스입니다. 쌍방과실의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스스로 자기 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며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자기 부담금 중에 상대방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은 상대방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가 전년보다 늘었지만 30대 미만 가입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고용행정

0: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세 미만 가입자는 약 223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8%, 6만 5천 명가량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는 1.7%, 26만 8천 명 늘었고 이 중에 60대 이상 가입자는 20만 명 넘게 늘어서 7.5%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AI의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 30대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법무부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성폭력 등 범죄로 인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 법무부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은 피해자에게 동시 출동해 두 기관이 협력해서 가해자를 검거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경기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길을 내비게이션에 찍고 과속 질주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등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제주 일부 산지에는 15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대전, 세종, 충남, 충북과 광주, 전남, 전북 20에서 60mm, 경남 서부 남해안 20에서 70mm, 부산, 울산, 대구, 경북 5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얼마 전 대전의 한 유명 빵집에 특별한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자투리 과일을 모아서 만든 한정판 케이크였죠. 일반 케이크에 과일을 잘라서 올리고 나면 가장자리 부분에 일부 조각이 남는데요. 그냥 버릴 수도 있지만 환경을 생각해서 제품을 만들기로 했답니다. 대신 고객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가격을 만 원대로 저렴하게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금세 매진됐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경제 가치도 창출하는 판매 전략. 일석이조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2: 김일중입니다.
1: 여름 하면 떠오르는 소리 있으시죠? 매미 소리. 아유, 매미 소리 좋죠.
2: 네.
1: 오. 또 무더위 속에서도 산 위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나뭇잎이 부딪히는 이 바람,
2: 바람 소리.
1: 또 수박을 먹는 소리. 어우, 좋다.
2: 어우, 과즙이 그냥 네. 넘치네, 넘쳐.
1: 소나기가 팍 쏟아지며
2: 흔하게 쏟아지네.
1: 비냄새가 나죠, 비냄새. 자, 맴맴 우는 매미 소리, 대숲에 부는 바람 소리, 수박을 맛있게 먹는 소리, 시원하게 쏟아지는 빗소리.
2: 듣기만 해도 진짜 여름이구나 하는 노래도 있으시겠죠?

0: 여름방학을 기다리는 어린날의 인기가요부터 여행길에서 들었던 유행가, 또 좋아하는 사람과 나란히 이어폰 꽂고 들었던 팝송, 클럽, 나이트, 노래방에서 나를 뜨겁게 만들었던 노래들 뭐든지 환영합니다. 신청하시면 상영해 드릴게요. 여성시대 명곡극장.
1: 함께 하실 분들은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듭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고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는
0: 여성시대입니다.
2: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의 약관 필독.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램.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8: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7: 여성시대
8: 명곡 극장.

0: 자, 명곡 극장 오늘의 첫 곡은요, 김민종의 하늘 아래서.
1: 스무 살 때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마다 카세트 테이프로 듣던 노래입니다. 당시 우리들의 우상이었던 김민종 씨가 멋지게 차려입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열창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그때는 길을 가면 여기저기서 이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러면 괜히 제 발걸음도 가벼워지곤 했어요. 그 시절을 떠올리며 듣고 싶습니다.
0: 허탈한 마음에
1: 그만
0: 아유, 클라이막스 이거 조금 더 불러줘야 되는데. 자, 문자로 1841님이 스무 살 시절을 추억하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김민종의 하늘 아래서. 이게, 야, 진짜 고음이 아주 시원한 락발라드 곡이거든요. 처음에는 잔잔하게 네. 시작을 하는데 말이죠.
1: 하여튼 락발라드 되게 좋아해.
0: 저만 그러겠어요. 남자들이
1: 다 좋아해. 예, 맞아요.
0: 처음에 이렇게 참 조용하게 시작하는 듯 하다 마지막에 팍 피치를 올려가지고 그냥, 예. 젠지 말고 우리 X세대들은요.
1: 네.
0: 노래방 가면 이런 느낌의 노래를 꼭 한 곡씩 해야 됩니다.
1: 그래요. 어떤 건지 한번 읊어보세요. 락 발라드. 예. 레파투어를 한번 읊어보세요.
0: 자, 우리 1841님이 신청 주신 김민종 형님의 하늘 아래서를 누가 딱 부른다. 그러면 그 옆에서 바로 신성우 형님의 서시를 예약하죠.
1: 네.
0: 그러면 이에 뒤질세라 다른 친구가 김정민 형님의 슬픈 언약식을 막 이렇게 예, 끙끙거리면서 불러.
1: 맞아. 끙끙이야, 이분은.
0: 그러다 진짜 노래 잘하는 친구는 K2 형님의 슬프도록 아름다워. 와, 이런 거 이제 몸 촥 불러줘야 되거든. 아니면 이제 뭐 다 같이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람. 아, 요렇게 딱 레퍼토리가
1: 그것도 없이 나오네 또.
0: 아, 그럼요.
1: 네, 얼른 들려드리겠습니다.
0: 김민종의 하늘 아래서.

0: 그때 당시에 그렇게 슬픈 사랑을 많이 그렇게 저 금지되고 예, 뭔가 우여곡절이 많은 사랑들이 많았어요. 참. 네. 1841님 덕분에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김인종의 하늘 아래서.
1: 네. 이어지는 다음 명곡은 MP3 플레이어로 라디오를 듣던 시절의 노래인데요. 미니로 신지영님이 사연을 주셨어요. 사랑 노래에 푹 빠져 지내던 10대 시절 저는 MP3 플레이어에 내장된 라디오로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됐어요. 이승환의 가족. 가사가 어린 제 마음을 울렸었는데 어느새 제가 커서 제 가족을 꾸렸네요. 지금 들으면 또 새롭겠죠? 그러셨어.
0: 이 취향대로만 노래를 들었으면 10대 때 이 노래 이승환의 가족을 듣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당시 라디오의 그 알고리즘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알고리즘이란 표현은 안 썼지만

0: 알고리즘이 없었죠.
1: 이 라디오의 선곡 덕분에 이 노래를 알게 되셨나 보다.
0: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 좋아요.
1: 네네. 네.
0: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 어떤 쪼, 나 뭐 리듬이 좋다, 뭐가 좋다, 선율이 좋다, 악기 연주가 좋다, 뭐 보컬이 좋다에 따라서 이렇게 한 우물만 파는 성향이 좀 많죠, 어렸을 때는.
1: 특히 요즘
0: 다양한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질 않아요.
1: 예. 네. 이 음악 어플들이 진짜 요즘에야말로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니까.
0: 아.
1: 무슨 노래 하나만 들으면 그거랑 비슷한 노래만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네. 나오니까.
0: 그래.
1: 다른 장르를 내가 선택해서 듣기가 참 쉽진 않아요.
0: 쉽진 않아요. 10대 소녀의 마음을 울렸던 가사라니까 오늘은 더 집중해서 들어보죠. 이승환의 가족.

0: 네. MP3 플레이어 안에 있던 라디오가 소개해준 음악.
1: 네.
0: 또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알게 된 노래. 뭐든 좋습니다. 특별한 추억과 함께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릴게요. 여성시대 명곡극장.
1: 이번에는 2915님이 긴 편지를 주셨네요. 30년 전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시장에서 순대 장사를 하셨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오셨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3살 많은 형과 저는 엄마가 아침에 차려놓고 나가신 밥을 먹고 집 앞 공터나 운동장에서 온종일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엔 형이 특식으로 끓여주는 라면에 신김치를 먹으며 부모님을 기다리곤 했더랬죠.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늘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제게 부모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형이 떠난다는 소식에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혼자 남은 저를 부모님은 많이 걱정하셨지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나가셔야 했고 그때부터 저는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모든 걸 스스로 해내야만 했더랬죠. 솔직히 혼자 밥 먹다가 형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엉엉 운 적도 많았어요. 근데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남들보다 일찍 철도 든 것 같아요. 그 시절 노래를 참 좋아했던 형과 머리를 맞대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와 형이 가장 좋아했던 팝송을 신청해 봅니다.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형이 있으면 참 좋지 이렇게.
0: 든든한 네.
1: 얼마나 그리우면 밥 먹다가 그냥 엉엉 울까 그래. 아유.
0: 그래 이게 혈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1: 네. 지금도 사이좋게 지내시는지. 네.
0: 그러실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네, 네 맞습니다. 따라라라라.
1: 네 이런, 맞습니다.
0: 이름 맞죠?
1: 네. 예.
0: 자 3부 끝곡으로 이 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명곡극장 4부로 돌아옵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가족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지금 비가 충청과 호남권에 주로 내리고 있습니다. 전주에 좀 강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에는 아직 시간당 10mm 미만으로 약하기는 한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방에 장맛비 소식이 있으니까 운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금호분기점 1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서울 요금소 부근 2차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어 주변이 혼잡한 모습이고요. 그 밖에는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서울 쪽 강남 일대 10km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일찍부터 금천, 수도권 제일순환선은 판교 쪽으로 중동부터 송내 구간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저는 요즘 주말마다 무지하게 바쁩니다. 얼마 전부터 주말 텃밭을 시작했거든요. 집에서 차로 40분 정도 운전해서 가야 하는 거라서 출발하기 전에는 너무 귀찮은데 막상 도착해서 일을 시작하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푹 빠져 있습니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다 집에 오면 다리도 허리도 엄청 아프지만 아우 그래도 요즘은 직접 키운 블루베리가 까맣게 익어서 따다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들려주세요.
1: 오, 야, 이런 로망은 다들 조금씩 있으실 것 같아요.
2: 있으시죠. 네. 네.
1: 거기다 블루베리는 진짜 좋은 음식인데. 그렇죠. 슈퍼푸드잖아요.
0: 네. 네. 눈에도 좋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치매를 줄여주기.
1: 항산화 작용에도 좋다고 네, 알려져 그래요. 있는.
0: 맞아요.
1: 네. 아, 거기다가 또 직접 키우셨으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신청하신 곡 바로 들려드립니다.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0: 밀린 낭만을 충전하기 딱 좋은 시간. 여성시대 명곡극장.
1: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만으로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번 명곡은 7718님이 주셨어요.

0: 네,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듣고 왔는데요. 요즘 20대들은 또 잘 모르더라고요.
1: 모르죠.
0: 이상은 씨의 데뷔곡이 담다디.
2: 담다디 담다디 담다디 담.
0: 지금 공중공중 이렇게 긴 다리.
2: 키가 크고.
0: 춤을 췄던 기억이 나는데.
1: 네.
0: 자, 그때 당시 정말 파격적이고 너무 멋졌어요. 예.
2: 그렇죠. 88년도. 아마 그때도 여름이었을 거예요. 강변가요제 이상은 씨가 대상을 받았고 금상은 이상우 씨, 이상우 씨가 슬픈 그림 같은 사랑이라는 곡으로 또 금상을 받았고.
0: 네. 야, 치열했다. 야, 이상은 씨는 당시에도 탬버린을 들고 네. 네, 강변가요제에서
2: 짧은 머리에 네.
0: 수상을 하셨구나. 그때는 진짜 그게 그 여름 음악 페스티벌이었던
2: 그렇죠,
0: 거잖아요.
2: 맞아요.
0: 강변가요제 막 이런 네. 것들이.
2: 자, 다음 명곡도 추억이 방울방울 떠오르는 곡이죠. 미니로 김보경님이 주셨어요. 아이랑 남편이랑 놀러가는 차 아닌데요. 명곡 극장 듣고 있으니 연애 때 생각이 나네요. 아, 근데 어느새 아이와 함께라니 호호. 남편과 서로의 첫인상이 어땠는지를 얘기하며 하하호호 웃다가 보냅니다. 김건모의 첫인상.
0: 야, 연애 때는 우리 둘이었는데 어머 저 뒷좌석에 이제 우리의 2세가 네, 하고 있네.
2: 네.
0: 아, 이 노래도 참 가사 적어가면서 외웠던 노래인데. 긴 머리, 긴 치마를 입은.
2: 오늘 노래 너무 많이 하네.
0: 좀 과해. 오늘 좀 많이 불렀죠.
2: 네네.
0: 예. 듣겠습니다. 김건모의 첫인상.

0: 오늘 진짜 왜 이래요? 야, 이거 어떡해. 이 추억여행 어떡할 거야? 서태지와 아이들 2집 타이틀곡 하여가까지 듣고 왔습니다.
1: 이 노래 인기 어마어마했죠. 가요계의 판도를 바꿔놨지.
0: 맞습니다. 자, 이 노래를 신청해주신 최은주님도 이 노래의 학창시절 추억이 있으십니다. 어릴 때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항상 라디오 소리가 들렸어요. 당시 엄마는 집에서 일을 하시면서 아침부터 MBC 라디오를 틀어주셨거든요.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 주병진 노사연의 백분쇼. 그때 엄마 곁에서 듣던 라디오의 추억이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정말 좋아했던 서태지와 아이들이 라디오 게스트로 나와서 귀 쫑긋하고 들었었어요. 그때 나왔던 노래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1: 뭐 요즘도 그럴 테지만 예전에는 가수들이 신곡 발표를 했다 하면은 이제 무조건 라디오를 쭉 돌았어요. 예. 한 바퀴 돌았죠.
0: 노래 홍보해야죠.
1: 그럼요. 네.
0: 주병진 노사연의 100분쇼. 요 프로그램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MBC TV 일요일 밤에서 초대 손님으로 출연하다가 뛰어난 개그 실력으로 고정 출연하고 있는 노사연이 MBC 라디오에 진출. 주병진과 짝을 맞춰 풍성한 익사를 전해줄 예정.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데요.
1: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그 시간대에 편성이 된 거예요.
0: 아, 오후 4시 때? 네. 아, 그렇구나. 참 두 분이 정말 티키타카라고 하는.
1: 아우, 좋았지. 케미가 너무 좋았어요.
0: 너무 재밌었어.
1: 텔레비전도 정말 진출해갖고 얼마나 웃겼어.
0: 맞아, 맞아.
1: 예. 예. 어느덧 그들은 다 사라지고 떠나고. 이제 여성 시대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0: 아, 싱글벙글쇼, 백분쇼 이것들이.
1: 네.
0: 그러네.
1: 그러니까.
0: 예. 그러니까 여성 시대 꼭 지켜줘요. 네.
1: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지. 우리 당당이 여러분들이.
0: 맞습니다.
1: 이 프로그램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당당이님들, 애청자님들이세요.
0: 맞아요. 네. 우리 당당이님들 지켜주시면 풍성한 익살. 표현 너무 재밌다.
1: 익살.
0: 네. 또 멋진 선곡, 여러분의 네.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명곡도 소개해드리죠. 이번에는 미니로 박상훈님이 주신 명곡인데요. 단골바. 친한 바텐더 형님과 술을 마시다가 물었어요. 형님은 왜 바텐더란 직업을 선택하셨어요? 형님이 씩 웃으시며 대답하시더군요.
1: 그 영화 칵테일의 톰 크루즈 때문이야.
0: 아, 저는 그 영화를 떠올리면 그저 비키니 입은 예쁜 누나들만 생각났는데 누군가에게는 한편의 영화가 인생의 꿈이 되어주었더군요. 멋진 형님을 위해 신청합니다.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1: 여름엔 비치보이스죠. 네.
0: 네.
1: 이 노래 꼭 한 번씩 또 들어줘야 합니다.
0: 맞습니다. 이 곡 저희 광고 후에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0: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7: 노무법인 폐.
6: 1544-7575.
8: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9: 자,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들려드려야 되는데요. 광고 나가는 동안에 이 코코모가 무슨 뜻인지 찾아봤어요.
10: 네.
9: 가상의 섬 이름이었네요.
10: 네.
9: 카리브해의 유명한 휴양지들 있잖아요. 아루바, 자메이카, 버뮤다, 바하마 이런 곳을 벗어나서 우리 코코모라는 곳으로 가자.
10: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 아루바, 자메이카, 버뮤다, 바하마 이렇게 나오죠. 아, 네. 전주만 들어도 막 섬으로 떠나는 기분. 바다를 보러 떠나는 기분 들지 않아요?
9: 그러니까요. 네. 좋아요. 예. 네. 그래도 여름 덥긴 하지만 습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이 주는 청량감이 있죠.
10: 아, 그럼요.
9: 네.
10: 자, 시원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코코모 비치보이스의 노래 들으면서 내일 아침 9시 5분을 기약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세상의 무수한 돌을 가리키며 작가 메릴린 레이가 말합니다. 사람들은 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가만히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네요. 때때로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세상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산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을 떠올려봐. 그 암석들이 얼마나 큰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거기 있듯이 너도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잘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0: 세상의 한 몫을 우린 든든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경찰이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있었던 지역 비하 응원 사건과 관련해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사건이 접수되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학교나 학생들을 상대로 음해 또는 명예훼손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폭파 협박 등 글을 게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공중협박 등의 혐의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제폭력 신고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남성이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5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성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 진천의 한 저수지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진천군 진천읍 백곡 저수지에서 시체가 물에 떠 있다는 낚시객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당국은 50대 A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말하며 협박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김세희 씨의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사가 김수현 씨에게 천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드라마가 공개되면 관련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인가 발언을 이재명 정권 인사들이 앞다퉈 비판하고 나섰다며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부정하는 기이한 형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말 그의 발언과 생각이 문제라면 현 정권의 밥상 위에 올려놓고 공개적으로 조리돌림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해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국가안보의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등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제주 일부 산지에는 15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대전, 세종, 충남, 충북과 광주, 전남, 전북 20에서 60mm, 경남 서부, 남해안 20에서 70mm, 부산, 울산, 대구, 경북 5에서 50mm, 제주 30에서 10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29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0: 6회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 인사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금성필입니다.
2: 안녕하세요, 황기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김병민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0: 네, 어서오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5: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2: 네, 여러분께서는 이장민의 정치 인싸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배재고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야구 경기 도중에 배재고 야구부가 5.18을 연상케 하는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를 외쳐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 징계 수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고 또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3: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일단 저는 그런 전제를 깔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뭐 비호하거나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징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모아지잖아요. 징계가 능사냐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이 학생들이 진정으로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고 그래서 뉘우쳐서 상대 선수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안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그런 방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징계만 해서 6개월 동안 출전 정지시키고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벌을 주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2: 그래서 예. 이 사안을 조금 쟁점을 나눠서 접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사안이 왜 발생했는지 그 배경, 근본적인 얘기 그리고 이 징계에 대해서 조치가 적절했던 것인지 그리고 이 현상이 지금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현상 이렇게 좀 나눠서 보고 싶은데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혐오의 언어 뭐 최근에도 어쨌든 이 사안이 있었으니까요. 이 문제의식이 없이 무비판적으로 이런 혐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 배경 현상을 뭐라고 보십니까?
4: 저는 최근에 그 MBC PD 수첩에서 만들었던 그 일베이스백 이런 것을 우연히 봤어요.
2: 네.
4: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올드 일베, 그럼 뉴 일베 이렇게 좀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올드 일베는 사실 나중에 막 숨어서 하는 내가 일베임을 밝히지도 않고 조금 소외되고 학교에서 좀 그런 분들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일베, 뉴 일베는 그러지가 않고 일종의 놀이문화로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하하는 노래가 수십 가지가 있대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게 그냥 재밌어서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내 노래가 재밌으니까 다른 친구도 따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영웅심리도 생기고 그렇게 시작하지 누군가를 막 혐오하고 어떤 의식과 인지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도 배재고 야구 선수들이
2: 네.
4: 뭐 광주 선수들을 이렇게 비하하려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뭐 쟁점을 가지고 저는 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른들의 잘못이 큰데 첫 번째로는 현장에 있었던 심판이 잘못한 거고 두 번째로는 배재고 야구 감독이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치 빼고 좀 교육의 측면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배재고 선수들의 징계가 과하다 뭐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 하기 전에
2: 예.
4: 저는 먼저 광주일고 선수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좀 먼저 논의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 광주일고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메이저리그를 많이 배출한 학교입니다. 메이저리그의 홈페이지는요, 광주일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이롭다라고 해요. 작은 나라에서 작은 학교에서 어떻게 네 명이나 배출할 수 있냐. 지금도 두 명의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광주일고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메이저리그 뭐 스카우트도 있을 수가 있고 좋은 대학 좋은 그 프로 선수 구단에서 나와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일고 선수가 야유를 당하지 않았다면 더 좋은 퍼포먼스로

0: 줄이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영향도 있으니까 저는 좀 일고 선수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광주라는 어떤 지역적인 어떤 역사적인 이런 배경을 넘어서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쨌든 광주일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읽어봐야 된다. 이 일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더 첨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2: 저는 정치가 본질을 왜곡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논란이 나왔던 것도 시작은 탱크데이. 그러니까 스타벅스 회사 측에서는 이 내용을 그러니까 담당자의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치 정쟁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정부도 뛰어들어서 오히려 스타벅스 불매운동에까지 나서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초창기에 하지 말았어야 될 5.18 아픈 역사에 대한 폄훼에 대한 내용들이 이게 흐지부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되는 시각에서는 잘못한 건 맞는데 왜 여기에서 스타벅스 불매까지 가야 되느냐. 스타벅스를 시간을 정지시키고 전체 직원이 역사 교육까지 받아야 되는 것들은 너무 과도하게 나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백래시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가 나서기 시작하니까 본질이 왜곡되면서 다른 논쟁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배재고 학생들, 특히 야구 학생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그들만이 알겠습니다만은 그렇게 5.18과 아픈 역사에 대해서 정말 조롱하고 폄훼하고 싶은 그런 속내가 있었을까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거라 봐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정치, 사회가 같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슈가 너무나 커지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학생을 넘어서 야구부 전체가 징계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배재고에 다니는 일반적인 학생들도 교복을 입고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교복 대신 사복을 입어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전체적으로 실시한다. 어제 이런 뉴스를 보기도 했는데 그 뉴스 공지는 뭐가 나왔냐면 전교생이 인권교육을 하면서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냥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연대 책임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럼 배재고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는 잘못한 거는 분명하게 책임지고 사과를 해야 되고 역사의 왜곡 같은 일은 없어야 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는 게 과연 온당하고 공정한 태도인가? 라고 하는 측면을 논의할 수 있겠죠.
1: 그러면,
2: 그래서 이 5.18 문제와 역사 문제가 나왔을 때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개입됐을 때 항상 이런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다.
1: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역사 왜곡이 있었을 때 이거를 접근하는 게 정치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떤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문제가 반복된다.
3: 제가 봤을 땐 이게 논쟁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 한마디 얹기 시작하면서 이게 정치쟁점화 됐어요. 김병민 뭐 부시장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게 5.18에 대한 역사 인식에 징계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포츠맨십 위반에 대해서 징계하는 거지. 가령 뭐 대구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지하철 참사가 밈화되는 건 그 인터넷에 있는데 만약에 대구 팀에 뭐 지하철로 가자 뭐 이런 어떤 혐오의 정서를 얘기했다면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징계하라고 당연히 했을 거예요.
1: 네.
3: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 학생들이 선수들이 뭘 몰라서 했다라고 생각을 다들 하시나 본데 광주 일고가 아니라 다른 학교였으면 이런 이지매는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원이나 야유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이지매죠 이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학폭 같은 문제로 넘어갔을 때는 아 고등학생들 알 거 다 안다 이거 징계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마치 지금 논의는 뭐냐면 학생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징계해서 바로 잡는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이거는. 프로팀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난리가 났을 것이고 프로를 지향하는 선수들이 운동 실력뿐만 아니라 당연히 프로로서의 자세도 탑재가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코치들이나 감독은 이거 분명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봤을 텐데도 아무 교정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정주의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논쟁의 대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 주도하지 않았던 학생들까지 전부 연대 책임을 물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지매라는 표현은 집단 따돌림으로 네. 순화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다 네 분의 의견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는 하지만 지금 나온 수위는 좀 과하다 이렇게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하나 문제 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걸 쟁점화시키고 있는 이 시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배재고 정문 앞에 그 응조화한, 응원화한 늘어났던 장

0: 면요 기억하실 텐데 이거 굉장히 어른으로서 보기 민망했거든요.
1: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논쟁이 본질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의 어떤 정치 투쟁의 장으로 이게 변해버리니까 그 우리 뭐 그런 근조화한 보내고 하는 거 눈살 찌푸리잖아요. 뭐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 응원하는 화한 보내는 것도 저는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지거든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뭔가 주입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그게. 그게 언제부턴가 유행처럼 이렇게 돼버린 건데 거기에 더해서 뭐 어떤 의원분은 그 학교 야구부 해체하라.
0: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1: 굉장히 놀랐어요. 국회의원 처음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분 행정 경험도 많으신 분인데 왜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배재고등학교 아예 그냥 폐교하면 아주 속이 시원할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더 놀란 건 배재고등학교라는 곳을 특정해서 배재 이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뭐 이승만 대통령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맞냐는 거예요.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러면 그 야구부 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다녔던 학교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스타벅스 논란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그 어떤 차가 나는 그 방향에 대해서 네네. 기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이렇게 오염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부터 반성을 하겠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양당이 틈만 보이면 네. 정치적으로 좀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를 키우려고 그런 이용하기 때문인 건데 그래서 저도 저희 민주당의 이기호 의원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비판을 합니다. 동시에 또 저는 국민의힘의 또 모 현역 의원 같은 경우도 무슨 표현의 자유라고 왜 우리 애들 표현의 자유 뭐 이렇게 막냐 애들이 어리니까 저는 이런 것도 좀 정말 같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바로잡아야지 그래야지 교육에 대한 문제로 딱 결정이 되고 그 안에서 건전하게 논의를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두니까 또 우리 편 보호한다 또 한마디 거들게 되고 하니까 결국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안 가고 감정 싸움만 남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을 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지금 계속 실명들을 아예 그냥 거론을 하고 계셔서 국민의힘의 김민찬 의원은 철없는 응원이지 않냐 이렇게 아예 규정을 했어요. 이거
3: 제가 실명 한 명 더 거론할까요? 예. 네. 그 이 정권 인사예요. 네. 총리급 인사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이 글을 남겨서 아마 이게 논란이 꽤 될 것처럼 보이는데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이라고 규정을 해요.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이 정치가 됐다 이렇게 글을 쓰고요.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해졌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다 이렇게 씁니다.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글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의 총리급 인사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글들까지 이어질 정도로 이게 어찌 보면 사안의 본질과는 멀리가 있는 정치적 행위로 이미 가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병태 총리 인사의 글을 바탕으로 이게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정치까지 앞으로 계속 연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본질은 있어서는 안 되는 역사 왜곡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지난 5.18 전야제 때 나왔던 그 공연 장면이 하나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때도 이준석이로 드는 액은 매불쇼로 막아내고 조중동으로 드는 액은 뉴스공장으로 막아내고 사람들이 여야 없이 다 이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됐죠? 공연팀이 하게 된 건데 그 공연팀이 했던 내용이 사실은 배재고의 야구선수가 했던 내용들을 전체가 징계를 받는 형태로 이 내용들을 옮겨보게 된다면 전자지를 준비했던 사람들에 대한 전체 문제로서 반드시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나왔던 공식 입장을 내용을 보니까 예술의 풍자와 해학적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를 요청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안에 대한 형평성의 본질을 좀 명확하게 보고 잘못된 일이 나왔을 때는 여야 없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 내용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정작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머지 정치만 남게 되는 형국이 아닌가.
2: 어른들이 지금 좀 지금 짧게 말씀드릴게요.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이 배재고와 광주일보 선수의 야구 경기 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스포츠맨십으로 거기에서 좀 정리를 하고 잘했냐 못했냐로 해야지 이거를 5.18이라는 다른 문제까지 끌고 와버리면 사례가 너무 많아져서 혼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적인 면에서 끝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4: 어른들이 자기 정치적 재미 보려고 이런 헛소리들 하는 거에 대해서야 뭐 자기들끼리 하면 되는 문제인데 평소에 자기 유리할 때는 미성년자들, 고등학생들 추켜 세우면서 투표권 하향하자고 얘기

0: 를 해요. 근데 이런 사고 쳤을 때는 미숙하니까 넘어가져 가는 게 이치에 닿나요? 그 이 정도 나이쯤 되면 알 거 다 알아요. 사실은 뭘 미숙합니까? 그 4.19 혁명 도화선됐던 3.15 이거 이런 거는 고등학생들이 주도했지 않습니까? 이거 왜 모르겠습니까? 아니까 하는 혐오이고 괴롭힘인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들한테 이입하는 거에 절반도 지금 아니 그러니까 가해자들한테 지금 이입하고 있는 거에 절반도 피해자들한테 이입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교육하는데 요즘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코치들이 교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라고 학생들한테 한마디만 하면 전부 아동 뭐 차별, 아동 폭력 뭐 이런 걸로 걸어서 뭐라 한마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육 현장에 대한 개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책적 논의나 하고 지금 교육 얘기를 하는 거냐까지 넘어가면 정치권이 진짜 해야 되는 정책적 교정,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으면서 사건 생길 때마다 너무 올라타려고만 한다. 이렇게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을 바라봄에 있어서 스포츠 매인십의 교육, 여기에 국한할 것인가, 역사의식 교육까지 갈 것인가, 이것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은데 배대구 야구부 선수단이 광주제일고를 사과 방문하기로 했고요. 5.18 민주묘지 참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교생 대상 상으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어떤 교육도 인권 교육, 역사 교육도 하겠다 뭐 이런 대책들이 나왔는데 아울러서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놓쳤던 부분들이 뭔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안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지방 선거에서 부정 선거가 행해졌다는 주장이 20대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인데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무선 전화 면접을 실시한 전국 지표 조사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가 47%, 부정선거 있었다 42%인데 이게 연령대를 20대와 30대로 낮춰서 보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가 더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2: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본인들의 상식과 너무 다르니까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이런 질문에서 표출된다고 봐요. 이 질문을 의사표시의 통로로 봤다는 거죠. 그러면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내가 볼 때 이거 정상이 아닌 선거니까 이건 잘못된 선거다. 비정상 선거에 준하는 어떤 느낌으로 답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1: 예.
2: 우리가 흔히 부정선거라고 하면 당락을 바꾸려고 의도적으로 투표 자체를 가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광의의 부정선거라고 하면 아마 거기에 부실 선거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용어에 인플레이션이 좀 있는 그런 결과라고
1: 부실.
2: 보는데.
3: 예. 이거는 윤희석 대변인 얘기가 정확한데요.
1: 예.
3: 제가 저도 비슷한 생각이어서 질문지를 한번 봤어요. 전화 면접이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른 답이 다를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3: 질문이 최근 일부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선관위 등이 의도적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이게 얘기했던 협의의 부정선거 개념인데 예. 하거나 엔드가 아니라 오어입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운영하는 등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1: 예.
3: 그러니까 뒤에 나왔던 맥락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운영하는 등 이게 이제 광의의 부정선거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난 지방선거를 온전히 경험했던 입장에서 보건대 정말 토론을 해야 되는데 사전선거가 있는 바로 전날 밤 11시에 딱 한 번에 토론합니다. 이거는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웠거든요. 젊은 청년들을 만났을 때 토론 정말 잘 봤어요. 근데 왜 그거를 전날 하루만 하죠? 그것도 밤 11시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한테 만약 전화 면접 여론조사가 왔어도 네. 예스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거든요.
1: 그러면 그 부분이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끔 운영했냐. 이렇게 광의의 네. 부정선거에는 나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네. 지금 그 말씀
3: 선관위 운영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1: 네.
0: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 사실은 20, 30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표하고 개표 당일에 보였던 그 일련의 과정들이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이를테면은 뭔가 투표 부실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으면 개표를 중단하는 게 맞죠.
1: 예.
0: 근데 계속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출구조사 결과까지 발표해버리면서 이런 것들 다 사실 위법이고 하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쯤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재선거는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논평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되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섣부른

0: 정리가 안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1: 그 일부에서 말하는 요즘 젊은 층이 그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불신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
0: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정선거에 동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는 분노한다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부정선거에 대한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여러 가지로 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4050 기성세대는 결과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변화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 절차적인 공정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정치권에서 빨리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성해야 된다.
1: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번 주에 국회에서 2030은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뭐 이런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얘기는 광고 듣고 하겠습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서울에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고속도로는 나들이에서 돌아오는 귀경 차량들로 정체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인제부터 내린천 휴게소 구간 어렵고요. 또 지금 강천 부근은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발생해 처리 중이니까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도 설악과 강일 부근 교통량 많아서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천안 방향으로 정안 나들목 부근 정체고요.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쪽 곤지암 부근 1차로에 로드킬이 발생해 주변이 잠시 혼잡합니다. 그 밖에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부터 송내 구간 정체 이어집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4: 네. 민주당에서 2030은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이렇게 머리를 맞댔는데 답을 찾으셨나요?
5: 아니 답은 계속 나와 있는데 거꾸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2030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엄밀한 규정은 아니에요. 전체 여론조사 같은 거를 보면은 국민의힘보다 뭐 높게 나올 때도 있고 비등하게 나올 때도 있고 실제로는 꾸준히 무당층이 더 많죠. 그러니까 정치권 자체를 불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더 엄중한 규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예전에 봤던 그 2030에 대한 지지를 왜 이렇게 상실됐는가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좀 뻔한 얘기들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 예.
5: 이를테면 저희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꺾였던 걸 한 5년, 7년 단위로

0: 시계열 해서 보면 2019년도가 결정적이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뭐 기회는 평등하게 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이 20, 30대 지지율이 80%까지 육박했는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을 파산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몇 년 동안 조국의 강을 건너니 많이 했지만 최근까지도 보면 그 이 윤리자원, 상징자원, 약속했던 걸 다 파산시켜버렸던 그 조국 부활 못 시켜서 암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놓고 뭐 2030의 지지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기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부터 돌아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2030들이요 세대적으로 보면은 4050 세대들의 어떤 자식 세대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4050 세대들이 386 X세대 해가지고 헌정사상 제일 진보적인 세대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일 진보적인 세대의 자식 세대들은 왜 극우화 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돌아보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기득권 정당을 인정하고 유능함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로 좀 축약을 할 수 있는데 그날의 토론회를. 지금 말씀 들어보면 너무 다 아는 얘기지 않냐. 그게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냐. 근데 이게 왜 전달되지 않고 있느냐. 어떻게 구현해내야 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2: 솔직해야 되는데요. 2030이 조금 전에도 극우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0: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극우화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2: 그러니까 그런 민주당 내에서의.
0: 4050들이 그렇게 규정한다.
2: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요 표현을 그들이 갖고 있는 인식 자체는 2030이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민주당을 지지 않고 반대편에 서 있으면 그들을 정치적인 특정화된 극단화된 세력으로 치부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2030을 딱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초합리성이라는 단어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30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1: 네.
2: 근데 다만 지금의 집권 세력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통령은 개국 정비보다 쉽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그 뒤로 부동산 값에 대한 이 올라가는 상승폭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부동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코스피 5000 시대를 얘기했는데 이게 8000 넘어 9000까지 가요. 근데 그러한 코스피 상승폭에 따른 청년들의 자산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지거든요. 이걸 허탈하게 바라보고 있는 청년 입장에서는 과연 이재명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이 공정한가라고 하는 측면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겁니다. 내 삶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 만큼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구조를 적어도 이재명 정부가 만들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제가 2007년도에 당시 경희대학교에서 비운동권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비운동권 총학생회가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말기였는데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로 이루어지는 민주정부가 꽤 오랜 시간을 끌고 왔어요. 근데 그 정부에서 발생된 게 뭐냐면 매년 두 자릿수에 달하는 등록금 인상이 이어집니다. 입학할 때는 200만 원이 안 되는 등록금이었는데 졸업할 때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등록금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를 담당했던 건 민주정부인데 나한테 돌아온 거는 내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기득권이라 불리는 정권에 대한 저항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청년의 몫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야당이 있다면 거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건데 그런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무슨 내란과 같이 함께 동등하게 가는 거냐 무슨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극우화 이런 표현으로 몽둥이로 때려잡자 등에 대한 극한적인 용어까지 나오게 되니까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오고
1: 지금
2: 있다.
1: 말씀은 어쨌든 그러면 그 젊은 층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니 지금 무당층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젊은이들을 국민의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갖는다고 프레임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도 못 간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2: 국민의힘으로 못 가지는 않습니다.
1: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다는 결과인 거 아니냐.
2: 왜냐하면 선택적인 접근을 하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던 굉장히 독특한 결과는 시민 여러분들이 한 당을 줄투표하지 않고 골라 찍잖아요. 시민들의 선택이기도 합니다만 젊은 청년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과 사람과 정책과 행동을 좀 나눠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청년들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면 지금 야당으로서 집권당이 되기 위한 부동산 정책, 그럼 코스피로 인한 자산 격차에 따른 야당의 정책은 뭐가 있냐 그러면 솔직히 내놓을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3: 근데
1: 잠깐만, 윤 대변인 그러니까 말씀하시고요.
3: 집단주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배제하려는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도 젊을 땐 그랬

0: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고 똑같은 옷 입어야 되고 뭐 똑같은 노래 불러야 되고 이런 거에 저항감을 갖잖아요. 똑같은 게 민주당에서 보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이래야 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젊은 분들이 세상은 합리성을 가지고 내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자꾸 뭐 하라고 그러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너 잘못됐다 그러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이 당을 지지했다 저 당을 지지했다 하는 거잖아요. 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한 당으로 이렇게 우리가 묶여 있는데 당론이라는 것 때문에 소속 국회의원들은 똑같은 의견만 해요. 이거 안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 전제는 갖고 있겠죠. 다들 구성원들이. 근데 각 의원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을 텐데 똑같이 정치권에서 서로 같은 당 안에서도 생각이 달라서 얘기하는 것을 일반 대중 특히 젊은 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 그러니까 이게 비단 민주당 얘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고
2: 네. 그러니까 뭐 저 그런 주장에 저도 동의하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 이재명 정부 이제 1년 됐는데 그러면은 지금 2030 청년들이 지난 1년 동안 딱 그거 하나 보고 아우 민주당 안 되겠네 국민의힘 찍어야지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거 해결점을 민주당 당신들이 잘못했어라고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공방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네 번이나 서울시장을 했는데 왜 그랬어라고 하면 또 싸움되는 거잖아요. 자꾸 뭐 내란이라고 공격만 하고 다른 얘기 못하게 하는데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거기를 제때 했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다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적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도 20대 상위 20%와 하위 20%가 자산 격차가 34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권 세력인 민주당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늦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 그동안 젊은 사람들은 다 민주당 팬일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반토막이 나가지고 남성은 이제 국민의힘 그래 아직도 여성표가 남았어 2대녀 3대녀 근데 들어보니까 2대녀 3대녀가 2대남 3대남보다 투표를 해서 많이 한데 아 그러면 20대 30대도 또 선방할 수 있겠네 이런 아니라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된다.
3: 짧게 새드론 걷어내고 좀 시민적 관점에서 사례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제가 이번 지방선거 때 영남에서 선거를 도우러 갔거든요. 대구에. 출구조사 기준으로 대구의 20대, 30대들이 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후보에 득표한 게 서울의 20, 30대들이 민주당 후보 정원호 후보에 득표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은 대구의 20, 30대들이 서울의 20, 30대보다 덜 보수화됐나? 더 진보적인가?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대구 20, 30대들이 훨씬 보수적이거든요. 지역 특성까지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데 김부겸 후보 선거 캠페인 하는 내내 내란이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이제 20, 30대들이 겪고 있는 어떤 자산 격차, 실업률, 혹은 뭐 최저임금 못 받는 거 이런 것들에 이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표를 줬어요, 민주당에. 그러면 20, 30대들을 전부 세대로 묶어서 뭐 보수화됐니 어쩌니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어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시민적 관점에서 접근해가지고 20, 30대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뭐고 뭐에 관심 있고 이런 걸 정당 차원에서 조금 접근하면 서울의 20, 30대들도 대구의 20, 30대들처럼 민주당에 표를 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 뭐 상당히 답을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국민의힘도 2030 세대 민심 읽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림픽공원에 모인 청년들과 자담회를 열었는데 그런데 이제 참석자 상당수가 12.3 내란을 옹호했거나 서울 서부지법의 폭동에 가담했던 인물들이라는 게 뒤늦게 밝혀지면서 안 하니면 못한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지적이에요.
0: 저희 당이라니까 이제 제가 얘기해야 되겠죠. 민주당은 2030을 넓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을 왜 지지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적어도 그 모임을 뭐 주선했거나 주도했던 분 입장에서는 그들이 보는 2030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당이 그동안 예를 들어 지방선거에서도 젊은 분들을 뭐 비례대표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뭐 경선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이런 인물이더라 저런 인물이더라 뭐 많은 얘기 나왔잖아요. 비슷한 건데 왜 꼭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 그런 생각을 가진 젊은 분들

0: 만 저희 당을 노크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 젊다고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오히려 더 우리가 생각할 때 젊은 분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는 너무나 저 극단적이다. 이런 분들로만 구성이 되냐는 거예요. 저희 당의 젊은 분들이. 이거는 당의 중요 구성원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제가 그 사진도 보고 그 내용도 좀 봤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거기 이제 참여하신 의원분들이 똑같은 분들입니다. 그동안 말씀하셨던 뭐 계엄 이후 사태에서 저희 당에서 벌어졌었던 일들 중에 우리가 지적하고 비판했던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단 말이죠. 안 바뀐다는 거잖아요. 저희 당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구나 하는 과제를 2030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당 자체 문제가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임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1: 그 자체적으로 있는 문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 이제 이게 과제일 텐데 그렇죠. 내일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당장 징계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한 예고한 날짜예요. 그래서 주요 징계 대상은 지난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운동 도왔던 의원들 그리고 장동혜 대표 사퇴를 요구해온 의원 등 뭐 대한과 미래 소속 의원까지 해서 30여 명 정도가 지금 명단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장동혜 대표가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서 김재석, 김용태, 우재준 의원 이렇게 세 명의 의원을 유독 콕 집어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봤더니 공교롭게 가장 당에서 나이가 어린 세 명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아니 중진들도 굉장히 퇴진 요구 많이 했었는데 이거 약간 강약이냐? 어? 그거냐? 그거 맞아요?
0: 그건 뭐 장동혁 대표가 답변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징계 대상으로 이 세 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 당에서 여당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할 땐 빠져있다가 내부 공격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세 명을 꼽았다 이런 식으로
1: 지도부 흔든다
0: 말씀을 바꾼 건데 예, 예. 지도부 흔드는 거 그거는 내부에서 해결할 일이고요. 적어도 이렇게 실명을 거론한 소속 당 의원, 현역 의원 3명의 실명을 거론할 때는 작정을 하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의도를 다 아는데 중진분들은 빼고 한 이유를 알겠고 그 얘기는 결론은 이 세 분 뒤에는 별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실명을 거론을 해도 크게 나한테 반격할 세력이 없구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비겁해 보였어요.
1: 30대 초선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2: 그 제가 야당 입장이라도 그런 지도부는 흔들 것 같아요. 그 야당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정부 여당 견제하고 비판하고 하는 건데 우리가 누구를 견제하거나 비판할 때 가장 중요한 1순위 덕목이 논리적 정합성이나 내용적 타당성이 아니에요. 의외로 비판할 자격을 획득하는 거죠.
0: 그렇죠.
2: 그러니까 자기 몸에 똥을 묻히고 있는 상태에서 겸우든 누군가한테 말하면 너나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에 묻어있는 것부터 털어내야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겠죠. 근데 지금 그 당의 지도부라든가 그 당의 전체 기구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윤리위예요. 자기들도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 견제하는데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부의 어떤 그 비판이라든가 쓴소리라든가 이런 것들과 싸우는데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본인부터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정부 여당을 잘 견제하면서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부 여당보다 젊은 의원들이나 친한계나 대안과 미래나 이 사람들과 싸우는데 더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면 100이면 100 후자라고 할 거거든요. 그런 말 자기 자체가 없어요.
3: 싸움에 대한 정의를 장동혁 대표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1: 네.
3: 그 싸움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었는가? 그 장동혁 대표는 누구와 싸워서 이겼는가 졌는가? 정당의 싸움이라는 건 결국 선거를 통해서 귀결되게 되는데 싸움이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그 말대로 누군가와 투쟁해서 결과물을 놓고 지방선거를 얘기하자면 장동혁 대표의 싸움은 정말 처절하게 패배한 것이죠. 반면에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의 싸움은 합리성을 기반으로 잘못되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부딪혔고 특히 김재석 의원은 서울에서 본인이 선대위원장까지 맡아서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끈 주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얘기하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 국민의힘이 자꾸 이런 엉뚱한 윤리위 이슈로 가지 않게 젊은 청년 의원들이 좀 모여서 청년 이슈를 민주당보다 훨씬 더 앞장서고 끌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아까 저 민주당을 위해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있었는데
4: 괜찮았네요.
2: 안 듣겠습니다. 네.

0: 안 받겠어요, 아, 지금.
1: 민주당이 안 받으면 국민의힘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청년들이 부동산을 왜 분노했는가. 집을 단순히 집값이 올라가서 아니면 내가 사야 되는 집값이 너무 멀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집값이 급등하는 것뿐 아니라 전세가 소멸되고 전세가 소멸되면서 월세가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아주 마지막 단위까지 와서 서울에 월세 살고 있는 청년의 월세값이 막 급등했다는 거거든요.
0: 알겠습니다.
1: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일들을 좀 우리 젊은 청년 의원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의견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뭐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내일부터 칼바람이 불 거냐 어떨 거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두 갈래인 거잖아요. 당대표의 퇴진을 어떻게 요구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는 거고 무소속 의원을 지원했다라는 그런 이제 혐의 때문에 이제 징계가 올라가 있는 건데 뭐 이 두 가지는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지도부에서도 접근하는 방법이 이 전자는 좀 조심할 것 같고 명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후자는 아예 대놓고 할 것도 같다라는
1: 무소속 지원이요?
0: 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1: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지원?
0: 한동훈 의원을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맞받으신 거예요?
1: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그 젊은 청년들의 이슈를 끄집어서 얘기했지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고무줄 잣대로 평가하고 거기에 칼을 빼들어서 휘두르게 되면 아무도 납득을 못합니다.
2: 부산 북갑의 선거 결과가 한동훈 의원이 당선되고 2등이 하정우 후보였고 3등이 국민의힘 의원이었잖아요.
0: 예.
2: 아니, 그러면 강민식 후보, 예. 이거는 그 누가 내부에서 돕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심판받은 거기 때문에 그 지역 원래 민주당에서 뭐 갖고 있던 의석이었는데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고 보수 유권자들이 이제 보수 정당, 보수 진영을 선택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보수 진영 내에서도 한동훈 의원을 선택한 거예요. 이 더 큰 관례, 이 더 큰 구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당내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 도왔기 때문에 졌다. 그럼 본인들이 2등 했어야 돼요. 그게 아니거든요.
3: 예. 바로 그거죠.
0: 네.
3: 이 장도혁 지도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형이상학적이잖아요. 뭐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 여론조사가 어떻고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당 지지율이 올랐다. 우리가 잘했으니까 그렇고 우리가 그래도 뒤에서 뭔가 했으니까 오세훈 시장도 됐고 뭐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그런데 다 됐고 부산 북갑에서 본인이 직접 가서 개소식부터 시작해서 의원들 다 끌고 가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3등 했으면 또 그렇게 낙선시키려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후보가 40% 넘게 득표해서 여당 후보 이거 당선됐으면 그걸로 민심의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고 선거보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없음에도 다른 수치를 들이대면서 계속 있으면서 징계도요 사실은 누가 징계해달라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윤리위원회가 무슨 인지수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0: 지금 엄청 징계안이 올라와 예, 있는 것을 처리하겠다는 거죠.
3: 잘 보면 뭐 어제도 여러분들이 사진을 주시던데 네. 장동혁 대표 개인의 팬클럽 만사 협통인지 뭐 거기서 막 만들어서 줄줄이 보내는 사진이 나와요. 뭐 이름 붙여가지고 뭐 저도 곧 있다 그러더라고요.
0: 아니 지금 현재까지 올라가 있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좀 분발하시고요.
3: 제가 계속 얘기하는
4: 부분 있으니까요.
3: 얼마나 더 해야 되냐 이거지.
4: 근데 제가 봐서 장동혁 예, 예.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세 분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 합리적인 어떤 상식의 근거를 해가지고 지적을 하는 상태가 이미 벗어났다.
0: 네, 네.
4: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좀 무의미해 보이고 결론은 이제 예상을 해보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뭐 한동훈 무소속 후보하고 치킨 먹었다느니 아니면 뭐 지도부 사퇴하라고 하느니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혹시라도 징계하면 법원 가면 이건 인용될 겁니다. 가족분이.
0: 이게 지금 2분밖에 안 남아서 이게 여야가 이제 국회 원 구성 두고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했다고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 거부하고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면서 보이콧을 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명분은 그런 거죠. 어쨌든 국회 권력 안에서의 어떤 균형점을 찾고 그리고 이때까지 관례상 당연히 이제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 가져갔던 것이다. 이건데 혹시 다른 이면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
3: 아니 원래 제1야당이 가져갈 것을 민주당이 국회 과반 점거하고 있었던 21대 국회부터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저희는 뭐 항의 안 할 수가 없고 역대 민주당 최근에 법사위원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정청래, 추미애. 뭐 서영교 뭐 이런 분들 아니에요.

0: 그럼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이분들이 뭐를 할 것 같다? 그게 대통령 공소추사 관련한 법안 통과 아니겠느냐? 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 대통령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방탄 목적으로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민주당 답은요?
2: 아니 뭐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공세의 그 하나의 레토릭이고 보세요. 그 숫자로 보면 지난 22대 전반기에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은요 28.9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은 15.5회예요. 그리고 뭐 법안이야 뭐 다 같이 통과시키는 거지만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 입법이라든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으로 있으면 이게 통과 안 되는데 그럼 만약에 그 법사위를 맡긴다? 그러면은 민주당 그 이재명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들에 관련된 법안이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동안 많이 말했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해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3: 결국 민주당이 양보를 안 할 거고요. 시간 다 됐나요?
1: 한 20초 있어요.
3: 예.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 게 그렇게 민주당이 다 가져가서 국정 운영하고 법안 다 처리 통과시키고 거기에 나오는 후과는 민주당과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1: 향후 발생한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져라.
4: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좀 오만해 보일 수는 있는데 지금 그 저희 당의 상황이 상임위를 빨리 열어놓고 하는 게 좋은 상황이고 처리해야 될 법안도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정치적 피해를 감당하고라도 일단 국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광고 들으시죠.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5-3555 롯데건설.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1: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2: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3: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4: 당신의 락토키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좀 간단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9: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10: 키 성장의 라이클 타임.
11: 키가 크고 싶다면
12: 키 성장의 라이클 타임.
1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네, 육해상계 통쾌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김병민, 하헌기, 강성필 네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 고맙습니다.
17: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8: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

0: 쉽게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MBC 12시 뉴스입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B2 금액이 하루 평균 62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4에서 6월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1일 평균 35조 9천여억 원, 주식담보대출은 1일 평균 25조 9천여억 원으로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은 61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증권사가 벌어들인 추정 이자 수익은 1조 3,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닌 AI 서버나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기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기는 지난 1월 2일 22만 6,50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가 지난달 30일 218만 4,000원으로 756.47%가 올라서 상반기 코스피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주가 상승에 따라 삼성전기 시가총액은 올해 초 20조 1,672억 원으로 33위였지만 지난달 30일 163조 1,310억 원으로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장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부 통제기구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맡은 종로경찰서에 사건의 신속 처리를 지시하라고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다가 9개월이 지나서야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은 생산혁명이고 국가의 역할은 AI 생산체계 조직력에 있다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SNS에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AI 시대 정책 방향을 설명한 글을 올렸습니다. AI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라며 국가는 시장의 규제자가 아닌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0: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고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의가 내일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규모와 입지 등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열리는 첫 전략점검회의로 국책사업의 진척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서 많은 곳은 12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는 30에서 80mm,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20에서 60mm 가량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7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6.6도입니다. MBC 1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7월 5일 일요일입니다. 손석희 12시 일요일 순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에 들려드린 첫 곡 Earth, Wind and Fire의 That's the Way of the World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이유가 또 있는데요. 가사 내용을 보면 당신의 마음은 절대 늙지 않으니까 마음을 젊게 가져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오늘 저희들이 나눌 얘기가 주제가 지망생입니다. 무엇인가를 지망하는 지망생인데 오늘 특별한 손님들 세 분과 함께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만은 그 주제에 맞춘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광고 들으시고 특별한 세 분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일요일 오후 생각하는 즐거움을 만납니다. 네 개의 색깔, 네 개의 시선, 사색. 낯선 목소리에 좀 놀라셨죠? 여기는 손석희의 12시 프로그램 맞습니다. 옆에 손석희 아나운서도 앉아 계시고요. 저는 손석희 아나운서를 대신해 앞으로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게 된 작가 김겨울입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네 사람이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래서 코너 이름은 사색입니다. 사색의 진행 방식은 조금 특별합니다. 평일 동안 수많은 질문을 던져온 손석희 DJ에게 잠시 휴식도 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일요일에는 제가 질문을 하고요. 손석희 DJ는 답을 하는 시간으로 채워보려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저와 함께 사색을 해주실 세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에서 패널로 자리를 옮긴 DJ석에서 게스트로 자리를 옮긴 손석희 DJ. 지금 저 끝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저를 구경하고 계신데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3: 편안합니다. 네. 정말 편안하네요.
2: 편안하세요?
3: 예, 예.
2: 제가 질문을 오늘 많이 드릴 텐데 좀 각오가 되셨나요?
3: 각오까지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는 범위 내에서 확인된 것만.
2: 네.
3: 그리고 생각한 바대로만.
2: 네. 예,
3: 답을 드리면 되는 거죠?
2: 확인되지 않은 것도 가끔 해주시면 좋습니다.
3: 아, 그러면 안 돼요. 경험상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예.
2: 자, 제가 한번 집요하게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대일보 연작을 내고 계신 시대와 마음을 읽는 마인드 마이너 송기령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송기령입니다. 네.
2: 아, 네. 반갑습니다.
3: 네, 박수도 좀 쳐드리고.
4: 따뜻한 방송이네요. 아, 좋습니다.
2: 네. 네. 시대의 흐름을 보시는 눈이 있으시니까 또 좋은 말씀을 기대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 직함이 많습니다. 만화가, 스토리텔링 전문가, 콘텐츠 지도 제작자로 활동하는 이종범 작가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작가 네. 이종범입니다.
2: 아, 반갑습니다.
3: 어서오십시오.
2: 벌써 대세시잖아요.
5: 아, 덕질 얘기하면 항상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2: 네네네.
5: 너무 지금 그 레거시 방송의 무게에 짓는 상태여서 빨리 이걸 깨야 돼요.
2: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지금.
5: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네. 찍는 것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2: 그러니까요.
5: 잘 부탁드립니다.
2: 아, 저도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배우 고아성 씨가 진행하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라디오 북클럽의 당시 최연소, 최장수 진행자로 함께했던 작가 김겨울입니다. MBC 라디오에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5: 본인 소개 되게 화려하네.
2: 아, 또 제 소개인데 또.
5: 저희 소개 되게 일처럼 하셨는데 본인 소개 진심으로 하시는데 더 얘기할 걸.
2: 아, 그럼요. 그럼요. 제가 진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명이서 저희가 뵙는 게 처음인데 손석희 DJ가 또 게스트로 나오시는 건 정말 드문 일이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한 두 번 정도밖에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5: 한 적 있으세요?
2: 게스트로? 있긴 있으세요. 네.
3: 두 번이 뭐였는지는 잘 모르시죠?
2: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3: 뭐죠?
2: 하나는 김이나 작사가의 아, 예. 별이 빛나는 밤에 예. 올해 초에 한번 나오셨죠.
3: 아, 네. 그리고 아마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아무튼. 배철수 음악 캠프에
5: 아~
3: 그 네. 20주년 기념인가
2: 네,
3: 그
2: 20주년. 네.
3: 게스트로 잠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2: 어, 네. 어떠세요? 게스트 하시는 기분?
3: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고 늘 나가는데 갔다 온 다음에는 아 이게 쉽지 않은데 하는 생각을 늘 하죠. 네.

0: 일요일마다 쉽지 않으시겠는데요.
1: 오늘 김겨울 작가님의 목표 중에 하나가 네. 손석희 선생님 당황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네.
2: 왜 모두들 저를 그렇게 당황시킬 생각들만 하시는지.
1: 왜 그러냐면 네. 이야기적으로 보면 사랑받는 캐릭터는 반드시 그 모순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0: 그럼요.
1: 저런 네. 사람이 당황하는구나라는 걸 볼 때 그 네. 사랑이나 애정 같은 게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네. 인간이 좀 과학적인 부분이 있죠.
3: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2: 지난번에 성시경 씨도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긴 했어요.
0: 진행자에서 패널로 변신한 손석희 DJ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손석희의 12시 너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너튜브로 함께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앉아있는 배경 보이실 텐데요. 저희가 평소에 라디오 스튜디오가 아니라 색다른 공간에 저희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있습니다. 그 손석희 DJ 이런 배경으로 라디오 해보신 적 있으세요?
2: 없죠, 당연히. 예.
0: 어떠세요?
2: 그리고 혹시? 예전에 제가 시선집중할 때는 유튜브 채널 자체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어요. 오늘 여기 이 공간도 처음 와보는데 대단하네요. 예.
0: 그렇죠. 저희가 좀 색다른 배경에서 오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너튜브에서 뭐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만남이라 좀 인사가 길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의 사색 시작해보도록 하죠.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보신 적 있으세요? 작가님, 이종관 작가님 보셨을 거예요.
1: 너무 좋아하는 영화죠.
0: 네,
3: 두 번 봤죠.
0: 두 번 보셨어요?
3: 한 번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가족들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봤어요. 두 번 더 울었다는.
0: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3: 그러니까 이렇게 영리한 제작진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걸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구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분들 만드신 분들의 개인적인 스토리도 아름답고 그래서 당연히 상을 받을 줄 알았지만 그렇게 많이 받을 줄은 그래서 알게 된 건 이 시대가 원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죠.
0: 어떤 점이 그렇게 속으로 했던 걸까요?
3: 마이너리티 이슈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서사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배우나 제작진의 인생까지 포함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큰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좀 보다듬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친절해라고 소리 지르는 게 너무 딱 맞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도 전 세계의 어떤 전황이나 아니면 국가 간의 갈등은 안 멎어지고 있으니까 뭐 제작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 제대로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죠.
0: 서로에게 친절해라.
3: 네.
0: 그런 메시지. 그 손석희 선생님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
2: 그 영화를 봐야 대화가 되는 건 아니죠.
0: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2: 안 봤습니다.
0: 작가님도 굉장히 재밌게 보셨죠?
1: 너무 좋아했죠. 저도 수업 때 그거를 보통 강의 때 다루게 되면 원하지 않아도 수십 번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작품을 좀 완성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프레임 단위로 알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더 좋아하게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그 영화에서 핵심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행 우주 속에 나의 어떤 삶을 계속 다른 방식의 삶을 보게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주인공이 그렇죠. 네. 좀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행 우주 속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1: 그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캐릭터를 만드는 작업 자체가 다양한 상황 속에 같은 인물을 넣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다른 상황에 넣었는데도 절대 변하지 않을 만한 게 이 사람한테 뭘까? 그리고 어디에 갖다 놔도 무조건 변할 것 같은 부분은 뭘까? 이것들을 이해해야지 그 인물을 그릴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화해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만화가 얘기를 안 가고 어디 대기업에 갔으면 그런 나를 내가 지금 용서하고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익숙하죠.
0: 평행우주에서의 작가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1: 만화가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오타쿠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만한 게 뭘까를 고민해 봤단 말이죠.
0: 네.
1: 그랬더니 직업적인 부분은 분명히 변할 것 같은데 재미를 탐닉하는 건 안 변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0: 네.
1: 뭐 작품이 됐든 일이 됐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야의 다른 쪽 분야에 덕질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요.
0: 손석희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평행우주에서 아나운서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2: 근데 사실은 제가 가끔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가정법 과거완료의 네. 답을 잘 못해요. 그걸 꼭 상상해서 내가 무슨 답을 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질 않죠. 그건 뭐 저의 성격이기도 하겠죠. 근데 뭐 따지고 보면 특히 이런 대화에서는 제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0: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2: 예, 그래서 노력을 해봤어요.
1: 네.
2: 나는 그럼 그런 또 다른 세계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근데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고민을 하고 있겠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과는 또 다른.

0: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궁금해요.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예.
1: 유독 환생물 엄청 많잖아요.
2: 엄청 많죠.
1: 회생물도 마찬가지고. 네. 이 모든 게 전부 다 후회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죠.
3: 그죠, 그죠.
2: 맞아요.
1: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 뭐 땅을 샀으면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만큼 선택에 의해서 삶이 달라지는 그런 좀 치열한 삶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에 대한 좀 두려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2: 오,
1: 왜냐면
2: 왜요?
1: 많이 이제 겪어보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데이터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인생이 운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3: 네네.
1: 그래서 그 수많은 인자를 다 제어할 수도 없는데 또 한다 그러면 얼만큼 칙각을 저는 이제 안 하는 걸로.
2: 안 하는 걸로. 네. 손석희 제이가 이 답변을 탐내셨을 것 같은데.
0: 빅데이터를 연구하신 분이 운에 더 강조점을 두는 건 좀 의외이긴 하네요. 네.
1: 그 어디서 언제 태어났냐가 거의 모든 걸 결정한다는 그런 책들이 잔뜩 나오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만큼의 혜택을 누리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이 시대였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3: 근데 사실 근데 그 제 친한 친구가 의사가 있는데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잘못 살고 있지 않다면 대강 한 120에 죽는다는 가정하에 계획을 세워도 틀리진 않을 거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2: 120이요?
3: 제가 40될 때 그 말을 들었어요.
2: 120이요?
3: 3분의 1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만큼을 한 번 더 하면 2장이 끝나고 한 번을 더 해주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했더니만 굳이 평행세계를 상상할 거 없이
2: 네.
3: 아, 다음 챕터에 뭐 하지?
2: 그렇죠.
3: 이 생각을 하게 돼서
1: 맞습니다.
3: 회귀물을 약간 아무르파티적으로
2: 예, 지금부터
3: 예, 예. 지, 뭐 그럼 지금 약간 악기 하나 배워서 지금까지 산만큼 하면 나 80대는 고수 노인으로 사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 질문을 네. 저는 약간 그렇게 2챕터, 3챕터로 미루는 것 같아요.
0: 네. 그 얘기는 상당히 공감이 갈 수 있는 얘기네요.
2: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에게 남은 기간이 많습니다. 120세를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으로 되고 싶은 모습으로 나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 지망생 사회입니다.
1: 지망생.
2: 지망생. 지망생. 그래서 각자 나는 무엇 지망생이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뭘 지망하시나요? 잠깐.
1: 저는 계속 배우는 사람 지망생.
2: 배우는 네. 사람 지망생.
1: 제 직업 자체가 이제 타인의 삶을 좀 바라보고 그것의 집합적인 합의의 변천 같은 걸 보는 게 직업이니까 사람들이 일생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전부 다 엄청나게 배울 게 많은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걸 열심히 해오신 분들의 삶은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배우는 거는 저한테는 즐거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꾸 뭘 안다고 생각하면 위험해지니까 그만큼 배우는 거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싶어요.
2: 학생 지망생. 지망생. 네. 학생 지망생. 네. 작가님은요?
3: 근데 만화가들은 맨날 그런 얘기해요. 모든 만화가는 다 차기작 지망생이라고. 저희는 기성작가라고 해도 다음 작품이 별로면 무조건 외면을 받기 때문에 차기작 지망생으로 살고 있고요.
2: 차기작 지망생.
3: 근데 그거 너무 재미없는 답변이잖아요.
2: 네.
3: 아까 직업적으로 보면은 저는 항상 건강한 노인 지망생이죠.
2: 건강한 노인 지망생.
3: 왜냐면 만화가들은 일찍부터 몸을 베리거든요.
1: 아.
3: 안 움직인 상태로 3일씩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딱 굳어버리는 경험을.
2: 그쵸.
3: 남자보다 좀 일찍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30대 초반에 이미 그런 앰뷸런스를 막 타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고 미리 알게 되니까, 아, 이게 건강한 노인 지망생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0: 만화가는 왜 3일 동안 안 움직여야 되죠? 예를 들면 뭐, 하루 정도 열심히 하고.
3: 네네.
0: 좀 움직였다가 다시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3: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지혜로운 만화가들은 안 그래요. 보통 이제 마감이 몰아칠 때, 왜 그 뭔가 몰아치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0: 예.
3: 당장 마감이 다가오고 있으면 중간에 10분 스트레칭 하자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안 아파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파본 뒤에는 아무리 마감이 있어도 딱 시간 맞춰놓고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만화가들이 그걸 몰라요. 귀한 걸 몰라요. 몸을 흥청망청 쓰다 되는 거잖아요.
2: 손석희 DJ는 무엇 지망생이세요?
0: 아, 지금 뭐, 좋은 DJ입니다.
2: 좋은 DJ 지망생.
0: 예.
2: 오랜만에 또 DJ로 복귀하셨으니까.
0: 그렇기도 하죠. 예.
2: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나요?
0: 그, 제가 제 일을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주변에서는 그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주니까, 뭐, 좋은 거죠.
3: 성공적이네요.
2: 그러니까요. 네. 성공적인 지망생 라이프를 네. 하고 계시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석사 지망생이고요.
3: 논문 노동자시잖아요.
2: 논문 노동자입니다. 네. 저야말로 지금 스트레칭 없이

0: 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1: 네. 아, 미래 장래 꿈이 소크라테스예요?
0: 장래 뭐 소크라테스 같이 한번 손석희 DJ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한번
2: 아니 그런 강박관념을 갖지 마세요.
0: 왜요? 아, 저 전혀 강박이 아닌데요. 네. 저 너무 즐겁고요.
2: 하여간 네. 끝까지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래서 저는 석사지망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쯤에서 일단 광고 잠시 듣고 오고요. 12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장마가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교통량은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물론 어제 경포 해수욕장 등 강원도 일부 해수욕장이 개장에 들어가 강원도 쪽은 좀 다소 붐볐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귀경 차량 정체도 주로 강원도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양양 분기점, 또 인제부터 내린천 휴게소, 또 강촌과 설악 일대, 이후로도 덕소산배부터 강일까지 총 19km 구간 어렵게 지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으로 진부, 면운, 새말과 광교터널 부근 정체고, 반월터널 출구부 4차로에는 사고가 발생해 군포부터 안산까지 밀립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 got a friend
3: in me.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느낄 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2: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손석희의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망생 사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자, 지망생에 대해서 각자 본인이 원하는 지망생 하나씩 이야기해봤습니다. 각자 지금 DJ, 좋은 DJ 지망생, 그리고 작가님 뭐였죠?
6: 저는 이제 건강한 노인.
5: 건강한 노인 지망생. 배우는 사람 지망생,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은 이게 꼭 어떤 직업에 대한 지망생은 아닌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요새 보면은 뭐 갓생 지망생, 뭐 힙스터 지망생.

0: 뭐 이런 식으로도 좀 확장을 해서 많이 쓰더라고요. 송기영 작가님 어떻게 이런 트렌드가 좀 있나요?
1: 네네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재밌는 게 갓생지망생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잘 살아보고 싶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게 뭐 큰 부를 얻고 싶대거나 아니면 선망받는다고 믿고 싶은 직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지금의 어떤 삶의 밀도를 높이고 그만큼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올라온 걸 보면서 아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그만큼 집중하는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예전 방식은 뭐 이런 거예요. 엄청난 그런 성과를 내가지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 좀 즐기는 분들이 나오는 거에서 지망생이라는 게 상태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어떤 상태, 라이프 스타일. 네. 그 손석희 DJ는 갓생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2: 모르겠는데.
3: 갓생. 그러니까 어디에도 부끄럽지 않는 만큼 뿌듯함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걸 추구하는 분들이 네. 갓생이라고
0: 부르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
3: 아침에 막 덤블링으로 일어나서 네. 샤워 쫙 하고
0: 막 운동하고 막
3: 책 보면서 책 출근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보람찬 하루 루틴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워서 하루를 만드는 것을 갓생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
2: 중요한 건 루틴인 것 같아요.
3: 알겠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태도 같은 걸 주고 지망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지망생을 직업에 대한 단어로 많이 쓰잖아요.
3: 그러니까.
0: 지망생은 언제부터 지망생이고 어디까지 지망생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DJ 지망생이라고 하면 DJ를 그냥 하면 좋은 DJ 지망생일 수 있는 건지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좋은 DJ 지망생인 건지 작가 지망생이라고 하면 작가 지망생 많잖아요.
3: 너무 많죠. 굉장히 많죠. 예.
0: 그러면 어디서부터 지망생이고 어떤 태도부터 지망생이에요?
3: 사실 그게 근데 재밌는 게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은 지망생이라고 부르면 남들이 인정해주는 소위 인정협회라는 데서 나와서 너는 작가야
0: 그렇죠.
3: 그런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들을 지망생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3: 즉 타인의 인정을 받는 자리가 저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지망생인 거잖아요. 근데 그 지망생이란 말 자체도 어디부터 지망생으로 인정할 거야 라는 말을 해버리게 되면 되게 아득해지거든요.
0: 맞아요.
3: 저는 주로 만화가는 본인이 선언하는 선언직이야. 남들도 인정해주는지 문제 별개지만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선언한 다음부터는 다 작가 혹은 작가 지망생 순치거든요 저희는.
0: 선언하면 그냥 지망생이에요?
3: 그렇죠. 작가가 될 거라고 선언하면 지망생이고 난 작가라고 선언하면 그때 작가라고 그냥 저희끼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들도 동의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뭐 전공을 택한 순간부터 지망생인지 실제 원고를 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줄 때부터 지망생 뭔가를 시도하면서부터 지망생인지 내가 그냥 만화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지망생인지 이것들을 그 누구도 규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 그 규정해주는 순간부터도 약간 네.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0: 넉넉하시네요. 네. 기준이.
1: 예전보다 좀 너그러워지는 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작가라고 한다면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등단이라는 행위가
0: 그렇죠.
1: 있었고.
3: 등단.
1: 그럼 기억나는 게 신춘문예 내에서 그렇죠.
3: 문단이 있습니다.
1: 그렇죠. 당선된 분들 문예제 추천을 받은 분들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청년 작가 분 중에서도 그런 루트를 안 거친 분들도 많이 가능해진 거죠.
0: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느슨해진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망생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예전처럼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0: 좀 너그럽게. 네. 손석희 DJ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글쎄요. 그건 뭐 일종의 권위의 해체하고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를 들면 뭐 작가 예를 드셨지만 등단이라는 것은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이제는 점점 그게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 테고. 근데 그럼 어디서부터 지망생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그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행위가 시작된 다음부터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죠.
3: 욕을 하면서부터 일단.
2: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작가야. 마음 먹는 것부터 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권위에 대한 일종의 추구가 조금 남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군가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행위가 일단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하죠.
3: 사실은 교수로서는 예.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교수로서는 예. 정확히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고를 해 얘들아.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자. 정말 완전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 이제 만화를 그리려면 그 전에 먼저 마음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북돋아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아 그거는 네.

0: 저도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습작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퍼블리시가 나오잖아요. 네네. 출간이랑 그 간극이 좀 컸는데.
2: 맞아요.
1: 요즘은 뭐 개인 출판도 가능하고.
3: 그럼요.
1: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그냥 올리는 퍼블리싱도 가능하니까 외부로 네. 올라가는 것도 이 경계가 좀 느슨해지는 게 좀 보인단 말이죠.
2: 그러니까요. 지마생이란 말이 좀 다르게 들리는 게 예전에 예를 들면 DJ 지마생이 있었다고 치면은 방송국에 와서 오디션을 보고 뭐 사원 입사를 해서 DJ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애들 만약에 방송을 진행하는 게 꿈이야 그러면 바로 그냥 인터넷 방송 켜버리거든요. 네.
3: 그렇죠. 본인 채널 만들면 네. 되니까.
2: 그 직업의 개념이 달라지니까 그 권력 획득의 포인트가 달라져서 지망생의 지점도 다 달라진 것 같아요.
0: 그래서 다만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스탠다드가 뭐냐.
1: 그렇죠. 네.
0: 그 사람이 작가 혹은 뭐 어떤 형태의 직업이든 분야든 내가 선언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기다 아니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냐 하는 문제는 남잖아요.
2: 돈을 주는 사람이 보통 그렇다.
3: 그렇죠.
2: 그렇지 않나요?
0: 뭐, 그, 간편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그 기준조차도 각자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실 요즘 디지털 시대의 문제라고 얘기하곤 하죠. 특히 저희가 있는 저널리즘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잖아요.
3: 네.
0: 그런 면에서는 뭔가 좀 혼돈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 네. 그러면 우리 서로 다른 또 기준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코너 속의 코너로 한번 지망생 심사위원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아, 여기 인정협회가 나오나요?
3: 아, 인정협회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오늘 인정협회로 한번 OX 파넬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례를 읽어드리면 세 분이 이 사람 지망생이다 아니다 판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3: 인정협회로서
2: 아, 되게 간단하게 네. 권력의 맛.
3: 권력의 맛.
1: 저는 네. 권위가 없지만 일단 해볼게요.
3: 본인의 생각. 뭐 어떻게든 해주시면 됩니다.
0: 네.
3: 네네. 자, 첫 번째입니다.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어요. 스피치 학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실제로 등록해서 수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나운서 지망생이다 아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어요. 학원 알아보는 중입니다. 아직 등록은 안 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 정말, 우리 중간 들기 없기로 할까요?
2: 그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3: 골라주십시오.
0: 그러니까 이게 그 질문의 폭력이에요.
2: 사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긴 하거든요.
3: 네.
1: 저도 이러고 싶었는데.
2: 저도 이러고 싶었어요.
0: 저는 그 질문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3: 설명해 주십시오.
0: 일단 다른 부분부터 답변해 주시죠.
2: 저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했거든요.
3: 오, 드셨죠, 이종범 작가님.
2: 저는 오늘, 네. 저는 이제, 행동이 액션이란 어디부터인가?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3: 네.
2: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스피치 학원을 알아봤다? 전 사실은 무언가 내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걸 되게 큰 노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3: 그쵸.
2: 근데 내가 지금 스피치 학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종류의 노동을 했다는 인정이 좀 들리기 때문에
3: 조금 너그럽게.
2: 네.
3: 송기영 작가
1: 똑같은 질문에 네. 똑같은 답변인데
3: 네.
1: 구매 결정은 해야 된다.
3: 구매 결정을 해야 된다.
1: 네, 아직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3: 등록을 아직 안 했다.
1: 네, 구매 행동이 일어나야지만 가능하다.
2: 아, 네.
1: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걸음이라도
2: 돈을
1: 그쪽으로 좀 넘어가는 건 해야 된다. 이것 때문입니다.
3: 아, 기준이 네. 명확하시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손석희 씨.
0: 아,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그 중간을 했냐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스피치 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데
3: 네.
0: 거기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3: 동의하지 않는다.
0: 예예.
3: 네.
0: 예. 스피치 학원을 다녀야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3: 어쨌든 뭔가 노력을 하고는 있잖아요.
2: 그 스피치 학원이 아니라
3: 스피치 학원 아니어도
2: 예. 뭘 알아보고 있으면 지망생으로 인정되나요?
0: 아, 뭘 알아보고 있으면요?
3: 네. 네.
2: 뭘 어디서부터? 고민하고 있으면?
0: 뭐 우선 자기가 거기에 맞는가?
1: 아오.
0: 그죠?
1: 스스로의 발견이 선행돼야
2: 자기 이해.
0: 예. 정말 좋아하는가? 그래,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2: 스피치 학원 가면은 그걸 알게 되지 않을까요?
3: 그러니까.
2: 아, 학원 가봤더니 나 이거 안 좋아하는구나.
1: 네, 학원에서는 얘기 안 해주실 수 있어요.
2: 그런가요?
1: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3: 근데 알아보고 있긴 하잖아요.
0: 아무튼 저는 그 스피치 학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3: 스피치 학원 다녀보신 적은 없으시군요.
0: 없어요.
2: 없고,
0: 또 뭐 요즘 추세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과거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요. 스피치 학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2: 그렇죠.
0: 네. 이게 제가 너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0: 그리고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1: 아니 아니 너무 좋습니다.
2: 아주 꿀잼이에요.
1: 네, 너무 재밌어요.
0: 그런데 그런 질문이 정당화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현실의 세계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하필이면 전문 분야이시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3: 더 엄정하게
1: 전문 분야 아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후보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카페를 열고 싶어요. 카페를 열기 위해서 여러 카페를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3: 오.
1: 카페 창업 지망생이다 아니다 한번 OST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돈을 썼어요 이번에는.
2: 돈을 썼네요 일단.
3: 그래서 당연히.
1: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셋. 세 분 다 오를 드셨어요.
0: 돈을 썼는데.
1: 아 돈을 썼으니까.
2: 아 저는 돈을 썼다도 있지만. 네. 만화가 지망생 어디부터 하냐라고 하면 저는 열렬한 독자부터라고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1: 네네네.
2: 어렸을 때 그 만화판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만화를 봤기 때문에 이 만화의 정령 같은 게 살게 되는 게 시작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카페를 가봤다라는 것부터 아, 이 사람은 되게 다양한 카페의 어떤 컨셉, 분위기, 그리고 카페가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 되게 원어민처럼 이해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오를 했어요.
3: 그러니까 많이 보면 보이거든요.
1: 네.
3: 그래서 꾸준히 많이 보면 보이는데 그 행동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적어도 카페 주인뿐만 아니라 카페에 별점 줄 수 있는 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0: 네. 저는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자면 그렇게 열심히 카페를 다니면서 내가 과연 카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보지 않고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3: 그렇죠. 그렇죠.
0: 네, 다만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시장 조사에 들어가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시장 조사의 첫 단계는 방문이겠죠. 그런 면에서 뭐 난이도가 굉장히
1: 낮은 질문.
0: 낮은.
2: 확실히 전문 분야가 아니면 관대해지.
1: 그러니까
2: 이것도 카페 사장님이 오시잖아요.
1: 그러면 다르게 하셔서
3: 어인도 없다.
1: 그럼 저는 사실 X 들려고 했거든요.
2: 혹시 네. 유명한데 일부러 찾아가나요? 알바를 일부러 해보나요?
1: 그러니까요.
2: 쪼갤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관대해지셨어.
1: 그러니까 그냥 카페 가서 뭐 그냥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그냥 이제 노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관대해지셨습니다. 네. 다음 후보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3: 재밌네요 이거.
1: 그러니까 괜찮죠. 네. 인정협회 이거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마다 연기 수업을 듣는 회사원이 있습니다. 배우 지망생이다 아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디제이님은 X 드셨습니다. 오 혼자 X를 드셨기 때문에 두 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3: 일단 돈 냈다는 게 중요하고요.
1: 돈을 썼다.
3: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배우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 게 제가 보는 채널 중에서 그 개인이 만든 채널인데 이제 드라마 확장된 것들이 막 나오고 시작했어요.
1: 굉장히 그쪽. 많죠. 맞아요.
3: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분들은 누구시지 봤더니 막 친척 그래요. 근데 거의 뭐 웬만한 상 받을 만한 연기를 혼신으로 하셔서 충분히 그 정도면 다양한 역을 맡으시다가 나중에 정말 오스카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쪽입니다.
1: 저는 사실 이거 X 들고 싶었는데요. 소속이지 의견 먼저 듣고 제 의견 얘기하겠습니다.
0: 근데 이게 좀 약간의 직업병 같은 건데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1: 직장을 다니며 주말마다 연기 수업을 듣는 회사원 배우 지망생이다 아니다.
0: 근데 그 문장만 따르자면 그 사람이 지금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연기 수업을 받는지 아닌지가 안 나타나 있어요.
1: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X를 들고 싶었어요.
2: 이거 초등학생 국어 문제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 하지만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
2: 아 그러네요.
3: 이게 함정이 있는 거군요.
2: 아 이거 함정 문제네.
1: 이게 취미로 다니는 걸 수도 있잖아요.
2: 동호회니까요.
0: 아니 그리고 연기를 배우는 사람의 그 목적이 꼭 연기자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키려고 한다든가
1: 그렇죠, 그렇죠.
0: 뭐 많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일단은 X를 들었는데
1: 아 저도
0: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까다롭게 내가 지금 하고 있나 했는데 우리 김기호 작가께서 같은 생각이시라니까.
1: 같은 생각입니다.
0: 맞습니다.
2: 네. 약간 초등학교의 그 넌센스 깔깔이 퀴즈지.
3: 보다 그거예요.
2: 그런 느낌이거든요.
3: 순진한 애들. 순진한 애들.
2: 순진한 애들. 되게
1: 넘어가신 거죠.
2: 순진한 애들.
0: 두 분이 그 생각 외로 문해력이 좀 떨어졌다.
2: 되게 대충 읽었다.
3: 아, 역시.
2: 분하다.
1: 문해력 떨어진다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두 분.
2: 그러네요. 얼마만에 들어보는지 모르겠지만
3: 직업이 작가인데.
1: 그러니까.
2: 작가 두 사람이 문해력이 떨어졌어요.
1: 꼼꼼한 독해, 네. 철학의 첫걸음입니다.
2: 아, 문해력 키워야겠네요.
0: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질문 의도를 생각하면, 그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연기자가 되고 싶은 분이겠죠.
1: 배우 지망생일 수 있을 것이다. 역시 너그러우신 모습. 자, 마지막. 마지막 네 번째 후보입니다. 자, 글을 실제로 써본 적은 없지만 내 글을 실제로 써본 적은 없지만

0: 있지만 작가가 되고 싶어서 책도 읽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고 관찰력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가 지망생이다 아니다.
1: 근데 그 책을 대여했나요? 빌려 샀나요?
0: 아
1: 이제 특약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문해라도 풀려면.
0: 근데 대여를 해도 네. 기본적으로는 구매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 도서관에서 책을 사기 때문에.
1: 아, 물론 소액을 본인이 소액을 지불했냐, 영원을 지불했냐.
0: 하지만 뭐 차비 정도 썼겠죠.
1: 아 그래요? 그 정도요?
2: 네. 네. 지금 그거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3: 이 부분은 금해와 무관한 실수 때문에
0: 사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1: 관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네. 뭘 했는지가 궁금해요.
0: 그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작가진이.
1: 제가 마음대로요?
0: 마음대로.
1: 어 알겠습니다.
0: 아, 한번 들어볼까요?
1: 그렇죠. 네.
0: 하나 둘 셋.
4: X.
0: 오, 송경호 작가만 X 주셨는데 왜 X 주셨어요?
4: 아니요, 써야 돼요.
0: 써야 된다.
4: 써야 됩니다. 왜 써야 되냐면 쓰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너무 힘든 시간을 많이 내거나 큰 비용을 내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글을 쓰는 행위는 지금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문자도 보내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지 쓰셔라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0: 써야만 지망생이다.
1: 네. 아, 저 너무 공감하죠. 그러시니까 네. 제발 원고를 하자 너무 공감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관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지망생도 저희끼리 이제 리그라 그래요. 뭐 도전 만화와 베스트 도전이 정신 연재가 있고 무료 연재 게시판과 유료 연재 게시판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처럼 원고를 한다. 이 진짜 어엿하다 얘는.
0: 어엿하다.
1: 교수 입장에서는 어엿하다. 넌 일단 갔다.
0: 어엿하다.
1: 근데 원고를 쓸 마음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도전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어. 어엿하진 않아.
0: 미래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1: 어엿하진 않지만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보는 걸 넘어서서 다음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등을 좀 밀어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아~ 그런 마음이 도와봐요.
0: 또 네. 너그럽게. 소석희 네. 지인은?
2: 전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 건 맞아요. 네. 왜냐 그러니까 딴 예를 들자면 되게 이제 뭐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 공부하기 전에 청소를 싹 하잖아요.
3: 갑자기.
0: 필기도구를 네. 사고.
1: 전문가가 되죠.
2: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피디들도 있지만 편집하기 전에 편집실을 싹 청소하고
0: 그렇죠.
2: 그러다가 청소하다 너무 피곤하니까 자지.
0: 자고.
2: 아, 네. 공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청소기를 드는 순간부터 네.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0: 아니
1: 그 다른 분야에 대해서 다 관대하시네요.
0: 처음에 중간 왜 드신 거예요?
1: 그러니까 네?
0: 처음에 중간 처음 지은
2: 여러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제 분야니까.
0: 너무 하시 너무
1: 언론만 아니면은 네. 세상 관대하신다.
0: 그러니까요.
1: 와
0: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1: 작가님은요?
0: 저는 사실 X입니다. 제 분야니까.
1: 아 그러네.
0: 네 써야죠. 네, 글을 쓰는 것부터 지망생이죠.
2: 아니 근데 그 공부하기 전에 청소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 쓴다는 게 어떤 때는 좀 뭐랄까 보통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0: 네.
2: 예. 뭐 성스럽다고까지 얘기는 못하더라도 쓴다는 작업이 그렇게 쉽게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외심 같은 것들을 작가 이전에 독자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2: 예, 그래서 물론 막 쓰고 해서 시작한다는 것이 자기한테 훈련이 되고 그것이 시작이라는 건 알겠지만 쓴다는 것에 대한 경외심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작가를 지망한다면. 그게 이제 제 생각이죠. 그러니까 공부도 그게 경외심을 가지고 미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책을 펼치는 것처럼 네네네. 뭐 그런 느낌.
4: 저는 똑같은 이유 때문에 X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서 이제 글을 쓰고 싶어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0: 네.
4: 그 첫 번째 이 글을 못 쓰세요.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실패하시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먼저 겪어본 사람 마음으로서 네. 좀 모질게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시작을 안 하더라. 이것 때문에 저는 X를 든 겁니다.
1: 저는 똑같은 이유로 오류를 든 건데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왜 아시잖아요. 쓰는 게 가장 쉽다.
0: 네.
1: 근데 그걸 못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못 쓰는 본인을 보고 싶지 않은 거다.
0: 그렇죠.
1: 그렇다면 못 쓸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 일단 마음을 좀 만져줘야 되는데 그 전작업, 그 작업이 프리프로덕션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작가를 키운다고 생각하면.
0: 네.
1: 그래서 저는 쓰는 게 어려워? 야, 괜찮아. 회사원들 재료로 하는 거 출근이야. 야, 괜찮아. 뭐, 다이어트 재료로 온 거? 헬스장 가는 거야. 글 쓰는 게 어려운 거 알겠어. 그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감하면서도 오를 주고 싶은 거죠.
0: 일단 엉덩이를 붙이면 그렇죠. 시작이다.
1: 예, 예.
0: 하지만 유명한 그 격언이 있죠. 아마추어들이 영감을 기다리는 동안 프로들은 일어나서 일하러 간다. 저희가 오늘 지망생 사회라는 주제에 맞춰서 각자 노래를 좀 골라왔습니다. 일단

0: 제 추천곡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노래는 심규선의 필로소피라는 곡이고요.
1: 왜죠?
0: 제가 소크라테스 지망생이니까 필로소피를 가져왔고요.
1: 저희 전공가를 가져왔네요.
0: 전공가죠. 그리고 사실 약간 비하인드가 있는데, 제가 한때 음악을 만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잠깐. 음악 지금은 끊었는데요. 그 음악을.
1: 담배인가요?
0: 노래 끊었어요. 음악이랑 노래 끊었는데요. 그 음악을 한창 만들 때 제가 심규선 씨의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담담하게란 노래를 불러서 촬영을 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제가 심규선 씨 콘서트에 갔는데 담담하게를 부르기 전에 저희가 너튜브에서 이곡 노래 부르는 영상을 봤다. 너무 잘하시더라. 오늘 오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 제가 너무
1: 잘하네.
0: 저요! 하고서 그날 일어나서 관객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뮤지션 지망생이었을 때, 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심규선 씨의 곡을 제가 골라왔습니다. 네, 필로소피라는 곡이고요. 듣고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0: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한시 뉴스입니다. 쌍방과실의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스스로 자기 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며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자기 부담금 중에 상대방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은 상대방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량이 10만 톤을 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일본 맥주 수입량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10만 322톤으로 집계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연간 기준 10만 톤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 맥주 수입량은 5만 860톤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부터 다시 일본 맥주 수입량이 늘어서 2023년 7만 1,446톤, 2024년 8만 2,229톤을 기록하며 지난해 지역별 수입량 순위에서도 유럽연합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주 15일 초복을 앞두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 가격이 최근 5년 동안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의 삼계탕 평균 가격은 올해 5월 기준 18,154원으로 일부 유명 삼계탕 전문식당은 한 그릇에 2만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5월 기준으로 2021년 14,077원에서 2022년 14,577원, 2023년 16,423원, 지난해에는 17,654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8월 이후에는 18,00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가 전년보다 늘었지만 30대 미만 가입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세 미만 가입자는 약 223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8%, 6만 5천 명.

0: 5천 명가량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는 1.7%, 26만 8천 명이 늘고 이 중에 60대 이상 가입자는 20만 명 넘게 늘어서 7.5%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AI의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 30대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전년보다 32시간 줄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 회원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연간 100시간 가까이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며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 많은 곳이 12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 30에서 80mm,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20에서 60mm가량입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땡긴다 땡겨.
2: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I'm a dreamer,
2: but my... 소석희의 12시 일요일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4명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색. 저는 손석희 DJ 대신 코너 진행을 맡은 작가 김겨울이고요. 소석희 DJ 송기랑 작가, 이종범 작가와 지망생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힘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모든 인쇄 가능한
7: 서머 에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서머 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12: 자, 저희 지망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세 분 다 지망생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지망생 시절 기억나시나요? 어떠셨어요? 아나운서 지망생 때 어떠셨는지.
13: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12: 아나운서 지망생 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13: 아, 어떤
12: 어떻게
13: 노력이요?
12: 사셨는지 내가. 예.

0: 될까 안 될까 불안하셨는지.
1: 뭐 그 장래에 대한 힘, 저 불안은 누구나 다 있는 거고. 그때는 또 옛날 얘기인데 오일 쇼크가 있은 다음이어서 취업이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어려. 근데 뭐 요즘에 비하면 그래도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2: 몇 년대죠? 몇 년도 쯤일까요?
1: 저는 그 오일 쇼크는 79년인가 일어났고요. 네. 저는 83년, 2년 이때 시험 보러 다녔으니까 이제 아직 회복이 안 됐을 때죠. 모두가 다 어려웠던 시절이었고 또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군부 정권 시기에서 좀 어목하게 됐고 사회적 분위기도 좀 이만한 책들이 있어요.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그거 맨날 달달 외우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외우기 때문에 책을 읽고 책도 뻔해 한 두세 권 정도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본 이것만 보면 차별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다 본 다음에 신문을 요즘은 오프라인 신문 잘 안 보지만 그때는 오프라인을 다 봤으니까 네. 신문을 제가 이건 문제가 나올 것이야 라고 생각한 걸 다 오렸어요. 네, 오려가지고 그 저 서브노트라고 하죠. 요만한 노트. 거기다 이제 풀로 다 붙여가지고 그 서브노트가 이제 몇 권이 나왔어요. 한 1년 준비하려면 그렇게 나와요. 시간 날 때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그리고 이제 버스에 앉아서도 그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적당하게 시끄러워야 또 집중이 잘 되는 게 있어요. 네네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버스 맨 뒷자리에서 맨날 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계속 봤죠.
2: 아, 요즘이었으면 공신 채널 만드시면 잘 됐을
0: 텐데. 그렇죠.
2: 이렇게 공부한다.
1: 그래서 한동안은 그 서브노트를 기념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네, 언젠가 없어졌는데. 아무튼 그래서 MBC에 처음 볼 때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았죠.
0: 이정원 작가도 지망생 시절 있으셨잖아요.
2: 만화가든 지망생이란 말이 제일 잘 붙는 단어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만화가는 근데 이게 있어요. 지망생들이요. 나를 선택해 줄 사람이 누군지를 항상 보게 돼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그게 어떤 조직체거나 회사거나 소수의 어떤 존재들이면 정확한 한 명은 아니지만 좀 더 포커싱이 되거든요. 저 사람들이 나를 선택해줄 사람이야라고. 근데 현재의 웹툰, 특히 만화 쪽은 예전 같은 잡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중이 우리를 선택해요.
0: 그렇죠.
2: 시장이 우리를 선택하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만 나쁘게 마음이 흑화를 하는 사람들은 시장과 대중과 불특정 다수를 증오하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섀도우복싱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죠.
0: 나를 몰라준다.
2: 네. 네. 저 사람들 말아볼 줄 몰라서 내 말을 안 뽑아줘 이러시고. 근데 조금만 좋은 쪽으로 흘러서 마음이 좀 건강하게 가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나 이 세상이 어떤 것을 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좀 마음이 가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사이에서 만화라는 테크닉은 결국 갈고 닦으면 늘지만 어떻게 작가로서의 멘탈을, 영혼을 만들까에 대한 작업을 그때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지금 와서 알아요. 근데 그때 그 지망생 시절에 혼자서 골방에서 했던 작가들과 모여서 함께 옆에 누군가가 있고 고립되지 않은 커뮤니티 안에서의 지망생들이 지금 15년, 20년이 지난 지금 갈라져 있어요. 후자는 좀 건강한 작가가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왜냐면 결국 누군가에게 선택되어야만 하는 지망생 시절의 가장 큰 특징은 막연함에서 오는 두려움이고 기약 없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이고 거기에서 건강한 마음까지 가져야 되면 너무 가혹한데 이거는 그런 작업이었구나라는 걸 지금은 깨닫죠. 저도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제일 많이 들게 되는 게 지망생 때 기억들이에요.
0: 오히려 사람들이랑 더
2: 그죠.
0: 교류를 하면서
2: 밤마다 술 먹으면서 그것도 만화가 맨날 싸우고
0: 그게 만화냐 이러면서
2: 아 그게 프로 작가들끼리 모여있으면 싸움이 잘 안 나요. 이 사람 말이 맞아서 맞다고 해서 내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그쵸? 지금 알죠. 왜냐면
0: 둘 다 네. 잘 하고 있으니까.
2: 왜냐면 내 독자들이 저기 있으니까 독자들을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망생들은 독자가 아직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면 누가 야 이번에 그 만화 신작 올라온 거 봤어? 근데 누가 아, 그딴 것도 만화야? 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맞으면 내 만화가 이제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아직 지망생이니까 두려움으로 가득한 지망생들이기 때문에 싸움이 많고 그 싸움 속에서 건강하게 커나갔던 경험들을 많이 했죠, 저도.
0: 그러니까 어느 싸움죠. 분야나 좀 창작 쪽은 특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2: 네네.
0: 아, 그게 음악이냐, 그게 만화냐, 뭐.
2: 그게 연극이냐, 뭐.
0: 그게 영화... 그렇게 되는 게 있죠.
2: 굉장히 좋아요.
0: 그럼요.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송경호 작가도 지망생 시절이 있으셨어요?
2: 그러게요.
3: 저는 직업이 직장인인데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계속 하다가

0: 그다음에 직업을 만든 케이스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원래는 이런 형태의 툴도 없었고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새로운 게 나왔대. 그래가지고 그걸 분석하면 뭐가 될까 해서 만든 케이스라서 그 과정 자체가 지망생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1: 아, 직업을 만드는 거죠. 네.
0: 왜냐하면 이게 뭐 있는 거라면 이거를 노력해서 누군가의 공인을 받고 갈 텐데 이건 없는 거니까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삶이 지망생인 것 같네요. 이제 보니까.
1: 계속해서 예. 지망생으로 살아가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송기영 작가가 이런 조언 하신 적 있잖아요. 구글에 검색해도 안 나오는 직업을 찾아서 나만의 직업으로 만들어라. 이 너무 어려운 요구를 사람들에게 하신 거 아닌가?
0: 어렵죠. 근데 그 얘기 드린 말씀이 왜 그랬냐면 이제 전달이 너무 쉽게 되니까 예전에는 아 여기 이런 게 있대요. 그러면 이제 알려주는 것만으로 직업이 됐단 말이에요.
2: 그렇죠.
0: 지금은 광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심지어 해외 뉴스를 그냥 자동 번역으로 보시거든요.
1: 그렇죠.
0: 예전 같이 이렇게 뭐 특파원 이런 분들의 노고가 없진 않은데 이미 있는 외신에 갖다 주는 거는 많이 좀 퇴색된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AI까지 나오면 각자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충격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센 언어를 쓴 거죠. 죄송합니다.
1: 근데 그 사과까지도.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나만의 직업을 새로 뭔가 직업을 만들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0: 그렇죠.
1: 내가 뭘 지망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0: 네네.
1: 이걸 못하시는 분들도 요새 되게 많더라고요.
0: 사실은 하고 계신데 그 하고 계신 거에 노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좀 낮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기를 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지망이라는 거를 굉장한 생업의 수준까지 해야 된다라고 강박을 좀 가지고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런 일로 사회 기여를 하고 있으면 다른 형태의 새로운 시도도 할 수 있고 그건 좀 멋있게 지망이라고 그러면 어떨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1: 옛날에 본인이 지망생 시절 얘기는 쉽게 하는데 이제 지금 본인이 무엇 지망생이다 아니면 뭐 장래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약간 쑥스러워진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네. 뭔가 지망생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지금 지망생? 이렇게 얘기하는 걸 쑥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뭐 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3: 두 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쑥스러웠죠. 네, 근데 사실은 더 쑥스러운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일본에서 아는 분의 아버님이 계셨는데 뭐 지금도 물론 계시죠. 그분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세요. 근데 원래는 이제 건축업을 하셨다가 일본에서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그 버블이란 게 그냥 차차 이렇게 없어지는 불경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버블이에요.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굉장히 많은 주문이 들어오다가 집을 짓겠다고 내일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버블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버블 이후에는 버블일 때 번 돈으로 이렇게 사셨겠죠. 근데 그분이 지금 70대 중반인데 그 사법고시 준비를 하세요.
1: 와우. 우와.
3: 예. 네. 저도 믿어지진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기가 건축업자가 되기 전에 이걸 꼭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매일 공부를 하세요.
1: 우와. 네.
3: 물론 그 중간중간에 술도 많이 드시지만 네. 매일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그분이 언제쯤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지.
1: 네.
3: 아 그래 그게 어찌 보면 자신의 꿈이 나이를 극복하는 것이 아닌가. 꿈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 강렬하다면 그분은 지금 물론 시험에 패스한다고 해서 법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1: 그렇죠.
3: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꼭 뭘 이루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한테는 그게 아주 큰 지망이죠. 예, 인생에.
1: 너무 멋지다.
2: 네. 아름다운 얘기네요.
1: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장래 희망을 새로 한번 설정해 보시겠어요? 해볼 수 있을까요?
2: 아, 사실 저는 마이크로 지망생으로 늘 살고 있어서
1: 네.
2: 최근에 일본의 유명한 큰 공모전에서 대상을 타신 분이 82세 노인이세요.
1: 와.
2: 평생 동안 만화를 보시다가 결국 야구 만화를 그래서 데뷔하신 걸 봤는데 그게 저희 사회에 회자가 많이 됐어요. 실제로 심야식당 작가님도 50대에 데뷔하셨고 많은 이해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늘 차기작 지망생이라고 우스갯소리를 말을 하지만 항상 새로운 악기를 사서 도전을 하고.
1: 아, 뮤지션이시잖아요, 또.
2: 예, 저 원래 만화 가기 전에 직업이
1: 네, 원래 음악을
2: 연주자였어요.
3: 아, 그렇습니다. 네, 어떤 악기를 하세요?
2: 저는 이제 재즈 밴드에서 드럼을 되게 오래

0: 싶었었고.
1: 아, 예.
0: 그러다 보니 항상 새로운 악기를 그냥 사서 이 악기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몇 살쯤에는 다음 어떤 언어를 또 해볼까? 뭐 그런 걸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항상 지망생이고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2: 네. 송경 작가도 계속 지망생으로 사시는.
3: 지망생. 일단 제 직업 자체가 지망생인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하는 중이고요. 글을 쓰는데 문학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2: 문학이요?
3: 예, 근데 이제 엄두가 안 나죠. 왜냐면 워낙 아름다운 문장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잘 못하던 친구가 어찌어찌 해서 무대에 올라갔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박수 치는 모습 같은 것들로 항상 끝나잖아요.
2: 네.
3: 저는 그런 방면은 별로 이렇게 현실이 없는데.
0: 그러니까요.
3: 자꾸 보여줘가지고 무대에 올라가는 걸 너무 두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서투 모습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음에 잘하면 되는데, 굳이 모든 걸 완성하려는 마음 자체가 자꾸 우리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부끄러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내려놓자. 원래 뭐 사는 게 좀 부끄러운 건데, 그렇게까지 느낄 필요 있느냐? 전 그쪽입니다.
2: 자,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송기령 작가가 골라오신 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골라오셨나요?
3: 다프트 펑크의 조르지오 바이 모르더 이거 골랐는데요.
2: 네.
3: 왜냐하면 그 이분 자체가 전설적인 뮤지션인데 네. 본인이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얘기를 읍조리세요. 얘기 들어보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두근두근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말이야 차에서 자기도 하고 했지. 그냥 다니면서 클럽에 이런 얘기들을 해서 다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거장이 된다. 그래서 그때의 순수한 마음 같은 것들을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이 노래 골랐습니다.
2: 아, 좋습니다. 그러면 다프트 펑크의 조르지오 바이 모로더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4: When I was 15, 16, when I really started to play guitar, I definitely wanted to become a musician. It was almost impossible because the dream was so big that I didn't see any chance because I was living in a little town, was studying, and when I finally broke away from school and became a musician, I thought, well, now I may have a little bit of a chance because all I really wanted to do is music and not only play music but compose music. At that time in Germany, in 69, 70, they had already discotheques. So I would take my car, would go to a discotheque, sing maybe 30 minutes. I think I had about 7-8 songs. I would partially sleep in the car because I didn't want to drive home. And that helped me for about almost 2 years to survive. In the beginning, I wanted to do an album with the sounds of the 50s, the sounds of the 60s, of the 70s, and then have a sound of the future. And I said, wait a second, I know the synthesizer. Why don't I use the synthesizer, which is the sound of the future? And I didn't have any idea what to do, but I knew I needed a click. So we put a click on the 24 track, which then was synced to the Moog modular. I knew that could be a sound of the future, but I didn't realize how much the impact would be. My name is Giovanni Giorgio, but everybody calls me Giorgio.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고속도로 오늘 정체는 심하지 않은데 교통량이 적은데 반해 사고는 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홍성휴게소 부근 승용차 단독 사고 발생했고요. 2차로와 갓길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도 서부산 방향으로 가락 부근 승용차 사고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충청권의 정체가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이제 서울 쪽으로 옥산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 또 수도권은 수원과 양재 일대까지 포함해서 서울 쪽 총 17km 구간 어렵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특히 인제부터 내린천 휴게소, 강촌과 설악 일대 포함해 총 24km 전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2: 유동 골뱅이.
1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손석희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지망생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엔잠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얻었어요. 타이틀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목표를 계속해서 지망하는 지망생의 상태로 계속해서 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게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좋게 살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이걸 평생 해야 된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걸 평생 찾아야 되고 이걸 계속 찾아야 되고 다음 걸 피봇을 또 하고 또 바꾸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13: 그거는

0: 어떤 불안함에서 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요즘에 세태에 대해서 많이 들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회가 좀 바뀌어가면서 생겨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가. 예를 들면 저희만 해도 이제 저희 어렸을 때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이런 매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게 대량사회였단 말이죠. 대량사회라는 게 대량생산, 대량소비, 그리고 대량생산을 하기 위한 매우 일관된 생산체제. 그 속에 우리가 있을 때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뭐 찰리 채플린의 영화에도 나오듯이 네. 거대한 사회 속의 부속품인데 그 부속품의 역할을 지속가능성 있게 할 수 있는 역할. 그것으로 우리는 버텨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회사에 들어가면 정년퇴임까지 가는 것이고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근데 이제 대량사회가 해체가 되면서 그건 뭐 디지털이 가져온 영향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는 점점 그런 역할보다는 또 다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불안감.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단지 그것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0: 예, 저는 그래서 때문에. 저는 대량사회 출신이고 네. 여전히 대량사회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의 평생을 마치겠지만 지금 젊은이들을 보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쓰러운 측면이 많이 있죠.
1: 자유가 많이 주어졌는데 그만큼 더 불확정성이 너무 커지고
2: 예.
1: 이렇게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유동적인 상태로 다음 거 찾아야 되고 다음 거 찾아야 되고 이런 어떤 형편에 놓여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도 받을 때가 있거든요.
2: DJ 손디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아까 보는 갓생지망러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되게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구나. 근데 엔잠러 그런 순간부터 아 모색을 하는구나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의 의도와 의지로 시작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치열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적응하는 거냐, 이제 이 문제로 가는 거죠.
0: 네.
2: 또 한 가지는 툴이 나왔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스키마가 틈이래요. 틈. 요만큼 오려서 하는 직업들이 막 나왔고요. 한국도 온갖 종류의 그런 플랫폼들이 이 이코노미를 만들고 있으니까
0: 그렇죠.
2: 이제는 양쪽 다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 평생 가는 건 어렵죠라는 얘기를 이제 조직이 해요. 심지어.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래 이쪽에서 먼저 칼을 뺐으면 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모색이라는 게 나온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게 멋진 걸로 표현되는데 약간 지금은 좀 처연한 걸로 좀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럼 이걸 가지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봐 이런 각오도 나오니까 좀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보이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 확실히 이것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엔잡러들을 모아놓으면 다 같은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니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의 경우에는 송 작가님이 공언해 주셨어요. 전형적인 엔잡러다. 전실적으로 돈을 버는 그 창구가 박리담회거든요. 완전 박리담회.
1: 박리담회.
3: 큰 거 하나 터졌으면 모르겠는데 박리담회요.
1: 네. 아,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네. 네네네.
3: 심지어 전 직업 중에 그 직업 휘슬러도 있는 거 아세요? 휘파람.
1: 휘파람 아티스트예요. 실제로.
3: 저는 앨범이 나와요. 앨범에. 휘파람 연주자인데요. 네. 그것도 이제 그 돈이 들어오는 구멍 중에 하나예요.
1: 그렇죠.
0: 신랏 같은. 휘파람 연주를 어떻게 해요?
1: 한번 들려.
3: 아, 요렇게 시키시는 건가요?
0: 그냥 흥분해서.
3: 에코를 좀 넣어주신다고 하면
2: 와우.
3: 휘파람 연주는 예를 들면 뭐

0: 와우.
1: 이거 이제
2: 멋지다.
1: 가수들 녹음할 때 이제 연주자로 들어가는.
3: 와. 네.
1: 이게 전형적인 박리담의 형 광대장.
2: 실현비 들어오시잖아요.
1: 실현자.
2: 실현자.
0: 잡하죠, 이런 거.
2: 그렇죠, 그렇죠. 네.
1: 없는 게 없죠. 좋은 네. 품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망생이었을 때 음악 만화를 그리려고 악기를 좀 해보고 만화 그리다 힘들어서 인터넷 방송을 좀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직업으로 삼을 의도가 전혀 없이 했던 것을 돈이 당연히 안 벌립니다.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뿐인데 돈이 벌리는 타이밍이 온 케이스예요. 그러게 되면 나중에 가면 만화 그리다 너무 지치면 음악 작업을 했다가 음악 작업이 지치면 방송을 켰다가 방송이 지치면 책을 썼다가 이렇게 돌려막기 이제 리볼링 시스템이 된단 말이에요.
2: 인사가 많이 불어날 텐데요.
1: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너무 일찌감치부터

0: 구체적인 가난을 너무나 세게 맞아봐서 돈에 대해서 오히려 왜 그 아시죠? 막연한 가난이 제일 두렵잖아요. 실제로 다음 끼니가 괜찮을까 내가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정도의 10대 후반을 보내게 되면 생각보다 죽지 않는구나라는 체험을 하게 돼서 오히려 취업 시즌이 되면 좀 과감하게 아, 돈 어떻게든 벌 수 있겠지라는 묘한 낙관성을 갖게 되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해봤던 것들이 10년 뒤에 전부 수입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돼서 엔잔러가 된 케이스인데 이것을 제가 30대 때는 막 신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운이 좋게 두려움 관리가 된 케이스는 좋은 의미의 엔잔러가 된 거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두려움 관리나 동기 관리나 여러 가지가 안 된 케이스가 훨씬 많은데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투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엔잔러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더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엔잡러란 말도 그 엔잡을 추구하는 그 뒷면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있어요.
1: 그렇죠. 어떤 부업을 열심히 찾아 헤매는 많은 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자, 오늘 저희 지망생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빈칸을 채우면서 오늘의 사색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은요. 나는 아직도 무언가를 배울 때 가장 기쁩니다. 자, 나는 아직도 무엇을 배울 때 가장 기쁠까요? 이종훈 작가 채워보시겠어요?
0: 저는 악기입니다.
1: 악기를 배울 때 가장 기쁩니다. 어떤 악기 배우고 계세요?
0: 악기야말로 끝이 없으니까. 특히 타악기는 문화 민족이 다 너무 달라지니까 그리고 또 악기 하나를 어느 정도 많이 해놓으면 새로운 악기를 배울 때 좀 빨리 배우는 치트키 같은 게 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조금 했는데 되게 잘하는 척을 할 수 있는 세계이기도 하거든요.
1: 아.
0: 그래서 저는 새로운 악기 친척 악기 배울 때 되게 좋아요. 네.
1: 악기를 배울 때
0: 타악기 배울 때
1: 송경아 작가님요?
2: 저 사람이요.
1: 사람을 배울 때
2: 그러니까 데이터로 본 사람들은 상당히 평면적이었어요. 근데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입체적으로 바뀌거든요. 재밌는 건 그 평면적인 입체적인 사람이 만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그분 만나 뵙고 한 시간 정도 말씀을 나눠보면 그분의 삶하고 그 시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직업에서 생기는 우수리 같은 좀 이익인데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사람 배울 때 제일 기뻐요.
1: 사람을 배울 때. 예. 손디는 어떠세요?
3: 뭐 저는 이 두 분 거를 합치고 싶은데
1: 네. 어떻게 해요?
3: 왜냐면 뭐 저의 직업은 여전히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송 작가님의 생각이 굉장히 와닿고요. 그것도 열망하는 일이기도 하고 모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자꾸 강조를 하게 되지만 손석희 12시는 국제시사와 음악이거든요.
0: 눈이 넓으시니까
3: 네. 그래서 악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어떤 적극성은 없으나 음악에 대해서도 제가 잘 다 알진 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 배워가는 것도 또 재밌어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제가 늘 평일에 말씀드리는데 음악 선곡 위원들이 계시거든요. 예, 우리 또 작가분 중에도 음악에 조예가 깊은 친구가 있고 늘 배우죠. 재밌어요. 그리고 아, 타악기를 하신다는 거 제가 사실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타악기는 저의 로망이었어요, 옛날에.
1: 와우.
3: 예. 근데 이제 결국은 뭐, 못 해봤지만, 그래서 무척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0: 시간이 많습니다.
1: 그러니까 악기 배워보실 생각 없으세요?
0: 그러니까, 타악기.
1: 아, 드럼 치는 손석희.
0: 어울리는. 타악기가
1: 좋다.
3: 네. 아, 제가 입사했을 때, 무슨 그 신입사원들 안케이트가 있었는데,
0: 네.
3: 그 잘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처럼, 왜 친구들끼리 노래 부를 때 이렇게 두들기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기타 친, 한 사람은 기타 치고, 한 기타. 사람은 두들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난 비슷하게 써놨는데, 어느 언론사에 그게 났어요.
2: 아, 어머. 어떡하면 좋아.
1: 어머, 어머, 어머.
3: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명하느라고 좀.
0: 아.
1: 그러면 현실을 거기에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해명하실 일이 아니죠.
1: 해명을 하는 대신.
3: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0: 네. 김경호 작가님은요?
1: 저는 아직도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걸 배울 때 가장 기뻐요. 네. 철학의 기본적인 정신인데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잖아요. 근데 그 정확한 뜻이 너 자신이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거든요. 언제나 모르는 게 있고 언제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다 알 수 없고 결국은 대화 속에서만 어떤 희미한 진리가 떠오른다는 걸 인정해라 뭐 이런 건데 네, 철학의 기본적인 정신이죠. 네가 모르는 걸.
3: 그 우리

0: 아이들 중에 제일 어린 분이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2: 아, 그렇군.
1: 네.
0: 저 얘기 들으니까 뭐 애늙은이 같은데.
1: 제가 좀, 네. 제가 이렇게 그 얼굴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다음 빈칸 채워보도록 하죠. 자, 지망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지망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생각하시는 동안 이건 제가 먼저 해볼까요?
2: 네.
1: 제 생각에는 지망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못남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2: 용기.
1: 그러니까 자기가 못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그 원하는 만큼의 실력을 아직은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좀 받아들여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자주 합니다. 네.
2: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돈이다 생각했었는데 누구든 충분한 만큼의 돈만 있다면 꿈을 이룰 때까지 도전할 수 있으니까.
1: 아, 그렇죠.
2: 그건 처음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한 생각이었고, 원래 제가 하려는.
0: 창작계 통해서 꿈을 이루려는 분들은 그게 사실은 매우.
1: 매우 중요한
0: 얘기죠.
2: 맞아요.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비슷해요. 자기애다. 왜냐면 내가, 저희 중요하거든요. 이 작업, 이 원고는 내가 아니다. 왜냐면 저희는 맞아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작품에 댓글이 달린 시장이 웹툰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시장이 자기 제품 하단에다가 고객 게시판을 달아놓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2: 자기를 미워하기 되게 쉬워요, 작가들이. 근데 지방생들도 올리면 댓글에 의해서 평가받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내가 아니다라는 걸 빨리 깨달은 사람부터 데뷔를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자기애가 필요해요. 이 만화가 엉성한데 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근거 없는 자기애가 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를 말해주는 주변 친구들도 좀 필요하고
1: 맞아요.
2: 실제로 좋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좀 자기애 용기랑
1: 네.
2: 비슷하게
1: 네.
0: 이건 김겨우 작가님의 생각하고는 조금
2: 약간 다르죠.
1: 약간 다르죠.
2: 용기랑은 다르네요.
1: 네. 송혜영 작가 어떠세요?
3: 자기 속도.
1: 자기 속도.
3: 네. 자기 속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작업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 작업도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터지는 속도가 달라요. 그리고 그 시대가 원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2: 네.
3: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뭐 빨리 가야 좋은 거 아니고 늦게 가야 슬퍼 말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누가 먼저 잘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하고 내가 좀 늦게 되면은 불안한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발걸음의 속도가 있으니까 그거는 정말 꼭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1: 자기 속도대로 가야 된다.
3: 네.
1: 손지는요?
0: 그 일맥상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명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루틴이라고 생각합니다.
1: 루틴.
0: 예. 네. 그 루틴을 잃으면 자기 자신을 잃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두 분은 저하고 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덕목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속한 분야에서는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깨지면 다 허물어지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도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것만은 명확하고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루틴 중요하죠.
2: 나중에 각자 네 사람의 루틴을 소재로
1: 오 재밌다.
3: 재밌을 것 같아요. 루틴 재밌어요.
1: 오늘 소재 두 개 나왔어요.
3: 루틴 해보시죠.
2: 만화랑 루틴.
1: 만화랑 루틴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소재가 작가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지금. 네. 자, 마지막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이것 지망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요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나는 앞으로도 이것 지망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뭐 앞에 내가 이것을 배울 때 가장 기쁩니다랑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다른 답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앞으로 어떤 지망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송기랑 작가.
3: 저부터 할까요?
1: 네.
3: 돌아보는 지망생.
1: 돌아보는 지망생.
3: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늘 아쉽고 부족한 느낌만 들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좀 위안 얻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책에 에필로그를 썼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10년 후에도 부끄러워지길 바란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쓴 글을 봤는데 너무 엉망인 거예요. 이런 글을 발표했다고 하는 사람한테 얼굴이 빨개졌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이 뭐였냐면 이제 부끄러운 걸 안 해. 그럼 좀 나아졌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10년 후에 다시 또 부끄러운 게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돌아보고 좀 나아졌구나 좀 위안 받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하더라도 또 나아지면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이종 작가님.
2: 부끄러움이랑 조금 결이 비슷한 것도 같은데
1: 네.
2: 제가 동네 형 중에 미생이라는 만화를 그린 윤태호라는 형이 있어요.
3: 너무 네. 존경하는.
2: 술을 같이 먹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막 20년을 바라보는 경력인데 너무 원고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만화를

0: 그랬으니까 술을 먹다가 형처럼 더 오래 그리면 만화 원고하는 게 좀 마감하는 게 좀 쉬워지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고통의 총량은 똑같고 그 대가로 완성도가 올라가지. 반대로 말하면 점점 수월해지고 있다는 것은 완성도가 그대로란 뜻이지.
1: 아.
0: 그게 트레이드 오프도 너무 같은 말이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물론 저희 둘은 그렇게 매 작품마다 진화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퐁당퐁당. 꿀 빨았다가 고통스러웠다가 이걸 좀 번갈아가면서 하자. 그런 결론이 났지만
2: 사람이 살려면 그렇게 해야죠. 네.
0: 그래서 저는 약간 고통을 안 피하는 지망생을 하고 싶어요. 어느 시점에 능숙해져서 좀 편하고 싶으면 다음 작품은 되게 고만고만하게 나올 거라 경험상 아니까 예, 적어도 한 두 개 정도 꿀 빨았으면 그 다음은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네. 고통받는 지망생?
2: 고통받는 지망생.
0: 이상하네요. 좀
2: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0: 이상하네요. 예.
2: 고통스러운 지망생.
0: 고통을 사랑하자.
2: 고통을 예. 사랑하는 지망생.
0: 그런 지망생이 되고 싶어요.
2: 아, 손디는요?
3: 그, 저는 그냥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2: 네.
3: 예. 마지막이니까 이제 제일 가볍게 얘기하고 즐겁게 끝내죠.
2: 네.
3: 저는 타악기 지망생이 되겠습니다.
2: 좋다.
0: 너무 좋다.
2: 오늘의 큰 수확이네요.
0: 가장 큰 수확이네요.
2: 네.
3: 뭔가 좀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감사합니다.
2: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이 돼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종호 작가께서.
0: 더 좋은 선생님들이 줄을 서. 이게 나가는 순간 이제.
4: 그렇죠. 네.
0: 프로 기라성 같은.
2: 그러니까요.
0: 분들이 줄을 서겠죠.
3: 그냥 제가 가볍게 얘기한 거라고 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2: 가벼워도 네, 말씀하신 건 하신 거니까.
0: 그렇죠.
2: 네. 뭐 저는 약간 첨언하자면 저는 앞으로 또 친절한 지망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뭘 지망하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자꾸 옹졸해져서
0: 강박해지죠.
2: 강박해져요. 사람이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러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친절한 지망생으로 계속 살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첫 번째 사색을 함께 해봤습니다. 와. 다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 어떠셨어요? 송기랑 작가 오늘.
4: 이럴 줄 알았어요.
2: 이럴 줄 알았다니 이럴은 뭔가요?
4: 제니스 씨는 이제 여러 걱정 하셨는데
2: 네.
4: 재밌을 거다. 그리고 놀다 가자 그랬는데 재밌었습니다.
0: 네.
2: 작가님은요?
0: 사실 저도 그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군인이 자꾸 어깨에 드리워져 있어가지고 농담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
2: 그러니까요. 앞에 지금 카메라가 4대가 네. 있어가지고
0: 그리고 네. 대화는 춤 같은 거라 같이 얘기하는 사람의 발을 안 밟으면서 어떻게 또 재밌게 할까를 고민했는데 역시 송 작가님이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던 예상대로 되게 편안한 즐거운 대화를 간만에 귀하게 했습니다.
2: 네. 손디는 어떠셨어요?
3: 뭐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처음에 편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편안하네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2: 네,
0: 그러면, 오늘 네. 어떻게 손디를 게스트석으로 보내고 진행을 한 첫날이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2: 그 처음에 입술이 달달달달 떨렸는데요. 네,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즐겁고 계속 이렇게 손디에게 질문 던지는 게 또 재미가 있네요.
0: 재미가 있네요.
2: 네,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이 진행자석을 계속 넘기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3: 당연하죠.
2: 네네네. 계속 그러면 다음 주에도 손디에게 열심히 또 다른 두 분께도 열심히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 이종범 작가의 선곡입니다. 어떤 곡 골라오셨죠?
0: 저는 나이크 준이라는 뮤지션의 능소화라는 곡인데 능소화가 다른 꽃보다 늦게 핀대요. 다 꽃이 지고 나면 그때 피기 시작하는 게 능소화라는.
3: 약간 노란색.
0: 그럴 거는
2: 네, 노란색, 주황색.
0: 사실은 요즘에 이 곡을 많이 소개하는데 이 곡을 쓰신 분은 저의 멘토기도 하고 친한 형이기도 한 KBS 라디오의 윤성현 PD예요. 나이가 많죠, 이제. 근데 싱어송라이터로 데뷔를 해서 산책하던 길에 핀 능소화를 보고 너는 늦게 피는 꽃인데 그게 So What? 이라는 마음으로 쓴 가사로 나온 아름다운 곡이에요. 근데 그거를 직접 듣고 나서 제가 차기작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해소가 됐고 늦게 펴도 이쁜데 뭐 이런 느낌으로 되게 가벼워지는 게 좀 있어가지고 네네. 요즘에 이 곡을 많이 듣습니다. 지망생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곡입니다.
2: 늦게 피는 꽃으로. 네. 자, 이종범 작가의 추천곡 라이크 준의 능소화 들으시면서 오늘의 사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

0: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2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테헤란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조문 행사에만 2천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모객들은 미국에 대한 복수를 외쳤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대형 예배시설에 검은 옷을 입은 추모객들이 모여듭니다. 36년간 이란을 통치하며 반미 반이스라엘 노선을 이끌어온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공식 장례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지난 2월 28일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암살된 뒤 넉 달 만으로 장례식을 노린 이스라엘 공습을 우려해 지금까지 미뤄온 걸로 보입니다. 이틀간 테헤란에는 최대 2천만 명의 조문객이 운집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메네이의 아들로 최고 지도자 자리를 승계한 모스타파는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에서 공개 추모와 운구 행사가 끝나면 종교도시 쿰과 이라크 시아파 성지들을 거쳐 마지막 날 하메네이의 고향이자 이란 최대 성지 마슈하드에서 안장식을 거행합니다. 미국에서는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전야를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의 얼굴이 새겨진 러시모어 산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식 연설에서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2: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합의 후속 협상이 오는 11일 재개될 예정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아라비아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의 협상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종료 이후인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추후 협상에서는 대이란 제재와 이란 동결 자금 해제, 핵 협상 등 여러 핵심 현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 여러분께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미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왔다. 대한민국은 이런 가치를 함께 지켜온 미국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적었습니다. 또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3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시간 4일 AFP 통신은 베네수엘라 정부 공식 발표를 인용해 지진 사망자가 2,954명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상자는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구조대와 베네수엘라 소방군 당국이 구조작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지진 발생 11

0: 체제에 접어들면서 생존자가 구조될 가능성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지진 실종자 수가 최대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이 시작된 가운데 우승후보 프랑스가 음바페 결승골로 파라과이를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대회 7호 골을 신고한 음바페는 메시와 득점왕 레이스 공동 선두로 나섰습니다. 박주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막강 화력의 프랑스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지만 파라과이의 밀집 수비를 좀처럼 뚫진 못했습니다. 음바페 역시 전반에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꽁꽁 묶였습니다. 프랑스 데샹 감독은 후반 16분 두에를 투입해 변화를 시도했고 이 선택은 적중했습니다. 투입되자마자 현란한 드리블로 상대 문전을 파고들던 두에가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음바페가 골키퍼를 완전히 속이고 가볍게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대회 7호 골을 넣은 음바페는 메시와 득점 공동선두로 올라섰고 월드컵 통산 득점도 19골로 늘리며 메시를 한 골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이 결승골로 8강에 오른 프랑스는 8년 만에 정상 탈환을 향해 순항했습니다. 앞서 열린 16강 첫 경기에선 모로코가 개최국 캐나다를 완파했습니다. 후반 5분 프리킥 상황에서 우나히가 논스톱 슈팅 선제골을 터뜨린 데 이어 후반 37분 역습 기회에서 우나히가 또 한 번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추가 시간 라히미의 쐐기골까지 더한 모로코는 지난 대회 4강에 이어 아프리카 팀 최초로 월드컵 8강에 2회 연속 진출했습니다. 모로코는 지난 대회 준결승에서 자신들에게 패배를 안긴 프랑스와 8강전에서 또 한 번 맞대결을 펼칩니다. MBC 뉴스 박주리입니다.
0: 홍명보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부 통제기구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맡은 종로경찰서에 사건의 신속처리를 지시하라고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다가 9개월이 지나서야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했습니다. 고교 야구 경기 도중 벌어진 지역 비하 응원 사건 이후 광주 제1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게재돼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공중협박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나 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폭파 협박 등이 담긴 글을 게재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하교회 단속 과정에서 구금됐던 중국 동포 김명일 목사가 약 9달 만에 석방됐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김 목사 가족의 성명을 인용해 김 목사가 중국 수용시설에서 266일 만에 석방돼 지난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내 가정교회 네트워크인 시온교회 소속인 김 목사는 작년 10월 초 중국 공안의 단속 과정에서 다른 교회 지도자 30여 명과 함께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SNS에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와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 많은 곳 12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 30에서 80mm,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20에서 6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8.1도입니다. 정세기입니다.

0: MBC 도시 종합뉴스 마칩니다.
1: MBC. 부주의로도 일어날 수 있는 화상사고. 화상사고 응급처치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화상을 입었다면 병원 진료에 앞서 화상 부위를 빨리 식혀주세요.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대고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30분 이상 식혀주세요. 두 번째, 얼음이나 얼음팩은 오히려 상처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세 번째, 물집이 생겼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터뜨릴 경우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 통증이 가라앉으면 깨끗한 천이나 붕대로 화상 부위를 감싼 후 병원에 방문하세요. 다섯 번째,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고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기억해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한 점에 천억 원이 넘는 작품을 남긴 영국의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는 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내 그림을 좋아할까? 사실 호크니가 그림을 그릴 때 지킨 원칙은 하나였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그려라. 수영장과 물, 캘리포니아의 풍경, 동료들의 초상화. 그의 시선엔 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매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참으로 참으로 좋은 삶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사랑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신가요?

0: 사랑은 그런 거, 치면보의 노래로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문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2시 10분에 찾아온 가수 손태진입니다. 우리 지난 6월 11일 현대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죠. 전 세계적인 애도와 별개로 호크니의 장례식은 단 두 사람만 참석해서 아주 조용히 치렀다고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요란스럽게 안케에 뭔가 사랑하는 사람만 곁에 두었습니다. 어쩌면 더 부러운 건 천억 원이 넘는 그림이 아니라 그냥 매일 좋아하는 걸 하며 살았다는 그의 하루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혼트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에너지를 얻고 또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서 가수로서 에너지를 얻고 참으로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도 그런 매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 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1, 2부는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노 트롯으로 달리거든요. 그리고 3, 4부에는 아주 블링블링한 새 코너 손트라의 보석 상자가 열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시죠? 저도요.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0: 일주일에 딱 하루 트로트는 쉬지만 음악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노노노노노 트로트 없습니다. 혹시 이 영화 명대사 들어보셨을까요?
5: 아직 신에게는 12곡의 신청곡이 남아있사옵니다.
0: 그렇습니다. 일요일 손트라에서는 장르 상관없이 다양한 노래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12곡도 좋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생각나면 마구마구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9408님의 곡으로 시작해볼게요. 손트라 시간 옮기고 처음 문자 보내요. 가족 여행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들판의 푸르름과 하늘의 맑은 구름, 테디의 밝은 에너지.

2시까지 함께하니 너무 좋네요. 주말 2시 10분 자주 올게요. 이승윤 28K 러브 신청합니다. 이렇게 매일 함께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한 번씩 잊지 않고 와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우리 1725님께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이라는 노래를 추천해요. 저는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정말 많고 잘 안 풀리는 제 모습이 참 바보 같지만 저 노래 가사처럼 언젠간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더 큰 꿈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모두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노래 신청합니다. 아마 지금 본인이 가장 조급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는데 오히려 모두 힘내라고 이렇게 응원을 보내줍니다. 우리 모두는 또 우리 1725님께 응원을 보내야 되겠죠?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승윤의 28K 러브 그리고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그리고 그 전에 들은 노래는 이승윤의 28K 러브 듣고 왔습니다. 장르 상관없는 신청곡들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계속 사연 볼게요. 8038님께서 저는 며칠 전 보컬 학원에 등록해 보컬 수업을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친구들과 여행가서 노래방에 갔는데 막상 제대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보컬 트레이닝은 가수나 입시생이 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라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제대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시작해야겠다 생각하니 마음이 어찌나 급해지는지 인후염이 덜 나는데도 그냥 가서 시작했어요. 덕분에 목은 더 아프지만 마음은 후련합니다. 보컬 선생님이 팝송으로 연습하는 게 좋다고 해서 첫 연습곡으로 시작한 아델의 Someone Like You 신청해봅니다. 수십 번 불렀는데도 It Isn't Over 부분을 부를 때는 아직도 콧등이 시큰해져요. 다 처음에는 뭐든지 좀 어색하고 그러겠죠. 근데 지금 이 열정 보니까 금방 느실 것 같고 나중에 친구들과 노래방 가면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아델의 Someone Like You 한번 들으면서 따라 불러보실래요?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아직 서울은 비 소식이 없는데요. 대전과 전주 등 충청과 호남 일부 지방은 오늘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충청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고요. 서울과 수도권은 모레 화요일쯤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후가 되면서 정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은 특히 강원도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인제터널부터 내린천휴게소, 강촌과 설악, 그리고 서정부터 화도 구간 포함해 총 37km 구간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도 평창부터 둔내터널, 여주부터 이천 구간 포함해 39km 구간 늘립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2부 첫 곡으로 강승윤 피처링 스윙스의 본능적으로 들었습니다. 아, 이 노래를 제가 무대에서 한번 랩과 함께 불러봤던 기억이 있는데 야, 들을 때마다 아, 이거 언제 무대에서 한번 해보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네요. 우리 5070님께서 습관이 무서워요. 12시에 눈이 딱 떠지네요. 2년을 함께했던 시간 이제 2시에 만나니 여유로워서 좋아요. 강승윤 본능적으로 신청합니다. 사실 저도 12시에서 2시로 가면 이거를 습관 루틴화했던 많은 분들께는 좀 안타까운 약간 좀 아쉬운 소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오히려 아우 저 점심 먹다가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할 때 듣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오히려 이 시간대가 더 낫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우리 오늘은 일주일에 딱 하루 일요일은 장르 상관없이 좋은 노래로 쭉쭉 듣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신청곡 남겨주세요. 오늘 다 소개를 못하더라도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0523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하다 2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 보내고 이제 공항 돌아가는 길이에요. 헤어지기 너무 아쉽고 우울한데 어머니께서 즐겨 듣는 손트라를 들으면서 가니까 위안이 돼요. 거북이의 비행기 신청할게요. 그 아들이 또 본인의 속이야기를 이렇게 탁 적어놓은 게 되게 감동이네요. 미국 가서 공부 잘하시고 안전히 돌아오세요. 우리 2599님께서 안녕하세요. 광명호랑입니다. 광명의 호랑이. 제 친구 목동 티라노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아니 서로의 이런 그 별명들이 있군요. 광명호랑이와 목동 티라노. 예, 목동 티라노한테 그래서 연락이 왔대요. 아는 동생이 헬스장에서 일해서 지인 찬스로 싸게 3개월 15만원에 등록했다더라고요. 엄청 좋아했었는데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 행사에서 요즘 한 달에 3만원이라고. 아니 지인 찬스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비싸게 등록했다며 한참 푸념하는데 너무 웃겼어요. 신청곡은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지인 찬스로 약간 좀 후원을 했네요. 도움을 줬네요. 지인들이 옆에서 응원을 해줬네. 에. 자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거북이의 비행기 그리고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미안해요. 제 머리가 나빠서 SS501이래.

더블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그리고 그 전에 들은 노래는 거북이의 비행기였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 여러분의 사연 살펴볼게요. 3268님께서 지난 주말 출근하고 돌아오니 신랑은 모임에서 여행 가고 아들과 딸도 친구들과 놀러 가고 저 혼자 집에 있으니 너무 좋네요. 근데 살짝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좋은 건 잠시였고 외롭네요. 이클립스 소나기 신청해요. 아 물론 좋죠. 그냥 혼자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마 누구의 뭐 부탁이든 뭐 이야기든 뭐 신경 쓰이는 거 없이. 근데 그럴 때 그 외로움 손트라가 이렇게 챙겨드릴게요. 노래까지요. 이클립스의 소나기 듣고 올게요.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2부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1, 2부에는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로 정말 다양한 장르들 보내드렸죠. 우리 2부 마지막 곡으로 3535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건강검진 후 전문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나서요. 건강이 재산이란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 만사가 귀찮아지고 귀찮으니 누굴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네요. 후회되지만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구나 생각해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청합니다. 하, 이게 참 지나고 나서야 내가 좀 건강을 더 챙길 걸 그랬나. 근데 이게 건강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뭐 나의 꿈도 있고요, 나의 열정도 있고, 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이 작은 일들 다 지나고 나면 아 뭐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본인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해봐야죠. 하고 싶은 걸 다 해봐야 되고요.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요. 저희는 3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4: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심해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3시 뉴스입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커가 가짜 결제창으로 정보를 탈취한 정황이 확인돼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결제 화면과 비슷한 피싱 페이지를 띄워 개인정보 5,700여 건을 탈취한 정황을 확인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카드 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요구했고 입력을 마치면 결제 오류 표시를 내보낸 뒤 정상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 피해를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경비업체 두 곳에 9억 7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경비업체 S1과 S텍 시스템이 202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6개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한 입찰 23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7,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된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에드 알라 하메네이 장례식이 현지 시간 5일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이란 시민들은 테헤란 중심 대규모 예배시설인 이맘 호메이니 대 모살라 중앙광장에서 하메네이와 그의 가족을 추모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추모객들은 이란 국기와 순교자의 피와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흔들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조국혁신당이 5.18이 성역이냐고 언급한 이병태 규제합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논평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SNS를 통해 스타벅스 구호 논란으로 배재고 야구부가 비난받은 데 대해 5.18이 성역이 된 것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해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많은 곳 120mm 이상. 중부지방 20에서 60mm 등입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정세기입니다. MBC 3시 뉴스 마칩니다.
3: 안녕하세요. 미국 시티 영재학교 교사 김소연입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 주된 걱정이 아이 집중력 부족일 텐데요. 이 말만으론 아이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양한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몰입이라는 아이의 세계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확인한 게 있어요. 몰입은 학습 능력도 키워주지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오래 마음을 두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알게 해준다는 것을요. 일상에 꼭 필요한 능력인 몰입. 더 공부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0: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 TBX.
6: MBC 라디오국에는 아주 특별한 전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주 어마어마한 보석 상자가 있다는 사실. 손트라를 거쳐간 가수들의 라이브가 보석이 돼 상자를 그득그득 채우고 있다는데, 그 뚜껑을 열면 눈부신 목소리가 마법처럼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 소리에 이끌린다. 바로 오늘 그 전설의 보석 상자가 열리는 날, 보석 상자야 열려라. 이야, 왜 안 열려? 이거 지문인식인가? 손태진 씨, 좀 도와줘 봐봐요.

제가 열어드립니다. 이 보석상자. 아, 요놈 참 무겁네요. 오늘 보석상자에서 나온 가수는 과연 누구일지. 바로바로 강문경. 강문경 씨는 지난 2월에도 손트라에 다녀갔고 처음 출연했던 건 2024년 10월 서주경 씨와 함께 했었죠. 당시 서주경 씨가 호언장담을 했어요. 강문경 씨 무조건 뜬다. 10년 안에 뜬다. 라고 했는데 올해가 딱 10년 되는 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손트라에 다녀가고 그 다음 달 현역가왕2에 출연해서 탑7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손트라의 정말 보석 같은 가수인데요. 보석 상자가 열렸으니 강문경 씨 노래를 쭉쭉 들어봐야죠. 3, 4부에는 강문경 씨의 노래로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먼저 첫 곡 지난 2월 18일에 손트라에 출연해 부른 팽이 라이브로 들으시고요. MBN 현역가왕2 뒤집기 한판 경연에서 부른 배 들어온다까지 이어서 듣고 올게요.

현역가왕 2 뒤집기 한판 경연에서 부른 배 들어온다. 그리고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2월 18일 저희 손트라에서 함께해서 불렀던 팽이 강문경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오늘 손트라 보석 상자 주인공은 강문경 씨고요. 이번에도 노래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먼저 들은 노래는 강문경의 옛날 애인인데요. 현역가왕 2 예선전에서 불렀던 버전. 그리고 강문경 씨가 12년도에 방영된 트롯 신이 떴다 2라는 예능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죠. 그때 준결승전에서 불렀던 노래 강문경 한여름의 미운 사랑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강문경 한여름이 부른 미운 사랑 그리고 또 강문경이 부른 옛날 애인 두 곡 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을 노래는 손태라의 처음 출연해서 부른 노래인데요. 당시 하얀색 옷을 입고 오셨던 것까지 기억이 난데 이게 벌써 2년 전이네요.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였던 그 순간으로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이브로 보내드립니다.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라디오
5: MBC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는 최고 120mm 이상, 중부와 남부에는 최대 60mm, 충청 이남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비를 뿌리면서 내일도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대부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낮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는데 중부와 호남에는 20에서 60mm, 영남에는 5에서 50mm,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최대 3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중부는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스트레스 못 잊니?
1: 맞다 미리야 손투라 들어야지.
0: 그래왕 손투라가 최고지.
1: 최고다.
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일요일에는 손트라 보석 상자가 열립니다. 이 보석 상자에는 손트라를 거쳐간 가수들의 노래가 꽉꽉 채워져 있는데요. 뚜껑이 열리면 한 가수의 음악이 그냥 쭉쭉 흘러나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강문경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노래 계속 들어볼까요? 2025년 2월 현역가왕 2 준결승 막장전에서 부른 노래인데요. 심수봉 원곡의 여자이니까 그 당시로 한번 떠나볼까요?

강문경의 여자이니까 듣고 왔습니다. 다음 들을 노래, 아, 참, 정말 많은 곡들을 불러주기도 했고, 이게 뭔가 보석 상자를 통해서 이분을 좀 늦게 아신 분들은 이전에 이런 노래들도 불렀어?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 다시 한번 재조명 시켜주는 그런 시간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이 노래는 올해 2월 손트라에 출연해서 부른 라이브 눈 뜨고 있는 한 정말 많은 신청곡으로도 들어왔었죠. 9355 하나님도 강문경 가수님 눈 뜨고 있는 한 좋아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치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하는 고백처럼 느껴져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한 곡 더 띄워드릴까 하는데요. 2021년에 발매된 노래죠. 강문경의 더하기 곱하기 까지 한번 두 곡 띄워드립니다.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먼저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더하기 곱하기 강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이 곡이 우리 2679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요즘 수채화에 푹 빠져서 매일 그림 그리고 있어요. 물의 섞임과 스며들음을 바라보며 우리네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해요. 색이 섞이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빼기와 더하기가 조화로워야겠죠? 하면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거든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노래에 담겨진 가사를 매일매일 들어도 다르게 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겐 아주 큰 하루를 버틸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보석상자 강문경 씨의 노래로 이 시간 채우고 있고요. 다음 들을 노래 역시 현역

0: 터널 사이언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커머셜 생각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뇨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변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사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예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단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1: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찌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1: 에헤이야.
2: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멸치잡이 어부들이 노를 저으며 부르는 노소리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찾아가는 낭만의 바다가 누군가에겐 삶의 터전이 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3: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드립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손태라 보석 상자 문 닫기 전에 강문경 씨의 노래 마지막 곡으로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1294님께서 우리 아들이랑 남편 둘 다 아파트 현장일 하러 나갔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 걱정이네요. 힘내라는 응원과 함께 신청곡 부탁합니다. 강문경의 그놈. 우리 2024년 10월 21일 손트라에 출연해서 부른 노래 그놈이 있죠. 그 라이브 버전 오늘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우리 2시 20분이에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6의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6에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MBC 딱 틀면 나온 노래들이 있잖아요.
9: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요.
10: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9: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8: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9: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10: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1: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

0: MBC 내신 뉴스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내신 5등급제 영향으로 학생 수가 많은 고등학교로 신입생이 몰리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일반고 1,700개 교의 고1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300명 이상 학교 진학생은 10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0% 늘었고 200명 이하 학교 진학생은 5,699명 줄었습니다. 고등급제보다 등급 경쟁이 치열해진 5등급제에서는 학생 수가 많을수록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나 대규모 학교 진학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된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라 하메네이 장례식이 현지 시간 5일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이란 시민들은 테헤란 중심 대규모 예배시설인 이맘 호메이니 대 모살라 중앙광장에서 하메네이와 그의 가족을 추모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추모객들은 이란 국기와 순교자의 피와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흔들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조국혁신당이 5.18이 성역이냐고 언급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논평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SNS를 통해 스타벅스 구호 논란으로 배재고 야구부가 비난받은 데 대해 5.18이 성역이 된 것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자강을 기본으로 연대하며 선명한 개혁이라는 원칙을 단단히 세우겠다며 오는 25일 전당대회 당대표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한국 정치의 왼쪽 운동장을 더 넓게 쓰겠다며 한국 정치의 왼쪽 날개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많은 곳 120mm 이상, 중부지방 20에서 60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20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8.3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영광님의 사랑의 발명이란 시가 있습니다. 살다가 살아보다가 더는 못 살 것 같으면 아무도 없는 산비탈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누워 곡기를 끊겠다고 너는 말했지. 나라도 곁에 없으면 당장 일어나 산으로 떠날 것처럼 두 손에 심장을 꺼내 쥔 사람처럼 취해 말했지. 나는 너무 놀라 번개같이 사랑을 발명해야만 했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도 그랬다죠. 사랑을 받는다는 건 죽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는 것과 같다. 사랑해주는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이면 됩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이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소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은 그린 이그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아니, 우리도 왜 과자 먹다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3초 안에 먹으면 돼! 뭐 이러잖아요. 안 돼, 안 돼. 줘 먹네, 마네. 뭐 이렇게 옥신각신 하기도 하고.
1: 어렸을 때 그랬죠. 네. 뭐 꼭 진짜로 믿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아까우니까 주워서 먹게 됐어요.
2: 아깝지, 아깝지. 네. 근데 이걸 진짜로 실험한 데가 있어요.
1: 네?
2: 일본의 한 방송에서 식품위생 전문가하고 그 3초 룰이 진짜니 아니냐 검증을 한번 해봤답니다.
1: 어, 그래요? 일단 일본에도 그 이야기가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2: 그죠, 그죠. 우리만 아는 게 아니야.
1: 어, 3초를 일본도 있구나. 근데 어떻대요?
2: 아니래요.
1: 에?
2: 젤리를 형광색소 뿌린 카펫 위에다 3초간 똑 떨어뜨렸다가 주웠는데
1: 예.
2: 오염물질이 많이 묻은 게 확인이 됐대요.
1: 아, 그렇구나.
2: 아니, 젤리는 그렇지, 젤리는.
1: 안 묻었을 리가 없지.
2: 에이, 우리도 젤리는 안 먹어. 떨어지고.
1: 근데 저 선생님 이런 생각은 들어요. 1초만에 주웠다면 어땠을까?
2: 아.
1: 똑딱.
2: 괜찮지 않나?
1: 그죠.
2: 근데 해봤대요.
1: 해봤대요?
2: 똑같대. 별 차이 없었대. 3초 안에 주웠을 때랑 1초 안에 주웠을 때.
1: 아,
2: 묻었대요.
1: 그럼 떨어뜨린 걸 얼른 주워서 입으로 뭐 불어가지고 털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2: 별 의미 없대요. 그러니까 아니. 일부는 떨어질 수 있지만 미생물이라는 게 우리 눈에 확인이 안 될 뿐이지 그대로 붙어있다는
1: 그래요?
2: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바닥의 위생 상태지. 시간이 뭐 1초냐 2초냐 3초냐 그게 아니다.
1: 그러면 땅바닥은 좀 그나마 괜찮을 것 같고 길바닥은 아예 안 되겠네요.
2: 그렇지. 흙무두고 네. 뭐 사람들이 막 다니고
1: 그죠?
2: 이런데.
1: 교실 이런데. 우리 어렸을 때 네. 맛있게 먹었는데 안 되겠네.
2: 이 와중에 우리 버티고 싶은 거 알아요? 네. 과자는 괜찮지 않나? 캐러멜이나 젤리는 좀 끈끈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2: 응? 과자, 김 이런 건 괜찮지 않나? 우린 또 저항의식이 있으니까.
1: 김은 꾸불꾸불하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2: 않나?
1: 하고.
2: 이렇게 한번 어떻게든 한 네. 손톱을 한번 세워봅니다.
1: 한번 여쭤볼게요, 전설희 씨. 거실 바닥에 떨어진 거,
2: 네.
1: 싱크대 안쪽에 떨어진 거, 3번 소파 위에 떨어진 거. 이 중에 먹을 수 있는 거 있어요?
2: 저는 싱크대 안은 좀 힘드네요.
1: 물기가 있으니까.
2: 네, 좀 그러니까. 거실 바닥, 소파 위 가능.
1: 저도 소파 위에 있는 걸 지금도 먹어요.
2: 네, 저도요.
1: 우리 애들이 떨어뜨리면 이렇게 먹거든요.
2: 잘 먹습니다.
1: 네.
2: 저희는 잘 먹습니다. 개보다 빨리 주워 먹어요.
1: 그렇죠.
2: 찰리가 황당해합니다. 그래서. 아, 이 누나 장난 아니네, 이러면서.
1: 아, 어쨌든, 떨어뜨려 안 먹는 게 좋겠네요, 그죠?
2: 네, 그러니까 네. 알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삶이라는 게 이게 그대로 적용되진 않는다.
1: 맞아요. 아까우니까. 네.
2: 존 박의 노래 첫 곡으로 들어볼까요? 아우, 오늘 보돌보돌하네, 첫 곡. Falling.

0: 네, 7월 5일 일요일 첫 곡으로 분위기 있는 존박의 노래 Falling 듣고 오셨고요.
1: 근데 이제 박존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지 않나?
0: 그렇게
1: 한때
0: 하기로
1: 그렇게 했다는... 약속했는데 계속.
0: 그죠.
1: 김패티님, 박존님.
0: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1: 말이라는 게 사실 안 쓰면 또 사장 되더라고요. 네. 짜장면처럼 다시 존박으로 돌아온 것 같아. 왠지. 약속한 뭐해. 그러니까요. 안 쓰는데. 네.
0: 그리고 아까 음식 떨어뜨린 거 얘기했는데 네. 어른들이 그랬어요. 안 죽어, 안 죽어. 얼른 먹어.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1: 맞아. 그렇죠? 지금도 그런 말 하는데 유통기한 좀 지났고.
0: 아.
1: 소스 이런 거, 케찹.
0: 실제로
1: 이런 거.
0: 하루 이틀은 괜찮지 않아요?
1: 하루 이틀이 뭐야? 한 달도 살려.
0: 아, 한 달은 너무 심하고.
1: 아니, 케찹 같은 거 한 달
0: 지나. 저도 집에 애들이 있으니까 우유가 있거든요. 네. 우유 하루 지난 걸 제가 먹어요, 그냥.
1: 우린 애들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런 개념이 좀 덜해요.
0: 그래요.
1: 애들 있는 집은 좀.
0: 아무래도.
1: 아무래도 예민해져요. 근데. 그냥 뭐 그렇지 않나?
0: 저도 소스류나 예. 장류는요 뭐 며칠 지난 거 괜찮아요 그냥 먹어요.
1: 괜찮은 것 같은데 예. 뭐 남은 거 있으면 주세요. 제가 먹게요.
0: 뭘 줘.
1: 괜찮아 나.
0: 자 오늘은 편성표를 보면서 다양한 컨텐츠에 대해서 토크토크 하는 시간입니다. 썬데이 상암이 있어요.
1: 아 오늘 김준상 아나운서가 결속을 하게 됐어요.
0: 왜요 우리 잘생긴 김준상.
1: 일정이 또 겹쳐가지고
0: 그래요?
1: 아 얄궂게 그래서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0: 그럼 어떻게 해요?
1: 그래서 급파된 동료가 있습니다.
0: 동료? 아, 이 시간에 원조. 원조 하던 친구.
1: 추억의 사나이.
0: 김민호 아나운서.
1: 쇼, 그만!
0: 아, 그거 하는 친구.
1: 이 목소리 주인공.
0: 맞아. 아, 민호 아나운서 복귀했거든요, 여러분.
1: 그렇죠. 네. 그 민호 아나운서가 여러 가지 그 어떤 경험을 쌓기
0: 네,
1: 위해서 잠시
0: 왔어요.
1: 휴식을 취했다가 예, 정말 회사가 소중하다는 마음을 깨닫고 다시 복귀했어요. 저희와 함께 하는 시간.
0: 뺏겨보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1: 눈빛이 달라졌더라고요.
0: 아주 마누라.
1: 눈빛이 차분해졌어.
0: 예.
1: 예전에 살짝 떠 있었는데.
0: 이번 한 주는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가 해주는 거죠?
1: 네, 기대가 됩니다. 예. 민호 아나운서 3부에 모실게요.
2: 네.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3: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한얼 사이언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0: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2: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1: 노션 노노노. 예약했으면 들으셔야 돼요. 예약했으면 나타나셔야 됩니다. 안 나타나면 안 돼요. 자, 웃음 가
2: 아, 용기도 말. 없으면서 뭐 그렇게 단호하게.
1: 네. 아이고, 여러분들의 참. 사연에 웃음 감동 꽉꽉 채워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2: 네.
1: 제가 부킹 사연.
2: 자,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주세요.
1: 방송 중에 문자 주십시오.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스마트라디 미니 무료고요. 그런데 방송 중에 아닐 때 이걸 꼭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지라시 홈페이지 오셔서 부킹 사연 게시판 클릭. 사연 예약하시면 됩니다.
2: 자,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 모실게요. 3277님이, 오, 따님이 결혼하신대요. 일단 축하드리고 이쪽으로 바로 모실게요.
3: 어, 서린 씨, 전승 씨, 축하해주세요. 1년에 작은 딸이 결혼을
2: 하고. 어, 축하해요.
3: 엄마, 아빠랑 평생 사역 거라고 해서 그 말만 굳게 믿었는데, 자기 생겼다고 홀랑 가버리네요. 뭐, 서운하지만 괜찮습니다. 난 우리 딸이 어떻게든 행복만 하면 되니까. 마음이 좀 헛헛하지만 나는 지라시로 달래면 되니까.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2: 아. 이거 이제 문천식 씨가 다 느낄 감정들 그쵸. 선배님들이 땡겨서 소개해 주시네요.
1: 아, 그래서 저는 딸 보고 시간 말라 그랬는데.
2: 근데 원래 딸들 결혼하면 아빠가 상대적 박탈감을 더 세게 느끼는 것 같아요.
1: 제가 종종 사회 보는데 정선씨 아빠들이 오열하세요. 오열.
2: 왜 그러냐면 아빠들은 네. 남성의 심리를 알잖아요.
1: 아, 그래서 그거예요? 아니, 사랑해서 그런 건데.
2: 이게 마냥 웃을 일이 아닌가 싶은 거지.
1: 네.
2: 자, 다음은 정유라님이 보내주셨어요.
1: 네, 소개해주세요.
2: 선현이 천식 오빠 안녕하세요. 작년에 우라들 생일 때도 부킹 사연 신청해서 축하받았어요. 올해도 사연 써봅니다. 와, 당첨운이 좋으시네요. 저랑 아들은 요즘 웃음 편지 너튜브 역주행 중이에요. 호호호. 아들이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들고 다니면서 같이 잘 듣고 있거든요. 일요일에 가족들과 아들 생일 겸해서 놀이동산 놀이공원 가기로 했는데요. 집에 오는 길에 언니 오빠가 지환이 생일 축하해 주시면 최고의 생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생일도 축하해 주실 거죠? 하셨어요.
1: 아, 그럼요.
2: 어머, 이 정도면 이제 지환이의 어떤 삶에 네. 우리 지분이 있다요?
1: 그렇죠. 지환이 그럼. 생일 축하해.
2: 지환아 생일 진짜 축하하고 이모랑 네. 삼촌이 나오는 방송 이렇게 열심히 들어줘서 고마워.
1: 고마워. 더 열심히 할게 우리가.
2: 우리 지환이 인생 앞으로 정말 행복한 일 많길 응원할게요.
1: 지환이 삶에도 유머가 네. 넘치기를.
2: 그럼요, 그럼요. 콩그레쭈. 네.
1: 네, 화이팅!
2: 자, 우리 유라님이 신청하신 도경수의 네. 팝콘 들을까요?

0: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이렇게 사전 예약해 주신 부킹 사연으로 꾸며드리는데요. 계속해서 사연 소개할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1: 네, 먼저 1028님 보내주셨네요.
2: 아, 안녕하세요. 부킹 사연 예약하러 왔습니다. 제가 우리 집 요리 담당이거든요. 우와. 주말에 오이소박이 담그려고요. 김치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오이소박이는 잘 먹어요. 부추 팍팍 넣고 짭짤하게 담가가지고 갓 지은 흰쌀밥에 이렇게 이렇게 올려 먹으면 아, 한국이 뚝딱입니다. 야, 벌써부터 아 맛있다. 라디오 들으면서 오이 다듬겼습니다. 오이소박이 진짜
1: 요리 잘하시는구나.
2: 너무 좋아하는데.
1: 네, 맞아요. 네.
0: 살짝 안 익은 오이소박이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좀 약간 신김치 오이소박이
1: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0: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1: 예.
0: 아, 맛있겠다.
1: 아, 맛있겠다. 열매는 오이예요, 진짜. 오이지.
0: 그리고 그렇죠? 부추. 오이랑 부추가 왜 궁합이 이렇게 잘 맞아?
1: 저는 또 늦여름에 노각무침도 좋아하거든요.
0: 노각무침 완전 맛있지.
1: 비벼서 먹어요.
0: 약간 매콤하고 새콤달콤하게 해가지고.
1: 아. 오이는 정말 소중합니다.
0: 약간 식감이 아삭거리는 채소나 뭐 그렇죠. 이런 종류의 김치들이 네. 여름에는 진짜 짱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제가 약간 오이 쪽인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네?
0: 노각 노각.
1: 여기 제가 그렇게 보이죠?
0: 아니 오이는 너무 길고 얄쌍한데 노각 정도가 사이즈로.
1: 저는 거. 생김새 얘기한 게 아니고요,
0: 아, 그래요? 씨. 아,
1: 쓰임새에
0: 그래요?
1: 대해서 나는 소중하다 아, 이걸.
0: 아 그래요? 아,
1: 진짜 짜증나네. 자, 다음이요.
0: 아니, 너무 직관적으로 대답했네, 미안. 네. 이번에는 9552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까요?
3: 안녕하세요. 요즘 복근을 만들려고 방에 기구랑 덤벨을 쳐서 제 방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0: 쇠를 드시는구나.
3: 예, 그냥 하면 지루하니까 처음에 음악을 듣다가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아, 여기가 재밌더라고요. 하나, 둘, 너무 웃겨. 아, 아저씨 형 너무 웃겨.
0: 어, 왜? 쟤는 왜 운동하다가 깨지러 웃는 거야? 어, 무섭게.
3: 다섯, 여섯, 아, 선윤아, 그래. 너무 웃겨.
0: 예! 너 뭐 하길래 그래? 왜 그래요?
3: 예, 가끔 실수하긴 하지만, 아무튼 두 분 최고입니다. 아, 운동이 아니라 웃다가 복근이 생길 것 같아요.
0: 아, 정말. 콘텐츠 선별 능력 너무 놀라울 정도로 세련되시다. 아,
3: 뜨거운 칭찬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0: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우리 무릎 꿇었어요, 양쪽 다.
1: 9552님. 아, 너무 고맙네요.
0: 그러니까. 아니, 그, 어떤, 근육의 사이사이, 마디마디마다, 그, 엔돌핀이 도는 느낌.
1: 그쵸.
0: 그러면 근육도 더 쉐입이 예쁘게 잡히지 않죠?
1: 아, 더 섹시하죠?
0: 그럼요. 막 울며불며 찡그리고, 막, 예전에 이승환 씨가, 가수 이승환 씨가, 무게 칠 때 찡그리지 말라고.
1: 오.
0: 늙는다고.
1: 오.
0: 그 얘기를 어쩐지.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무게 칠 때도 되게 무서울 정도로 무표정으로 임한다고 하는데,
1: 와.
0: 웃는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1: 그렇죠.
0: 예, 웃으면 정말 근육이 더 예쁘게 잡힐 것 같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아,
1: 다음은 9406님이 주셨는데요. 중2 학생이래요.
4: 아, 선임호, 천식 삼촌, 안녕하세요. 아, 저 여자예요.
1: 여학생, 여학생.
4: 저는 중학교 2학년이고요. 학교 끝나고 맨날 엄마 차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1: 오.
4: 원래 노래 듣는 거 대빵 좋아하는데 라디오가 진짜 재밌어가지고 매일매일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아, 다음 주 화수목 기말고사라 공부 중인데요. 아, 요즘 너무 피곤해요. 두 분이 응원해주세요.
1: 아이고.
4: 세상에.
1: 우리 아들도 똑같은 중인데.
0: 시험 너무 싫었어, 옛날에도.
1: 예, 며칠 전에 시험 받고 똑같은 중간고사 했거든요. 에이. 아, 기말고사, 기말고사.
0: 그러게. 에이.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줄 수 있는 건강한 마음, 그리고 뭐랄까, 엄마랑 컨텐츠를 공유하는 따뜻한 마음?
1: 그쵸.
0: 그게 재밌어서만이 아니라, 이런 게 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참 잘, 크고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1: 진짜.
0: 그죠? 네. 많은 걸 공유하면서 부모님과.
1: 오늘 지라 씨가 사랑을 많이 받는 걸 알게 됐네요. 그죠?
0: 네. 그리고 중인데 네. 벌써부터 콘텐츠에 대한 감각이 놀라워.
1: 훌륭합니다.
0: 이 정도면 네. 중간고사 대충 봐요. 괜찮아. 대충 네. 봐도 성공할 수 있어.
1: 맞아요.
0: 엄마가 싫어하려나? 네. 그래.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뭐든 잘 해낼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1: 그래요.
0: 예.

0: 방학이니까 힘내고요.
1: 네. 좋겠다 방학. 나는 진짜 시험 끝나고 네. 그 나머지 시간 즐기는 그런 날들이랑 방학 그 전, 네. 그 초입. 요 재미로 학교 다녔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1: 그래요. 하여튼 네. 우리는 즐거운 날들을 하루하루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이모랑 삼촌이 될게요.
0: 근데 진짜 요즘은요. 이상한 게 학교장님들 알아서 하는 재량.
1: 아, 맞아, 맞아. 개학도 그러지 않아요?
0: 여름방학이 엄청 짧아요, 정선혜 씨. 겨울방학이 되게 길고. 아예. 아예 봄방학이 없거든요.
1: 몰아서.
0: 몰아서.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 여름방학은 거의 3주? 이렇게.
1: 뭐가 좋아요? 몰아서 그렇게 길게 주는 게 좋아? 잔잔바리로 자주 주는 게 좋아요?
0: 저는 잔잔바리를
1: 자주. 나도요.
0: 네. 저는 꿈이 허송세월이에요.
1: 학교 다닐 때부터 참 네. 그쪽으로는 정말 뚜렷했는데 꿈이.
0: 그러니까요.
1: 네. 네, 우리 9406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들을게요. 네. 세븐틴입니다. 어른 아이.

0: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하겠는데요. 우산은 계속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정체 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으로 내려가 있지만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했습니다. 비구름이 국지적으로 발달하면서 지역적으로 강수량의 편차가 크겠는데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의 장대비가 예상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는 최고 12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정체가 심해서 총 35km 구간에서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정사님은 천식계,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부킹산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예약산의 주인공 한유나님입니다. 바로 모실게요.
3: 안녕하세요. 큰 용기 내어 시작한 학업의 성적이 곧 나옵니다. 제가 나이가 있어 공부하는 게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을 잡는 느낌이랄까? 한 번 더, 두 번 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그 과정이 저에게 너무 소중해서 여한 없어요.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그간의 힘듦이 녹아낼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2: 아유, 우리 한유나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3: 예, 목표가 뚜렷하게 잡혀서 공부하는 게 참 멋진 일이긴 하지만 외로워요. 자주 고독하고.
2: 그렇죠. 집중력도 예전같지 않고.
3: 그렇죠. 근데 네.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내 삶 속에서 빠져나가는 모래라도 잡으려고 손을 움켜쥐고 있다는 이 행위가.
2: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은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한유나님은 손에 뭐가 있잖아요.
3: 없어 없어. 네. 봐봐요. 아, 이거 어차피 빠져나갈 거야. 손 오므려서 뭐해 하는 게 멋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게 멋있어요.
2: 아, 무조건 노력하는 게 멋있는 거죠.
3: 그럼 그럼.
2: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3: 네. 예. 몇 알은 잡혀. 그렇게 움켜쥐다 보면.
2: 맞아요. 네, 의미 있는 시간 네. 보내셨습니다.
3: 맞아요. 고생 네. 많으셨고요.
2: 지금 부킹사연 노쇼 없는 그날까지 계속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예약하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미리 보내주시고요. 지금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있습니다. 그쪽 게시판에 남기셔도 괜찮아요.
3: 한유나님의 신청곡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들으시고요. 지라시 코너 베스트로 함께합니다.

0: 내 마음속 1등은 바로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다양한 코너 중에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부분 들려드립니다.
2: 마지막에 퀴즈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1: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발표할까요?
2: 6월 24일 수요일 민담과 만담 사이에서 방송됐습니다.
1: 사나이 중에 사나이!
2: 아, 이거 되게 생소했던 나라. 그 니제르.
1: 맞아요. 네, 그 나이지리아 위에 있는 나라.
2: 맞아 맞아. 예. 그래서 나이지리아에 관련된 또 문자도 받았죠.
1: 근데 그 나라가 프랑스령이었었던 시절에서 불어를 썼다고요.
2: 그렇습니다. 꼬망달레브. 예. 예. 프랑스어 느낌 이제 대충 아시죠? 그 시봉 없이는 저희는 프랑스어가 진행이 안 됩니다.
1: 어,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로.
2: 네. 스트레스를 뚫어버리고 싶다 뭐 이런 말이니까 이제 오해는 없어요.
1: 오, 동시성격이 되시네.
2: 그럼요 그럼요. 네. 예. 자격증만 없지 다 돼요.
1: 들어볼까요?
2: 담아요.

0: 46번째 이야기입니다. 니제르의 민담, 사나이 중에 사나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1: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2: 봉조, 마크세 보고. 예, 옛날 자신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며 허구한 날 그냥 힘자랑을 하는 허풍쟁이가 살았어요. 그는 힘자랑을 하기 위해 매일 숲에서 나무 한 그루씩을 쭉쭉 뽑아들고 다니며 거들먹거렸죠.
3: 아, 오늘 이 나무가 좋겠어. 어쩌지? 아니야. 위위, 아, 마셔. 내가 바로 천하장사 봉, 몽쉘 통통 사나이 중에 사나이.
2: 봉봉, 통통한 내 여봉봉.
3: 봉봉,
2: 내서 이 나무로 뭘 하려는 것와?
3: 저녁 먹고 있으시오, 쓰겠방.
0: 아유, 허풍쟁이 아내는 그런 남편이 늘 걱정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진짜로 사나이 중에 사나이를 만나면 어떡할 거냐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계속 허풍을 떨고 다니는 거예요.
3: 농농!
0: 이따위로. 그러던 어느 날 허풍쟁이 아내가 이웃마을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2: 너 도라방 너무 무겁소. 누가 좀 도와주면 참 좋겠고.
4: 마담, 우리 집 꼬마가 힘이 따벙벙해서.

0: 나와 함께 가면 우리 아이가 물을 길어주봉.
1: 올라라, 그게 정말이 좋아. 맥스버그, 그다지비 어들라옹.
0: 어, 우리 집 조산윙.
1: 허풍쟁이 아내는 이웃 여인을 따라 나섰어요. 여인의 아이는 등에 업고 다닐 만큼 작고 어렸지만 별 힘도 들이지 않고 두레박을 슬슬 당겨 올려 물을 가득 채워주는 걸 보며 깜짝 놀랐지요. 올라라, 저 스멜론 베베? 아, 이거 욕 아니고,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아이가 힘도 장난 아니스 봉봉.
2: 아, 실제
1: 다들 놀랐어? 세벨론 베베. 많이 놀랐어? 잘생긴 남자아이.
0: 오,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랐어 봉. 힘은 우리 여봉봉이 더 세시 봉.
1: 아유, 알고 보니까 그 여자 남편이 세상에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허풍쟁이 아내는 그 길로 남편에게 가서 자기가 본 모든 걸 말해줬죠.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이 허풍쟁이 남편은 다음날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를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3: 됐습니까, 까르띠에? 나는 진짜 사나이 중 사나이를 만나러 왔어봉.
4: 아저씨는 누구세요? 우리 아빠 지금 코끼리 사냥 나갔었고 밤늦게 나 들어오세봉.
3: 알겠도. 그럼 너네 오빠, 아니 아빠 올 때까지 아저씨랑 혹시 팔씨름 한번 해봐송.
4: 오이! 어른이라고 봐주지 않게. 자 그럼 앙, 두, 트라 핫, 둘, 셋.
3: 아, 아빠 두, 스멜롬 베베.
4: 잘생겼다고?
3: 욕 아니고 잘생긴 아가가 힘이 따봉.
1: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문 밖에서 콩콩 소리와 함께 땅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3: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뭐?
4: 빠빠가 오고 있더와. 아저씨는 어서 숨었어봉.
3: 어, 대체 왜 그러세요, 봉?
4: 몰라라. 사실 우리 아빠는 하루에 코끼리 10마리 잡수봉.
3: 10마리?
4: 사람도 잡수봉. 어? 아저씨 한 입에 짭짭 오케이 봉고스.
3: 오랄라, 사람 살려주 봉.
1: 집으로 돌아온 꼬마 장사의 아빠는 정말로 엄청난 거인이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사람 냄새를 맡은 거인은 구석에 숨어있던 허풍쟁이를 단숨에 찾아내 잡아먹으려고 했죠. 허풍쟁이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3: 와다다다다다! 걸음 안 다슬려 봉!
1: 정신없이 줄행랑을 치던 허풍쟁이는 이번에 바오밤 나무 아래에서 코끼리를 통째로 잡아먹고 있는 숲속의 거인을 만나게 되는데.
3: 올라라! 여기도 거인이 있어봉. 아, 제발 한 번만 살려주봉.
5: 너의 무남이 걱정 마시고 안한 편식심아 봉. 사람 안 먹어 봉.
3: 아, 사람 안 먹어? 정말이 수봉? 그럼 나 좀 살려주봉.
5: 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또?
3: 아, 그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는 거인이 나를 잡아먹으러 쫓아오고 있어봉. 그러니까 나 좀 숨겨주방방.
1: 그러자 숲속의 거인이 허풍쟁이를 끌어당겨 자신의 다리에 숨겨주었어요. 그때였어요. 드디어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나타나 숲속 거인 앞에 나타납니다.
6: 야, 네 다리 밑에 숨겨놓은 사람 빨리 내놔둬. 내 앞에 단성 내놔.
5: 나왕, 얘는 내 거란 못 죽여둬. 이건 식용 아니면 관상용이둬.
6: 아, 지금 딱 눈에 띄는데 지금. 쟤는 내가 아까 신발라놨더러. 빨리 그놈을 넘기지 않다. 그럼 너도 가면 안 되겠어.
5: 자신 있으면 수봉 나랑 한판 붙어보소와. 뚜루와 뚜루둘.
6: 너 열받게 하네. 쟤들 뚜루줘. 좋아, 대결을 신청한다. 뿅.
1: 그러자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버럭 화를 내며 숲속의 거인에게 덤벼들었어요. 둘은 서로 엉겨붙어서 막 하늘에 올라가서 막 불같이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천둥이 막 생겨났어. 야, 이건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와 숲속의 거인이 치고받고 싸우면 내는 그런 소리였어요. 멍하니 싸움을 지켜보던 허풍쟁이는 문득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됐다는 걸 깨달았죠. 얼른 집으로 36개 줄행랑을 칩니다.
3: 여봉봉아, 나왔어. 겨우 살아 돌아왔동.
4: 아, 올랄라, 봉봉, 여봉봉.
3: 아,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아, 진짜, 그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하루에 코끼리 10마리 잡아서 사람도 잡아버려. 나 한 입에 잡아먹고 꼴꼭 하려고 막 쫓아와, 봉봉.
4: 올라, 여봉봉. 그래서 너가 당신한테 뭐라 했어? 당신이 힘이 쎄든 권력이 따봉이든 부자든 거지든 허풍쟁이든 세상에는

0: 노봉봉보다 잘나고 훌륭한 누군가가 반드시 입산뱅볼.
1: 아 그래? 아 미미 이제 알았어. 뭐.
0: 이제 당신 눈으로 똑똑히 봤어 보아. 세상은 그런 것도 와. 알았어?
1: 미미 앞으로 겸손하게 살 거야 뭐.
0: 왜? 그리하여 그날 이후 허풍쟁이는 절대 잘난 척하지 않고 나대지도 않고 겸손하되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아내와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았답니다.
2: 아 방송 때 소개 못했던 문자가 많아서 제가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3417님께서 야 내가 아는 봉이라는 봉은 다 나오네 하셨는데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제가
3: 봉을 좀 찾아야겠어요. 예. 좀 더 예.
2: 나머지 봉을 좀 예, 찾도록하겠습니다. 예.
3: 여러분에게 봉 제보 받을게. 7565님 예. 교훈 역시 허세를 조심해야 한다. 제 친구는 골프 허세 부리다가 갈비뼈 나가르겠디에.
2: 우와.
3: 아 갈비뼈 조심해야 돼.
2: 왜냐면 이게 견인성 골절이라고 해서 맞아. 너무 근육을 과하게 쭉 하면 맞아, 맞아. 근육이 뼈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3: 이게 사실 힘조절하는 게 제일 힘들어. 네. 근육이 긴장되고 낯설면 뭐 뼈까지 다 맞아요. 인대까지 네. 영향이 오니까.
2: 그래서 스트레칭 꼭 하셔야 되고 미리 앞서서 그죠.
3: 근데 허세를 또 애지간히 하셨나 보다.
2: 그러시구나.
3: 야 나는 골프 한 손으로 쳤으면 좋겠어. 네.
2: 야 내가 오늘 300년을 보여줘. 300년을 봐봐. 아 너네 머리 좀 봐봐. 나 홀아웃 해야 될 것 같아.
3: 홀아웃은 뭐야?
2: 나가는 거. 중간에 나가는 거.
3: 그 계절 그를 빌드해서 볼 수 없었다는. 아유, 어떡해.
2: 저런.
3: 자, 그리고 0390님이요. 교훈. 허풍 떨면 인생이 많이 꼬인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아, 확실히 허풍에 대해서 많이 근접을 하셨네요.
2: 맞아. 저도 개인적으로 허풍 진짜 누가 좋아하겠냐마는 네. 저도 싫어합니다.
3: 근데 약간 개그맨들은 살짝 전하는 이야기에 바람을 많이 넣잖아요.
2: 아무래도 과장이 코미디 기본이기 때문에.
3: 그죠. 네. 그러니까 요런 이제 재밌을 수 있는 허풍은 괜찮은데.
2: 아, 그건 괜찮은데 왜 자기 자랑이 있잖아요.
3: 진짜 재수없는
2: 허풍. 그게 싫어요.
3: 네. 자, 방송 내용 나갔으니까 퀴즈 드릴까요?
2: 네. 지라시 코너 베스트 퇴기평가 퀴즈.
3: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2: 방금 들려드린 민담은 이 나라의 이야기였죠. 서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3: 1번 니제르, 2번 싱가포르, 3번 마다가스카르.
2: 다 가고 싶네요. 그죠? 네, 문자번호 샷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3: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문자 기다리는 동안 제니의 노래입니다. 솔로.
4: 천진 나만 청순 가련 세진 반쪽 이젠 지쳤나 그저 나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B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코너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이 나라 정답은요?
8: 1번 니제르.
7: 니제르였습니다. 예. 정답자 5분 뽑아서 저희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8: 나미 씨의 노래 2부 끝곡으로 들을까요? 빙글빙글.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희는 3부에 돌아올게요.
7: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연설에서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워싱턴 DC에서 공산주의

0: 는 미국 체제의 정반대이며 공산주의는 제대로 작동한 적 없다면서 공산주의는 암과 같고 빨리 잘라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와의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6.25 전쟁 중 장진호 전투에 참여한 미군 용사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군이 세계 최강이라고 강조한 뒤 베네수엘라와 이란 군대를 괴멸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 발전은 생산혁명이라며 생산체계 조직력이 국가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NS에 생산혁명은 산업구조를 넘어 거시경제 균형을 바꾸고 마침내 국가의 성격까지 다시 정의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AI 시대 경쟁력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산체계의 경쟁력이라며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제조 역량과 전력 인프라가 시스템으로 연결될 때 국가는 비로소 생산 플랫폼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을 이번 주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인가 발언을 이재명 정권 인사들이 앞다투어 비판한 데 대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임명해놓고 이제와 부정하는 기이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논평을 통해 옳고 그름을 떠나 이 부위원장은 오랜 시간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인사라며 이제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뉴 이재명의 실체냐 5.18은 성역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식의 거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5.18이 성역이냐고 언급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논평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북한 같다며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8.5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5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미국 시애틀 영재학교 교사 김소연입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 주된 걱정이 아이 집중력 부족일 텐데요. 이 말만으론 아이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양한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몰입이라는 아이의 세계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확인한 게 있어요. 몰입은 학습 능력도 키워주지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오래 마음을 두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알게 해준다는 것을요. 일상에 꼭 필요한 능력인 몰입. 더 공부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렛츠 고!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자, 오늘 3, 4부 컨텐츠 길라잡이 썬데이 상암 함께하는 날인데요. 네. 오늘 김준성 아나운서가 한 주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1: 뭐 어떻게 해요?
2: 그리하여 이 자리에 원래 주인 정말 오랜만에 컴백하는 김민호 아나운서와 또 즐거운 시간 야무지게 가져볼게요.
1: 우와, 8513님 문자 주셨는데요. 썬데이 상암 그 시절 즐겨보던 드라마에게 흠뻑 취하게 됩니다. 시간 좀 늘려서 길게 해주세요 하셨는데.
2: 아, 오늘 그러면 민호 씨 오시니까 샤오 컴 이거 라이브로 들어야 되잖아요.
1: 그런가요?
2: 우리가 항상 그걸 쓰고 있습니다.
1: 이분이 원조인데, 그죠?
2: 그렇죠, 그렇죠. 자, 김민호 아나운서와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만날게요.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날 클 때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날 클 때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방송 프로그램이 한면에 다 보였던 종이 신문 속 TV 편성표.
4: 추억의 편성표를 보며 그 시절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아울러 봅니다.
3: 이를 판 콘텐츠 킬러잡이
5: 선대 상하.
3: 원조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6: 예.
3: 네, 오랜만에 지라시 다시 찾아주셨어요.
6: 네.
3: 집 나가면 고생이다를 깨달았어요. 집 나고. 김민호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7: 안녕하세요.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네, 신나고, 김민호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8: 네. 아, 진짜 따뜻한 국물 대접하고 싶다. 이제 집 오래 나갔다 온 아들한테.
3: 진짜 민호 씨.
8: 꺼내주고 싶은 마음.
3: 어떻게 지냈어요?
7: 예.
3: MBC에서 네. 1년 정도 휴직을 하셨었고.
7: 맞습니다.
8: 예. 자, 일단 굵직한 근황 네. 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7: 제가 일단, 근데 예. 복직한 지가 벌써 한 1년이 돼갑니다.
3: 아, 그렇군요. 예. 아.
8: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직한 1년. 어머, 목소리만 들었잖아. 아,
3: 몰랐지. 그럼 네. 그 사이 어떻게 여자친구 생기셨어요?
8: 여자친구, 제일 중요해요.
7: 아, 없어.
3: 없어요.
7: 예. 뭐, 근황이라고 하면은, 있던 일이 없어진 게 제일 큰 근황이었고, 예. 또 없어진 일이 다시 생기지 않고 여전히 없는 게 두 번째 근황.
8: 아, 그게 여자친구군요, 그게.
7: 아, 아니요. 일적으로도,
3: 일적으로도.
7: 제가 뭐 휴직하고 다시 돌아와서,
8: 네네.
7: 있던 프로그램 다 놓고 이제 휴직을 했었던 거니까.
8: 그렇죠.
3: 아,
8: 네.
7: 다시 복직했는데 이제 그걸 다시 제가 하진 않잖아요.
8: 아, 네,
7: 그렇죠. 하던 분들이 계시니까.
8: 그럼요.
7: 준상 선배도 그렇고.
3: 맞아요. 네네.
7: 근데 새로 이게 프로그램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8: 그래서 일이 더 소중해지는 거죠.
7: 네, 그래서 회사 너무 사랑하게 되고.
8: 그럼요. 애사심은 그렇게 비롯되죠.
3: 선인은 원래 그런 거예요?
8: 원래 그런 거예요.
3: 좀 자시면 우리가 복귀할 때 그 일 다시 주지는 않아요?
8: 그럴리가요.
7: 아, 이미 넘어간 거죠. 네.
3: 정은 선배는 옛날에 막 일곱 개씩 했거든요, 방송.
8: 아, 예, 예.
7: 네. 그러네요. 네,
8: 저도 복귀하면은 예. 반은 찾을 줄 알았어요.
7: 아,
8: 예, 아유, 그럴 예. 리가요.
7: 썬데이 상암도 저한테 뭐 단 한 번에 뭐 연락이나 그런 거 없이 준상 아나운서가 아주 잘하고
8: 그렇게
7: 있더라고요.
8: 되네요, 진짜.
7: 네. 네네.
8: 예.
3: 하여튼 준상 씨도 소개팅을 꾸준히 한대요.
7: 오.
3: 민호 씨도 계속 하십시오.
7: 예, 예.
8: 네,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조금 좋은 예. 만남, 문천식 씨가 또 좋은 만남 많이 좀 이끌어 주세요.
7: 아, 선배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유, 유부남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냥 소주나 살 뿐이지.
7: 대리만족이라도 좀.
3: 알겠습니다.
8: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예. 너무 반가워요.
3: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원조를 만났는데요. 과거 편성표 보면서 TV 프로그램 얘기 다루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몇 년도로 갑니까?
7: 오늘은요, 2020년 7월 5일 TV 편성표입니다.
8: 쇼!
3: 컴온!
8: 예! 이 목소리 라이브로 듣다니 너무 그리웠다.
3: 그러네.
8: 근데 이 에너지. 준상이 위험한데 지금.
7: 아.
8: 지금 김민호 아나운서의 에너지가 굉장히 네. 싱그럽네요.
7: 그런가요? 아, 오랜만에 가지고 또 신나 가지고.
8: 이거 우리 이세준 씨랑 심현보 씨처럼 2인 체제로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3: 그럼 경쟁하는 거예요, 또?
8: 그렇죠.
3: 아, 너무해.
8: 경쟁 사회 경쟁은 필수죠.
3: 아, 너무해요.
8: 아, 재밌다. 네.

0: 정선혜 씨는 좋네요. 왜냐면 두 미남 아나운서를 그럼요. 원할 수 있으니까.
1: MBC의 네온 간판 둘을 접할 수 있죠.
0: 그렇죠.
1: 네. 자, 일단 네. 이 2020년 7월 5일 편성표를 들여다보니까 아하.
0: 뭐가 있나요?
1: 예, 독특한 중계로 화제가 된 예능이 이날 편성돼 있네요. 편의 중계?
2: 오, 맞습니다. 네. 6년 전에 이게 있었어요.
1: 그럼 이게 어떤 거예요?
2: 이게 이제 편의 중계 스페셜로 이날 낮에 방송이 된 건데요. 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방송된 MBC 예능 편의 중계입니다. 보통 중계라고 하면은 양쪽 팀을 다 응원해주고 또 어느 그쵸?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공정이 핵심이잖아요.
0: 네, 기본이죠.
2: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은 그 제목답게 이유를 불문하고 오롯이 내 선수만 편애하고 응원한다는 컨셉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 우리 과다. 우리 이런 거 너무 좋아.
0: 그럼 중계는 누가 합니까?
2: 세 팀이 있었는데요. 농구팀, 축구팀, 야구팀 이렇게 세 개인데 농구팀은 서장훈, 붐 씨가 한 팀이었고요. 축구팀은 안정환, 김성주 씨. 야구팀은 김병현, 김재동 씨였습니다.
0: 우와.
2: 심판은 뭐 무한도전에서도 아주 유명한 네. 박문기 심판장님이 맡아주셨고요.
0: 출연진이 제대로네요, 그러면.
2: 그렇습니다. 네. 워낙에 화려해가지고 각 팀의 뭐 티키타카만으로도 이미 재미가 있었던 예능입니다.
1: 아, 실제로 이 축구, 농구, 뭐 야구 이런 걸 하는 건 아, 아니죠?
2: 그건 아닙니다. 네. 이 중계 분야가 다양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꼴찌 고등학생 3명의 꼴찌고사 중계.
1: 아하, 재밌다.
2: 그렇죠. 액션 배우의 동계훈련. 아니면 아 이거 아주 천식 선배님께 좋아하실 만한 예. 새로운 인생을 찾는 돌싱남 3인방의 3대3 미팅.
1: 아,
2: 이런 좋다. 거 중계했어요.
1: 아우 김민아 아나운서 굉장히 저돌적인 이 진행 너무 좋다.
0: 아, 전 돌싱이 아닙니다. 아, 민호 씨. 아,
2: 흥미롭잖아요.
1: 예. 너무 좋다. 이렇게 일단 반응이 나올 정도로 찔러줘야 돼요.
0: 궁금하긴 하다. 궁금하긴 해.
1: 반응이 나오잖아요.
2: 그렇죠. 네. 아, 이것도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모쏠들의 솔로 파티.
1: 아,
0: 오, 이걸 중계하는 네. 거예요?
2: 그걸 진짜
0: 아, 재밌겠다.
2: 이거 정말 천식 선배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예, 예.
2: 홈쇼핑 완판왕 중계.
0: 우와.
2: 누가 더 완판을 잘하나 이런 것도 중계했었고.
1: 근데 이게 처음부터 정규는 아니었다면서요?
2: 맞습니다. 파일럿으로 섬총각 3대3 미팅을 중계했었는데요.
0: 네.
2: 그때 반응이 그야말로 핫했었대요.
0: 아,
2: 그래서 정규 편성을 했는데 파일럿 때만큼의 시청률은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최고 시청률이 7.7%를 찍었을 정도로 성적은 좋은 편이었다고 하네요.
1: 그렇네요, 진짜. 섬총각 3대3 미팅.
0: 야.
1: 근데 진짜 풋풋할 것 같은데 왠지.
0: 어때요, 민호 씨? 남자 예, 아나운서 3대3 미팅 중계를 본인이 한다면
2: 오.
0: 민호 아나운서 누구랑 나가겠습니까?
1: 한 명 더 있어야 돼. 준상 아나운서, 민호 아나운서 또.
2: 네, 한 명 더 꼽자면은 뭐 아직 미혼인 친구들이 뭐 영한, 뭐 강용 이런 아나운서들이 있는데
1: 네네.
2: 유부남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휘준 아나운서라고.
1: 네네.
2: 이 친구가 이제 소싯적에 굉장히 잘 나가던 친구였는데
1: 아.
2: 지금 이제 유부남이어가지고 뭘 못하고 있거든요.
1: 그렇네요. 아.
2: 뭔가 그냥 프로그램 예능으로 전사 데리고 가가지고
1: 사회자.
2: 예, 예, 뭐 이거 좀 시켜주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1: 어, 이휘준 아나운서 여기 지금 프로필이 뜨네요.
0: 아, 이전에 와서 결혼하셨구나.
2: 네.
1: 오, 잘생기셨네요.
2: 아, 훈남입니다.
0: 잘생긴 거는 정선혜 씨가 또 얼빠니까. 고강용 아나운서?
2: 고강용 그 나 혼자 산다
0: 네,
2: 지금
0: 나온 있는 그 친구가 젊고 잘생겼습니다.
1: MBC 아나운서들이 참 젊고 잘생겼어요. 참 얼굴에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얼빠예요.
0: 근데 김준상 아나운서 이렇게 무시하죠?
1: 김준상 아나운서요?
0: 예.
1: 그럼 넉빠요, 넉빠. 넋이 빠졌어요. 그분도 그냥 넋이 빠졌어요.
0: 민호 되게 좋아.
1: 제 진짜로 한 번만 그냥 참관하러 와서 문천식 씨랑 김준상 아나운서 토크 하는 것 좀 들어볼래요?
2: 아, 진짜요? 어, 궁금해요.
1: 진짜 생각보다 훨씬 더 한심해요.
0: 오, 아, 그리고 더벤더모로 하고 있거든요.
1: 넉바 토크.
2: 와, 어떤 얘기를 그래, 하시는지.
1: 김선 씨가 진짜 착하잖아요.
2: 맞아, 엄청 착하고 선하죠.
1: 김선 씨가 하는 말을 다 코지고대로 들어. 큰일 났어.
2: 아,
1: 와서 좀 말려줘. 민호 씨는 바리케트를 좀 치더라고, 문찬 씨가 하는 말을.
0: 맞아요.
1: 네, 방어력이 좀 있어요.
2: 사적으로도 두 분이 굉장히 자주 보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집도 근처라서. 집도 근처라서.
1: 집도 지금 측근이 됐어.
0: 네, 근데 준상 씨는 보니까 연애자 못하실 것 같고, 민호 씨가 잘할 것 같아요.
1: 드리블을 잘할 것 같은 축구 선수예요.
2: 근데 제가 이제
1: 연애를 치면.
2: 뭐 시도는 많이 하는데, 뭔가 이게 길게 잘 안 되더라고요.
0: 아,
2: 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1: 아, 그래요?
0: 아, 그럴 리가요.
2: 네.
1: 아, 근데 이런 어떤 메타인지도 좀 달라.
0: 아예 소개팅을 네. 안 나가는 정선일 수도 있습니다.
2: 아.
0: 예. 그러니까 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예.
1: 조금 후에 진짜 비참하게 만들어줘. 잠시만 기다려. 내가 총알을 모으고 있어.
0: 네. 자, 민호 씨 노래 한 곡 소개해 주실래요?
2: 네. 네. 아, 소개팅 이야기만 하면 항상 이런 느낌이 들죠. 살짝 설레는 느낌. 오마이걸의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살짝 설렜어 듣고 오시죠.

0: TV 편성표를 보며 추억의 프로그램들 토크토크 하는 썬데이 상암. 오늘은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 편성표 보고 있거든요. 네. 이번엔 어떤 프로죠?
1: 네, 논란이 좀 있었지만요. 시청률은 좋아서 뭐라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좀 어려운 드라마입니다. 편의점 샛별이.
2: 아, 이거 재밌었어요.
1: 기억하세요?
2: 지창욱 씨가.
1: 맞습니다. 예,
2: 점장님으로 나오고 편의점에.
1: 맞아요.
2: 부모님이 하는 그 편의점이었어요.
1: 맞습니다.
2: 거예요.
1: 김유정 씨가 정샛별 역으로 샛별이로 나왔고요.
2: 아주 장찬 알바생.
1: 맞습니다. 낮에 재방송을 이날 해줬었는데요. 네.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방송된 16부작 수목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훈남 정장과 4차원 아르바이트생 정샛별의 편의점 연애를 다룬 로맨틱 코미디였죠.
2: 맞아. 근데 그 샛별이로 김유정 씨가 나오셨는데 진짜 또 아역에서 왠지 되게 반짝반짝 예쁠 무렵이었거든요.
0: 네. 너무 잘 성장했죠.
2: 정말 이름 그대로 샛별처럼 빛났어요. 매
1: 맞습니다.
2: 순간이. 지창욱 씨랑 투샷 잡힌 완전 선남선녀.
1: 네. 이게 또 웹툰 원작인데 아주 싱크로율이 높다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0: 그렇구나. 다른 분들은 누가 나오셨나요?
1: 네. 지창욱 씨 여자친구로 한선아 씨가 나오셨고요.
2: 한선아 씨 연기 잘하시죠.
1: 네. 김유정 씨를 좋아하는 친구로 도상우 씨가 함께 하셨는데요. 연기도 너무 잘하셨다고 그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0: 이게 작품이 또 웹툰 원작인가요?
1: 맞습니다.
2: 19금이었던 거
1: 맞아요.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요. 웹툰은 19금인데 이걸 15세로 시청 가능한 가족 드라마로 만들겠다고 제작진이 밝혔거든요. 논란이 된 부분이 근데 있는데.
0: 시체지지 않을까요?
1: 예?
0: 시체일 것 같은데요?
1: 그 약간 줄거리가 일단 좀 자극적이에요. 일진 여고생이 편의점 심야 알바를 하다가 서른을 코앞에 둔 점장과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
2: 아, 맵다 맵다.
1: 네, 원작이었거든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2: 근데 이게 순하게 좀 어려운 면이 있었을 텐데.
1: 그렇죠. 네. 그 당시 뭐 성인지 감수성에 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일부 장면도 좀 논란이 돼서 드라마를 종영하라 이런 항의로까지.

0: 이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1: 그래도 끝까지 방송이 된 거 보니까 재미가 있었나 봐요.
2: 예, 처음에는 막 같은 시간대 삼시세끼라는 아주 유명한 예능이 있어서 시청률 싸움에서 조금 어려웠는데 네. 삼시세끼가 종영할 때부터 이제 편의점 새별이 시청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3: 오, 다행이네.
2: 그리고 TV 그 실시간 시청률 말고 해외에서 이용 가능한 플랫폼에서 아시아 드라마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3: 아, 진짜? 이게 지창욱 씨가 계시잖아요.
2: 아, 그렇죠.
3: 지창욱 씨가 하류스타. 월드스타잖아요.
2: 맞습니다.
1: 맞아요. 네. 어디 엠버서더로 막 해외 다니시더라고요.
3: MBC로요?
1: 아니, 월드 엠버서더요.
2: 그러니까요.
1: 아,
3: 알겠어요. 그 네.
2: 정장 브랜드. 멋지더라고요.
1: 아, 잘생겼어, 진짜.
3: 아, 알겠어요. 아, 근데 네. 사실 편의점 알바생이 약간 구역구역 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3: 가봤어? 거기, 이거. 땡 S25 잡았어? 네. 오빠 장난 아니야. 막
2: 맞아요.
3: 이런 거 있어요.
2: 맞아요.
3: 편의점 알바생들 지도가 있어요. 만약에, 민호 씨도 아마 네. 그런 알바생을 해봤어요? 알바를?
2: 아, 저는
3: 너무. 좀 유명했을 것 같은데.
2: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릴 때는 과외 그 돈맛에 빠져가지고.
3: 아, 과외?
2: 과외만 대학생들 주구장창 하고.
1: 아, 그러셨구나.
2: 알바를 못 해봤어요.
3: 그럼 공부를 잘하셨네. 아, 대학생, 네. 모든 대학생이 과외를 잘할 수도 없어요.
1: 그럼 만약에 지금 아나운서신데. 네. 이걸 프리를 선언했다 쳐요.
2: 네.
1: 그럼 행사, 뭐 진행을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2: 아, 너무 마음껏 할 수 있죠.
1: 비싸게 할 수 있잖아요.
2: 아, 그렇죠. 네. 지금보다 훨씬. 아.
3: 잠깐만. 눈빛이 회사를 떠나갔는데?
2: 아니요.
3: 떠나갔는데?
2: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3: 네. 네. 지금 그렇게 애사심이 생겼다 그러는데.
1: 아, 일단 인지도가 높아져야죠.
2: 아, 그건 느낌. 맞죠. 그쵸, 제가 뭐 프리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1: 맞습니다.
2: 네. 사회가 원하면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마음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 네. 사회가 원하지 않네요, 아직. 아,
3: 떠나갔네, 눈이. 네.
1: 아직은 좀 더 익히셔야 됩니다.
2: 네, 여기서 많이 배우고.
1: 네, 그렇습니다.
2: 아, 회사가 주는 돈 따박따박 받고.
3: 알겠습니다.
1: 네. 자, 그럼 깜짝 퀴즈 하나 주실래요?
2: 네, 네. 깜짝 퀴즈. 편의점 샛별이의 주인공 김유정 씨는요, 이 사극으로 큰 인기를 얻은 적이 있는데요. 츤데레 왕세자 이영과 남장내 씨 홍라온의 궁중위장 로맨스를 그린 이 사극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3: 보기 주세요.
2: 1번, 구름이 그린 달빛이고요.
1: 네.
2: 2번, 옷소매 붉은 꽃동. 그리고 3번, 백일의 난국님이었습니다.
1: 오, 헷갈리는데요. 힌트 예. 있을까요, 힌트?
2: 힌트를 드릴 건데요. 힌트 겸, 우리말 상식. 이거 잘 들으면 힌트가 있어요.
1: 좋은데요?
2: 우리말 상식을 제가 살짝 드려볼게요.
1: 기발한데.
2: 예. 구르마라는 그 저희가 많이 쓰는 그 일본어가 있어요.
3: 그렇죠.
2: 이게 사실은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3: 맞아요.
2: 이게 우리말로 하면 수레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3: 그렇죠. 그렇죠. 네.
2: 구르마 아니고 수레.
3: 네. 아.
2: 네, 오늘의 우리말 깜짝 상식. 요것이 약간 힌트가 되죠.
3: 1타입이야.
2: 1타입이.
1: 정보도 얻고.
2: 정보 얻고.
1: 아, 힌트도.
2: 힌트 얻고.
3: 이게 아나운서의 참맛이지. 아, 우리 준상이 어떡하지?
2: 오랜만에 온다고 하나
3: 준상이 초조하네.
1: 큰일 났네.
3: 큰일 났네, 우리 준상이.
1: 내 동생, 더맨더머 준상이.
3: 우리 준상씨 지금 사랑만 계속 찾다가 이거 지금. 야무지게 당하겠네, 이거.
1: 자, 문자부로 샵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5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쿠폰 준비할게요.
3: 자, 우리 2020년 7월에 많이 들었던 노래 두 곡 소개해 주시죠, 김민아 아나운서.
1: 뭐 있을까요?
2: 아, 요, 축가로도 많이 쓰이는 노래죠. 조정석 씨의 아로하 듣고, 싹쓰리의 그 여름을 틀어줘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정체 전선은 제주 부근 해상에 있습니다. 지금은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해 있는데

0: 이어지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 휴게소 부근 사고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이번 주는 이 코너의 원조죠.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썬디 상암, 이번엔 어떤 얘기 해볼까요?
1: 네, 이번에는 중고 거래 붐을 예능으로 발전시킨 스타와 직거래 유랑 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이거 혹시 채소 마켓 막 이런 거로 연예인이 나가고 막 그래서 교환하고 막 이런 거예요?
1: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0: 뭐예요?
2: 그렇게 아이디어를 짰나?
1: 근데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스타가 자신의 물건을 직접 동네 주민과 거래하면서 안 쓰는 물건들의 가치를 되새겨본다는 취지를 가졌던 제2본부 예능 스타와 직거래 유랑 마켓이었는데요. 방송에서 판매가 안 된 스타의 애장품은 홈페이지에서도 살 수 있었다고 하네요.
2: 우와. 아, 여기도 서장훈 씨가 나오시네.
1: 맞습니다. 뭐 서장훈 씨, 장윤정 씨, 그리고 개그맨 유세훈 씨가 판매 요정으로 나오셨고요. 각 회차마다 게스트가 출연해서 자신의 물건을 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0: 저는 아이 아빠다 보니까 그 중고 거래를 동네에서 자주 하거든요.
2: 아이 아빠 아닌 분들도 많이 해요.
0: 아, 그래요? 저는 물건, 네. 애들 물건이 금방 또 버려지기 있잖아요. 책이다, 장난감 이런 게 해서.
2: 요새는 네. 진짜로 뭐 학생들도 그렇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중고 거래를 참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민호라는 소 어때요? 해보셨어요? 네.
1: 저도 몇 번 있습니다. 뭐 저 러닝을 최근에 좀 재미를 붙여가지고 뭐 러닝화라든지 러닝 용품 이런 거 그런 거래하시고 몇 개 했는데 할 때마다 조금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만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해지고.
0: 여성분이 나오실까 봐.
1: 혹시나 제 이상형이 나오셔가지고 뭐.
2: 우리 준상 씨 친구 맞나?
1: 아, 그래도 솔로니까. 아,
2: 신락 같은 한가닥이라도. 네. 아니,
1: 뭐라도.
0: 솔로들은 저럴 수 있잖아요. 네.
2: 그죠. 아니, 그니까, 장르 불문이잖아. 여기서는 비즈니스인데, 여기서도 지금 사랑을 꿈꾼다는 건.
0: 근데 여기 무슨 편지에도 그렇게 만났다는 분이 나오세요.
1: 그래요.
2: 아니, 그래. 진짜. 근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1: 단 한 번도 없고, 늘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나오시거나 남자분이 나오시거나 네.
2: 그러면 품목을 바꿔봐요. 오. 저희 뭐 아는 지인이 하던 목걸이인데 사가지고 사가지고 아 이게 중고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내고가 네. 가능하다. 그래서 왜냐면 그 또래 여성들이 반응할 만한 물건을 갖고 나가야지. 그걸 안 갖고
1: 그러네요.
2: 나가
1: 그런 꿀팁이 있었네요.
2: 그렇잖아요.
0: 근데 아버님이 또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딸이 이런 걸 좋아해요.
1: 그럼 딸 사진이라도 잠깐.
0: 아, 사진이라도.
1: 대복계 목걸이 이렇게 사진을.
2: 포기하지 않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거야.
0: 도전적인데요. 궁금한 건 여기 스타들은 그럼 어떤 물건을 내놨는지가 네. 궁금합니다.
1: 아주 종류가 다양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나왔던 물건은요. 네. 에그 스티머라고 달걀 찜기.
0: 네. 아, 안 살 것 같아요. 네. 다른 거는요?
1: 양면 그릴.
0: 땡겨.
1: 오, 보틀 워머. 흡착 식판. 탄산수 제조기.
2: 오, 땡겨. 오,
1: 농구화.
0: 오, 농구화 사고 싶어요.
1: 일체형 PC, 달고나 만들기, 걸음마, 보조기, 유모차 커버, 덤벨 등이 있었습니다.
0: 아, 덤벨, 오.
2: 이 중에서 뭐 들여놓고 싶어요?
1: 저는, 달고나 만들기 요거 하나 좀 집에 있으면.
2: 아하.
1: 예, 좋을 것 같아요.
0: 왜인데? 운동만 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 이런 것도 해요?
1: 우리 집에 달고나 만들기 있다? 뭐 이렇게 자랑하기도 좋고.
2: 아, 끌어들이려고.
0: 저기요. 표현 좀 좋게 해요, 정선희 씨. 뭘 끌어들여요.
2: 아, 초대하려고. 미안해요. 그러니까 직관적이었어요. 아,
1: 친구들 이렇게 많이 네. 모아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자. 오징어 게임 써놓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2: 얘들아 들었어? 민호 오빠네 집에 달고나 있는 게 가보자.
0: 전도연이 거기 왜 와요?
2: 아, 예를 들어. 아, 정말. 그 김혜자 선생님 목소리를 흉내낼 순 없잖아.
0: 안 되죠, 안 되죠.
2: 아니, 정말, 최고나, 너무 좋구나, 이럴 순 없잖아.
0: 안 되죠, 안 되죠.
1: 예.
2: 아. 아니, 근데 진짜, 예. 이게 중고마켓 거래가 진짜 우리나라 붐은 붐인 것 같아요.
0: 요즘 대세인데요. 너무 대박이에요. AI가 내가 사진 올리잖아요. 오. 다 글도 써줘요, 요즘.
1: 진짜요?
0: 예.
2: 걔네 왜 이렇게 전투력이 세?
0: 이 애들이 열심히 해, AI가.
2: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걔네. 좀 천천히 와도 되잖아.
0: 아, 엄청 열심히 합니다.
1: 약간 위기를 느끼시는.
0: 어쩔려.
1: 네.
2: 편리함도 편리함인데, 이 편리함 뒤에 우리를 지배할 것 같다는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1: 그거 좀 있죠.
2: 그러니까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1: 네네. 이미 그 라디오에서는 저기 AI 아나운서가 라디오 뉴스를 조만간 합니다.
0: 진짜로요?
1: 네.
2: 아나운서들은 진짜 이런 게.
0: 큰일 날 사람들이. 큰일 날 기계들이네.

0: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큰일 날 사람들이야.
1: 예. 동의서 받고 마시는
0: 그래서 저희는 그 AI의 침입과 이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허튼 소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빅데이터를 모을 수 없게끔.
1: 이미 두 분은 건재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0: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일 비참한 건 뭔지 알아요? AI가 우리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물리치는 거예요.
2: 그렇죠.
3: 아, 그것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군요.
2: AI는 두렵지 않아요. 다른 개그맨이 두렵죠.
0: 진짜 웃기잖아. 네. AI, AI 노래 부르다가 결국 사람한테 쫓겨날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2: 당시 유행했던 노래 두 곡 들려주실래요?
1: 네. 지코의 아 이거 챌린지로 아주 당시에 엄청났던 노래죠. 아무 노래. 그리고 제시의 눈눈 안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자, 이번에는 김민호 아나운서가 직접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순서인데 오늘은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1: 야, 오늘 정말 제가 오랜만에 온다고 정말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드라마가 하나 이 타이밍에 심장, 등장을 했습니다.
2: 심장 잡았잖아요.
1: 진짜요? 보셨구나.
0: 요즘 정선혜 씨는 모르는 드라마가 없잖아요.
1: 네. 요즘 정말 이 네? 드라마 뭐죠? 이야기가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라마 김부장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부장님! 이게 최근 이슈던데.
2: 엄청 소부장님!
0: 소지섭 씨가 복귀하셨어요.
1: 네, 소지섭 씨가 정말 오랜만에 드라마로 돌아오셨고요. 네. 이게 놀랍게도 너무 시청률이 지금 얼마가 나온지 아세요?
0: 한 10%?
2: 15%.
0: 네. 요즘 15가 나오고 있어요?
1: 예. 15% 넘었고 평균 시청률은 순간 시청률 18.1%까지 찍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요즘 시대에
0: 말이 안 되는 건데.
2: 진짜 재밌어요.
1: 그러니까.
0: 아니 어떤 드라마겠네요.
1: 이게 네. 이제 소지섭 씨가 아빠로 나오고 소지섭 씨의 딸이 갑자기 어떤 위험에 휩싸이게 되면서 네. 이 딸을 구하러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2: 그 케이큰 알죠?
0: 케이큰.
2: 리암니슨.
0: 리암니슨.
2: 이거의 약간 한국 버전이기도 한데.
3: I kill you. 네. 네. I find you and I kill you.
2: Shut up.
0: 아 그런 버전이군요.
1: 예, 근데 약간의 어떤 우리나라 감성과 또 이 딸을 정말 다르지. 사랑하는 소지섭 씨의 눈빛 이런 것들 다 결합되면서
2: 왜냐면 예. 우리가 조금 그 열광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히어로가 필요하기도 맞아. 하고 좀 반짝이는 무언가 재능이 있었으면 싶고 그런데 네. 소지섭 씨가 네. 과거에 엄청난 그 군부대에서 활약을 하는 그런 첩보작전 막 이런 거
0: 네. 또 특수부 출신 에이전트 뭐 이런 거
1: 맞아요.
2: 근데 거기다 또 서사가 네, 서사가 더 깊어.
1: 네네.
2: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남북이 다 바달바달 떠는 캐릭터인데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근데 민호 아나운서 그 예. 예고 보니까 그 윤경호 씨도 나오시고 네. 박 씨 아저씨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너무 웃겨.
0: 네, 최대한 배우도 나오시고
1: 그 세 분이 엄청난 또 케미를 자랑해요.
0: 아, 그래요.
1: 다들 아빠신데 이 아빠 브라더스라는 명명으로 이제 불의를 향해서 계속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2: 학시 아저씨가 예. 너무 애드립이 좋아.
1: 맞아요. 아, 다 애드립이군요.
2: 애드립이 좋아요. 예. 그 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예.

0: 예전엔 싸웠지만 네. 이젠 자신들의 정체를 숨겨야 돼. 그러니까 계속 확실히 눌러. 참아, 참을 수 있어. 외면하면 돼. 안 봤다. 우린 안 봤어.
1: 아, 진짜?
0: 저것은 불의가 아니다. 계속 눌러.
1: 너무 웃기다.
0: 그래가지고 진짜 웃긴 게 네. 너무 애드립이 좋으시니까.
2: 맞습니다.
1: 저는 옛날에 드라마 때 최대훈 씨랑 저랑 둘 다 역할이 작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대훈이 너는 3년을, 너 장담, 너 진짜, 너 특별해. 오. 생각보다 늦게 떴어. 오. 저는 이 양반이 진지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2: 진짜요.
0: 제발 남의 미래 좀 그만 맡아.
1: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나만 잘 되면 돼.
2: 아, 이미 뭐 너무 훌륭한
1: 나만 잘 되면 돼.
0: 너무 영혼 없이. 잠깐만, 민호 씨. 아 무슨. 우리 천식 씨 눈을 바라보고 얘기해줘요.
2: 아, 예. 네.
1: 그래서 셋 다 아빠인 거예요. 이분이.
2: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윤경호 씨 이야기도 하나 해드릴 게 있는데요. 네. 시청률 한 13% 넘으면 윤경호 씨가 공약을 걸었어요. 무건수행하겠다. 13시간 동안.
1: 네?
0: 재밌는 분인데 왜
1: 말을 엄청 많이 하는 분인데?
2: 네. 근데 이미 15% 이미 넘어가지고
0: 어떡하지?
2: 조만간 네. 무건수행 하시게 됐고요.
0: 네. 재미있는 분인데
2: SNS 이제 글도 장문으로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1: 아 그런 데니까.
2: 네 이 공약 시행하기 전에 일단 말로 털겠다 하면서 정말 장문의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0: 글이 시끄러워. 글이. 네.
1: 아 그렇구나. 아, 이분이 토크쇼 나오면 너무 웃기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네.
0: 핑계고 쇼츠가 엄청나게 뭐 진짜 인기를 크게 끌었죠.
2: 맞습니다. 썰도 잘 풀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0: 근데 소지섭 씨가 아무래도 이렇게 예?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액션의 각이 남다르고
1: 맞아요.
0: 그냥 정말 왜 내가 이제부터 싸울 거야가 아니라 왜 툭툭 치는데 막 다 기절하고 막 쓰러져 나가고 나가 네. 떨어지고 막 되게 평범한 중년 남자의 어떤 그 평온함을 연기하는데 아무도 그 액션을 생각 못하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10회가 마지막이죠.
2: 예.
0: 기대가 돼요.
2: 네, 앞으로 어떤 내용이 또 펼쳐질지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아주 그냥 화끈한 액션 드라마, 네. 네, 핫한 드라마를 소개해 주셨는데.
1: 봐야겠네, 재밌겠다, 그죠?
0: 문철식이 좋아할 거예요.
1: 예, 네, 액션 좋아하니까.
2: 네. 네.
0: 자, 광고 듣고 또 마무리할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2: 하루 한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0: 건강기능식품.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파젠.
1: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0: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1: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멸치잡이 어부들이 노를 저으며 부르는 노소리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찾아가는 낭만의 바다가 누군가에겐 삶의 터전이 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2: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이 이어집니다.
3: 자, 앞에서 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하셔야 되는데요. 김유정 씨가 출연했던 궁중 로맨스 사극 제목은요?
4: 네, 제가 구루마 아니고 수레가 맞다고 말씀드렸죠. 네.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구름이 그린 달빛이었습니다.
3: 그렇군요.
5: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고요.
3: 아, 오랜만에 김민호 아나운서 함께 했는데 네. 확실히 잘하시네요.
5: 텐션이.
3: 아유. 네. 아, 좀 상황이 어떡하지?
4: 오랜만에 와서 그렇고요. 또
5: 노트북에 네.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3: 하지 마, 누나.
4: 아, 분명히 이거 무조건 들을 겁니다.
3: 아, 그래요? 네,
4: 말을 아끼셔야 돼요. 상처가 또 될 수 있으시니까. 여린 분이에요.
5: 여린 분인데 자존감이 높아서 쓰러지지 않아요.
3: 네, 네. 네.
5: 자, 일단 두 분 2인 체제로 가는 거 한번 우리가 고심해 보면서. 네. 네. 노래 끝곡으로 소개해드리고 인사드릴까요?
4: 네. 와우, 네. 김준상 아나운서에게 헌사하는 네. 노래 같아요.
5: 맞습니다.
4: 롤러코스터의 노래, 네. 힘을 내요, 미스터 김. 준상
5: 내야겠어.
3: 네, 딱이네.
5: 내야겠어.
3: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 다 같이 할까요?
5: 네, 우리 민호 네. 아나운서 너무 고맙고요.
3: 네. 네. 조만간 다시 만나요.
4: 감사합니다.
5: 다 다음 주에 봐요.
4: 네. 아니, 아니에요. 네. 준상님, 파이팅 하시고요. 네. 잘해주세요.
5: 네,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3: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고 살랑이고.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4: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반도체 등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서울 공간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 시기에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서남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양극화 대응, 청년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등에 투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을 이번 주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한병도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대한변협 등 3자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3자 추천 특검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명한다며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과 정부, 선관위라면서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실체적 진실 접근에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5.18이 성역이냐고 언급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논평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한국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북한 같다며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 이병태 부위원장은 SNS를 통해 스타벅스 고호 논란으로 배재고 야구부가 비난받은 데 대해 5.18이 성역이 된 것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인가 발언을 이재명 정권 인사들이 앞다투어 비판한 데 대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임명해놓고 이제와 부정하는 기이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많은 곳 120mm 이상. 중부지방 20에서 60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5.8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영광님의 사랑의 발명이란 시가 있습니다. 살다가 살아보다가 더는 못 살 것 같으면 아무도 없는 산비탈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누워 곡기를 끊겠다고 너는 말했지. 나라도 곁에 없으면 당장 일어나 산으로 떠날 것처럼 두 손에 심장을 꺼내 쥔 사람처럼 취해 말했지. 나는 너무 놀라 번개같이 사랑을 발명해야만 했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도 그랬다죠. 사랑을 받는다는 건 죽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는 것과 같다. 사랑해주는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이면 됩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김수영의 뉴스 하이킥.
1: 7월 5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일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엽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계획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여는 첫 점검 자리인데요.

0: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며 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최근 영남권의 312조 원 투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이후 국민의힘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이는 듯한데요. 오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오늘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기만적 정치 시효라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수사로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안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속속 출마 선언에 나섭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당장 내일 출사표를 던질 걸로 보이고요.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도 출마 채비에 들어갔는데요.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탁해지고 있는 경쟁 상황까지 1부와 2부 찐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찐텐 정치로 시작하겠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 억지 텐션이 아니다.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 전혜연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신인규 정당바로 세우기 대표,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석현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아, 목소리들이 밝아졌네요. 오늘 날씨가 좀 후텁지근해가지고 저도 낮에 에어컨 틀고 있었는데 목소리라도 제가 밝게 밝게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반도체 클러스터 점검 회의를 엽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단 일주일 만이에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뭐 의지를 좀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한데 전혜연 부원장님 말씀 좀 먼저 듣겠습니다.
4: 예, 반도체 클러스터 민간 합동 점검 회의가 내일 청와대에서 개최되고 대통령이 네. 직접 이 의제를 챙기고 구체적 실행력의 속도를 높이겠다, 이런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달 29일 발표가 난 이후에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 우리가 AI 대전환 시대에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으로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네. 민관이 같이 글로벌 경제 패권 시대에 잘 대응을 하고 이것이 골고루 그 혜택이 지역에 돌아가는 방안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3: 사실은 이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그냥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이렇게 직접 챙기면서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0: 메가 프로젝트 발표하고 이후에 호남, 충청, 영남을 직접 찾아가 구체적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호남에는 약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충청에 392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영남 강원에 342조 규모의 피지컬 AI, 우주항공 투자 계획 뭐 이렇게 나왔는데 평가를 조금 듣고 싶어요. 특히 기업 CEO들 뭐 총수도 동행도 했고 뭐 기업 CEO들도 같이 간 것도 인상적으로 좀 보였는데 이석현 평론가 말씀 먼저 들을까요?
1: 아, 저런 모습이 사실 소위 이제 뉘이재명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실용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리고 이번 그 호남 특구 메가 프로젝트에서 되게 주목할 만한 점은 원전을 건설하지 않으면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해야 될 거고
0: 사실상 탈원전 포기했다 이 말씀이시죠?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기가 아니라 좋은 전환입니다. 그거는 저는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리고 52시간 노동 제한 이것도 거기 호남 특구에서 풀었습니다. 이거 자체는 중도 보수나 유권자 그러니까 중도층 유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런 실용주의적 면모가 다시 뉴 이재명 유권자들을 불러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신인규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예,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간 정말 뭐 내란 극복이라는 그 시대적 사명에 더해서 이 AI 3대 강국이라는 거를 아주 차곡차곡 잘 준비해온 결과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AI 산업의 특성상 이게 어떤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주도해서 결국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서 이게 그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당히 고도화된 산업이기 때문에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업들 를 잘 설득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초격차 산업강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네. 있고 또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많이 외치고 있는데 정말 이 말대로만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이 초격차 산업강국이 될 것이고 이 반도체라는 것이 이 앞으로의 AI 시대에 거의 쌀과 같은 기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산업화를 일으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대통령이 경부속도로를 깐 것처럼 또 DJ 대통령이 정보화 시대 열면서 IT 강국의 그 기초를 다진 것처럼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이 투자 계획 자체가 결국 대한민국의 향후 50년과 100년의 먹거리를 전 창출하는 놀라운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전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사실은 대규모 투자가 뭐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지역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호남, 충청, 영남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반도체에 얼마, 피지컬 AI에 얼마, 뭐 이렇게 보도하는 게 사실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정치 논리가 좀 끼어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지역 민심은 민감하게 반응할 거 아닙니까? 전혜연 본장님하고 이창근 위원장님 직접 뭐 강원하고 대구 민심 뭐 들은 거 있으시면 대구 민심부터 들을까요?
3: 실제 이번 발표에 있어서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주제를 다뤘을 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평택, 화성 그다음에 용인 이천 이 남부 벨트의 대체제냐 아니면 남부 벨트에 기존의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네. 추가를 하는 거냐 했을 때 결국 발표한 거는 경기 남부 벨트에 투자는 유지하면서 신규로 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3: 그 신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지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영남이 사실 소외된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발표 당일날 김정관 장관이 발표할 때 호남은 네. 800조, 충청은 81조 얘기하면서 영남은 얘기한 게 제로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대통령도 영남이 서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0: 네.
3: 그러면서 이제 추후에 투자 규모가 다시 또 수정이 되면서 호남은 약 900조, 충청은 약 400조, 영남도 약 340조 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영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대와 서운함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피지컬 AI라고 하지만 사실 피지컬 AI는 기존의 영남에 있는 각 지역별 특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그리고 항공, 그리고 뭐 자동차, 그다음에 스마트 물류 이런 부분들이 다 피지컬 AI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묶어서 피지컬 AI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부가 서운하다는 게 많이 이제 들어갔다 보니 얘기가 340조 정도 투자라고 했거든요.
0: 네네.
3: 그래서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은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호남의 900조, 충청의 약 390조, 그다음에 영남이 340조가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 남은 4년 안에 이게 다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0: 네네.
3: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 중후반 들어갔을 때 과연 이러한 지금 현재의 스탠스를 유지할 거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0: 네.
3: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의 발전 대개 미래 향후 10년

0: 20년의 그러한 발전상을 위해서 한다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더 속도를 내서 기업이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존의 대한민국 성장 동력에 맞는 방향에서 해야 된다면은 계속 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안에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실패로 갈 수 있어요. 예.
1: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호남 투자는
2: 강원도도
1: 사실
2: 얘기를
1: 강원도 얘기도 올 겁니다. 제가 들은 말씀에서 한 마디만 더 붙이고 싶어서 그 호남 투자 800조는 사실 10년 뒤에 투자고 피지컬 AI하고 우주항공 투자는 당장 되는 투자잖아요. 그렇게 보면 수혜는 도리어 영남이 빨리 볼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원 민심님 말씀해 주십시오.
2: 강원특별자치대한 계획도 사실은 대국민 보고대회 때 들어가 있었다라고 우상호 도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1: 네.
2: GS그룹과 SK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강원도에 유치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에는 기업 측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라고 했다가 이후에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의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뭐 우리로 손시킨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우상화 도지사가 밝힌 내용 기반으로 지역에서 더 많은 기대감이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역 언론의 사설을 봤을 때도 오히려 이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아리백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점을 우리가 더 살펴야 된다라고 굉장히 비판적이지 만 건전한 대안이 되는 언론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말을 좀 빌리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는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을 투자하면서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거다. 그래서 강원도에 뭐 떠오르세요?
1: 감자.
2: 고마워. 강원도에 감자, 배추 이런 것 떠오르는데 앞으로 강원도에
1: 레고사태.
2: 앞으로는 예. 앞으로는 구글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미래 전략을 같이 만들겠다라고 해서 저는 기대감이 오히려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미 강원도 춘천에 네이버 데이터센터 네. 크게 하나 있긴 합니다.
3: 저도 하나만 네. 더 추가하면 이게 이제 대규모 전국 균형 발전을 놓고 하다 보면 어디는 더 투자가 이루어지고 덜 이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고르게 발전해 오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특정 지역에 많은 산업들이 몰렸던 것도 사실이고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산업 같은 부분도 앞으로 충북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제 발전시켜 나갈 부분들에 또 AI가 도움이 되는 것이고 부산 같은 경우도 해수부를 이번에 이전도 했고 또 북극항로를 위해서 물류해양의 중심 수도로 이제 거의 키우겠다라는 비전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지역별 특수성에 맞춰서 결국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국익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이 뭐냐.
1: 네.
3: 그걸 저는 정부가 고민했고 기업들도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게 좀 서운한 측면보다는 각자 지역의 특수성을 조금 더 집중해서 발전시킨다라는 전략으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영남권 투자 보고 대회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몇몇 분의 표정을 제가 유심히 영상으로 이렇게 좀 봤거든요. 특히 대구시장인 추경호 시장 얼굴을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조금 그렇게 밝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석현 평론가 말씀 좀 드릴게요.
4: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지역주의 관점으로 네. 그 프레임 호남 특혜론 이 프레임을 거니까 그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죠. 왜 너는 예산을 가져오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 경제를 얘기하는데 여기 자꾸 서운하고 말고가 나옵니까? 저는 좀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평론가들이야 아 호남에 예산이 갔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공사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 네.
4: 진짜 사실 매표 행위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그 영남이나 충청 강원 이런 좀 약한 데다 넣어야죠 돈을 이를테면. 뭐 그렇게 정말 이걸 통해서 전략 지역을 더 하는 게 더 맞았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거를 지역으로 나누는 자체가 좀 촌스럽고요. 과거 지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좀 구태라고 느껴집니다.
1: 그렇게 말씀은 주셨지만 그래도 정치권에서는 온갖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메가 프로젝트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다. 정치적 급조품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을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했을 거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신규 대표 말씀 좀 듣죠.
3: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네. 참 안타까운 게 비난을 위한 비난을 자꾸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아니 당연히 대통령과 그 해당 정부가 당연히 잘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또 정권 재창출하는 거는 모든 정치 세력의 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지지율 올리는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런 다른 각도에서 비판을 하면 오히려 수긍할 수 있어요. 아니 AI 3대 강국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늦냐. 그리고 규모도 뭐 크다고 자랑하지만 아니 우리가 집권했었으면 더 다양한 방법과 더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을 네네. 내가지고 더 많은 투자 금액 만들어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덜 했냐. 차라리 이런 관점에서 비판을 하면 모르겠는데 어떤 뭐 지역주의의 과거 구태를 끄집어낸다든지 뭐 기업의 팔을 빚

0: 다든지 이런 좀 시대착오적인 논리를 가지고서 비판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저 국민의힘 자체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라 전체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나경원 의원이 오늘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선거 전에 특정 지역에 쏠린 천문학적 투자를 발표했다면 타 지역에 거센 역풍을 맞을 거다. 이를 계산해 피하고 있다가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꺼내든 기만적인 정치 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까지 도입해서 전모를 밝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 보수 정권이 영남 투자할 때도 국조하자 뭐 특검하자 이런 얘기는 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2: 저는 지금 제가 정치인 이전에 네. 경제학자로서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당연히 정치적인 제스처를 위해서라도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데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다. 아니면 특정 지역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발표했을 때 지방선거에 오히려 역풍받을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안 받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가 지금 더더욱이 구체적으로 타임 스케줄을 짜고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청와대 경험을 했을 때도 정권 초기에는 대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매년 몇백조 투자하겠다 발표를 해요. 그런데 실제 그거를 진짜 투자했는지 점검을 했을 때는
1: 그렇죠.
2: 와시예요. 네. 정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안 밟고 정말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한 이러한 계획을 했다는 진정성을 보이면서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려면 청와대에서 정말 타임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정말 짜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당초 저도 이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보고대회 다 봤어요. 네네. 봤을 때 이런 건의가 하나 있었어요. 반도체 특별법에 있어서 기존에 나 경기 남부 벨트는 사실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보니까 반도체 특별법에서 소외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도 사실은 과감하게 대통령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경기도 경기도 안에서의 격차가 존재하고 기존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도 더 잘 되면서 우리가 호남에 더 한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경제학자로서는 자문이라면 자문이니까 아니면 조언이면 조언이니까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더 행동 실행 계획을 구체성을 띠고 보여달라. 네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3: 아니 근데 이렇게 비판하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규제를 풀고 다른 데 용인도 풀자. 전국에 네. 풀자. 저는 그런 토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노란봉투법 이런 것도 이 김에 다시 한번 토론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그런 식의 비판이 아니죠, 지금. 그리고 뭐 시기를 갖고도 자꾸 얘기하시는데. 네. 뭐 지방선거 때 했으면 선거용이라고 했을 거고.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했으면 뭐 당내 갈등 봉합용이라고 했을 거고. 뭐 내년에 했으면 총선용이라고 했을 거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억갑니다.
0: 아니, 그리고 저는 과거 사례를 우리 이창근 위원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저는 충분히 들어볼 만한 내용이라 생각해요. 근데 과거에 어떤 기업들이 좀 이렇게 공수표 날리는 식의 투자 발표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정부와 기업이 호흡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웠던 여건이 분명히 있다. 왜냐면 뭐 지원도 해준다 그러고 정부가 말을 바꾼다거나 그러면 또 외부에 나가서 외국 나가서 공장 짓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사적으로 정부나 또 기업이나 이 반도체라는 것을 가지고 집중 육성을 해서 대한민국 AI 3대 강국이 되면요. 우리가 AI 거버넌스도 짜서 수출할 수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AI를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일자리가 막 이제 없어질 텐데 우리는 오히려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묘한 그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과 SK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기업들도 저는 반도체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더 마련해 주는 것까지 우리가 고민해 볼 만큼 저는 더 적극적으로 국가도 여기에는 올인을 해야 되고 기업들도 사활을 걸고 정말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그런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신인규 변호사 얘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일리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당초에 호남 쪽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할 때 삼성의 계획은 후공정이었거든요. 그리고 SK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 전면 개편돼서 삼성은 전공정, 후공정을 다 하겠다는 거고 SK도 시스템 반도체 외에 메모리 반도체까지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커졌죠. 그런데 정권이 시들시들해지면 네. 이게 다시 본인들의 계획으로 도라미 타로
1: 될 수 있다는
2: 거예요. 뭐 그런 후대를 지적하는 거예요. 네. 예.
1: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또 비판할 수 있는 건 있을 겁니다. 도리어 더 큰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규모로 정부가 발표를 해놓고 실제로 이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야당에 나중에 공격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뭐 여러 가지

0: 논평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당 차원의 논평 나왔는데 허황된 불꽃놀이라면서 국조 특검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호남 반도체 투자 나왔을 때는 국조 얘기가 살짝 나왔다가 영남 쪽 투자 관련 구체적 내용 나오니까 이게 쏙 빠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1: 이거를 좀 표준어를 써야 네. 되지만 표준어가 아닌 어른들 편에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론가님처럼 이런 부분에서 속도를 내야 되고 이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합리적 비평이라고 할 텐데 무조건 정부나 이런 것으로 발표하는 국가정책을 비평하면 제가 보기에 오히려 굉장히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것이 잘 실행하려면 빨리 국회 상임위에 들어오셔서 산자위를 산업통 상이 이런 곳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건설적인 방안으로 대안을 같이 모색을 하면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AI 대전환 시대이잖아요. 그에 따른 국가 전략을 다시 짜는 것은 정치 논리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마치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래를 내다보고 IT 산업의 기반을 깔아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당장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AI 대전환 시대에 있어서의 국가 산업의 새 그림을 그려야 되는 시기인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만한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어떻게 정치적인 그 득셈을 보려고 하는 얄팍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누구도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얄팍한 정치라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0: 저희 2부로 넘어가서
2: 그런 건 아니에요.
0: 알죠. 상임의 얘기도 좀 하셨고 저희 2부로 돌아와서 더 많은 얘기 나누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7: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정체 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으로 내려가 있지만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륙에서는 5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이 국지적으로 발달하면서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는데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60mm의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 강하게 집중될 때가 있겠습니다. 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0: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2부 전혜연, 신인규, 이창근, 이석현 이렇게 네 분과 찐텐 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부 말미에 국회 상임위원장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를 가져가고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남겨둔 상황인데 이게 또 묘하게 국토교통위나 산업통상위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혹시 국힘이 이거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메가 프로젝트에 좀 제동을 걸 가능성은 없나 이런 얘기들도 좀 하십니다. 이창근 위원장님.
1: 제동을 건다고 해서 걸리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비판적 관점에서 왜냐하면 영남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반인 네. 비판적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 바람이고요. 다만 이번에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요소가 하나 있어요. 노랑봉투법. 이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고 나온 게 삼성 노조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경영 사항도 노사와 협의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노랑봉투법에 대해서 민주당도 그간에는 민주노총의 청구서로 인해서 통과시켰지만 네. 정부가 이제는 여당이 돼보고 민주당도 하니까 노랑봉투법의 폐해가 이제 하나둘 나오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 영업이익에서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에서 성과급을 가져가겠다 그랬고 오히려 하청업체들도 이제 원청업체에 다 성과급을 협상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랑봉투법에 대해서 민주당도 오히려 전향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하자 이런 자세가 더 필요하다 저는 생각해요. 예.
0: 메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제 노사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까지 같이 엮여서들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북 홀대론도 논란이 좀 이렇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전북을 방문해서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으냐라고 하는데 걱정 말라. 소외감, 상실감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른바 전북 소외론을 좀 부추긴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정청래 대표는 위로한 건데 어떻게 소외감 부추긴 거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신규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네. 정청래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욕망이 크게 작용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대표 연임에 도전할 그런 정치적 상황이 아닌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연임 도전을 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를 얻어올 곳은 없고 또 표는 얻어야겠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 를 얻어내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업 회장들에게 90도로 감사의 인사를 할 정도로 정말 감동적인 투자를 만들어낸 그 결과에 대해서 전북도민들 중에 일부 소외감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근데 그걸 네. 가지고 정치인이 가서 그 소외감을 부추긴다? 전 이런 식의 정치 행태는 야당도 해서는 안 되는데 어찌 이런 것들이 참 여당에서 또 여당에서도 중진 의원에다가 당 대표를 지낸 분이 또 연임을 도전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제 귀를 의심을 했고 이건 꼭 정청래 대표 아니더라도요.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계속 나온다면 전 대한민국 정치는 더 불행해질 것이고요. 특히나 여당 대표로서는 정말 본인의 자질 미달을 그대로 보여준 그런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3: 이게 네. 정치인들이 이게 자꾸 긁어부스러움을 만드는 거예요. 지역 왜냐하면 이게 되게 억울해하시는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위로를 하는 순간 사과할 일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실용적으로 결정을 해서 판단한 거에 왜 선제적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사과할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 다 지금 표 덩어리로 보이시는 거예요.
1: 이거 하나로 네네네. 정청래 대표는 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될 자격이 없다 생각해요. 정말 무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여당의 대표였잖아요. 그렇다면은 전북은 뭐예요? 전북 특별자치도예요. 이미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가지면서 규제 완화나 각종 특례가 존재해요. 그리고 이미 전북 특별자치도 스스로가 새만금 거기 지역에 첨단 산업 시를 노력해왔고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해서도 계속 유치하고 자 하는 노력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여당의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이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잖아요. 광주 전남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오히려 전북이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유리한 조건에 있는데 이 유리한 조건을 살려서 오히려 전북의 반도체 후공정이라든지 이걸 네. 더 하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당대표를 지낸 사람이 홀대론이다? 그러면 이건 당대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0: 이 장근 위원님 오늘 좀 세신데요. 무식하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근데 이게 이제 동서도 동으로 간다고 뭐 문제, 서로 간다고 문제, 이러다가는 뭐 위아래 나누고, 그러다가

0: 북구로 가니까 남구에서 왜 우리는 홀대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전북 민심은 어떻습니까? 전혜연 부장님.
1: 근데 우리 전북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세워주시고 정권 재탄생에 할 때마다 또 앞장서 주시고 윤석열 네. 정권에서 가장 투쟁했던 민주주의 의식이 굉장히 높은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각의 지역 홀대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주류를 이르다기보다는 제가 그 지역의 사설을 샅샅이 보니까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그럼 우리 전북이 피지컬 A라시라든가 로봇산업 네. 등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고 접근할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 유치는 정치 논리로 되는 것만이 아니다 해서 제가 역시 전북이다. 역시 전북 주민들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고 일각에 갈라치게 넘어가지 않는다. 저는 오히려 자부심을 가진 주민들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거라고 보고 또 대다수 언론의 사설이나 칼럼을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더 많았다고 판단합니다.
0: 그러면 소외론 별로 도움 안 된다. 차라리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민심이 더 강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1: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차세대 산업인 피지컬 AI와 로봇 산업 중심의 독자적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글이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논리라든가 네.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관점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0: 전북은 이미 새만금의 현대차 투자 네, 대규모 네, 발표가 네, 되지 않았나요?
2: 2조를 이미 투자하기로.
0: 민주당 당권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당권 주자들 본격 당대표 출마 선언할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전북 익산에 마련한 집에 주말 동안 머문 김민석 전 총리 내일 광주 전남 금남로에 있는 전일 빌딩에서 출마 선언하고요. 이어 서울로 올라와서 국회에서 또 한번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죠. 출마 장소의 의미하고 앞서서는 광주 군공항과 광화문 광장에서 선언할 거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바뀐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건 당 얘기니까 전혜원 본장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 일단 김민석 전 총리가 전남 광주 금남로에 있는 전입빌딩. 전입빌딩은 다 아실 겁니다. 5.18에 어떻게 보면 상흔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네네. 역사적으로 광주 시민들의 자부심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를 세운 데 있어서의 민주당의 뿌리 같은 곳에서 민주당을 다시 세우겠다 이런 의미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에 있는 국회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서울에서도 한번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당 개혁이라든가 또 김희석 전 총리가 강조했던 2030 청년들로부터 민심을 받는 그 무엇보다도 이게 서울 국회라는 의미가 정부와 호흡을 맞출 여당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전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 굉장히 강조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사실 깜짝 놀랐는데 지역에 가서 이 김민석 전 총리를 지지하는 모임이 급속도로 빠르게 지역에서 움직이는 거 저는 사실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일 확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송영길 의원도 당대표 도전 굳히고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죠. 시간 장소에 대해서 혹시 신기 대표께서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2: 아니요, 뭐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뭐 알고 있지는 않고
0: 친하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2: 저는 이제 송영길 의원님도 이번에 뭐 네. 대표 도전을 하실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는 경선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뭐 출마 선언의 장소나 또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저는 그 안에 담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권 2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절체절명의 저는 위기라는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아주 적합한 해결책을 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총리 전 총리 입장에서는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일단 청년 민심을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송영길 의원도 만약에 대표 출마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솔루션과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네. 접근할 것인가 이게 좀 주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송영길 의원의 출마한 배경과 관련돼서 김민석 전 총리의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냥 뭐 당대표에 도전하는 거냐 플레이어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석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3: 아무래도 최근에 그 대통령과의 독대 네. 이후에 흘러나온 이야기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확실히 거기서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뭐 교감 같은 건 있으셨을 것 같고 최근 보면 정확히 좀 역할 분담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공수를 나눈다고 쳤을 때는 공격적으로 송영길 대표 전 대표가 나서시는 것 같고 초반에 또 김민석 총리나 어떤 여러분들의 네거티브 리스크를 좀 상당 부분 송영길 대표가 좀 소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뭐 적통 논란 이런 것도 과거를 파묘하는 방식인 건데 오히려 송영길 대표가 이제 더 세게 받아치면서 좀 역공에도 가는 된 모양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0: 약간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3: 역할 분담. 그렇게 또 페이스메이커라 그러면 서운하시니까.
0: 그게 그 얘기인 것 같아서.
2: 아니,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부연을 하면 지금 사실은 김민석 총리도 이제 기자회견 그.

0: 출마 선언문 들어보면 우리가 알겠습니다만 민주당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럼 뭐 재건축 정도 바꾸자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송영길 의원이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할 때 재개발에 가까운 어느 정도의 아주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서 혁신 경쟁을 해 나간다면은 저는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박수치고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 개혁만 놓고 정당 혁신만 놓고 토론을 해도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김민석이 두 분이 네네. 상당히 저는 그 좋은 틀 안에서 아주 건전한 경쟁 구도를 만들었으면 서로 시너지가 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에 반해서 정청래 전 대표는 출마 채비에 들어간 것 같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좀 덜 나오는 상황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전혜연 본장님 당에서 어떤 얘기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이건 이제 당 일각의 주장이긴 한데 네. 당대표 그만두시기 그 시점에 앞서서 당 내부에 인사가 있었어요.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좀 시끄러웠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당대표 출마를 앞두고 조직 정비는 사실 다음 당대표한테 넘겨야 되는데 왜 지금 하는가 이런 논란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장소도 사실은 이미 본인의 교양인 곳으로 첫 번째로 잡아놓은 것이 출마 준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드러나진 않지만 실제로는 당의 조직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전진이 구성 과정에서 상당히 본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요. 네 번째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이 정청래 전 대표께서 두 명의 경쟁자가 어떻게 움직임 좀 보면서 전략을 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타이밍과 전략을 조정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 보면 누구보다 군부를 지피고 있는 건 또 정청래 전 대표인 것 같기도 해요. 주말 동안 DJ 생가하고 봉화마을 찾았고요. SNS에는 1인 1표제하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또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1인 1표제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누가 앞장섰는가 반대했는가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또 적었는데 이창근 위원장님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3: 이거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민주당에서 해결 못한 과제인 맞아요.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밀어붙인 사안이 또 1인 1표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영남 지역의 대의원들이 세대별이나 어떤 연령별을 따졌을 때 취약하기 때문에 1인 1표제의 표의 등가성만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저는 정청래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 단적인 애에서 볼 수 있듯이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어요.
1: 네.
3: 연일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에 발맞춰서 정말 예외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상황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는 논의조차 차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청래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사람인가? 본인이 본인의 스케줄대로 그냥 본인의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1: 네네.
3: 그 얘기는 더 나아가서 한 마디 더 한다면은 김어준 유시민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 인사들이 민주당의 이방인이고 본인만이 민주당의 적자라고 주장한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네. 전당대회가 끝나야지만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0: 네, 저는 정청래 대표 보면 네. 뭐 홍명보호의 3팩 축구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술도 없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1인 1표 보안수사권, 합당, 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저는 다양한 아젠다를 갖고 오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주제만 가지고는 정말 이거 쓰리백골 난다. 그래서 좀 적당히 하시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좀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1: 이게 당권 주자들하고 측근들 간 신경전도 날로 좀 고조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김민석 전 총리 앞서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하면서 당 대표 두 번 할 필요 있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수위가 좀 세다고 보시는지 평가도 좀 들어보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측인 최민희 의원은 총리하다 당대표 할 필요 있나 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이거 전혜연 본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2: 저는 당대표 두 번 할 필요 있냐라는 네. 김인석 전 총리의 발언은 당대표를 한번 시켜봤는데 여기서 시켜줬다는 건 이제 당원과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잘 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두 번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굉장히 뼈가 있는 아주 그 가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최민희 의원께서 총리하다 당대표 할 필요 있냐라고 김희석 총리를 겨냥했는데 이건 좀 펀치가 약했다. 왜냐하면 이제 김희석 총리가 뭐 너무 총리를 못했고 네. 내란 이후에 들어선 정부의 첫 초대 총리로서 뭐 굉장히 비판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펀치가 먹히는데 상대적으로 김희석 총리가 내란 이후에 뭐 대규모 국제 행사를 잘 치른다던가 특히 안정감 있게 운영했다는 데서는 큰 논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강 펀치를 날렸고 네. 한쪽은 안 먹히는 펀치를 날렸다. 이렇게.

0: 그럼
1: 판치를
0: 날렸는데
1: 네.
0: 판정승은 김인석 전 총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 발언도 좀 챙겨보고 싶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예전 노사모 출신이시죠. 미키루크 이상호 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저격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민주당 외연 확장을 주문하면서 얘기한 제3의 길 구상에 대해서 전체성 없는 기회주의라면서 전당대회에서 좀 빠져달라라고 한 거예요. 여기 이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정청래 전 대표의 의중도 좀 반영된 걸로 보십니까? 이석현 평론가 말씀을 드릴게요.
2: 아, 근데 이 논의 자체가 좀 구식이네요. 그러니까 제3의 길 자체도 사실 좀 옛날 네. 얘기인데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건 정청래 측 대표 측이 좀 할 게 없어요, 지금. 아이템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뭐 이게 순열. 적통, 1인 1표제, 보안수사권 이 얘기만 계속 돌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부한 좀 여의도식 공중전, 메시지전을 하는 건데 저는 지금 구도에서는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이후로 그 정청래 대표와 또 김어준 씨, 유시민 작가 이쪽 분들이 상당히 고립돼 있거든요. 이제 이 흐름 안에서 출마를 하실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네. 그 좀 몸부림으로 좀 느껴집니다.
0: 신규 대표 해석은 어떠세요?
3: 그러니까 이제 그 미키루크라는 필명을 쓰는 그 이상호 씨가 뭐 과거에 정치도 이번 하셨던 분이고요. 뭐 정청래 대표 여긴 측근이라고 써있지만 측근 중에 측근으로 이분은 아마 읽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가까운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의 노선이라는 게 실용과 포용과 효용의 길을 계속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제3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든 어떤 표현이 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노선을 계속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상호 씨가 뭐 정청래 대표랑 어디까지 상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청래 대표 측의 입장으로 읽는다면 굉장히 이재명 정부의 노선에 대한 강한 반대를 지금도 보이고 있고 아까 우리가 뭐 전북 관련된 이야기도 잠시 했었고 과거에 뭐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그 협박성 발언까지 또 떠올리게 하는 이런 장면들 속에서 좀 전당대회 앞두고 조금 굉장히 좀 궁지에 좀 몰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조급함이나 어떤 욕심들 때문에 조금 이런 오버한 모습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이창근 위원장님도 비슷하게 해석하십니까?
4: 이상호 씨는 미키루크로 알려졌는 게 사실 과거 노사모 부산 지역 대표할 때부터 이렇게 그 닉네임을 써서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정치 출마했다가 또 떨어지기도 했고 근데 본인이 더 중요한 것은 배임 수재 혐의로 징역형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침묵하고 자승해야 될 사람은 본인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이것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저격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유시민 작가가 이제 일선에서 워낙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정축, 재건축 논에서 후퇴했는데 제2의 유시민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논쟁은 이상호 씨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제3, 제4의 이상호도 등장할 수도 있어요. 왜? 정청래 전 대표는 본인이 민주당의 정통이다. 그것밖에 없거든요. 내 생각에.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끊임없이 지속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반 이재명 기치를 드는 민주당 내 인사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3: 아니 근데 최근에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네. 정청래 대표가 출마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인데 정청래 대표 측에 출마를 요구하는 4만 명의 어떤 분들의 서명을 모아서 또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럼 왜 정청래 대표 측에서 그렇게 열심히 출마를 하라는 막 서명까지 받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어준 씨도 프랑스에 가 있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원래 방송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방송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지금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어떤 뭐 김어준 씨나 이런 대형 스피커들과 어떤 호흡을 맞춰서 지금 선거를 뛰어야 되는데 뭔가 지금 계획에 좀 차질이 있나? 그러니까 어떤 좀 본인의 세과시를 통해서 모종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다양한 해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아까 이석현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 소재가 다 고갈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아마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마 다가오는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전 개인적으로 네. 미키루크를 좋아합니다. 미키루크 선배님 하면서 제가 기자 때부터 뵀던 분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란 뭐 목도리라든가 돼지저금통으로서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호감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러나 이번에 미키루크 이상호 선배님이 등장을 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때린 것은 매우 잘못된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정청래 전 대표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원들이 싸울 때 지금 친명이냐 반명이냐 보다는 오히려 누가 민주당의 정체성에 가까운가라는 논쟁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미키루크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다시 당원들은 반 이재명 세력이냐, 친

0: 세력인의 프레임이 또 본인이 되살린 거예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마음에 들던 안 됐던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것은 대통령을 저격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청래 전 대표 측의 안 네. 리스크가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뭐 사실상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ABC론하고도 연결되는 듯한 모습인데 뭐 정청래 전 대표하고 송영근 의원 간 적통 논쟁도 있었단 말이에요. 서로 과거 행보에 대해서 파묘까지 하면서 적통을 가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석현 평론가?
2: 그럴 리가 없죠. 이건 뭐 거의 운동권 특위입니다. 예전부터 계량주의자 뭐 이러면서 서로 손가락질 했잖아요. 그거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더 나쁘게 말씀드리면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입니다. 예전부터 그 내부에서 그렇게 적과 이제 악을 네. 구분하고 그런 식으로 순혈 논쟁하던 게 이분들의 매번 하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니 지금 뭐 왕조 시대예요. 왜 자꾸 이러면 2030이 보기에 잘못하면 굉장히 한심해 보일 수 있다. 제가 뭐 같은 민주당이지만 솔직히 좀 속상하다는 얘기 드립니다.
3: 정확하게 말하면 족보 논쟁을 정청래 대표 쪽에서 먼저 좀 강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과거에 그러지 않았잖아 라는 점을 일부 부각하다 보니까 또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아 이제 더 이상 이런 논쟁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나름의 어느 국면에서 좀 마무리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갈수록 혼탁해지는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전 의원 분장님.
0: 그러니까 지금 우리 네. 민주당 지지율이 정말 위기잖아요. 대통령의 그 어떤 긍정평가는 이제 반등할 요인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의 반등할 요인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는지 우리 민주당 의원들 열심히 토론하고 있어요. 네. 대학교 위원장
1: 못다한 얘기 유튜브에서 네. 할까요? 네. 잠시 후에 네 분과 함께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어?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은 간편한 3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3원 에드피아.
6: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4부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 여행 좀 떠나보겠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에서 정치대담 더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7: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8: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토니 페르난도의 책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당신도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이 부족한 상태라면 자애와 연민의 마음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잘하고 싶으면 나부터

0: 챙기라는 말씀이죠. 지금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푹 자는 거? 맛있는 저녁? 일단 그것부터 해결해 볼까요? 나부터 우쭈쭈쭈 아이고 잘한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 타인을 대하는 태도도 한결 느긋해질 겁니다.
1: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3: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한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9: 라디오
10: MBC 라디오
11: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낵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낵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7시 뉴스입니다. 광주 제1고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이 게재됐습니다. 경찰은 명백한 범죄를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그제 오후 DC 인사이드에 게시된 글입니다. 지역을 비하하는 단어와 함께 배제고 청소년의 미래를 짓밟고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광주 제1고 교사 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2시간 가까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조롱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폭파 협박까지 받으면서 학생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게시자 추적에 나서면서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학교와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폭파 협박 등의 글을 게재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내일로 예정된 배재고 측의 사과 방문을 앞두고 광주 제1고에 대한 시설 보호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2: 조국 혁신당이 5.18이 성역이냐고 언급한 이병태 교재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논평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을 수록하는 데 국민적

0: 합의가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직 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SNS를 통해 스타벅스 구호 논란으로 배재고 야구부가 비난받은 데 대해 5.18이 성역이 된 것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해졌는 모습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인가 발언을 이재명 정권 인사들이 앞다퉈 비판한 데 대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부정하는 기이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논평을 통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부위원장은 오랜 시간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인사라며 이제 와서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뉴 이재명의 실체냐, 5.18은 성역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식의 거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을 이번 주 중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대한변협 등 3자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3자 추천 특검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명한다며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 선관위라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실질적 진실 접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장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현지 시간 5일 테헤란 중심 대형 예배시설의 중앙광장은 전국에서 모인 추모객들이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하메네이와 가족들을 추모했습니다. 추모객들은 순교자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흔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복수를 외쳤습니다. 하메네이의 아들로 최고 지도자 자리를 승계한 모즈타바는 장례식 등 공개석상에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장례식은 테헤란에 이어 이란의 종교도시 쿰과 이라크의 시아파 성지로 옮겨가며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미국의 건국 250주년 연설에서 미군이 세계 최강이라며 이란의 군대를 괴멸시켰다고 자평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그러나 수개월간의 공세에도 이란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장례식은 더욱 공고해진 이란의 강경파 출범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연설에서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워싱턴 DC에서 공산주의는 미국 체제의 정반대이며 공산주의는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면서 공산주의는 암과 같고 빨리 잘라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와의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6.25 전쟁 중 장진호 전투에 참여한 미군 용사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총격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한 최소 8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밤 10시 반쯤 뉴욕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6살 어린이가 복부에 총을 맞는 등 어린이 4명과 어른 4명이 총상을 입고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총격에 쓰인 총기는 발견했지만 총격범을 체포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하교회 단속 과정에서 구금됐던 중국 동포 김명일 목사가 약 9달 만에 석방됐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김 목사가 중국 수용시설에서 266일 만에 석방돼 지난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내 가정교회 네트워크인 시온교회 소속인 김 목사는 작년 10월 중국 공안에 다른 교회 지도자 30여 명과 함께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 방문 때 시진핑 주석에게 김 목사 구금 문제를 거론했고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 발전은

0: 생산혁명이라며 생산체계 조직력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NS의 생산혁명은 산업구조를 넘어 거시경제 균형을 바꾸고 마침내 국가의 성격까지 다시 정의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AI 시대 경쟁력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 생산 체계의 경쟁력이라며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제조 역량과 전력 인프라가 시스템으로 연결될 때 국가는 비로소 생산 플랫폼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반도체 등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서울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 시기에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서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양극화 대응, 청년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등에 투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쯤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남성은 자해를 시도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 중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옛 연인 관계로 알려졌는데 남성에게는 접근과 연락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고 피해 여성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많은 곳 120mm 이상, 중부지방 20에서 60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6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재 수사 중인 경찰서에서 작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친족 특례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특히 경찰이 장윤기의 범행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현직 경찰인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배재구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구호 논란까지 문건일 변호사와 법적으로 들여다봅니다.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서는 이현주 여행전문기자와 전남 고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어.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0: 아니 두루머리 모르시오?
2: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채 안 되고 세신이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0: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 좋다!
0: 두루누리라고?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5: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6: 한 주간 뜨거운 이슈에 관한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문건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6: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 그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고 성범죄 입증에 필요 중요한 증거들을 직접 훼손, 폐기했다고 하는데 친족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7: 네, 이제 사실관계부터 보면요. 경찰이 이제 장윤기의 집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뭐 영상으로 이렇게 리얼돌이나 이런 것들을 촬영은 하긴 했어요.
6: 네.
7: 촬영은 했는데 리얼돌에 대해서 이제 DNA 감식 요청까지 해놨는데 이 리얼돌과 뭐 촬영 블랙박스, SD카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압수를 안 하고 압수를 절차를 마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윤기가 여고생을 타겟한 것이 아니다라는 진술을 그대로 믿고 강간 등 살인이 아니라 단순 살인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겁니다. 근데 검사가 이렇게 보니까 뭐 리얼돌 촬영 사진도 있고 성적인 목적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6: 네.
7: 보완수사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다시 압수하려고 보니까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가 리얼돌을 직접 훼손 폐기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6: 근데 이게 친족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는 거는 왜 그런가요?
7: 예, 처벌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네. 증거인멸죄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타인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이기 때문에 구속 요건에는 맞거든요.
6: 네.
7: 그런데 이제 형법 제155조에 친족의 죄를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처벌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친족 상돌의 규정 같은 경우에는 그 뿌리를 보면 좀 오래된 형사법 감수성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가족은 서로 도피를 돕거나 증거인멸을 하더라도 국가가 형사처벌까지는 나서지 말자라는 정서가 이제 입법으로 반영이 됐던 것입니다. 이 친족 간의 특례는 이제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에 적용되고요. 뭐 절도 등 이제 재산범죄 있어서도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만드는 특례 등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면
6: 네네.
7: 이 사건에서 리얼돌 등 그리고 차량 그 SD카드 블랙박스에서는 그 일정 진술이 나왔었거든요. 그 진술에는 뭐 여고생을 나중에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진술을 나왔는데 그 증거들을 모아봤을 때 이게 단순 살인이냐 강간 등 살인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원본 증거들이거든요. 그리고 수사기관이 이제 리얼돌 사진 등을 확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원본 증거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증거법리상 시비를 걸어서 아 나는 성범죄 목적이 아니었어요 라고 하면서 다투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6: 네.
7: 그렇게 되면 형량 하한 차이가 이제 단순 살인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인데 강간 등 살인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가 이제 사형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 살인으로 가게 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사실 생기거든요. 그걸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6: 증거인멸 때문에 성범죄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네. 유족 측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7: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 친족 간 특례에 대해서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요.
6: 네.
7: 실제로 법무부가 개정 여부에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에 대해서 뭐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는 표명이 된 건데 앞으로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0: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거든요. 아예 뭐 없애자라는 의견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요. 뭐 이번 사안처럼 주체를 기준으로 뭐 경찰, 검사 같은 특정 직영만 예외로 두자는 방향이 나올 수가 있겠고,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뭐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인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직조과 특례 적용에 예외로 두자, 뭐 내지 뭐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내용들을 뭐 혼합해서 좀 입법을 하자라는 방향으로 뭐 개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1: 만약 법이 고쳐진다고 해도 이미 벌어진 사건에는 소급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0: 네.
1: 그렇다면 이 경찰 아버지 형사처벌은 뭐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감찰이나 징계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할 수 있습니까?
0: 일단은 소급표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우리 형사법에는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서는 형법상 이제 증거인멸죄로 처벌은 어렵고요.
1: 네.
0: 다만 그 부분을 장윤기 본인이 부탁을 해서 교사를 했다라고 하면 장윤기의 증거인멸 교사죄가 추가로 성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복잡한데, 우선 감찰이라는 것은 이제 내부 점검 활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이나 이제 징계위로 보내는 건데,
1: 네,
0: 제가 실무에서 이제 징계를 굉장히 좀 많이 하거든요. 징계를 많이 하면서 보통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 케이스들에서 징계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감찰 과정에서 다른 행위들을 문제 삼아서, 즉 증거인멸까지의 과정상의 뭐 수사기밀 유출은 보안사고가 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징계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번 사안처럼 이제 아들의 성범죄 목적 살인의 증거인 뭐 리올돌 등을 인멸한 행위 그 자체를 징계할 수 있느냐 라고 보자면,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경찰 공무원 징계령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 네네, 이게 마땅히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1: 법으로는, 네, 처벌 못하는 거니까, 네,
0: 법으로
1: 징계로 간다 하더라도.
0: 네네네네. 이걸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도 그렇고, 청렴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뭐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행위들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향후에 뭐 징계를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라고 하면,
0: 네,
1: 입법적으로 꼭 짚어야 할 과제들은 뭘로 보입니까?
0: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친족 상돌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1: 네,
0: 문제이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 사회가 충분히 좀 논의를 거쳐서 입법이 되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 두 번째로는 수사기관 종사자 이해충돌 관리입니다. 이제 이미 뭐 가족이 피의자로 연루된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뭐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 감독이라든지 뭐 이번 사안처럼 이제 뭐 경찰인 부친이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징계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징계 규정을 새로 입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피해자 보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1: 네,
0: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가 나를 대신해서 제대로 처벌해 주겠거니라고 하고 이제 수사기관한테 맡긴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앤 사람은 책임도 안 묻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1: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0: 네, 맞습니다.
1: 말씀하신 대로 입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청년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일고를 상대로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을 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왔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결국 배재구에 대해서 6개월간 전국대회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인 건가요?
0: 예, 지금 이게, 네,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스포츠협회 공정위가 일단 배재구의 스타벅스 응원을 경기 방해 행위로 보고 배재구에 대해서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죠. 먼저 이제 징계를 하는 게 맞냐 아니냐 논란이 많은데요.
1: 네.
0: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기준을 살펴보니까, 경기장에서의 문란 행위나 뭐 경기 방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징계를 하여야 하는데 안 하면 사실 징계위원들이 또다시 징계를 당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스타벅스 응원이 5.18에 대한 조롱이냐 표현의 자유냐 하는 뭐 정치권의 분쟁이 지금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법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일단 정상적인 응원의 범위를 넘어선 것은 맞아 보이거든요.
1: 네네.
0: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 방해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따라서 징계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징계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징계 기준상 이제 이건 학교에 대한 징계잖아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상의 상한이 지금 6개월로 되어 있긴 합니다. 이제

0: 6개월 이하의 출전 정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스포츠 공정위가 이 범위 내에서 사과만큼 최대치로 처분을 한 것이고, 이것은 또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잘못했다는 거는 인정하지만 학생들인데 한 시즌을 통째로 날리는 거, 이 정도를 해야 되느냐, 이른바 과잉징계
0: 네.
1: 논란이 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은 학교에 대한 6개월 출전 정지 집행을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처분의 시작일을 7월 2일로 봤어요. 7월 2일에 이제 배재고가 출전하는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 2회전부터 적용을 시작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6개월 동안 올해 남은 주요 대회가 이제 7월에 대통령배, 그리고 8월에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도 출전을 할수 없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대회는 모두 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진로가 막힐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가혹하냐라고 물으시면, 이제 원래 징계라는 것이 인사상 불이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역으로 이러한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면 징계를 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혹하다라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다만 한편의 목소리로는 그 스타벅스 응원과 같은 조롱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학교나 코치진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뭐 안타깝다라는 관점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징계는 학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코치진 등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번 징계에서 불이익하게 적용될 사정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내의 문제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점은 오히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학생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았나라는 뭐 목소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가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징계라는 게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네.
1: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와 야구단에 대한 징계이고,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징계는 추후 다시 공정위를 열어서 따로 심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6개월 출전 정지하고는 다른 징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0: 네. 예, 별개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단체 징계는 일종의 관리 책임에 대한 제재이고요. 팀을 관리하는 학교와 지도부가 선수들의 응원 문화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그 결과로 뭐 경기장 질서와 공정성이 훼손됐다라는 이유로 팀 전체 출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개인 징계는 뭐 개개 그 스타벅스 관련된 응원을 누가 하자고 했으며, 동조는 누가 했으며, 이거에 대해서 뭐 코치진들은 감독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평소에도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봐서,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들, 뭐 지도자, 선수들에게 개별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럼 개인 징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0: 이것도 스포츠 공정위 운영 규정을 보니까 경기장 문란 행위로 의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경우에 감독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1년 이상, 선수의 경우에는 출전 정지 1년 이상으로 이제 단체에 대한 징계보다는 굉장히 강력하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1: 최소 1년이네요,
0: 네, 최소
1: 그러니까.
0: 1년입니다. 감경 기준을 보더라도 최대 감경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제 최소치로 잡으면 6개월 이상은 무조건 맞는다는 거죠. 물론 시작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단체에 대한 징계와 개인에 대한 징계의 시작일이 겹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은 짧아질 여지는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전망을 보면 이제 스포츠 공정위가 개인 징계 과정에서 스타벅스 응원 문제에서 선수들 관리 책임이 더 크다고 볼 건지, 아니면 선수들 개개인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건지에 따라서 누구의 징계 형량이 더 높게 나오느냐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게 교육이 제대로 아직 되지 않은 문제가 더 크다라고 본다면 선수들 개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다소 감경이 되어 처분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1: 배재고 측이 광주일고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5.18 묘지 참배한다고 하는데, 이런 후속 조치가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좀 줍니까?
0: 네, 이런 사과 조치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감경 사유에 뭐 적용이 될수 있고요. 향후에 협회가 이제 선수 개개인의 징계 수위를 정할 때뭐 피해 학교와 지역 사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는지, 아니면 그게 형식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그 과정이 형식적인 이벤트였는지 뭐 이런 거를 살펴봐서 실무에서도 이제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면 주요 감경 사유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사건이 이제 교육의 계기가 되느냐입니다. 선수들이 왜 5.18과 특정 브랜드가 함께 언급되는 것이 문제 문제인지 이제 역사 인권 교육을 통해 제대로 이해하고 반성한다면 향후 대학이나 뭐 프로구단이 이 선수들을 평가할 때에도 이제 실수는 했지만

0: 통찰하고 바뀐 사례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네.
1: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홈플러스가 네. 회생 절차 폐지 결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요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0: 네. 지난 3일에 서울 회생법원이 이제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에 대해 네. 폐지 결정을 했는데요. 이제 회생 파산을 먼저 구분을 하자면 회생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살려보자이고 파산이면 아 못 살리겠으니까 정리해서 나눠 갖자라는 절차인데 회생 폐지가 되면 이제 파산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법원이 봤을 때 회생 계획안이라는 것을 냈을 때 그 내용상에 보니까 이 회생 계획안이 실행되려면 약 2천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자본이 없으면 회생 인가를 하지 않겠다.
1: 파산으로 간다. 네. 이런 말씀이신
0: 맞습니다.
1: 지금까지 문건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았어?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2: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정체 전선은 현재 남해상에 머물러 있고요. 지금은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만들어진 비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고 내일도 비슷하겠습니다. 전남과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흐린 가운데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와 호남에는 최고 60mm, 영남에는 5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는 화요일까지 전국에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주 중반에 북상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정체는 지금도 설악에서 화도까지 17km 구간에서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바다의 어울림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걸음마다 푸르름이 넘실대고 그림 같은 삶이 있는 곳, 전라남도 고흥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 아하, 고흥하면 근데 딱 떠오르는 게 나로우 우주센터
0: 맞아요.
1: 떠오르고.
0: 한국 최초 우주기지죠. 고흥군의 섬 나로도는 한국판 나사의 본거지로 국내 대표 우주 관광지인데요. 하지만 오늘 저는 고흥 앞바다 위에 아기자기해 떠오른 230여 개의 섬중 고흥 십경에 꼽히며 섬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이 된 예술의 섬 연홍도로 안내하겠습니다.
1: 섬에 미술관이 있어요?
0: 네.
1: 저 처음 들어봤는데, 연홍도?
0: 네.
1: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0: 네.
1: 배 타고 가야 됩니까?
0: 그렇죠. 그런데 이 섬은 전 출발 녹동항에서 했거든요.
1: 네네.
0: 연홍도에 가기 위해서는 이 녹동항에서 먼저 두 개의 섬을 지나야 돼요. 녹동항 바로 앞에 다리로 연결된 소록도가 있고요. 또 소록도에서 다리로 연결된 거금도를 지나면 그 끝자락에 신형 선착장이 있는데요.
1: 네네.
0: 이곳에서 배를 타면 이 연홍도에 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1: 요즘 그 섬길이 워낙 다리를 많이
0: 맞아요.
1: 연결해놔서 대부분
0: 네.
1: 차로 많이 다니는데,
0: 근데
1: 여기는
0: 마지막은
1: 섬두개 거치고 배 타고 들어가야
0: 끝자락에서
1: 된다.
0: 예. 근데 배 시간 5분이면 돼. 5분도 안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그 선착장에서 보면 저 앞으로 배가 이렇게 섬이 보이거든요.
1: 네.
0: 손에 잡힐 듯한데 3분에서 5분 사이에 도착하고 하루에 7번 정도 배가 있는데요. 사람이 7명에서 10명 사이만 해도 전화를 하면 배가 옵니다. 인원이 많은
1: 5분밖에
0: 데는
1: 안 걸려요?
0: 5분도 안 걸려요,
1: 5분도 안
0: 사실.
1: 걸려요? 그럼 나 수영 좀 한다 그러면 헤엄쳐서 가도 됩니까?
0: 그래도 바다라서 좀 그건 좀 권하고 싶지 않네요.
1: 연홍도.
0: 네.
1: 섬 이름도 좀 예쁜데요?
0: 네.
1: 이름에 뭐가 좀 있나요?
0: 그러니까 무슨 누군가 이름 같기도 하고,
1: 네네.
0: 여동생 이름 같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뭐 기생 이름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연홍도는 그 모양새가, 하늘에서 본 모양새가 바다 위에 연 같다고 해서 연자가 붙은 섬이고요. 그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섬과 섬을 이어준다 해서 이을 연자를 붙여서 연홍도예요. 이 연홍도는 고흥반도의 가장 끝자락에 자리하는데 해안선의 총 길이가 4km에 불과한 아주 작은 섬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40여 가구, 한 60여 명이 모여 사는데 최근 몇년 사이 이 섬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유는 마을 곳곳에 채워진 예술 작품들 때문이에요. 연홍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0: 우리나라 섬중 최초로 미술관이 생긴 섬인데요. 미술관이 있다고 자랑하다가 아예 미술관이 되어버린 섬이에요.
1: 네, 말씀 주십시오.
0: 그 일본 하면 나오시마라고
1: 맞아요.
0: 예술의 섬이
1: 네.
0: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그 섬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약간 아기자기하게 많이 꾸몄어요. 그래서 왜 나오시마는 가면 입구에 그 호박 있잖아요. 쿠사마 야요이에 이번 태풍에 날아가긴 했지만 이 섬도 딱 들어가면 선착장에 왼쪽 방파제에다가 흰 뿔소라고등 조형물이 있어요. 사람보다 큰 크기인데 이 지역 특산물이어가지고 뿔소라고등 두 개를 크게 세워놓고 그 옆쪽으로는 이제 바람개비를 들고 뛰는 사람, 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철제 조형물들이 쭉 이어지는데 섬을 딱 들어가면서 보이는 아기자기한 풍경도 예쁜데 섬을 거의 다 와닿아가면 앞쪽에 하얀 뿔소라 조형물 그 뒤로 약간 능선을 따라서 마을이 있는데
1: 네.
0: 섬마을 들어갈 때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하얀 담벼락, 빨갛고 파란 지붕, 그 위에 푸르른 나무가 있으면 그거 자체로 조각작품
1: 예쁘네요.
0: 같잖아요. 그런 풍경이 딱 그냥 들어가는 순간 기분을 좋게 하는 섬이에요.
1: 이 섬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0: 일단 연홍도는 제가 섬이 작다 그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보들보들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걸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곳 이 섬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길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섬을 탐방하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담장의 아기자기한 벽화와 조형물을 부착한 마을 골목길을 지나는 담장 바닷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골목길로 이어진 언덕을 넘어서 섬 남쪽의 아르가 이 지역 사투리로 아래래요. 아르끝을 돌아 서쪽 해안으로 가는 아르끝 숲길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일몰을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인 서쪽의 존박끝 둘레길인데 이세 길을 모두 연홍도의 섬길이라고 하는데
1: 네.
0: 가능하시다면 이세 길을 모두 걸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어느 길을 걷든 다양한 조형물과 아름다운 그림물을 만나볼 수가 있고 넉넉 잡아서 두세 시간 아니면 조금 더 걸리면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진짜 걷다 보면 마음의 주름살이 잔잔하게 퍼지는 기분이 듭니다.
1: 이게 이제 해안 길이가 4km라고 하셨으니까
0: 네,
1: 우리
0: 해안
1: 섬이
0: 섬만.
1: 1시간 좀 열심히 걸으면
0: 네.
1: 1시간에 4km 걷거든요.
0: 근데 이제 이게 해안도 다 둘러보시고 네. 중간에 마을길로 걷고 그리고 사이사이 가다 보면 발길을 잡는 풍경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들 그 사진을 찍으시거든요. 그 시간까지 잡으시면 3시간에서 4시간 잡으시면 여유 있을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세 가지 그 섬길을 다 걸어도 네. 넉넉잡아 4시간이면 충분하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한 두 개 걸으면 2시간 정도 여유 있게 걸으면

0: 두세 시간?
1: 쉬지 않고 걸으시면.
0: 쉬지 않고 걸으면.
1: 네. 쉬기 시작하시면 한정 없습니다. 그 이상은.
0: 아무튼 저는 가면 한 개 딱 걷고 이제 먹으러 갈 것 같기도 한데.
1: 아, 네.
0: 미술관이 있다고 네. 하셨으니까 미술관도 얘기 들어야 되겠는데요?
1: 일단 앞서 말씀드린 길 중에 네. 세 길 중에 담장 바닷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길이 미술관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이 길은 이제 마을 안길을 지나가는데 진짜 안으로 딱 들어서 붉은색 파란색 지붕 아래 약간 담벼락을 따라서 다양한 그림과 다양한 조형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형물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뭐 고무신에다가 뭔가 조형물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기와장에 네. 그 선인장을 심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폐 어구들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 미술을 해놓기도 했는데 아 아이디어 좋다 기발하다 그리고 보면 웃음 나는 그림들과 작품들이 많아서 그 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그 미술관에 닿아요. 이 골목을 끝쪽에서 마을 끝자락에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데 이 미술관은 사실은 과거에는 그 연홍 분교였대요. 이제 아이들이 떠나고 폐교가 네. 되니까 이곳이 미술관으로 그러니까 재탄생한 곳인데 이 연홍도 출신인 김전만 화백이 이 고향을 너무 사랑해서 이 공간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해서 본인과 이제 본인 지역사회의 이제 문인들과 예술인들과 함께 하면서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0: 네.
1: 딱 앞에 가면 우리 옛날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가면 그 독서하는 소녀상이 있고 의신 장군상 있잖아요.
0: 네, 네.
1: 그 작품도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또 다양한 설치 미술들도 있고 막 그려진 그림들이 바닥에 누워있기도 해요. 그 안으로 들어서면 그림이 꽤 많아요. 한 150여 점 작품이 있는데 고흥을 주제로 한 작품들도 있고 뭐 그 외에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있는데 갈 때마다 작품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 화가분들이 계속해서 작품을 전시하시고 계속 교체하고 있어서 좋고 또 이 카페 안에는 숙소도 있고 카페도 있어요. 전 여기에서 1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미술관 앞 풍경이 너무 좋아서
0: 네.
1: 그림 딱 보고 앉아서 바로 앞이 금당도인데 금당도가 정말 어쩐 산수와 못지않게 펼쳐져가지고 미술관 딱 보고 나오셔가지고 카페에서 차 한 잔 빼서 이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 이게 그거 자체만으로도 힐링이고 또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이 미술관 쪽에 고양이들이 많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고양이들이 와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요. 아 이거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힐링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0: 고양이 집사님들이도 좋아할
1: 엄청 좋아하십니다.
0: 그런 얘기네요.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분교를 미술관으로 만든 거고
1: 네.
0: 이 미술관 건물 안에 미술관 외에도 숙소도 있고
1: 네.
0: 카페도 있다.
1: 카페도 있어요. 네.
0: 숙소는 비쌉니까?
1: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네.
0: 다들 비용에 민감하시니까.
1: 방 크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0: 작품도 150여 작품이고
1: 네.
0: 김정만 화백 말고도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1: 지역 화가분들이 같이 해서 전시를 하고 계세요.
0: 그때 그때 네.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1: 네, 갈 때 저 제가 두 번 세 번 갔는데 네. 갈 때마다 작품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 다른 작품도 수시로 교체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0: 살 수도 있어요, 작품?
1: 아, 그건 안 물어봤는데.
0: 살 생각은 안 해보셨구나.
1: 살 생각을, 섬에서 그걸 들고 나올 생각을 못해서. 아마 말씀드리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0: 그렇지 않을까요? 네. 지역 화가들이 이렇게 전시도 하고.
1: 그러네요.
0: 좋은 작품.
1: 다음엔 살 생각을 하고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0: 제가 뭐 살만한 재력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1: 네.
0: 다른 길도 좀 걸어보셨습니까?
1: 네, 저는 1박을 했기 때문에 해제
0: 네.
1: 무렵에서 해지는 풍경 보는 걸 좋아해서 그 해지는 풍경의 아름다운 길을 갔다 왔어요. 아까 존바 끝길을 갔다 왔는데요.
0: 네.
1: 이 존바가 무슨 뜻이냐면 쏨뱅이가 연홍도에서 많이 잡히는데 연홍도에서는 이 쏨뱅이를 존바라고 했대요.
0: 그러니까
1: 이 존바 끝길은 존뱅이가 쏨뱅이가 많이 잡히는 바닷가.
0: 쏨뱅이가 생선이죠?
1: 생선이에요. 가시가 뾰족뾰족한 생선인데
0: 네네.
1: 그 동네 그 바닥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라고 해서 불리는 곳인데 이쪽으로 딱 가면 그 반달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 해안이 정말 절경인데 이 바다를 따라서 해송들이 그 배흘림으로 싹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0: 네네.
1: 이곳에 딱 전망대가 있는데 딱 올라서서 보면 진짜 그 앞에 금당도가 있고 그 너머로 해가 질 때 풍경이 노랗고 빨갛다가 어둑해지면서 섬은 아예 어묵이 되고 그 아래 바닷빛이 약간 아주 어둡지도 않은데 잔영이 남아있는 빛이 있고 그 앞으로 앞에 섬의 풍경들이 보이잖아요. 아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이 빛의 순간을 그리고 싶다 할 정도로 되게 마음에 담는 풍경이더라고요.
0: 저에겐 카메라가 있고요.
1: 네.
0: AI가 있습니다.
1: 아무리 해도 사람의 눈만큼을 담아내지 못해서
0: 사실 그래요.
1: 네. 그래서 아 찍지 말고 그냥 눈에 담자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0: 아 네. 그런 장면을 보시면 카메라를 안 들고 내 눈에 담을 거야 이렇게 바라보시면
1: 찍다가 아무리 찍어서 이렇게 봐도 눈에 담는 것과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제가 못 찍기도 하지만 그래서
0: 네.
1: 그냥 눈에 담자 포토그래퍼가 잘 찍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눈에 담고 있습니다.
0: 이 아날로그 감성 너무 좋습니다.
1: 제가 네. 나이가 좀 네.
0: 이 섬에서 가장 마음에 밟혔던 작품이 있다면 어떤

0: 어떤 거세요? 미술섬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미술관이 있는 섬.
1: 저는 미술 작품보다 이 섬에 딱 초입에 가면 네. 그 이제 선착장에 내려서 걸어가다 보면 마을 입구에 크다 마을 담벼락에 연홍사진 박물관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실제로 이 동네에 사셨던 분들의 흑백 사진을 다 기업 그 저기
0: 작가들이
1: 받아가서 파일에다가 다 그 상태로 흑백 사진들을 다 그 인쇄를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실제 이 동, 이 마을에, 이 섬에 사셨던 분들의 뭐 결혼식, 잔치,
0: 기록이네요. 네.
1: 뭐 학교 졸업여행, 뭐 가족여행, 무슨 잔치 사진 그런 게 딱 붙어있는데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느낌도 있고 또 그걸 보면서 아, 이곳에 살던 이 사진 속 주인공들은 사진을 여기다 박제해놓고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인구가 많이 적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 딱 이 섬에 들어서 하면서 이 섬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 작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단순히 풍경만 보는 게 아니라 아, 이 섬이 지금까지 있는 것들도 이 사람들의 또 자손들이 이 섬을 지키고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구나 해서 네. 약간 섬과 사람을 같이 생각하는 작품이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연옥미술관 가는 길에 약간 해안선이 있는데 그쪽에 다양한 그 바닷가를 보고 있는 작은 이어진 이렇게 설치 작품들이 있어요. 네. 뭐 연인들을 찍어주는 사진작가의 모습, 뭐 노을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작품들 사이사이에 작은 사각형 의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여행자가 딱 앉으면 작품들 사이에 앉으면 그 여행자 본인도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 풍경도 굉장히 좋아서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네.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그러니까 작품도 보고 작품도 되고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술관 바로 앞에 눈빛 네. 물고기라는 철제 프레임으로 된 뼈만 남은 그 작품이 있거든요. 네. 어, 이제 밀물 때는 반쯤 비어 있다가 썰물 때는 쫙 다 빠져서 앙상 그 생선의 뼈가 다 보이는 네네네. 형태인데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노인과 바다에 끝내 보지 못한 살점만 나는 그러니까 다양한 상상력을 그 갖게 하는 작품들이 많아서 섬을 천천히 걸으시면 되게 즐거우실 거예요.
0: 새로운 재미네요.
1: 네.
0: 섬에 들어가서 미술 작품들 감상한다는 게 네. 생각하지 못한 재미이기 때문에 네. 여러 재미를 좀 느낄 수 있고 아까 연홍사진박물관 네. 여기는 약간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은 느낌
1: 그 느낌도 있어요. 맞아요.
0: 유튜브에 김기환님께서 제 고향 연홍도 오늘도 다녀왔습니다. 진짜 아름답고 꼭 1박 하셔야
1: 맞아요.
0: 연홍도의 찐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아까 이제 해질녘의 모습을 네. 봐야 되니까
1: 네.
0: 밤 몇 시에 마지막 배가 나와요?
1: 아, 오후 4시인가 5시인데요. 저는 근데 이게 단체일 경우에는 네. 따로 전화를 드리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늦게까지 있지는 않아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노을 보려면 네. 1박 해야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1박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0: 자, 이제 먹어야죠.
1: 네.
0: 고흥에 가면 지금 뭐가 제철인가요?
1: 고흥은 사면은 바다가 아닌데 3차 8면이 바다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뭐 해산물이 엄청 풍부해요. 다양한 뭐 해조 나물부터 해서 해조류부터 해서 물고기 뭐 생선 되게 많은데 지금 고흥이라면
0: 네.
1: 모든 사람들이 고흥에서 딱 하나만 먹고 와 하면 전 딱 이걸 추천드리겠어요. 갯장어 드십시오.
0: 갯장어, 하모.
1: 네. 네. 우리말로 하면 갯장어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하모로 알고 있죠. 이 지금이 딱 제철이거든요. 그리고 이 고흥 그 갯벌에서 자라는 갯장어가 가장 맛있기로 유명해요. 한 2m 정도 되는 갯장어는 이 물이 깨끗한 지역에서만 자란대요. 양식도 안 되고 자연산만 되는 거죠. 특히 이렇게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지금이 딱 제철인데 제철 중에서도 6월과 8월 사이가 가장 맛있습니다. 정말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뼈가 약간 부드러워서
0: 네.
1: 회로 드시기에도 샤브샤브라고 하는 대칭으로 드시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 제가 녹동항에서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녹동항에는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남도 명품 음식거리가 있는데 바로 녹동장어거리가 있어요.
0: 녹동항에
1: 장어거리.
0: 녹동장어거리가
1: 있어요.
0: 이게 전라남도가 지정한
1: 네, 명품 음식거리예요. 이곳에 가면 일단 장어구이, 통장어탕, 장어삼합, 장어샤브샤브, 뭐 장어회덮밥 다 드실 수 있는데
0: 네.
1: 뭐 어느 계절에 가나 뭐 다른 거 드실 수 있는데 지금이 딱 제철인 갯장어회와 갯장어 샤브샤브를 드시기를 추천드려요.
0: 지금 계절에는.
1: 네. 제가 추천하는 식당은
0: 네.
1: 안땡 장어나라라는 곳인데요. 1985년에 개업해서 지금 2대째 이어지는 집입니다. 가성비 극강의 장어를 맛보실 수가 있어요.
0: 오, 가성비 마음에 듭니다.
1: 네. 1kg에 8만 원 정도거든요. 다른
0: 네.
1: 데 가면 10몇만 원씩 해요. 맨 처음 갔을 때 1kg에 5만 원이었고 지금 8만 원이더라고요. 일단 이 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회와 데치맨인데요. 사실 갯장어 회는 잔 뼈가 되게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이걸 다듬는 자의 그 숙련이 되게 중요한데 그 뼈들을 0. 몇 미리 간격으로 다 썰어서 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얼마나 곱게 잘 다듬어 주시는지 뼈를 씹으면 씹을수록 거슬리는 게 아니고 고소하게 뼈의 진액이 나와서 회 자체도 먹어도 맛있어요. 또 하나 가장

0: 건드리는 건 샤부샤부예요. 이거를 이제 유비끼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하면 대치매인데
1: 네.
0: 난 갯장어 통통한 갯장어를 약간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자른 다음에 다듬어 가지고 딱 나오는데 이 집이 이제 나온 육수가 갯장어 뼈와 머리 그다음에 한 그 한약재를 넣고 약간 고아서 만든
1: 오얀 거.
0: 네, 육수가 나 맑은 네. 육수예요.
1: 아, 육수는, 맑은 육수.
0: 맑은 육수가
1: 이건?
0: 나오는데 네. 이제 고기를 데치다 보면 기름기가 나와서 뽀얘지는 거죠. 딱 나 한 점을 들고서 이게 집중해야 돼요. 여러 점 넣지 마시고 한 점을 넣고서
1: 네, 집중하겠습니다.
0: 어떤 사람들은 3초, 5초인데 전 7초더라고요. 딱 담그고 일곱 딱 세고 하면 이 칼집을 되게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그 네모나던 고기 살점이 양파처럼 동그래지면서 꽃, 네. 하얀 꽃이 피거든요. 팝콘 튀겨 드시지? 이거를 처음엔 그냥 드세요. 그러면 그 고소한 기름향과 담백한 맛이 좋아요. 두 번째 드실 때는 이 집에서 나오는 간장을 올려 드시고요.
1: 네.
0: 세 번째는 나오는 양파에다가 쌈 드시는 양파에다가 이걸 올리고 부추를 같이 곁들여 드시면 갯장어에 먹다 보면 기름져서 느끼할 수 있거든요. 이 기름기는 양파가 잡아주고 이 부추가 또 갯장어의 풍미를 훨씬 살려줘가지고 기가 막혀요. 그래서 1kg만 먹을 거라고 했지만 결국은 1인 1kg 먹게 되고요. 그리고
1: 네.
0: 국물 데쳐먹는 국물이 엑기스거든요. 아, 말씀드린 것처럼 뽀얀 그 국물에다 여기다 찹쌀을 넣고 죽을 끓여주시거든요. 이거 안 드시고 오시면 진짜 후회하십니다. 그것까지 꼭 드시고 오세요.
1: 진짜 작가님은 제주십니다. 이렇게 배고프게 만드는 제주가 있으세요.
0: 네.
1: 근데 꼭 이렇게 게장어는 양파랑 먹더라고요. 그죠?
0: 이게 먹다 보면 사실 많이 기름지거든요. 그리고 그 느끼함을 상쇄시켜주기도 하고 그 쫄깃한 담백한 식감과 양파랑 굉장히 풍미가 잘 어울려요. 양파 얇게 껍질을 해서.
1: 장어탕도 고운 가면 꼭 먹고 와라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데요.
0: 제가 가는 또 장어탕 먹는 식당은 늑땡식당이라고 있는데 이곳은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식당인데요. 이 장어탕은 그 갯장어가 아니고 붕장어를 사용해요. 우리가 안하고라고 하는 붕장어를 네네네. 사용하거든요. 일단 이 동네에 가면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장어가 약간 매콤하거나 부드럽거나인 건데 이 집은 약간 부드럽고 부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된장 베이스에다가 배추 우거지 숙주를 넣고요. 거기에다가 장어살을 넣어주는데 장어 살도 살인데 저는 무엇보다 이 묵직한 국물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다가 곁들여 나오는 감태 무침이나 풀치코 조림들 같이 먹으면 뭐 그리고 이 고흥식의 열무김치가 있어요. 파란색으로 나오는 이 탕과 열무김치의 조합이 기가 막힙니다.
1: 감태 얘기하니까 감태가 갑자기 먹고 싶은 것 같은데. 네. 감태는 이쪽 남쪽에서만 나는.
0: 그쵸. 네. 갯벌에서만 이렇게 그쵸. 채취해오는.
1: 파래하고 또 다른 굉장히
0: 다른
1: 느낌이죠.
0: 네.
1: 공에서 또 뭘 드시고 오셨습니까? 이거 왜?
0: 바다니까. 네. 전 생선구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생선구이 좋아하시는 분한테 추천하는
1: 구이.
0: 네, 구이.
1: 네.
0: 생선구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고흥 가면 생선배판 드실 곳 많거든요.
1: 네.
0: 근데 정말 다양한 생선을 먹고 싶다 하시면 그 고흥 전통시장 안에 생선 골목이 있어요. 생선 골목에 가면 한 30여 곳에 그 가게들이 반건조 생선들을 고흥 앞에서 말린 것들을 그 숯불에 구워주시는데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발랐고 깨까지 뿌려주세요.
1: 아이고야.
0: 종류도 뭐 민어, 서대, 장어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그 갑오징어,
1: 네.
0: 서대, 조기 다양한 것들 주시는데 바로 집어서 드실 수도 있고 그걸 전화 한 통이면 받아서 드실 수도 있는데
1: 네.
0: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봤거든요. 조금 비싸긴 한데
1: 네.
0: 정말 커다란 갑오징어 반건조한 거 숯불에 구워서 기름 발라 깨 뿌려 먹는데
1: 지금 유튜브에 네. 하댕TV님께서 네. 이현주 기자님 홈쇼핑 진출하면 완판 신하실 것 같다고.
0: 네.
1: 저희도 물건 좀 팔까요? 여기서.
0: 아, 그럴까요? 뭘 팔까요?
1: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0: 건강
1: 건강기능식품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기러기들은 장거리 비행을 할 때 V자로 대열을 갖춥니다. 맨 앞에 선 기러기가 온몸으로 바람을 가르면 뒤에 선 기러기들은 수월하게 날 수 있죠. 이를 아는 기러기들은 선두가 지쳤을 때 언제든 교대할 준비를 합니다. 또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힘내 우리도 잘 따라가고 있어 라고 응원을 보냅니다. 기꺼이 서로의 짐을 나눠지려는 마음 그것이 수만 킬로미터를 함께 날게 하는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4: 7월 5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신안은 가면 뭐 이른바 퍼플섬이라고 그래서 핑크로 이렇게 물들어진 섬이 있다고 하고요. 오늘 연홍도는 또 미술관섬이라고 특색이 좀 있네요. 국내에도 이렇게 다닐 만한 재밌는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그 석양 지면서 별 얘기하고 그랬으니까요. 오늘 마지막 곡은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김키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생산, 혁신, 정주가 융합된 기업형 첨단 도시를 서남권에 조성해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 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기업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이 지역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거, 문화, 교육, 의료 등 정주 요건 조성을 위해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미래 대응 기금은 초과 세수가 아니라 추가 세수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했다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연설에서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워싱턴 DC에서 공산주의는 미국 체제의 정반대이며 공산주의는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면서 공산주의는 암과 같고 빨리 잘라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와의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6.25 전쟁 중 장진호 전투에 참여한 미군 용사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된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라 하메네이 장례식이 현지 시간으로 5일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이란 시민들은 테헤란 중심 대규모 예배시설인 이맘 호메네이 대 모살라 중앙광장에서 하메네이와 그 가족을 추모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추모객들은 이란 국기와 순교자의 피와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흔들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자강을 기본으로 연대하며 선명한 개혁이라는 원칙을 단단히 세우겠다며 오는 25일 전당대회 당대표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0: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한국 정치의 왼쪽 운동장을 더 넓게 쓰겠다며 한국 정치의 왼쪽 날개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까지 물줄기를 바르게 이끌어온 고 이해찬 총리, 진보의 세속화라는 현실주의 노선을 택한 노회찬 대표의 지혜와 용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기 성남 수정구 산성동의 4층 규모 다세대 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크게 다치고 2명이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2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8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소풍과 수학여행이 안전 문제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군의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푸소는 갈수록 인기 만점입니다. 학생들이 한 민가에서 숙식하면서 갯벌 체험도 하고 농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군청 전담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민가시설 점검 결과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선 학생들의 이동 상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또 농가 운영자는 각종 안전, 위생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하죠. 덜어내시오라는 전라도 방언에서 이름을 따온 푸소. 민관이 힘을 모으니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안전 고민도 싹 풀리는 것 같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난 6월에 전화데이트를 했던 청취자분께서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별미라고 꿀팁을 알려주셨는데요. 요즘 해외 SNS에서도 이 고추장을 활용한 요리 레시피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추장이 떡볶이나 비빔밥, 찌개 이런 익숙한 요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버터, 샐러드, 쿠키에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추장 버터, 고추장 쿠키. 그 맛이 상상이 되시나요? 고추장 버터는 무염버터와 고추장, 다진 마늘, 꿀을 섞어서 만드는데 주로 빵과 곁들여 먹는다고 하고요. 고추장이 들어간 쿠키는 미국의 한 요리 매체에서 공개한 독자 선정 히트 레시피 50선에 뽑히기도 했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고추장 캐러멜 쿠키라고 합니다. 이색적이지만 고추장과 캐러멜이 어우러지는 맛이 있다고 하네요. 외국에서 고추장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요.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추장처럼 우리 오당제에도 해외 애청자분들이 생겨나길 기다려보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7월 5일 일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고추장을 활용한 레시피 그중에서도 고추장 버터와 고추장 캐러멜 쿠키를 소개해드렸는데 좀 들으시고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고추장 버터? 고추장 캐러멜 쿠키? 딱 들으면은 뭔가 안 어울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생각해보면 매콤하고 또 달달하면서 또 짠맛도 나고 단짠 매콤한 그런 맛이 나서 우리도 맛있게 먹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청취자분이 감자에 고추장 찍어서 먹는 거 추천해 주신 이후에 또 이런 이야기까지 나눠보게 됐는데 고추장 캐러멜 쿠키와 고추장 버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추장처럼 우리 오당제도 해외 애청자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종종 이렇게 일본이랑 어디였더라 이렇게 해외에서 소식 전해주셨는데 요즘에 조금 뜸하더라고요. 해외에서 듣고 계신 분들 오늘 많이 많이 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일요일 코너들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양진혁 허보영 배우님 모시고 귀로 듣는 연극 희곡이 들린다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함께 뻔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또 3, 4부에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할게요. 그럼 광고 듣고 희곡이 들린다로 돌아오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아주 유명한 희곡부터 조금은 생소한 희곡까지 한 장면 한 장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들어볼게요. 희곡이 들린다. 집에서 차에서 일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희곡이 들린다. 오늘도 저희를 희곡의 세계로 안내해줄 희곡 가이드 배우 양진혁 씨, 허보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두 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2: 네, 저는 이제 날씨가 더워서 좀 덥게 지내고 있고요. 네. 다음 주에 호치민에 이제 출장이 좀 있어서.
0: 아, 정말요? 네,
2: 출장 준비를 좀 하느라고 네,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0: 와, 출장 가시는군요. 네. 우리 허배우님은요?
3: 네, 제가 저번에 다이어트를 할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7월 1일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와. 수영을 제가 지금
0: 수영하세요?
3: 네, 하고 있습니다.
0: 와.
2: 네. 두 번 갔나?
3: 매일 갔어요.
0: 아, 네. 아니요, 네. 7월 5일밖에 안 됐으니까요.
3: 그러니까 매일 갔어요. 자칭 네. 3일은 지났어요.
0: 그러니까요. 네. 못 본 사이에 또 7월이 됐습니다. 두 분 혹시 뭐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2: 네, 그 아기가 그 7월 말이죠. 예, 어디 2박 3일 그러니까 캠프를
3: 가요.
2: 네, 아, 캠프 간다고 가요?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는 좀 다녀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 12년 만에? 둘만의 시간인가요?
0: 두 분이서.
3: 근데 그렇죠. 아직 어디 갈지는 안 정했어요.
0: 아직 못 정하셨고 네. 또 출장도 갔다 오셔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또 7월을 맞아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희곡을 만나봐야 되는데 지난주까지는 제목부터 슬픈 이 세상 마지막 데이트 소개해 네. 주셨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작품 가지고 오셨죠?
3: 네, 오늘은 지난번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이미 그 느낌으로 네. 좀 재밌고 신나는 작품을 가져왔고요.
0: 오, 좋습니다.
3: 제목부터 재밌어요. 용띠 위에 개띠 라는 작품입니다.
0: 용띠 위에 개띠? 저 용띠인데.
3: 아 정말요? 어,
0: 네네네.
3: 저 개띠인데.
0: 진짜요?
3: 신기하다.
2: 생각도 못했다.
3: 네네네. 맞네? 용띠 위에 개띠 맞잖아요. 재밌다.
0: 네, 진짜.
3: 네, 이 작품은 1997년에 초연됐던 이만희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0: 네.
3: 그 이만희 작가님은 그 예전에 박신양, 전도연 주연의 영화 약속 아시죠? 그
0: 네,
3: 약속의
0: 알죠.
3: 원작 희곡이 돌아서서 떠나라라는 대본이 있었어요.
0: 네.
3: 그 대본을 쓰신 분입니다. 네. 용띠 위의 개띠는 만화가인 52년생, 조금 과거인데요.
0: 네.
3: 52년생 용띠 나용두와 그를 취재하러 온 잡지사 기자 58년생 개띠 지견숙의 정신 사나운 첫 만남부터 다사다난한 결혼 생활까지 굉장히 코믹하고 진솔하게 그리는 작품입니다.
0: 오, 용띠 남편과 개띠 아내의 네. 러브스토리인 거네요. 그러면은 우리 허배우님은 개띠시고
2: 네.
0: 우리 양배우님은요?
2: 저는 닭띠입니다.
0: 닭띠. 네. 오. 또 궁금해지는 우리 피디님은 무슨 띠세요?
4: 닭띠.
0: 닭띠. 우리 채연 작가님은요? 토끼띠.
2: 토끼띠야.
0: 그러니까 토끼띠 같다. 귀여워. 띠 이야기 하니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2: 네네.
0: 요즘엔 MBTI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2: 맞아요. 근데 그렇다면서요. 그 뭐 나이 얘기하면 무슨 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저씨.
0: 아, 그러니까. 띠 얘기 잘 안 하죠, 요즘에.
2: 저는 이제 항상 끝에 이렇게 띠를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3: 아저씨.
2: 그 얘기를 들은 뒤로 이제 약간 안 하게 되더라고요.
3: MBTI 물어보고.
2: 일부러.
0: 아, 그러면 우리 민성 PD님이랑 우리 양배우님이 띠 동갑이시네.
2: 왜 그렇게 단정지? 그냥 동갑 아니에요?
0: 자, 넘어갈게요.
2: 네.
0: 자, 그러면은 우리 줄거리 담당 양진옥 배우님께서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2: 네, 만화가 이제 나용두를 취재하기 위해서 그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잡지사 기자 지견숙. 이제 야구 중계를 어떻게 같이 보게 돼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어떤 선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학교, 얘가 어디 출신이야? 라는 걸 놓고 막 다투게 돼요.
0: 오.
2: 싸움이 막 그게 다르다가 결국 이제 내기를 걸거든요.
0: 네.
2: 내기에서 이겼어 나용주가. 결혼합시다. 이거 조건을 내걸어요.
0: 오.
2: 그러면

0: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평생이 내기야.
1: 오, 진짜요?
0: 모든 상황에 사사건건 내기를 합니다.
1: 우와, 신기하다.
0: 그런 부부의 좌충우돌 이야기들 뭐 이렇게 풀어내는 내용입니다.
1: 줄거리만 들어도 벌써부터 재밌는데 그럼 지금 들어볼 장면이 두 사람의 첫 만남 장면인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이고요. 약간의 네. 오해로 시작을 해요, 만남부터가. 그래서 이제 티격태격 되면서 약간 로코의 정석이죠. 처음에는 좀 두 남녀가 서로 미워하고 좀 싫어하고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가 미운정이 들어가지고 그게 약간의 그 그린라이트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그 로맨스물로 바뀌게 되는 전형적인 로코물입니다.
1: 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나용두 역할을 양진옥 배우님 해주시는 거고 지견숙 역할은 허보영 배우님 그리고 해설은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만희 작가의 희곡 용띠 위의 개띠 오늘의 첫 번째 장면 바로 만나볼게요. 나용도의 작업실, TV 야구 중계 소리와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가 요란하다. 나용도가 가락에 맞춰 몸을 흔들며 흥겹게 밀걸레질을 하고 있다. 그때 노크 소리.
3: 저 보험 아줌마죠. 또 왔네. 저. 됐습니다. 지금 넣는 것도 벅차서 미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나 되게 끈득끈득거리네. 그쵸?
1: 용두, TV에 집중한다. 타자가 안타를 친다.
3: 에헤이, 이제 오늘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저거. 아이고.
4: 계십니까? 예, 보입시대. 보소, 보이소. 저 여기가 만화가 나용도 하백님 작업실 맞지예?
3: 와요.
4: 그건 어디 있습니까?
3: 보험 안 듭니다.
4: 예?
3: 근데 너무 많아요.
4: 얼씨구?
3: 와요. 그 보험 아줌마 아닙니까?
4: 뭐? 아줌마?
3: 아, 보험 언니? 뭐 요새는 할매들도 언니라 크면 좋아하대.
4: 초면에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거예요?
3: 아, 그러면 누구신데요?
4: 아니, 내가 누군지 아저씨가 알아서 뭐 할라고 해.
3: 뭘? 아저씨? 내 총각입니다.
4: 청소나 하이소마.
1: 견숙, 카세트를 끈다.
4: 하, 쇠 깎는 공장에서 빠져나온 느낌이다. 웬만하면 하나만 들읍시다.
3: 내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항상, 늘, 언제나. 이 닦으면서 훌라후프 돌리고, 예. 전화 받으면서 다른 짓 합니다. 그게 내 특기입니다. 남들이 이틀 할 거, 나는 하루에 합니다. 짧은 인생 아닙니까?
4: 아이고, 덱하고 긴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나용도 화백님 나오라, 하이소. 좀 앉아도 되겠지, 예?
3: 벌써 앉았구만은.
4: 찬물 좀 주이소.
3: 예?
4: 냉수 한 그릇 얻어먹자구요.
3: 안 하십니다.
4: 제떨이도요.
3: 예?
1: 용두, 마지못해 제떨이를 견숙 앞에 놓는다. 견숙, 아무렇지도 않게 물을 마신다. 용두, 괘씸한 생각이 든다. 맞은편에 앉아서 견숙을 못마땅한 눈빛으로 쳐다본다.
4: 인터뷰 때문에 아리랑 잡지에서 나왔다고 전하세요.
3: 인터뷰?
4: 지견숙 기자가 찾아왔다고.
3: 이름이 견숙입니까? 견숙? 견?
1: 네, 오늘의 첫 번째 장면을 만나봤습니다. 와, 두 분의 이 사투리 연기가 오, 굉장한데. 아, 그 지역이
0: 아, 네. 아, 네. 네. 그, 네. 뭐. 아, 네.
1: 지역이에.
0: 네, 네, 지역이에. 제가 고향이, 네. 네, 오리지널 경남 네이티브고요.
1: 오.
0: 우리 허배우가
2: 경북입니다.
1: 경북.
2: 네. 네, 지금 네. 내용상에서는 반대로 돼 있어요.
1: 아, 그런 거예요?
2: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조금 어색했을 것 같아요. 아. 경남 사투리는 아직 조금 어렵더라고요.
1: 아, 사실 네. 저같이 사투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전혀 이게 차이점을 못 느끼는데 그런 거군요, 또.
0: 이게,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견숙이 이제 네. 경남이고 네. 용두가 경북인데
1: 아.
0: 말씀하신 대로 뭐 서울 분들이나 아니면 타지방 사람들은 차이를 잘 모르시는데
1: 어, 맞아요.
0: 경남하고 경북하고 사투리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1: 어떻게 다르죠?
0: 예를 들어서 경남 같은 경우는 냉장고, 경북은 냉장고.
1: 냉장고. 아~
0: 유명한 걸로 나는 가수다.
1: 네, 나는 가수다. 가수다.
0: 이게 이제 경남은 나는 가수다.
1: 네.
0: 경북은 나는 가수다 하거든요.
1: 아~
2: 나는 가수다.
1: 어, 그럼 한번 퀴즈 한번 내봐주세요. 제가 맞춰볼게요.
0: 어, 뭐가 아~ 있을까?
2: 밥 먹었나? 그거. 어. 밥 먹었냐고.
0: 밥 먹었나?
1: 경남.
0: 어, 그렇죠.
1: 오~
0: 그 경북은 어떻게 하지요?
2: 밥 먹었나?
0: 아, 밥 먹었나요?
1: 아, 그 좀 더

0: 억양이 뭐
1: 올라갔다 내려.
2: 경남은 한없이 내려갑니다. 그냥 아,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0: 문다.
2: 떨어지는 거예요. 와, 아니다, 됐다, 막. 아~ 끊기고 떨어지는데, 그나마 경상도 중에서도 대구는 네. 리드미컬해요. 아~ 약간 좀 올라가고.
0: 밥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밥 먹었나? 오빠야.
2: 언니야.
0: 언니야.
2: 경남 언니야.
0: 아.
2: 언니야.
0: 진짜 다르네요. 오빠야. 아니, 이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면, 나용두, 지견숙. 이름에도 두 사람이 띠가 들어가 있네요.
2: 그렇죠. 아까 나용두가 용띠. 네, 지견숙이 개띠.
0: 네. 어, 그렇네. 그, 용두가 견숙의 이름을 들으면서 막 놀렸잖아요.
2: 견? 이제 58년 개띠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유명해진 띠와 그, 그렇죠. 연도가 되었잖아요. 네네네. 그 영화 아저씨의 탓으로 알고 있는데.
0: 네. 네.
2: 그래서 그 58년 개띠, 아~ 지견숙.
0: 그 지견숙이 인터뷰까지 하러 온 걸 보면 나용도 화백이 좀 굉장히 잘 나가는 화백인가 봐요?
1: 이게 만화가예요.
0: 아, 만화가?
1: 네, 만화가라서 오. 조금 뭐 인기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온 것 같은데 네. 왜 화백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2: 어, 원래 예전에는
1: 아, 그랬어요?
2: 네,
1: 어.
2: 화백님이라고 많이
1: 아,
2: 불렀습니다.
1: 그렇구나.
0: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장면을 만나봤는데 용띠 위에 개띠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장면 들려드릴 건데 어떤 상황인가요?
1: 네, 이제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0: 네.
1: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1: 아까 잠깐 뭐 내기 때문에 청혼했다 이렇게 잠깐 아까 스포를 했는데 네. 저희가 그 장면을 일단 건너뛰고
0: 네.
1: 이제 첫날 밤이에요. 그래서 첫날 밤에 두 사람이 이제 할 법한 것들을 이제 하게 되겠죠. 네, 뭐랄까요?
0: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1: 어서 씻었어.
2: 우리는 서로 꾸밈이 없다. 오늘 밤만 꾸밈없이 가자.
0: 용두, 욕실로 갔다가 미간을 찌푸리며 나온다.
2: 견숙 씨, 이리 와서 욕탕을 좀 보실까요?
1: 싫어예, 부끄러워예.
2: 그게 아닙니다. 이리 와봅시다. 어서요.
1: 와요.
2: 와요? 야, 아무 느낌도 없나?
1: 글쎄예.
2: 첫째. 호텔에서 수건을 4장 줬다. 4장 다 써버리면 너는 뭘로 닦노?
1: 다시 갖다 달라 하지. 인터폰 할까, 얘?
2: 둘째, 거울이 그게 뭐고? 비누 거품 천지 아이가? 니는 뭐 머리 감으면서 이리 닦나?
1: 그랬습니까?
2: 셋째, 물을 내려야지. 물. 볼일을 봤으면 물을 내리는 게 상식 아이가?
1: 깜빡했어, 얘. 당신이 물 쓰시고 내리서.
2: 뭐, 넷째, 세면대에 웬 밥상? 드라이기, 클렌징 크림, 립스틱, 인조 속눈썹, 화장 지운 휴지에다가 신었던 스타킹까지 뭐 완전 잔치상이네, 잔치상. 이거는 하와이가 아니고 난지도다.
1: 영두씨.
2: 듣기 싫다.
1: 서방님님.
2: 정리를 해야지. 욕실을 썼으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정리 정돈을 해야 할까 아이가 여자가 돼가지고.
1: 여자 하지 마이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 줄 압니까? 여자라는 말입니다. 여자니까 여자라는 것이 여자가 돼가지고 여자이기 때문에 다 듣기 싫습니다. 응? 이 지견숙이가 욕실을 안 치운 거지 여자라는 것이 안 치운 게 아닙니다. 여자를 모독하지 마이소.
2: 말 다 했나?
1: 큰 소리 쳐서 미안합니다.
0: 네, 오늘의 두 번째 장면 만나봤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밤이었는데, 오, 벌써부터 삐걱대는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1: 이게 성격이 딱 이제 보이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남편이 굉장히 네. 깔끔하고 잘 치우는 성격인 것 같고,
0: 네.
1: 여자는 뭐, 아유, 뭐 이럴 수도 있지. 그냥 뭐 하세요. 약간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0: 두 분은 어떠세요? 또, 좀 성격이 좀 비슷한.
1: 저희가 사실 처음에 진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데, 뭐 진짜 그 정말 유치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0: 네.
1: 뭐 양배우가 옷 벗어놓고 옆에 양말 벗어놓고 여기다 뭐 두고 옷 여기다 걸어놓고 하고 나간 거예요.
0: 진짜.
1: 근데 제가 집에 있다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0: 네.
1: 그걸 진짜 사진을 다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0: 진짜요? 그래가지고요.
1: 그래서 그대로 놔두라고.
0: 가서 치우신다고.
1: 그래서 진짜 그대로 냅뒀어요.
0: 오.
1: 근데 보통은 그런 경우에 여자들이 진대요.
0: 네.
1: 그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0: 치워야지.
1: 네, 치워줘가지고. 어떻게 될게요?
0: 어떻게 됐어요?
1: 제가 승리했지 않겠습니까? 그냥 뒀어요.
0: 네.
1: 근데 치우더라고.
0: 요즘엔 좀 잘 치우시고.
1: 요즘에는 이제 뭐 놨던 자리 놓으니까 그러니까 어질르지 않으면 된다 이거죠.
0: 그렇죠.
2: 네. 나의 패턴이었던 거지.
1: 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자기 자리였던 거야.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리를 정해준 거죠.
0: 네.
1: 이건 여기다 놔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안 붙는 사면 되니까
0: 네. 네.
1: 서로 이제 찾았어요.

0: 사실 그런 거죠. 이제 뭐 덜 싸운다기보다는 네. 이제 좀 덜 혼나는 거지.
1: 어, 그렇겠네. 뭐 그런 거지. 피디님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시는 거 같은데.
2: 어, 공감하시는.
0: 아직 혼나시는.
3: 10년 걸려요.
1: 아, 재밌네요. 저희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오늘은 영화 약속의 각본가이기도 한 이만희 작가의 희곡 용띠위의 개띠 들려드렸는데요. 왠지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이 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0: 네, 뭐 오랜만에 고향 말로 연기를 하니까
1: 너무 진짜 좋았어요.
0: 조금 편하고 네. 재밌었었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또 마찬가지로 올드한 예전 작품이긴 한데 묵었던 것들을 꺼내요. 좀 소개할 수 있어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약간 취향 저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허 배우님.
3: 젠디를 한번 전수기를 시켜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
1: 아시잖아요. 진짜 못하는
3: 재밌을 것 같아요.
0: 아, 재밌을 것 네. 같아요. 그쵸,
3: 재밌을
0: 여러분들.
3: 것 같다는 거죠.
0: 계속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셔야 네. 다음 주에 젠디가 그럼요. 이길 수 있을 것
3: 그래서
0: 같습니다.
3: 그래서 청취율이 높아질 거예요.
1: 아, 두 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늘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양준호 허구영 배우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은데 강하게 내릴 때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최대 80mm 이상, 중부와 호남에는 최대 60, 영남에는 5에서 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습한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9도,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무더운 가운데 장맛비가 계속되겠습니다. 화요일까지는 전국에,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설악에서 화도까지 17km 구간 정체 아직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낯설지 않아서 더 편안한 음악들, 익숙해서 오히려 미소 짓게 되는 멜로디들, 세상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본 세상의 모든 뻔한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뻔한 노래. 매주 이 시간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노래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배철수 음악캠프의 배순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작가님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뻔한 여름 노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이경미님이 히사이시조 노래 정말 좋아해요 하트 보내주셨고 강예수님도 다 너무 좋아하는 곡들인데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8272님 여름 노래 더 추천해 주세요 하셨는데 진짜 날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노래 많이들 찾

0: 네.
1: 이 밴드의 음악은 여름에는 잘 안 들어요.
0: 오.
1: 왜 라디오헤드, 라디오헤드거든요. 네네. 라디오헤드 음악은 여름에는 확실히 이 더워 죽겠는데.
0: 더 더웠구나.
1: 라디오헤드 크립 외에도 좋은 노래들이 정말 많습니다.
0: 네.
1: 저는 뭐 모든 앨범을 다 갖고 있고 좋은 곡들이 많은데.
0: 네.
1: 라디오헤드 음악은 기본적으로 좀 우울 감성이거든요.
0: 아.
1: 이 더운 여름에 그런 음악을 듣다 보면 조금 뭐랄까 결이 안 맞는다는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0: 그럴 수 있겠네요.
1: 아무리 좋아해도 겨울에 주로 듣고 그런 음악은 봄 가을에는 또 좀 상쾌한 음악들 있잖아요.
0: 네네.
1: 날씨에 영향을 미치진 못하지만 우리가 날씨에 영향을 받아서 선곡하는 것 같아.
0: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 날씨와 계절에 따라서 더 네. 이렇게 깊이 와닿고 느껴지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의미에서 오늘 뻔한 노래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1: 오늘은 이제 그 여름이 되면 또 입맛도 떨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또 보양식을 좀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0: 맞아요.
1: 사실 또 갑자기 또 딴 얘기 하자면 이제 이 보양식이라는 문화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 객관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영양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0: 아.
1: 네.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모두 영양 과잉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보양식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어떤 어허. 의구심이 없지 않다.
0: 네. 네.
1: 그런데 또 찾아서 드시죠. 그게
0: 그쵸.
1: 또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적으로. 그 객관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일종의 재밌는 문화니까요. 또 근데 제가 또 안타깝게 이 삼계탕을 별로 안 좋아해요.
0: 아 진짜요?
1: 네네.
0: 아 물에 담근 닭 안 좋아하시는구나.
1: 그
0: 치킨은 좋아하시.
1: 닭 한 마린 좋아해요.
0: 아 닭 한 마린 또 좋아하시는데
1: 네네.
0: 삼계탕은 안 좋아하시나요?
1: 장르가 다릅니다.
0: 오 어떻게 다르죠?
1: 장르가 다릅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0: 오 알죠 알죠. 네. 근데 어떤 느낌으로 다른 거예요?
1: 닭 한 마리가 훨씬 더 국물이 많고 훨씬 더 가볍죠. 라이트하죠.
0: 아~
1: 네, 삼계탕에 비해서.
0: 삼계탕 좀 무겁다.
1: 네네네. 그래서 닭 한 마리 받아 저는.
0: 아하.
1: 이 얘기를 왜 하느냐.
0: 네.
1: 오늘 바로 음식이 들어간 뻔한 노래 편입니다.
0: 오, 음식이 들어간 뻔한 노래.
1: 네.
0: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 첫 번째 네. 곡 바로 만나볼게요.
1: 네. 첫 곡은 이 곡이 그냥 첫 번째로 그냥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2009년에 그 무한도전 아 이건 MBC니까
0: 네. 네.
1: 무한도전 올림픽 대륙 듀엣 가요제에서 환영받았던 사랑받았던 이제 곡 중에 하나고요.
0: 네.
1: 그때 당시에 우승은 저도 기억나요. 저 무한도전 뭐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
0: 네.
1: 유재석 씨하고 타이거 JK 그리고 윤미래 씨가 함께한 레스댄스가 우승을 하긴 했는데
0: 그게 우승이었어요?
1: 네.
0: 아,
1: 그게
0: 그렇구나.
1: 우승이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사실 훨씬 더 오랜 기간 사랑받았던 거는요.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이에요.
0: 아 그러니까 이 노래가 우승인 줄 알았어요.
1: 네.
0: 아니었군요.
1: 네. 그리고 희한하게 우승곡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레스댄스였지만 네.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하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또 다른 음식 노래죠.
0: 네.
1: 영계백숙.
0: 아.
1: 네.
0: 영계백숙.
1: 지금도 생각나잖아.
0: 그니까 바로 생각나.
1: 지금은 사실 레스댄스는 막 생각나진 않아요. 그런데 윤종신 씨가 그 영계백숙 작곡했잖아요.
0: 네.
1: 팥빙수로 또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잖아요.
0: 아 맞아요.
1: 네, 그런 거랑
0: 비슷한. 빙수야 이거 맞죠.
1: 빙수야 팥빙수야.
0: 팥빙수야.
1: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크게 우리 입에 지금도 오르내리고 있는 곡 중에 하나가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이 아닐까 싶고.
0: 네.
1: 또 제가 이제 냉면을 워낙 좋아하니까.
0: 맞아 맞아 맞아.
1: 예, 예, 예.
0: 그렇죠.
1: 여름에 냉면 찾으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양냉면 관련해서 이제 심지어 책도 내고
0: 그러니까. 예,
1: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평양냉면이 진정한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이른바 뭐 매콤한 이제 약간
0: 네.
1: 분식집 스타일의 냉면 있잖아요.
0: 네 그것도 좋아하세요?
1: 예, 그런 것도 좋아하고 함흥냉면도 가끔 좀 당기고 근데 함흥냉면이란 말은 원래 북한에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이거는 제가 왜 이걸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0: 네.
1: 박찬일 주방장님 글을 읽고 공부한 건데 원래 북한 그쪽 지역에서는 이걸 농마국수라고 불렀습니다.
0: 농마국수?
1: 네. 농마국수. 이게 농마가 감자인가 고구마인가 그래요.
0: 아.
1: 그걸로 만든 면으로 만든 국수다라는 뜻이에요.
0: 네.
1: 그런데 이제 분단이 되고 이제 평양냉면이라는 것이 생기니까 함흥 쪽에 실향민분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0: 네.
1: 우리도 우리가 먹던 거를 이렇게 팔고 싶은데
0: 아.
1: 농마국수는 뭔가 확 안 와닿는 거야.
0: 그렇죠.
1: 그래서 함흥냉면이라는 게
0: 아.
1: 그래서 생긴 겁니다.
0: 그렇구나.
1: 네. 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제가.
0: 오, 역시 냉면 전문가.
1: 네.
0: 올 여름에 냉면 지금 몇 그릇 드셨어요?
1: 한 세네 그릇 그래도.
0: 오, 벌써?
1: 네. 그중에는 뭐 평양냉면 아닌 것도 있고요. 어쨌든 냉면의 신께서는 냉면의 종류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0: 오, 그렇구나.
1: 네. 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음식이 들어간 뻔한 노래 첫 번째 곡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듣고

0: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듣고 왔는데요. 이제 박명수 씨, 제시카 씨가 함께한 그룹인 거죠, 명카드라이브가.
1: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 트라이브라고 네. 이 작곡가 그룹이 그때 당시에 소녀시대의 음악을 주로 작곡하면서 엄청 히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시카, 소녀시대. 그런데 그때 무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박명수 씨가 또 막 이렇게 호통 캐릭터지만 되게 소심해요. 그런 면이 있어서 네. 무대 위에서 엄청 떨어가지고
0: 아, 진짜?
1: 그게 또 웃음 포인트를 줬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0: 네. 그리고 네. 이 박명수 씨랑 제시카 씨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려요. 네.
1: 진짜 잘 어울려요.
0: 너무 시원한 노래였습니다. 네. 자, 노래 제목에 음식이 들어간 뻔한 노래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혼성 듀오. 남성 한 분, 여성 한 분. 자두의 김밥.
0: 오.
1: 이거 발음이 김밥이죠?
0: 김밥.
1: 네. 네. 네. 예, 항상 헷갈려. 김밥일까? 김밥일까? 네, 김밥. 아, 김밥.
0: 네,
1: 예.
0: 김밥.
1: 예, 네. 이것도 워낙 유명하죠? 그, 자두라는 혼성 듀오에서도 제가 가져왔어요, 이름을. 아,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했어요.
0: 어, 자두도 음식이네.
1: 그렇죠.
0: 그렇네요.
1: 그리고 자두의 제철은 7월, 8월.
0: 아, 그렇네.
1: 자두의 제철은 7월, 8월 아니겠습니까? 네. 저 어제도 먹었거든요.
0: 아, 자두요?
1: 네네네. 오. 전 과일을 거의 매일 먹어요. 과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거의 매일 먹고,

0: 되도록이면 육고기를 많이 안 먹으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1: 그 궁금해지는 게 복숭아도 좋아하세요?
0: 아, 복숭아 엄청 좋아합니다.
1: 물복 좋아하세요? 딱복 좋아하세요?
0: 저는 그거는 이제 딱복도 나쁘지 않은데
1: 네네.
0: 결국에는 물복이다.
1: 물복이다.
0: 어떻게?
1: 전 당연히 물복이라서 여쭤봤어요. 여기 딱복파 많거든요. 최은 작가님도 그렇고 띠님은요?
2: 물복.
1: 오, 역시 3대 1은.
0: 아니, 물복이 더 이 그 더
1: 당연하죠. 복숭아인데 물이 나와야죠. 네. 딱딱하면은 사과랑 비슷하잖아요.
0: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네.
1: 아마 지금 딱복파 분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1: 자두의 김밥.
0: 네, 김밥은요. 제가 왜 가져왔냐면 한국을 뭐 이제는 대표하는 음식으로 해외에서도 심지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 네.
0: 미국에서도 이제 김밥이 실제로 K-푸드의 한 축으로서 정말 많이 팔리고 있다고 그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제가 김밥을 안 좋아해요.
1: 진짜요?
0: 그래서 가져왔어요.
1: 어떤 종류의 김밥도 안 좋아하세요?
0: 그냥 김밥을 안 좋아해요.
1: 우와, 왜요?
0: 제가 어릴 때 이런 거 하나씩 있잖아요.
1: 아.
0: 초등학생 때인가 유치원 때인가 하여튼 김밥을 먹고
1: 체했구나.
0: 네, 어마어마하게 체했던 적이 있습니다.
1: 그랬구나.
0: 진짜 어마어마하게.
1: 네.
0: 그 이후로 희한하게 네, 김밥이 맛있다는 거 알아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네. 세상 맛있는 거 그 안에 다 때려넣는데.
1: 그렇죠.
0: 그런데 희한하게 이제 그 뒤로는 김밥을 조금 본능적으로 멀리하게 되는, 무의식적으로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진짜로 생기더라고요. 저의 유일한 음식.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는데 막 그렇게 김밥이 먹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밥이 땡기실 때가 있잖아요. 다들.
1: 그렇죠. 네.
0: 그런데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 네. 근데 막 있어. 막 꼭 먹어야 돼. 그럼 먹긴 드시긴 드세요?
0: 진짜 배고프면 먹을 것 같아요.
1: 진짜 배고플 때. 네.
0: 그 외에는 그렇게 막 김밥을 그렇게 우리나라 사실 국민 간식 아니면 국민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요리 중에 하나인데.
1: 라면이랑 김밥이랑도 먹기도 하고.
0: 그러니까요.
1: 근데 이해돼요. 어렸을 때 크게 체한 경험이 있으면 네. 못 먹을 것 같아요.
0: 아마 이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제 의견에 아 나도 그런 음식이 있어요.
1: 네.
0: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1: 그럼요,
0: 겁니다.
1: 그럼요.
0: 저한테는 그게 김밥입니다. 제가
1: 그래요?
0: 남들이 정말 이해 못하는 저의 식습관이 딱 세 개가 있는데
1: 네.
0: 김밥 선호하지 않고요. 제가 프라이드 치킨 선호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고기 구워 먹는 거 선호하지 않습니다.
1: 그럼 어떻게 드세요, 고기는?
0: 고기는 저는 국밥.
1: 아, 국밥에 네,
0: 그런 고기
1: 국밥으로?
0: 좋아합니다.
1: 네.
0: 아니면
1: 수육처럼.
0: 네, 수육 좋아합니다.
1: 우와, 삼겹살도 안 드세요, 그러면?
0: 삼겹살 안 구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1: 진짜 이해해요. 와, 여기 지금 다 탄식이. 와.
0: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 써도 이런 탄식이 밑에 달려요.
1: 그러니까 딱복 물복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삼겹살은 진짜.
0: 희한합니다.
1: 그렇네요.
0: 네. 저도 압니다. 제가 이상하다는 거. 네. 여튼 그래서 자두의 김밥 가져왔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두의 김밥 듣고 올게요.

0: 더 자두의 김밥 듣고 왔습니다. 그 자두 씨가 최근은 아니구나 몇 달 전에 그 프로그램 나왔었잖아요. 경연 네. 프로그램.
1: 아, 네, 맞아요. 네, 네.
0: 노래 진짜 여전히 너무 잘하시고.
1: 아,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이게 우리가 이런 김밥 같은 노래를 들으면 네. 이런 노래도 노래 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사실 그런 어떤 오디션 유의 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 사람 가창력 있다라고 인식을 잘 안 하게 되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노래 정말 잘하더라고요.
0: 맞아요. 자, 여름에 또 잘 어울리는 음식이 들어간 뻔한 노래 만나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네. 곡 소개해 주세요.
1: 네, 마지막 곡은 팝음악 하나 가져왔습니다. Top of the World라는 곡은 아마 음악을 많이 안 들으신 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아니면 Close to You 같은 곡들. 바로 카펜터스라는 이번에는 또 남매 듀오죠. 리차드 카펜터, 카렌 카펜터 이 둘이서 결성한 카펜터스의 노래 중에 잠발라야라는 곡이 있어요. 잠발라야. 이게 뭐 잠바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이거 음식 이름입니다. 네, 미국 남부의 네.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 음식이에요. 이게 저는 이걸 먹어봤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쪽에 이제 그 가봤으니까 뉴올리언스에 가봤으니까 루이지애나주에 있거든요. 네. 뉴올리언스가 이 잠발라야가 어떤 음식이냐면은 쌀하고요. 고기하고요. 야채 같은 거 넣고 그쪽 특유의 어떤 향신료라든가 소스 같은 것들을 버무려서 먹는 일종의 볶음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에서는 정말 유명한 음식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빠에하고 비슷해요. 스페인 빠에아 다들 아시죠?
0: 네.
1: 스페인의 그 볶음밥. 왜 빠에하고 비슷하냐면은 예전에 이 루이지애나주가 스페인하고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나중에는 이제 스페인이 먼저 오고 프랑스가 오긴 하는데 루이지애나주 이쪽이 굉장히 혼혈 문화로 유명하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이제 강대국들이 점령하면서 원래 있던 흑인 노예들 이렇게 섞이면서 혼혈 문화가 유명한데
0: 네.
1: 그러면서 이런 어떤 잠발라야라는 음식이 거기서 탄생을 한 거죠. 되게 맛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네,
1: 정말 맛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뭐 검색 사이트 같은데
0: 네.
1: 잠발라야라고 치시면은요 어떤 음식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0: 네.
1: 우리나라의 볶음밥 비슷하다.
0: 오.
1: 가끔씩 이제 짜장 짬뽕도 땡기지만 가끔씩 이제 볶음밥이 땡길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밥심이 좀 부족할 때.
0: 네.
1: 그럴 땐 또 볶음밥에는 짜장 소스를 또 주는 것도 있으니까요.
0: 네.
1: 볶음밥 생각하시면서 이 곡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오, 좋습니다. 네. 카펜터스 잠발라야 이 곡은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0: 산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슈 서울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백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2: 하루 한 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1: 건강기능식품.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남은 한 시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편안하게 함께해 주시고요. 그 전에 배순탁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곡이죠. 카펜터스의 잠발라야 듣고 올게요.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0: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경비용역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경비업체 두 곳에 9억 7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경비업체 S1과 S택 시스템이 202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6개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한 입찰 23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7,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통합경비용역은 CCTV 관제, 출입통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함께 제공하는데 경찰청 허가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비수도권에서는 유찰 가능성이 큽니다. S1은 유찰을 막기 위해서 분사 후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S택 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입찰 23건 중 21건을 따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특검법을 이번 주 중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대한변협 등 3자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3자 추천 특검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명한다며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 선관이라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실체적 진실 접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영호 전 의원의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피해자가 태 전 의원 장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 씨에게 8억 6,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는 2024년 태 전 의원 장남으로부터 코인 사업 제안을 받고 11억 원 상당 가산자산과 현금을 건넸지만 태 씨는 이를 빼돌렸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최대 60mm, 남부지방 최대 50mm입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

0: 밖에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4도, 부산 22도 등 20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2도 사이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방은 현재 구름이 많은 날씨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영상 25.1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얼마 전 대전의 한 유명 빵집에 특별한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자투리 과일을 모아서 만든 한정판 케이크였죠. 일반 케이크에 과일을 잘라서 올리고 나면 가장자리 부분에 일부 조각이 남는데요. 그냥 버릴 수도 있지만 환경을 생각해서 제품을 만들기로 했답니다. 대신 고객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가격을 만 원대로 저렴하게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금세 매진됐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경제 가치도 창출하는 판매 전략. 일석이조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이승열의 나라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이 곡은 김현아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젠디, 우리 아들의 생일이에요. 품에 안고 좋아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내년이면 벌써 고3이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돌이켜보니 예쁘던 그 시절에 힘들다는 핑계로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고생하는 아들, 엄마가 늘 응원해. 생일 축하하고 많이 사랑한다 하면서 이승열의 나라 신청해 주셨어요. 진짜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큰다고 하잖아요. 품에 안고 있던 아이가 벌써 고3을 앞두고 있다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뭉클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주고 아드님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생일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는 엄마의 마음이 분명히 아드님에게 가 닿을 것 같고요. 생일 저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또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나가길 응원할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0892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여름이 오니까 이 노래 많이 생각난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 같이 이 노래 듣고 오니까 좋네요. 2373님은 올해는 일기를 써보려고 하다가 너무 숙제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수첩에 그날 그날 할 일 정도만 메모하고 있는데요. 돌아보니 뭔가 계획적으로 산 것 같아서 괜히 뿌듯하네요. 생각대로 살고 싶지만 사는 대로 생각하니 그건 좀 아쉽네요. 아, 그게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2373님. 일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써야 한다. 이런 부담이 생기면 또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그날 할 일을 간단하게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조금은 더 계획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면 길게 막 쓰는 일기보다 한 줄 일기처럼 부담 없이 기록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것 같고요. 하루하루 기록을 쌓아가다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나름 열심히 잘 살았네 하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57님은 젠디, 내일 건강검진이라 저녁을 일찍 마쳤습니다. 야식 생각이 간절하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참아보려고요. 검진이 끝나면 제일 먼저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먹을 생각이에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아, 맞아요. 건강검진 전날 진짜 긴 밤이죠. 오늘은 일찍 먹어야지 하고 저녁을 다 먹고 나서도 괜히 그날따라 야식 생각도 나고 그렇잖아요. 오늘만 잘 참으면 되니까요. 검진 끝나고 맛있는 거 내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위 내시경이나 그 내시경 받으시면은 죽 같은 거 먼저 부드러운 음식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말씀하신 대로 맛있게 드시면 좋겠네요. 내일 검진 잘 받으시고요. 건강한 결과 받아오시기를 응원할게요. 0141님,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이면 들려주세요. 운전 중에 보냅니다. 이렇게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늘 많으신데 이 노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수영의 스치듯 안녕, 6537님의 신청곡 먼저 듣고요. 이어서 0141님이 신청해주신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이면 두곡 전해드릴게요.

이수영의 스치듯 안녕, 6537님의 신청곡에 이어서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이면, 0141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0806님은요, 젠디, 봉선화에 꽃이 피었어요. 작은 꽃 하나에도 괜히 마음이 설레네요. 올 여름도 예쁘고 행복한 일들이 하나씩 피어나길 바랍니다. 봉선화가 피기 시작했군요. 여름이 왔다는 걸 또 알려주는 꽃 중에 하나죠. 막 그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괜히 그 뭐랄까 그 같은 자리에서 늘 매년 예쁘게 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반갑기도 하고 그런 기분 드는 것 같아요. 봉선화뿐 아니라 요즘에 능소화 얘기도 우리 자주 했었고, 수국이나 해바라기도 있고, 이렇게 계절을 알리는 꽃들이 피어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우리 0806님은 또 예쁜 꽃을 발견하시고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선화는 보통 이제 여름에 6월에서 8월 사이에 많이 피는 꽃이기도 하죠. 올 여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쁘고 기분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2700님, 저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3주 후면 방학이라서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드래곤에 삐딱하게 신청해요. 그렇죠. 학교 급식실은 진짜 여름이 되면 가장 뜨겁고 힘든 곳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불 앞에서 계속 음식 만드시고 또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덕분에 아이들은 너무나 맛있게 한 끼를 먹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리사님들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 몸과 마음 충분히 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한 방학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2700님의 신청곡 같이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더 많습니다. 비는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역시 내일도 종일 내리기보다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고요. 다만 비가 집중될 때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호남에는 20에서 60mm, 영남에는 5에서 50mm가 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 29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 2도가량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는 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지겠고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4부에서도 만나볼게요. 남승희님은 수박 한 통을 주문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속상하네요.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 일단 몽땅 썰어서 통에 담아뒀어요. 아, 그쵸. 승희님, 여름에는 수박이 진짜 은근 복불복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잘랐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으면 괜히 속상할 때 있는데, 그래도 썰어서 넣어두셨으니까 차갑게 냉장고에 두셨다가 드시면 좀 더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이 없다 그러면은 뭐 화채나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수박 고르실 때 팁 있잖아요. 그 배꼽 부분이 작으면 당도가 또 좋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선명한 경우, 또 두드렸을 때 통통하고 맑게 울리는 소리가 나면은 속이 잘 익었을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다음에는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승희님. 7011님, 7월에 생일이 있는 저는 매년 여름마다 생일을 핑계 삼아서

생각난 김에 장어 덮밥 한 그릇 드시면서 올 여름도 듬뿍 충전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7월에 생일이라고 하셨는데 며칠인지는 자세히 적어주지는 않으셨지만 미리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좋은 일에 많이 생기는 한달 되셨으면 좋겠어요. 노래 두곡 전해드릴게요. 8128님이 신청해주신 글렌 체크의 Dazed and Confused. 그리고 이어서 형 명희님이 신청해주신 곡이에요. We Are the Night의 티라미수 케이크.

글렌 체크의 데이즈드 앤 컴퓨즈드, 그리고 위아더 나잇의 티라미수 케이크 두 곡 듣고 왔습니다. 7713님, 여긴 대전이에요. 고등학생 아이 학원 데려다주고 야외 주차장에서 듣고 있어요. 오당재, 오늘도 고마워요. 그리고 나의 잔소리를 들어준 나의 아이들도. 오, 대전에서 듣고 계신 우리 7713님 문자 주셨네요. 아이 학원 데려다주고 잠깐 그 시간에 라디오 들으시는 부모님들 꽤 많이 계시잖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잔소리 들어준 아이들한테 고맙다, 이 말이 참 귀엽고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잔소리는 결국엔 다 잘 되라는 마음으로 하는 응원이니까요. 아마 아이들도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겠죠. 7713님의 아이들도 힘내서 또 좋은 결실이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부모님도 또 아이들도 모두 모두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0873님, 안녕하세요. 라디오 채널 돌리다가 목소리가 예뻐서 멈춰서 듣고 있어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또 멈춰주셨다니 더 반가운 마음이 들고요. 라디오는 그런 신기한 또 반가운 이런 인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듣고 가야지, 노래 듣고 돌려야지 생각했는데 사연 듣고 그렇다 보면 어느새 끝까지 함께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0873님 언제든 놀러와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매일매일 놀러와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예은님, 남편이랑 아기 재우고 누워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내일 남편 생일인데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면서 앤서니 라자루와 사라강이 함께한 러브레터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에 찾아오는 이 시간이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휴식 같은 꿀 같은 시간이죠. 하루 종일 아이 보다 보면 둘만의 대화를 하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함께 라디오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내일 또 남편분 생일이라고 알려주셨는데 미리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내분이 또 라디오를 통해서 남편분한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실 정도면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 마음이 큰지 느껴집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라면서 신청해주신 앤서

라자로 그리고 사라강이 함께한 러브레터.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바네사 윌리엄스의 Colors of the Wind. 2412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임채용님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배불뚝이 아저씨랑 운동하러 나왔어요. 남편이요.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 더 클래식의 제리 제리 고고 신청합니다. 오, 남편분 부르시는 애칭이 너무 귀엽네요, 채용님. 이렇게 장난도 같이 치고 같이 운동도 하시는 걸 보면 사랑이 넘치는 부부이실 것 같습니다. 운동은 사실 혼자 하면 자꾸 미루게 되고 그런데 함께 하면은 끝까지 또 하게 되는

0: 힘이 있잖아요. 오늘도 두분 서로 응원하면서 즐겁게 운동하시길 바랄게요. 2026년 하반기가 시작된 첫 주였습니다. 이번 주도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힘내시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더 클래식의 제리제리 고고. 이 노래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Alright, for all you fans who rocked around the clock way back in the 50s, up next is a new piece from the classic. They dedicate this song to that rock and roll legend who brought great balls of fire to radios nationwide, Jerry Lee Lewis. Here we have Jerry, Jerry, Go, Go!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MBC 라디오,
1: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0시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예멘 홍해 해안에서 화물선 한 척이 정체가 파악되지 않은 무장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신고를 보내왔다고 영국 해사 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관계 당국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데 피해 규모, 공격 세력 등 구체적 사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선박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위협해왔지만 확인된 공격은 없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의 모임인 오페크 플러스 7개국이 5개월 연속으로 석유 생산량을 확대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8월 석유 생산량을 7월 대비 하루 18만 8천 배를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AFP 통신은 석유 증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공급 과잉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량은 전년보다 22%가 늘어난 10만 322톤으로 처음으로 10만 톤을 돌파했습니다. 일본 맥주 수입량은 2018년까지 꾸준히 늘었지만 2019년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크게 꺾였고 노제 편협화가 이어진 2020년, 2021년에는 1만 톤 미만이었습니다. 2022년 수입량이 다시 늘기 시작해서 2024년 8만 2천 톤을 넘었고 2025년 10만 톤을 돌파했습니다. 아프리카 민주 콩고와 우간다에서 발병한 에볼라 사망자가 500명에 육박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기준 민주 콩고 내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1,528명으로 하루 전보다 26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19명 증가한 492명으로 치명률 30%를 넘어섰습니다.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는 완치됐는데 민주 콩고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하다가 귀국 직후 에볼라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일에 뉴욕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한 최소 8명이 다쳤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최대 60mm, 남부지방 최대 50mm입니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부산 22도 등 20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영상 25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소풍과 수학여행이 안전 문제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군의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푸소는 갈수록 인기 만점입니다. 학생들이 한 민가에서 숙식하면서 갯벌 체험도 하고 농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군청 전담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민가시설 점검 결과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선 학생들의 이동 상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또 농가 운영자는 각종 안전, 위생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하죠. 벌어내시오라는 전라도 방언에서 이름을 따온 푸소. 민관이 힘을 모으니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안전 고민도 싹 풀리는 것 같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매일 아침 테헤란로나 판교로 출근하기 위해서 만원 버스에 몸을 싣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의 양극화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일자리나 교육 문제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이 격차의 밑바탕에는 대중교통망이라는 아주 물리적인 차이가 깔려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번 노조 파업으로 버스가 멈췄을 때 언덕길이 많은 강북의 일부 지역은 사실상 교통이 마비됐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도심 한복판인 종로구조차 사람 사는 동네의 절반 가까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사각지대라는 점입니다. 서울의 교통격차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잠시 후 임삼진 녹색도시연구원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7월 5일 일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세.

0: 뜨는 패커스 토익은 해커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의 플러스. 부동산 격차를 만드는 교통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녹색도시연구원의 임삼진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원장님,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얘기할 때 교육, 일자리,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거 떠올리지 않습니까?
2: 네.
1: 그런데 원장님은 이 격차의 밑바탕에 교통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2: 네, 사실 지금 이제 강남구나 뭐 송파구 이런 데는 지하철역이 서울시 발표 자료를 보면 20개가 넘어요.
1: 예.
2: 물론 뭐 중구 같은 경우는 도심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근데 뭐 서대문구라든지 또 금천구라든지 뭐 강북구라든지 이런 데는 지하철역이 5개가 안 되거든요.
1: 아.
2: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 논리는 아, 교통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 시설을 많이 넣겠다 해서
1: 예.
2: 이제 한 곳에 교통시설들이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이 됐는데
1: 네.
2: 이게 사실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 시설을 공급하고 그럼 그 시설이 다시 수요를 부르고 아. 하면서
1: 네.
2: 이제 계속 경제가 집중이 되고 당연히 집값도 오르고 뭐 아파트값도 오르고 이런 속에서 이제 지역 격차, 지역 간 격차는 점점 심화되는
1: 네.
2: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됐고 거기다가 지금 도로라든지 뭐 또 GTX라든지 이것까지가 강남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지게 됐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동산 격차의 이면에는
1: 네.
2: 뭐 교육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1: 네.
2: 그 이면에 이 교통으로 인한 경쟁력의 커다란 차이가 만든 어떤 격차가 그렇게
1: 네.
2: 드러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1: 아, 우리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뭐 의구심을 가질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2: 네.
1: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라 뭔가 교통 인프라가 좀 갖춰져야 직장이 여기든 저기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그 근처 가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습니다.
1: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상권도 활성화되고 뭔가 편의시설도 더 많이 들어가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데 진짜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그러면 권역이나 구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아까 슬쩍 예를 주셨잖아요.
2: 네네.
1: 지금 교통수단의 보완이 가장 필요한 지역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2: 그 교통시설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인데
1: 네.
2: 사실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출퇴근 시간, 특히
1: 그렇죠.
2: 출근 시간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게 무척 중요하거든요.
1: 맞습니다. 퇴근은 좀 늦게 해도 돼요.
2: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어떤 면에서 여가니까 좀
1: 예.
2: 여가만 줄어드는. 근데 출근의 경우 이건 생존권의
1: 그렇죠.
2: 문제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뉴욕 같은 경우 제가 뭐 도시혁신의 정치학이라고 최근에 책을 냈는데 그걸
1: 네.
2: 하면서 이제 뉴욕 사례를 보니까 뉴욕은 빠른 대중교통 접근성이라고 예를 들면 걸어서 집에서 800m, 그러니까 0.5마일 이내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특히 그 전용차로,
1: 아.
2: 거기서는 이제 SBS라고 그러는데,
1: 예.
2: 전용차로가 있는 지역의 경우 빠른 대중교통 접근성이 보장된 지역으로 돼서 없는 지역을 이제 최우선으로 여러
1: 네.
2: 시설들을 확충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1: 네.
2: 서울 종로구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1: 예.
2: 과연 이 800m 이내에 이제 그런 전용차로나 버스 전용차로나 아니면 지하철이 있냐 없냐를 그랬더니 무려 종로구 거주 지역의 44.9%가
1: 예.
2: 이 시설들이 없어요.
1: 아.
2: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면 물론 뭐 청와대 근처라든지 이런 데는 뭐 한 1km 되니까 어떻게 역까지 걸어가서 해결을 한다지만
1: 네.
2: 당장 거기 넘어서 잠은터널에 사는 분들
1: 그렇죠.
2: 그다음에 평창동에 사는 분들은
1: 예.
2: 그냥 꽉 막힌 도로에서
1: 그렇네요.
2: 아침에 때로는 오늘은 30분 걸렸는데 다음 날은 45분이 걸리고
1: 네.
2: 그러니까 서울에 살면서 이런 황당한 상황에 매일 노출되다 보면 여력이 되는 분들은 자가용 승용차로 교통수단을 갈아타지만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이건 심각한

0: 교통권이 빚는, 이동권의 제약이 빚는 생존권 위협까지도 끼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제가 버스에 그 지역에서 아침에 타보면 네. 그 한숨 소리가 많이 들려요, 직장인들의.
1: 아, 저도 사실 이 동네에서 성장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이 동네 네. 분위기를 아는데 진짜 방금 말씀 주셨던 자문터널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종로가 굉장히 면적이 크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럼 거기 뭐 구기동이니 뭐 저기 평창동이니 뭐 이런 데는 야, 정말 어디 접근 가능한 방법이 없어요.
0: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저는 최우선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서울시 이제 지방정부가 어제 이제 지난주에 재출범을 했는데
1: 네.
0: 그러면 거기에 중요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빠른 대중교통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서울 지역 전체를 조사를 해서
1: 네.
0: 그걸 해결하는 게 최우선 아.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그러면 현황을 그 고민하셨던 분이니까 지금 서울의 주요 교통소외 지역들 네. 이런 데는 그럼 출퇴근을 어떻게들 하십니까?
0: 지금 사실은 버스에 의존하기도 아. 하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이제 뭐 따릉이라든지 이런 걸로 아, 통해서 예, 하는데 예. 그렇지 못한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뭐 사실 중앙차로 중앙버스차로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하거나 네. 지금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버스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뭐 자가용 승용차라든지 여러 그 뭐
1: 자구적인 방편을 쓰는군요.
0: 네, 방편을 쓰고 있죠.
1: 네. 자, 그런데 요즘은 서울 시내도 이렇게 교통 사각지대가 많은데 GTX 광역 지하철들에 대해서도 가장 큰 이슈잖아요.
0: 네.
1: 그리고 여기에 버스 중앙차로 망까지 늘리면서 일각에서는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버스 중앙차 그다음에 광역버스 다 만들어줬는데
0: 네.
1: GTX까지 만들어주는 거 이거 국민의 네. 혈세로 중복 투자 아니냐
0: 네, 네.
1: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0: 그러니까 뭐 그런 구간들도 있는데 왜 그런 지적들이 나오냐면
1: 예.
0: 사실 GTX가 개설이 되고 또 지하철 노선이 확충이 되면 그에 상응해서 버스 노선 개편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좀 한번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1: 아.
0: 지금 2004년 이후에 대대적인 손질이 없었거든요.
1: 예.
0: 2004년에 뭐 버스 개혁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그 특히 지하철과 버스가 거의 그 같이 버스 전용차로가 같이 있다든지 이런 구간의 경우에 서로 시설 간에 서로 그 균형과 연결을 통한 강화가 필요한데
1: 네.
0: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교통 전문가 한 50명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1: 네.
0: 델파이 조사라는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걸 해보니까 교통 전문가들의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가장 압도적인 점수가 대중교통을 혁신하라였어요. 그래서 중앙차로 끊긴 구간을 연결하고 특히 환승체계를 좀 강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최우선으로 새 이 오세훈 시장 정부가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1: 네. 진짜 대중교통 상황도 지금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개편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어떤 버스 노선은 제가 봐도 옆에 같은 지하철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들이 꽤 있어요.
0: 네, 네, 맞습니다.
1: 이거 뭔가 바꾸긴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하철이라는 건 워낙 큰 규모의 수용성이 있다 보니 가장 메인 어떤 교통수단을 담당하고 버스는 약간 잔가지처럼 지류를 네. 좀 담당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지금도 버스 노선들 중에서 적자 노선이 많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류라든가 좀 더 각각의 가가호의 근접한 곳까지로 바깥으로 좀 빼거나 간선도로 같이 약간 좁은 도로로 빼버리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생기는 건 아닐지.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선 이제 전문가들 중에는 지하철을 간선망으로 하고
1: 아.
0: 버스는 보조 교통망으로 활용하자 이런 지적도 있지만
1: 예.
0: 지금은 아직은 버스가 예. 간선 기능도 일부 담당을 해야 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지하철이 없는 구역도
1: 있죠.
0: 상당히 많고
1: 예.
0: 그래서 간선 기능을 담당하되 이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간은 좀 정비를

0: 하고 특히 그러면서 이제 SBRT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버스 중앙 전용 차로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고급화해서 더 빠르고 더 신속하고 거기는 예를 들면 이중 굴절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예. 용량을 키워서 좀 더 이제 버스가 이전보다 더 제대로 된 간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 해야 된다라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는 이제 2004년에 이은 뭐 버스 개혁 2.0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망을 재편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궁금한 게 있는 게요. 종로 쪽을 제가 잘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네. 말씀드리면 종로 저희 집에 뭐 친구들이 놀러 왔다가 뭐 지방에 그 경기도에 살고 있는 친구 이제 집에 간다고 하면 발에다 주러 이제 같이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럼 가장 경기도로 가는 버스들이 많은 곳인 광역 버스가 많은 곳이 명동 근처까지 을지로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네, 네. 을지로에서 이 친구 마중하라고 저도 그냥 버스 금방 오면 보내주면 되겠지 했는데 이야 이게 출퇴근 시간에 잘못 걸리면 버스가 무슨 중앙차로의 정체 상태 뭐 거기에 주차장처럼 그냥 늘어서 있다라고 있습니다. 할 정도로 네.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0: 그래서 오죽하면 뭐 버스 열차다. 그래서
1: 아, 진짜 그런 표현 그
0: 용어를 뭐 버스 트레인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정확한 용어는 버스 번칭이거든요.
1: 번칭.
0: 네. 아. 근데 이제 버스 번칭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사실 지금 중앙차로의 그 속도를 보면 2013년 정도 이때가 이제 버스 중앙차로가 안정화됐을 텐데 그때 중앙차로 버스 속도가 20km였거든요. 네. 시속 20km로 승용차보다 빨랐어요. 그런데 네. 그게 역전이 한 2016년 17년 거치면서 역전이 돼서 지금은 버스 중앙차로가 승용차보다 늦고 일반 오히려 버스 노선보다도 더 느린 경우도 아. 심지어는 네네 그런 경우까지 발생을 하고 그거는 그동안 이제 경기도 지역에 포도송이처럼 많은 주거단지가 생기면서
1: 그렇죠. 신도시들.
0: 곳곳에서 그분들도 아. 서울에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광역 버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입을 예. 했어요. 그거를 사실 서울시와 때로는 협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이제 대광이라는 곳에서 대도시 문제를 풀겠다고 교통 이제 망을 타고 들어온 거죠. 네, 이전 네. 버스 망을 활용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지역의 경우 뭐 적정 용량에 네. 두 배 이상 버스가 과도하게 진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공멸하는 거죠.
1: 그렇죠.
0: 왜냐하면 물론 내가 끝까지 목적지까지 뭐 광화문이나 을지로나 여기까지 와서 좋지만 경기도에서부터 예. 하지만 거기 모든 수요가 글로 집중된다고 해서 그걸 인정을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심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일정 그 뭐 그걸 무조건 서울 외곽에서 환승해서 들어와라 그럴 수는 없겠지만 네네. 적어도 그 서울 진입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하는 구간부터는 네. 거기서부터는 좀 환승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네. 지금처럼 모두가 공멸하는 것보다는 약간 불편 속에 상생이 훨씬 낫다.
1: 네.
0: 그런 면에서 이제 광역 환승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곳에 짓고 해서 한 곳에 지으면 또 그게 그 지역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변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생을 향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공멸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도 있지만 정시성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런데 저 진짜 제가 출퇴근 시간에 친구 발에다 주러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이게 저 뒤에 버스가 네가 찾는 그 버스인지 보이지도 않고 또 다들 우르르 몰려가고 그럼 그거 놓치면 또 한참 뒤에 다음 버스 타야 된다면서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 이거는 좀 뭔가 뭐라 약간의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차라리 좀 정류장을 띄엄띄엄 놓던지 환승을 한번 하도록 하던지 뭐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이렇게 전용 차로가 더 늦어지는 구간들이 서울에 이제 많나요?
0: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강남대로를 비롯해서 예. 여러 구간들인데 그 또 송파 쪽에 여러 길들도 그렇고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이제

0: 경기도 그 택지 개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지역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서울시 차원만이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와 또 대도시 광역 교통위원회가 함께 고민을 해서 해법을 바로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적정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한계 용량, 이 이상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설정해 놓고 그 이상은 일단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그러면 그거 할 때 순서를 일단은 대안을 찾고 그다음에 이 한계 실링을 만들다든가 그렇게 해야겠네요.
0: 맞습니다.
1: 안 그러면 갑자기 경기도에서 출근하시는 분들 우리 교통법 사라졌다 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예, 사실 이렇게 광역교통망을 이용하는 흐름이 비단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해외에서도 거점 도시가 기능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서 이번에 저술하신 도시혁신의 정치학 이런 데서 해외 사례도 많이 연구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해외는 어떻게 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0: 뭐 어차피 교통을 모든 걸 다 풀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당장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이 환승을 해야 된다든지 오셔서 물론 서울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1: 그러긴 그렇죠.
0: 네, 환승을 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 언뜻 환승은 무조건 싫어한다. 이게 사실은 교통학의 어떤 일반적인 예.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바르셀로나에서 일대 혁신이 있었어요. 예. 뭐냐면 그 노바자르샤라고 그 예. 뭐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뉴 네트워크인데 새로운 예. 네트워크라는 걸로 해서 아예 격자형으로 구성을 하고 가로 세로 그다음에 대각선망 이 3개 개념을 통해서 버스망을 혁신을 해서
1: 예.
0: 세계 도시들이 다 버스가 줄어들 때 네. 바르셀로나는 어마어마한 그 이용량 증가가 있었고요.
1: 와.
0: 그다음에 이 노선 가운데 일부 버스는 환승하는 분들이 70%입니다.
1: 야.
0: 그러니까 즉 환승이 무서운 게 아니라
1: 네.
0: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 내가 지금 환승하려고 내렸는데 예를 들면 10분 후에 버스가 와요.
1: 네.
0: 그러면 이거는 뭐 견딜 수 없는
1: 그렇죠.
0: 일이잖아요. 그런데
1: 예.
0: 만약에 내가 바로 내렸는데
1: 바로
0: 곧바로
1: 예.
0: 3분 이내로
1: 예.
0: 뭐 혹은 적어도 5분 이내로 버스가 와줬다 그러면 사실 아무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애틀에서는 그런 이제 시애틀은 시민들이
1: 예.
0: 버스 요금을 세금으로 추가 부담하는 걸 주민투표로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서 그때 사용된 구호가
1: 예.
0: Frequency is freedom.
1: 예.
0: 즉 자주 오는 게 자유다.
1: 아.
0: 그러니까 사실 버스 이용자들은 공감할 겁니다. 자주 오지
1: 자주 와야
0: 않으면
1: 돼요. 자주, 와야
0: 자주 오지 않으면 이게 거기서 그 기다리는 시간은 교통 심리학에서 조사를 해보면
1: 예.
0: 한 실제 시간보다 과다하게 체감하는
1: 예.
0: 거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출퇴근 시간대는 한 5분이 한계고 평시에도 10분을 넘어가면 도시에서는
1: 네.
0: 이거는
1: 의미가 없다.
0: 기본 교통수단으로서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제 교통에서 그동안의 연구인데
1: 예.
0: 그래서 그거를 합리적으로 줄여나간다면 환승을 두렵지 않나 한다는 거죠.
1: 아.
0: 시민들이 환승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승에 따르는 그 불편함과
1: 예.
0: 오래 기다림과 말씀하셨던 정시성이 깨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주신 여러 가지는 정시성과 이동 시간이라고 하는 기본을 깨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0: 다른 방식으로
1: 네.
0: 이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1: 네.
0: 거죠.
1: 그런데 말씀 듣고 있는 많은 청취자분들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의 아니게 종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0: 네.
1: 거의 특이해서
0: 네.
1: 종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광화문이나 종로 일대 말고 저기 그 인왕산 넘어서 있는 그쪽 종로는 일단 격자 무늬의 도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0: 아,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 예.
0: 출근 시간만이라도 편도에 대중
1: 예.
0: 이제 전용 차로를 넣어서
1: 예.
0: 그렇게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1: 다 할 수는 없고
0: 네.
1: 지역마다 특성을
0: 보여야 되는 거죠. 사대문란이라든지 강남 권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격자형으로 하되
1: 네.
0: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빠른 대중교통 접근성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1: 네.
0: 해결을 해야 되겠죠.
1: 그다음에 강남 지역이나 아니면 종로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빠른 환승을 하게 하려면 또 앞서 말씀 주셨던 광역

0: 버스 전부 몰려가지고 빠르게 하려면 대수가 많아야 되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환승 센터라든가 이런 걸 따로 또 만들어 놓는 작업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1: 병행해야 돼.
0: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첨단 교통시설로 한때 많은 나라에 귀감이 됐던 이렇게 그 버스 패스 하나만 있으면 다 환승하고 지하철도 할 수 있고 이런 혁신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데 보완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교통체계에 어떤 보완점이 있으면 좋을지 그 시사점에 대해서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은 녹색도시연구원의 임삼진 원장 모시고 서울 교통망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우리가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환승센터도 만드는데도 부지도 확보해야 되는데 서울의 땅값이 뭐 이만저만한 것도 아닐 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운행 대수도 늘리려면 또 버스도 더 사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하철을 놔야 될 때는 또 지하철도 더 놔야겠죠. 자, 그런데 이거 다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서울에 버스 준공영제도 여러 감론을 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하나씩 좀 잘라서 볼까요? 준공영제 이건 계속 유지 가능할까요?
3: 네, 저는 유지될 거라고 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지금 서울의 경우 버스 대당 2004년 기준으로 한 5,300만 원 정도 재정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2: 네.
3: 굉장히 큰 돈입니다.
2: 그렇죠.
3: 서울 시내 전체로 보면 거의 6천억 원 가까운 어휴.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2: 예.
3: 근데 같은 2024년 기준으로 런던은 2억 4천만 원씩 버스 대당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뉴욕은 훨씬 더 심해서 7.7억 원입니다.
2: 예.
3: 대당 보조금이.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거의 4배에서 한 12, 3배 저렴한 비용밖에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저는 공영제를 강조하고 공영으로 가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2: 예.
3: 상당수의 국회의원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 그때마다 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돈 먹는 하마 시스템을 아까 뉴욕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우리 대당 5,300만 원에 해결하고 있는 거를 5억 원, 7억 원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이 공공이 낳는 그 초고비용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공영제는 지금 또 하나는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 네. 기준하고 맞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연합도 오히려 공영으로 지금 예를 들면 파리나 뭐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들 밀라노나 이런 데들이 다 공영인데 지금 그 도시들 전부 올해 12월부터 다 민영으로 아. 전환하고 입찰
2: 네.
3: 특히 이제 공사가 단독 운영하는 것을 다 해체하고 있어요.
2: 네.
3: 유럽, 영국처럼 런던처럼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은 그런 트렌드와 역행해서 공영으로 간다. 저는 그거는 너무나 큰 세금 낭비가 우려되고
2: 네.
3: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특히 또

0: 그런 면에서 준공영제가 가진 장점이랄까요? 그다음에 그런 경제성
1: 네.
0: 이게 중시돼야 된다.
1: 예.
0: 그렇다고
1: 말씀
0: 봅니다.
1: 듣고 보니까 이걸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준공영제랑 공영제, 이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점에서 뭐 요금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0: 그러니까 2004년 이전에는
1: 예.
0: 순수 민영이었습니다.
1: 그렇죠. 다 개인 회사들이란
0: 개인
1: 거예요.
0: 회사들이 운영을 했는데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3년 이전에 뭐 버스가 임의로 없어지고 심지어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갑자기 어느 날 버스 노선들이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그건 시민의 발이라기보다는 서민의 발도 아닌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운영은 민간이 하되
1: 네.
0: 거기에 이제 일정한 서비스 수준과 그다음에 그 여러 낮은 요금을 유지하고
1: 예.
0: 하는 것을 그 차액분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1: 아, 예,
0: 시스템으로
1: 예.
0: 간 거거든요.
1: 네.
0: 그게 이제 준공영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은 회사 간 경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 그렇죠.
0: 수익금이 공동관리제예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서울의 준공영제는 수입금 공동관리제형 준공영제고요. 런던의 경우에는 노선 입찰형 준공영제입니다. 거기에는 일정 권역으로 해서 몇 개 노선을 묶어서 야 이거 정부 이거를 입찰에 붙일 테니 여기 와서 얼마 받고 버스를 운행할래라고 런던 시가 이제 그걸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독특한 방식의 준공영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1: 네, 그렇군요.
0: 네.
1: 자, 그러면 이 준공영제는 어떻게 보면 다른 해외 사례와 비교했었을 때 그나마 우린 잘하고 있는 편이다. 단순히 적자 가지고 있다고 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더 심하다.
0: 네.
1: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0: 네.
1: 그런데 버스도 그래도 적자가 다른 데보다 적지만 적자를 우리가 시 재정으로 감내하고 있는데
0: 네.
1: 지하철도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0: 네네.
1: 서울 그 교통공사 이것도 적자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0: 맞습니다. 네.
1: 그럼 강남국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북 지역의 지하철을 조금 더 놔주는 게 뭔가 큰 혜택이 될 수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데 이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재정은 저는 아까 이제 과도하게 강남 쪽에 집중되어 왔잖아요.
1: 네.
0: 거기에 GTX까지 또 심지어는 강남 순환도로까지 어마어마한 시설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뭐 강북 횡단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최우선으로 당연히 확충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는 일과 더불어서
1: 예.
0: 이제 뭐 지하철은 사실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1: 예.
0: 그다음에 시간도 들고 유연성이 적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 때까지 또 망이 완전히 갖춰지기 이전까지라도 버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유연성을 최대한 살려서 그렇게 하되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 적자 부분은 어차피 이제 교통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을 이제 뭐 중앙 정부에서
1: 네.
0: 받아와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 산림에서도 일부 이제 과거에 보면은 상당히 뭐 여러 채권도 발행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을 했는데
1: 네.
0: 저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지금 뉴욕에서 이번에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혼잡통행료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 뉴욕의 경우에는 이 대중교통 시설이나 유지 운영비에 거의 상당 부분,
1: 네.
0: 상당 부분을 재정에서 담당을 하는데
1: 예.
0: 그 가운데 굉장히 큰 규모를 혼잡통행료로 마련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한정된 사실 도로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재화잖아요.
1: 그렇죠.
0: 특히 피크 시간대 그러니까
1: 예.
0: 혼잡 시간대 도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을 거기를
1: 점유함으로써 사회적
0: 비용이
1: 크죠.
0: 혼잡
1: 예.
0: 비용이라든지
1: 예.
0: 뭐 대기오염이라든지 안전문제 많은 비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부 실제 수익자 그러니까 도로를 이용해서 수익 편익을 얻는 분들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논리하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혼잡 통행료를 결과적으로는 가져다가 대중교통 시설 확충하는데 일부 쓰고.

0: 또 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 것이 사회적인 그 형평성 회복, 그다음에 특히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형평성 회복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과정에서 이제 형평성 차원도 우리가 고려를 하다 보면 앞서 지하철 노선을 형평성 차원에서 강북도 좀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는 버스 배차를 좀 늘리거나 노선도 좀 늘려라. 또 이것도 돈이거든요, 사실.
0: 맞습니다.
1: 그런데 또 이거를 좀 돈을 덜 들이고 효율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해외사를 말씀 주신 것처럼 입찰을 한다. 이렇게 하면 혹여나 어떤 인기 없는 노선을 입찰을 하는 회사가 전혀 없어가지고 아예 노선이 구축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0: 그럴 수도 있고 실제 그런 사례들도 해외에 있어요? 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아, 예. 이제 그런 경우에 뭐 경기도처럼 네. 일부 구간은 이제
1: 다시 공영으로
0: 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예, 공영이나 예, 예. 중공영으로. 그래서 그 고민 그 중에 이제 최적화된 어차피 네. 완벽이라는 존재하지 없죠. 않기 맞아요. 때문에 네.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게 바람직한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어차피 이런 저런 대안 중에 선택인데. 그런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혼잡 통행료와 관련해서도 네. 그러니까 뉴욕에서 보면.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 갑론을박이 있었고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그걸 해냈다라고 해서 시민단체들의 놀라운 평가 예. 그다음에 세계 여러 그 연구 결과를 보며 뭐 대기오염 감소부터 심지어는 교통사고 혼잡이 대폭 개선돼서 이제 운행 속도 통행 속도가 빨라진 거 이런 것들은 뭐 말로 할 것도 없고요.
1: 네.
0: 심지어는 교통사고도 거의 1년 전에 비해서 50% 이상 줄었거든요. 그런 놀라운 효과까지 예. 다양한 효과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특히 강남 권역과 뭐 사대문 권역, 뭐 여의도 권역 이렇게 3개 지금 후보지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혼잡 통행료를 적극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서울의 교통 변화를 일으키는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혼잡한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징수해서 좀 혼잡도를 낮추고 새로운 것들 그 구축하는 경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저는 유럽을 가면 아, 또 하나의 멋진 풍광이 있어요.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들 이용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요즘 자전거 도로도 꽤 많이 구비가 되어 있고 또 이게 법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안 찾아봤습니다만 요즘 또 전기 자전거라고 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냥 슬슬 페달 돌리면 쭉쭉 가는 자전거도 있거든요. 좀 자전거 도로 같은 걸로 완전히 이 수요를 대체하는 거 이런 건 안 됩니까?
0: 파리는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예. 파리는 이제 전략 자전거 도로망이라고 그래서 이제 런던도 그렇고 파리도 상당히 확충을 했고 특히 파리는 그 좁은 작은 파리
1: 네.
0: 거기에
1: 구심지
0: 네. 네, 구도심지 거기 그 이너 파리라고 하는
1: 네.
0: 거기에서만 거의 1000km의 전략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했거든요. 그래서 예. 많이 늘어 이 이용객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예. 우리도 이제 따릉이 뭐 이런 거 도입하면서 많이 는 건 사실인데
1: 예.
0: 제가 뭐랄까요 우리나라의 교통 그 이용 패턴
1: 네.
0: 이게 조금 다른 나라와 다르다라고 하는 게 느끼는 게 2019년 대비 이제 23-24년에
1: 예.
0: 그러니까 즉 코로나 이전 이후 이제 팬데믹 이전 이후 교통을 보면 서울의 경우에 지금 버스 회복률이 92.3%까지 올라왔거든요.
1: 예.
0: 2024년 말 기준으로. 그런데
1: 네.
0: 뉴욕의 경우 60%밖에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런던의 경우에는 87% 정도 회복이 됐는데 런던 이 교통이 다 어디로 갔냐 분석을 해보니까
1: 네.
0: 자전거하고 아. 보행으로 간 거예요.
1: 보행까지요?
0: 네네. 그런데 서울은 지금 거기에 그게 아니라는
1: 아니죠.
0: 거죠. 그러니까 기본 교통 습관 그다음에 네.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그쪽 지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마일드한 반면에 우리는 상당히 혹한부터 폭염까지
1: 네.
0: 이게 자전거를 조금 메인으로 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1: 아.
0: 그런 면에서 주 교통수단보다는 보조 교통수단이나 이제 마지막
1: 예.
0: 라스트
1: 마일 예.
0: 라스트 마일 거기에 활용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자전거 도로망을 꾸준히 늘려

0: 나가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이걸 뭐 전략적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렇군요. 네. 사실 근데 날씨는 영국 런던도 맨날 비 오기도 하고 네, 베트남도 스콜부터 해서 막 태양볕이 장난 아닌데 이것도 뭔가 좀 우리 인식 전환도 같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0: 그렇습니다.
1: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가용도 한번 여쭤볼게요. 또 싱가포르 같은 곳은 자기 자가용 끌고 도심지까지 들어오는데 아 중간에 엄청난 돈을 또 내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이야 이게 저도 자가용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또 아, 또 제 부담 늘어날 거 생각하니까 또 쉽게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기도 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이 자가용의 도심 진입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결과적으로 세계 도시가 많이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써왔는데 네. 지금까지 푸는 방법은 딱 하나 이제 혼잡 통행료와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노후된 차
1: 아. 네,
0: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초저매출 구역이라고 그래서 런던의 경우에는 ULEG라 그래서 아주 엄격한
1: 예.
0: 그러니까 대기오염 거의 전기 자동차 수준만 이제
1: 들어올 수 있게
0: 런던에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차들은
1: 어.
0: 이제 일정한
1: 비용을 내야
0: 비용을 되는. 내야 예. 되는 그렇게 푸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혼잡 통행료는 검증이 끝났어요.
1: 아.
0: 이제 여러 도시에서
1: 예.
0: 확연하게 줄이는 그런데 이제 혼잡 통행료에 대해서 당연히 아까 제가 반대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1: 예.
0: 제가 지난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6월 달에 서울 시민 2,500명 대상으로 이 혼잡 통행료에 대한 조사를 해봤거든요.
1: 예. 뭐 저 결론 뭐 안 봐도 알 것 같은데요. 반대가 더 많지 않나요?
0: 아니, 저도 놀랐어요.
1: 예.
0: 유보.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분이 보통이다. 5점 척도로 했는데.
1: 예.
0: 보통 의견이 28.5인데.
1: 예.
0: 찬성이 무려 57.2%고요.
1: 이야.
0: 반대는 14.3%. 즉, 딱 4배예요. 정확히.
1: 이야.
0: 찬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자가용 보유자의 경우에도 3.3배 가까이 찬성이 많아요.
1: 아.
0: 즉 이미 이대로 서울의 삶의 질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걸 자가용 이용하는 분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아까 그 희귀한 굉장히 귀한 상품이 도로인데
1: 네.
0: 그걸 이용할 때는 일정한 비용을 하도록 하는 게 물론 합의의 과정은 쉽지 않겠죠.
1: 그렇겠죠.
0: 정치적 부담도
1: 예.
0: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지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1: 그렇네요.
0: 해볼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저는 제 선입견이랑 완전히 깨졌네요. 심지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0: 네.
1: 이거는 진짜 도심에 좀 이제 덜 들어와야 됩니다.
0: 네.
1: 이런 인식이 높다라는 건 이제는 한번 좀 다 같이 공론화를 해서
0: 네.
1: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까지 온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분명하게 교통 이용량을 줄이는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외국에서는 대충 얼마 정도 징수합니까?
0: 나라 도시마다 다른데
1: 예.
0: 뭐 많은 데는 런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3만 원 가까이
1: 네.
0: 그다음에 뉴욕도 한 17,000원 뭐 이렇게
1: 네.
0: 걷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스톡홀름이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데선 대개 한 5,000원에서 8,000원 정도인데
1: 야.
0: 제가 전문가들 조사를 네. 해보니까 가장 많은 게 한 5,000원 선, 그 다음이 한 4,000원이고,
1: 예.
0: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만 원 이상 하자. 거기 그 지지도는 한 25%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확연한 변화를 추구할 것이냐. 즉, 한 40% 이상 교통량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은 대개 한 20% 정도에 줄일 거냐에 따라서 선택지는 달라진다고
1: 네.
0: 봅니다.
1: 저는 싱가포르 한 5,000원 선도 높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0: 네.
1: 왜냐하면 하루에 3번 갔다 왔다 할 때도 있거든요.
0: 네.
1: 그럼 15,000원을 내네 했는데
0: 네,
1: 이야 뉴욕이나 런던은 야 어마어마하네요.
0: 그렇습니다. 네.
1: 예, 이것도 진짜 같이 논의하면 되는 거니까요.
0: 네.
1: 요즘은 일방적으로 전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진짜 운전자들이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에는 안 한 도시들도 있습니까?
0: 뉴욕이 원래는 블룸버그 시장 2012년에 처음 거론이 됐다가
1: 네.
0: 무려 실제 시행하는데 이제 미국 도시 중엔 처음 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시행하는 데까지 13년 걸렸잖아요.
1: 13년.
0: 그러니까 만만치 않았고
1: 그렇네요.
0: 그리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가 대통령

0: 되면 혼잡통행이 없애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예. 못 없애는 게 너무 좋은 증거들이
1: 나오니까
0: 나와버리니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또 그걸로 그냥 없었던 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예. 그만큼 뉴욕에서 놀라운 효과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을 한번 시작한 도시들은 꾸준히 오히려 올리면 올렸지 중간에 멈추는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민선시장을 뽑은 지가 꽤 됐는데 시장 선거 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통정책이라는 게 크게 흔들려 왔는지 아니면 우리는 그래도 일관적인 흐름으로 갔는지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사실 조금은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대도시는 대부분 대중교통 부대 네. 또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부과 이런 거기 때문에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저는 아쉬운 거는 예를 들면 이명박 시장이 그 찬사를 받으면서 한 그런 교통개혁의 성과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들이 꾸준히 있어 왔어야 되는데 네. 지난 20년간 거의 미미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오히려 파리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파리 작은 파리 네. 작은 파리가 있고 일드 프랑스라고 이제 파리를 파리와 일곱 개 그 데파르트만으로 하는 광역 우리로 말하자면 예. 경기도 예. 같은 그런 데가 있는데 주 거기 이달고 시장하고 이제 페크레스 의장하고 둘이 유력 대권 후보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예. 중앙 정부에서 큰 교통 개선을 한다든지 뭐 이번에 그랑파리 익스프레스라고 지하철망을 갖춘다든지 이런 때는 합력을 잘하거든요. 아. 즉 이념 진보적인 이념과 이런 것들을 진보냐 보수냐 서로 완전 다른 정치 예. 성향이고 당도 다르고 한데도 합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교통정책에 바람직한 교통정책의 선택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는
1: 그렇죠.
0: 것이고 결국에는 도시의 도시민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면에서 서로가 좀 선의의 경쟁들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지자체 간 협력도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1: 네. 사실 파리 예를 들어주셨지만 그것도 우리나라가 원조 아니었습니까? 서울과 인천 경기를 하나의 패스로 네. 통합하는 것도 지자체 장들의 어떤 큰 간판이 있었기에 네. 우리도 가능했던 거니까 우리도 또 다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이 도시계획 학자들은 뭐 슈퍼스타 도시다, G7 도시다, G10 도시다 이런 네.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세계적인 도시가 됐는데 앞으로 서울의 글로벌 도시 교통 정책을 추구함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될 가치 아니면 꼭 지켜야 될 원칙 뭐가 있을까요?
0: 제가 지난 20년간 다른 글로벌 도시들 상황을 쭉 보니까요.
1: 예.
0: 딱 두 가지를 핵심을 추구했더라고요. 하나는 예. 지속가능성.
1: 지속가능성.
0: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1: 예.
0: 그 도시들은 기후 위기란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예.
0: 다 기후 비상사태.
1: 아.
0: 그러니까 클라이밋 이머전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 즉 아무리 작은 시설 아까 지하철과 같은 큰 것도 그렇지만 버스 쉘터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도 왜 이 지역부터 하는가. 여기 소득 수준이 낮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색인종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한다라고 하는 게 도시계획의 기본이거든요.
1: 아.
0: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강남북, 서울 강남북의 격차 이런
1: 네.
0: 것들 해소를 위해서 핵심 가치 다른 글로벌 도시들처럼 기후하고 맞서라.
1: 네.
0: 그다음에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 이 두 가지 핵심 가치의 이유 그 지방정부
1: 네.
0: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나 또 서울시장이 여기에 집중한다면 삶의 질을 높이면서 글로벌 경쟁력도 높여서
1: 예.
0: 결과적으로는 우리 그 지역에 사는 시민과 도민들이
1: 예.
0: 정말 나아졌다 좋아졌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우리가 미래 교통수단 생각했었을 때요. 뭐 UAM도 있었고 또 이제 한강도 다른 나라는 강을 또 교통수단을 네.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0: 그런 시도도 여러 번 해봤는데 아예 완전히 다른 시도들도 필요할까요?
1: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다른 시도라 하면 뭐 어차피 이걸 대중교통을 더 빠르고
0: 예.
1: 강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저는 작지만 예를 들면 환승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예. 그걸 그 런던 같은 경우에는 런던 사디크 칸 시장이
0: 네.
1: 환승 시간 자기 집권 기간 중에 40%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0: 네.
1: 굉장히 중요 공약으로 하고 그거를 세세하게
0: 예.
1: 실현해 나가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 그러면 필요한 것은 에스컬레이터를 놓고 또 거기 조금 불편한 구간들을 이 환승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불편 요소들을 줄이고
0: 네.
1: 최적화시키는
0: 예.
1: 그런 소소한 노력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상법을
0: 네.
1: 막
0: 새로운 엄청난 그런 게 아니라
1: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특히 SBRT라는 뭐 예를 들면 저는 아까 이중 굴절 버스
0: 네.
1: 도입 이런 거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0: 예.
1: 구간 특정 구간의 경우에
0: 예.
1: 간선 역할을 하는 곳에 그러나 새로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실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지금 특히 이제 폭염이 심해지면서 버스 쉘터
0: 예.
1: 그러니까 쾌적한 지금 그 스마트 쉘터를 일부 지역에만 설치하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확충하는 거 무지 중요하다. 왜냐하면 네. 오늘 하루하루 교통에서 일상을 하는 분들이 겪는 불편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기울이는 것도 역으로 현재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교통 혁신의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네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이용하고 있는 교통 편의시설을 더 쾌적하게 바꾸는 거 이게 가장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녹색도시연구원의 임삼진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전까지 가나.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심해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체포했던 경찰이 주요 수사 상황을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장윤기 체포 후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진행 내용을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게 휴대전화 통화로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아버지 장경감에게 장윤기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장경감은 장윤기 집에서 성인용품 등 범죄 관련 핵심 증거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한성숙 총리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과거 고속도로 건설,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에 빗대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연결해 향후 3년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듣고 정말 가슴이 뛰었다. 국가 비전을 구체적 성과로 만들려면 힘을 함께 더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연설에서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워싱턴 DC에서 공산주의는 미국 체제의 정반대이며 공산주의는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면서 공산주의는 암과 같고 빨리 잘라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와의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6.25 전쟁 중 장진호 전투에 참여한 미군 용사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하교회 단속 과정에서 구금됐던 중국 동포 김명일 목사가 약 9달 만에 석방됐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김 목사가 중국 수용시설에서 266일 만에 석방돼 지난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내 가정교회 네트워크인 시온교회 소속인 김 목사는 작년 10월 중국 공안에 다른 교회 지도자 30여 명과 함께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 방문 때 시진핑 주석에게 김 목사 구금 문제를 거론했고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최대 60mm, 남부지방 최대 50mm입니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영상 25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뜻이 헷갈리는 말 소유와 점유가 있습니다. 소유는 가지고 있음 또는 그 물건을 뜻해 법률적으로는 물건을 전면적,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점유는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함을 뜻하는데요. 소유는 주인이 나이지만 내가 점유했다고 해서 내 것인 건 아니죠. 함께 알아두면 좋을 우리말 중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짐을 뜻하는

재즈 음악계에서 기타리스트 팻 메세니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통 재즈를 연주하지는 않지만 훌륭한 재즈 기타리스트를 꼽을 때면 항상 상위권에 오르고요. 뉴에이지, 일렉트로닉에 대한 관심으로 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나가면서 본인의 음악을 퓨전 재즈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대중성까지 확보했는데요. 퓨전 재즈 앨범으로서는 미국에서 이례적으로 50만 장 이상 판매가 되어 골드 레코드에 등극한 앨범. 팻 메세니 그룹이 1989년에 발표해 퓨전 재즈 열풍을 일으켰던 작품 Letter from Home의 첫 곡입니다.

7월 5일 일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팬 메슬리 그룹입니다. Have you heard?

7월 5일 일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내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팬 메스니 그룹 Have You Heard였습니다. 가사 없이 악기들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이런 연주 음악들 가끔 듣다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이 있죠. 이 언어라는 게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 속 시끄러울 때는 그 말소리 자체가 그냥 그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 영어라서 잘 들리지도 않는데도 그래도 사람의 목소리 그 자체가 우리를 약간 좀 힘들게 할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예민해졌을 때는 이 사람의 목소리가 없는 연주 음악들이 우리 정서의 빈 곳을 좀 채워주기도 하는데요.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0: 매주 일요일에는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라는 코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50만 장 이상 판매가 되면 골드레코드라는 인증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골드레코드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앨범들, 매주 한 장씩 골라서 앨범 전체를 들어보고 있어요. 오늘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퓨전 재즈 앨범으로는 미국에서 이례적으로 50만 장 이상 판매가 되었다라고요. 벤 메스니 그룹이 1989년에 발표했었던 여섯 번째 앨범이에요. Letter from Home이라는 앨범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처음 들은 이 Heavy Heart부터 이어서 들을 Every Summer Night이라든가 Dream of the Return. 퓨전 재즈와 또팬 메스니 음악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잘 알려져 있는 음악들이 많이 들어있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평소처럼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편안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1: 허우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된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권 토이.

0: 쓰는 해커스.
1: 토익은 해커스.
2: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팬 메스니 그룹의 1989년 6집 앨범 Letter From Home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두 곡은 이 앨범의 2번과 3번 트랙이었어요. Every Summer Night 그리고 Better Days Ahead 이렇게 두 곡이었는데요. 원래는 한 곡 한 곡 따로 듣고 중간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다가 세 번째 음악으로 싹 넘어갈까 했는데 이 두 곡이 연결해서 듣기에 너무 좋게 그렇게 앨범에서 이어져 있어가지고요. 다소 길이가 길기는 했지만 예, 어차피 이 앨범을 듣기로 한 거 앨범에서 의도한 대로 듣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두 곡을 같이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1부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팬 메스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음악은 2부에서 더 듣기로 할게요. 팬 메스니는 1954년생 미국 캔사스에서 태어난 뮤지션입니다. 13살부터 기타 연주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기타 연주 시작한 지 2년 만이에요. 2년 만에 버클리 음대와 마이애미 대학에서 예, 이 음악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그 본인이 수학한 버클리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까지 맡게 돼요. 이게 다 10대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게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음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유감 없이 발휘를 했고 또 그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73년에 비브라폰 연주자인 게리 버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때 팬 메스니가 이 게리 버튼이라는 연주자의 아주 큰 팬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음악을 막 다 외우고 있을 정도고 그런데 이 어린 친구가 기타도 너무 연주를 잘하니까 이 게리 버튼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이끌고 있던 밴드에서 이 팬 메스니를 기타리스트로 합류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프로뮤지션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자, 2부에서 더 이어집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팬메슬리 그룹이 1989년에 발표한 Letter From Home 앨범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이 앨범의 4번 트랙이었어요. Spring Ain't Here. 앞서서 이 팬메슬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 게리 버튼과 함께 연주를 하면서 프로뮤지션이 되기 시작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다가 팬 메슨이는 이제 앨범 제의를 받고 1975년에 베이시스트 자코 파스토리우스 그리고 드러머 밤모스가 참여한 트리오로 데뷔 앨범 Bright Side of Life라는 작품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7년에 2집도 내는데요. 이 2집을 낸 이후에 한 재즈 페스티벌에서 라일 메이즈라는 건반 연주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라일 메이즈를 만나서 비로소 팬 메슨이 그룹이 결성이 됩니다. 이 팬 메슨이 그룹은 굉장히 멤버가 자주 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그룹의 주축 역할을 했었던 사람은 기타리스트 팬 메슨이와 그리고 건반 연주자 라일 메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두 사람의 협업을 통해서 좀 새로운 스타일의 퓨전 재즈 그리고 그때에 듣기에 아주 아름다운 사운드 이런 음악을 지향한 팬 메슨이 그룹 음악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멤버들이 종종 바뀌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Letter From Home에 참여한 뮤지션들은 이렇습니다. 기타 팬 메슨이 그리고 피아노 건반에는 라일 메이즈 베이스의 스티브 로비 드럼의 폴 워티코 그리고 퍼커션에는 아만도 마셜 여기에 이제 보컬이 들어간 음악이 있어요. 여기서 보컬도 참여를 하고 뭐 마림바나 비브라폰, 색소폰 이런 다양한 연주를 한 사람은 베드로 아즈날이라는 브라질 출신의 뮤지션입니다. 이렇게 6명이 모여서 이 앨범을 제작을 했는데요. 사실 연주 음악이라는 건 이 보컬이나 가사가 있는 음악에 비해서 훨씬 더 해석이 자유롭잖아요. 정말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감정이 아주 뭐라 그럴까 액체 같다고 해야 될까요? 어디에 따르느냐에

따라서 컵의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릇의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뭐 양동이의 모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연주 음악들로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의 감정을 느끼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앨범의 5번과 6번 트랙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5번 트랙은 57초로 아주 짧고요. 그리고 6번 트랙으로 이어집니다. 6번 트랙은 지금 뭐 앞서서 음악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한곡한곡 길이가 꽤 길죠. 약 8분 정도 되는데요. 먼저 45/A 그리고 557 이렇게 숫자로 이루어진 두 곡이에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생각 파리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예외로 월 납입 부담을 파리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전유 2027 카리스. 고정금리 9.4에서

3.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견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사,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지갈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코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지금 들으신 음악은 팸 메스니 그룹 Letter from Home 앨범에서 Dream of the Return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페드로 아즈날이라는 보컬의 목소리가 여기에서는 들렸죠. 이 앨범은 총 12트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들은 557 여기까지가 LP로 봤을 때 사이드 1, 예, A사이드였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B사이드로 넘어가는데 이 두 번째 사이드에서는 음악을 다 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앨범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지금 Dream of the Return을 한 곡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끝곡으로는 역시 이 두 번째 사이드에서 마지막 음악인 Letter from Home 앨범과 같은 제목을 가진 음악이고 또 이 앨범에서 좀 빠질 수 없는 유명한 음악이기도 해서 이 곡을 오늘 마지막 음악으로 골랐습니다. 팬메스니 그룹은 현재 활동을 멈췄지만 팬메스니는 솔로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새 앨범을 내고 현재 그 새 앨범 투어 중이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꾸준하게 발표하는 이 뮤지션의 음악, 전성기 때의 앨범을 오늘 같이 들어봤어요. 그 중에서 팬메스니 그룹의 Letter from Home.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국 안동에서 보내드리는 안동 MBC 제1 FM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호출부 HLAW SFM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은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보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외에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0: 2020년까지 트로포스파이어는 금호 KTS로.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0: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7: 여기는 가요 1999.

0: 상승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조선시대에 누에치기를 장려하기 위해 뽕나무를 심고 잠실을 주었는데요. 한자로 누에 잠, 집실이라 잠실입니다. 이처럼 누에 잠을 쓰는 낱말이 또 있는데요. 잠식하다, 잠식되다 할 때 잠식입니다. 산업 전반에 외래 용어가 남발되어 우리말, 우리 용어가 서서히 잠식되고 있다는 말에서 잠식은 누에가 꽃잎을 먹듯이 점차 조금씩 침략해 먹어들어감을 뜻합니다.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

현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반도체 호황으로 얻게 된 추가 세수를 청년들의 주거와 일자리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반도체 클러스터 민간 합동 회의를 열고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2: 고교 야구 경기 중 5.18 폄훼 응원을 한 대재고 야구부원과 교직원, 학부모 등이 오늘 광주일구를 직접 방문해 사과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광주일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1: 김인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광주와 서울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출마가 예상되는 송영길 전 대표,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전 대표와 함께 차기 당권을 향한 3파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 행사에서 공산주의자는 암이라며 정적들을 몰아붙여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국장이 진행 중인 이란에서는 추모객들이 미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7월 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반도체 호황으로 얻게 된 추가 세금을 우리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활용하겠다면서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2: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의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등 미래 성장 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반도체와 AI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자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공개 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정부가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4: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3: 반도체 추가 세수 활용 방안을 고민하던 정부가 기금을 신설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에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신설되는 기금은 메가 프로젝트뿐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청년의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분야에도 투자될 전망입니다.
5: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발생하는 추가 세수분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될 것이라며 청년과 미래,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금 신설을 위해 여당도 이번 달 안에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전망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추경 편성이 아닌 기금 조성으로 추진되게 된 셈인데 정부의 과감한 지원 계획에 발맞춰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정책 성공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정부, 청와대, 기업 인사가 함께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직접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 고등학교 야구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응원 피해를 입은 광주 제1구가 이번엔 폭파 협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를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6: 그제 오후 광주 제1구 경찰차가 출동한 데 이어

0: 소방차와 구급차도 학교 안으로 진입합니다. 학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건물 밖에 나와 있고 폭파 협박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이 현장 수색에 나선 겁니다. DC인사이드에 게시된 글입니다. 지역을 비하하는 단어와 함께 배재고 청소년의 미래를 짓밟고도 사과를 받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광주제일고 교사 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2시간 가까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조롱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폭파 협박까지 받으면서 학생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게시자 추적에 나서면서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학교와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폭파 협박 등의 글을 게재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오늘로 예정된 배재고 측의 사과 방문을 앞두고 광주제일고에 대한 시설 보호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원과 교직원, 학부모 등은 오늘 오후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탱크대의 응원에 대한 사과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학교 주변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1: 건국 250주년을 맞은 미국이 자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 세력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우며 중간 선거에 대비한 지지층 결집을 노렸고 한쪽에선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2: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미국 워싱턴 DC의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40도에 이른 폭염과 비바람에도 시민들은 85만 발의 폭죽쇼에 환호하며 독립선언과 건국 250주년을 자축했습니다. 낮에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과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등 미군의 최강 전력이 저공비행으로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심야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일에 걸맞은 통합의 언어 대신 애국을 강조하며 정적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였습니다.
3: 우리는 암과 마찬가지로 그런 위협을 즉시 시작되기 전에 막을 겁니다. 암은 잘라내야 합니다. 아주 빠르게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이란 전쟁의 후폭풍과 이해 충돌 의혹들까지 잇따르며 11월 중간선거 위기감이 높아지자 지지층 결집에 골몰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3: 보통 독립기념 행사는 하나가 되는 순간이지만 현 정부는 소외된 사람들을 적으로 낙인 찍고 있는 듯합니다. 시민단체 갯프리 활동가입니다.
4: 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와 별개로 오늘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도 종일 이어졌습니다.
2: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 반대를 외치고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을 규탄했습니다.
3: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저는 이민자이자 귀화한 시민입니다. 아무도 저를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 트럼프 집회 참가자입니다.
2: 미국 출신인 교황 레오 14세도 공개 편지에서 이민자들의 희망과 희생, 기여로 시작된 역사라며 건국의 가치를 일깨웠습니다. 트럼프는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있지만 프랑스와 독일, 대만 등 전통 우방들은 경쟁적인 축하 행사로 구애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6일간의 국장으로 거행되고 있습니다. 수도 테헤란에 모인 2천만 명의 추모객들은 미국의 죽음을 이란 구호를 외치며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보였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5: 이맘 호메인이 데모살라 광장 단상에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와 그의 딸, 사위, 며느리, 외손녀의 관이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첫날인 지난 2월 28일 사망한 하메네이의 국장이 6일간의 일정으로 거행되고 있는 겁니다. 수도 테헤란에서만 2천만 명이 운집할 정도로 추모객들의 행렬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오열하거나 비통함을 나타냈고 미국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3: 우리 최고 지도자를 죽인 자를 우리는 왜 죽이지 않는가? 이란 종교 시인입니다. 미국의 죽음을, 미국의 죽음을.
5: 하메네이 사망 126일 만에 열리는 이번 장례식은 미국 200

0: 50주년 독립기념일인 지난 7월 4일에 시작됐습니다. 이란 신정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면서 미국에 대한 국민들의 증오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장례식이 전쟁 발발 이후 핵심 세력이 된 강경파들의 권력을 공식화하는 자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하메네이의 아들이자 현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강경파들이 행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이라크 등 30여 개국이 장례식에 조문단을 보낸 만큼 이란의 중동 내 영향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한 이란 지도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이면 그들 모두를 제거할 수 있지만 협상할 상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례식에서 많은 이란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데 대해서는 가짜 눈물일 수 있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1: 미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뉴저지에서만 22명이 숨지는 등 최소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사망자는 대부분 에어컨이 없는 주택이나 길거리,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폭염은 중서부에서 동부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된 열돔 영향으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뉴욕 기온은 38도까지 치솟았고 체감온도는 43도까지 올랐으며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도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뉴욕 등 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강력한 뇌우와 함께 폭풍우 전선까지 형성돼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도 무더위에 시달리는 가운데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리 찾아온 산불이 곳곳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에서 산불이 수일째 이어지면서 파리의 1.8배에 달하는 19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산불은 특히 지난 4일 개막한 세계 최고 도로 사이클 대회인 투르드 프랑스가 열리는 곳과도 가까워서 관계당국은 경기 일정 조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새벽 4시 50분을 기해 전남 강진과 해남 남북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강원 영월과 정선, 평창 등 강원도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집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체포했던 경찰이 주요 수사 상황을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장윤기 체포 후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진행 내용을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게 휴대전화 통화로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아버지 장경감에게 장윤기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장경감은 장윤기 집에서 성인용품 등 범죄 관련 핵심 증거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최대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내륙 산지가 60mm, 전라권이 80mm입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앉아서 생활하시나요? 영국의 한 대학이 참가자 9만 명을 대상으로 약 12년간 관찰 실험을 해봤는데요. 한 번에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씩 늘어날 때마다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9%나 증가한다고 보았습니다. 30분 정도 앉아있는 것을 한 번에 오래 앉은 시간으로 분류했는데요. 똑같이 7-8시간을 앉아있더라도 중간중간에 얼마나 일어나서 움직였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면 대사 반응이 좋아진다고 하죠. 30분에 한 번씩 3분 정도. 장마철 바깥 활동이 힘드시다면 실내에서라도 자주 일어서고 또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5도, 부산 23도, 대구 24도, 대전 23도, 광주 24도고요. 강릉 24도, 제주 2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면서 장맛비도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내륙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주일 넘게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습니다. 목감기가 좀 심해서 고생을 좀 했는데 제 빈자리를 차혜린 아나운서가 또 잘 메워주고 있었네요. 여러분들도 여름철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면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7월 6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오늘도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6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18차례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부 윤리청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0: 월간 18차례에 걸쳐 쿠팡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요. 이번 달 미국 하원이 쿠팡을 옹호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백악관도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고 있다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쿠팡 주주였다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투자에 대해 전적으로 운용사가 맡아 대신 거래를 했다는 입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쿠팡 주식 외에도 정책 발표와 맞물려 수차례 개인 주식을 매매해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인 아버지를 앞세워 14억 원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의원의 장남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A씨가 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하고 태씨에게 8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지난 2024년 5월 태씨는 가상자산 환전 사업 명목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고는 이를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심하자 태씨는 국회의원인 아버지를 언급하거나 경찰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태씨는 2016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재직하던 아버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따라 한국으로 귀순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온 연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어제 무고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22년 5월 A씨는 공무원인 남자친구 B씨에게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모두 회수하고 결혼자금을 받아오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약 3주 뒤 A씨는 내 순결을 빼앗았다, 손해배상을 하라면서 B씨의 공무원 신분을 언급하며 돈을 달라고 협박했고 B씨는 3천만 원을 줬는데요. 참다 못한 B씨가 고소하자 A씨는 경찰에 허위 강간 고소장을 내고 B씨의 상관에게 연락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후 임기 첫날 탈당했던 최용석 시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로 시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사천시의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으로 모두 12명의 시의원이 선출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용석 의원이 임기 첫날 탈당했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최 의원을 지지하면서 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한 달 전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되고는 의장 자리를 탐해 밀실 야합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측은 주민 소환 청구까지 언급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임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의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주에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1: 네, 현재 시간으로 4일 워싱턴 날씨는 한낮에 39도까지 오를 정도로 폭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는 취소가 됐고요. 이런 날씨에도 수천 명이 도시 한복판으로 몰려들었고 밤 12시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다만 저녁이 되면서 워싱턴 상공에 번개가 관측됐고요. 날씨가 급격히 악화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원래 9시에 할 예정이었는데 악천후 때문에 밤 11시로 연기를 하게 됐고요.
0: 예.
1: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 행사를 트럼프 집회로 기획을 해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러 주 정부는 이번 행사의 대표단 파견을 거부했고요. 공연 예정이던 가수들은 정치색이 짙다는 이유로 참가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의 75%, 공화당 지지자의 50%가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가 지나치게 정치화됐다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네.
1: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이었죠. 지난달 14일에는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백악관에서 종합격투기 경기가 열렸었죠. 그리고 오는 8월에는 자동차 경주가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0: 예.
1: 사실상 건국 250주년과

0: 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사들이죠.
1: 아, 네. 아, 트럼프는 건국 250주년 행사를 트럼프 집회로 네. 기획을 하다니 참 놀라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념연설에서 한국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전사들은 세계 곳곳의 전장에서 공산주의와 싸웠다면서 6.25 전쟁 중에 미군과 중국군이 정면 충돌했던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해병대 병장과 일병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사실상 반공을 강조하려고 한 거고요. 이번 행사가 있기 수주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공을 언급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공산주의 체제는 미국 체제의 정반대이고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면서 이 암과 같은 존재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1: 네.
0: 또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보면 다 그들을 제거하고 군대도 괴멸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연설 중간에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신의 선거법 개정안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연설에 대해서 애국주의적 호소와 당파적 정치를 뒤섞었고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통합의 계기로 삼아왔던 독립기념일의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당파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1: 네. 반공이라는 단어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네. 미국 대통령이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0: 네.
1: 각국의 정상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SNS로 메시지를 전했죠.
0: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X에 한국전쟁 당시에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이어가겠다고 적었습니다.
1: 네.
0: 다카지 사나이 일본 총리는 일본이 미국에게 번나 나무 250그루를 선물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양국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고요. 프랑스와 독일은 이 파리 에펠탑에 USA 250 문구를 이제 조명을 넣거나 베를린의 성조기 무늬에 조명을 띄우면서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예 축하 전화까지 했는데요.
1: 네.
0: 85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부각했습니다.
1: 네.
0: 러시아와 미국의 우호 관계를 부각했다는 네.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1: 네.
0: 이번 통화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동맹을 이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미국에서 이렇게 화려한 독립기념일 행사가 펼쳐질 때 이란에서는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0: 네. 지난 2월 말이었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에는 추모객들이 모여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외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타협도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네. 막 붉은 깃발을 막 흔들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죽음을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죠.
1: 네.
0: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국장은 사망한 지 126일 만에 시작이 된 거고요. 이란 당국은 원래 이번 장례식에 최대 1,500만 명이 참석할 거라고 내다봤는데
1: 네.
0: 이미 2천만 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 2천만 명이요?
0: 맞습니다.
1: 장례식이에요?
0: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장례가 시작된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그래서 미국을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일정을 맞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의 분노를 더 끌어올리기 위한 지도부의 어떤 계획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고요.
1: 네.
0: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현지 언론에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장례식에 워낙 고위급 인사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미사일 한 발이면 모두 제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협상할 상대가 없어지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1: 네.
0: 또 이란인들이 막 우는 모습에 굉장히 놀랐다면서 저건 가짜 눈물일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근데 어쨌든 아무래도 국장으로 치러지는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조문객들도 보냈을 텐데 어떤 나라들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을까요?
0: 네. 일단 이란의 오랜 우방인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특사로 전 대통령인 이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이제 참석시켰고요.
1: 네.
0: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물밑으로 이란을 도왔던 중국도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보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와 이라크 대통령, 튀르키 터키의 부통령, 타지키스탄 대통령 등 중앙아시아 정상급 인사들이 추모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1: 예.
0: 또 아프간 탈레반의 외무장관,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 대표단도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란에 초청을 받아서 대사관 측이 조문하는 걸 검토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란 정부가 참석 인원이나 인파 관리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외교단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외교단 파견을 생각하지 않던

0: 다른 국가들과 함께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 네. 이번 하메네이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메네이 뒤를 이은 아들 모즈타바가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에 관심이 좀 쏠려 있었는데 실제로 어땠나요?
0: 네. 결국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1: 네.
0: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모즈타바가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다는 뜻은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변 보호를 위해서 보안당국이 이 요청을 거부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나타나면 즉시 이스라엘이 암살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모스타바가 이렇게 공개적인 행보를 계속 자제하고 확실한 어떤 지도력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란 지도부 내부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1: 예.
0: 미국과 이란의 이 종전 양해각서 MOU에 따른 후속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란 강경파들은 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협상파 인사들하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어떻게 우리 지도자를 살해한 미국과 평화를 논의할 수 있냐라는 거죠. 현재 협상파에 속하는 인물은 폐지시킨 이란 대통령 그리고 갈리바프 의회 의장 또 졸가르드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또 이슬람 혁명수비대 고위 장군 이 정도인데 협상파와 강경파 그리고 군부 이렇게 여러 파들이 각각 모즈타바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1: 네. 어쨌든 모즈타바는 아버지 장례식장에 가고 싶었으나 그 참석 여부조차 본인 결정대로 하지 못했는데
0: 네.
1: 지도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사실 지난 3월에 취임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지금 뭐 소식통들에 따르면은 부상설도 있었고 뭐 장애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 건강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도 하메네이 장례식까지 불참을 하면서 정당성이나 지도 노력에 관련된 의문은 더 확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 예.
0: 그래서 미국의 한 이란 전문가는 모스타바가 지도자로서의 위험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건 그의 약점이 되고 심지어 사망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죽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1: 네.
0: 보기도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미 영향력이 너무 약해졌다라는 비판도 물론 있고요. 최근에 이란 부통령이 모스타바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모스타바의 의견이 바로 이렇게 실행 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관리들처럼 좀 그의 말을 거르기도 하고 논의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경파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1: 예.
0: 이전 같았으면 사실 최고 지도자를 향해서 이런 언급은 좀
1: 생각도
0: 못한 일이었겠죠.
1: 네.
0: 아마도 미국과의 협상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잘 진행이 되면 협상파의 목소리가 더 커질 거고요. 기존의 강경파는 밀려나고 이 모스타바를 중심으로 하는 또 새로운 권력의 엘리트들이 이란 정권은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1: 네.
0: 지금 하메네이 장례식은 이란 지도부가 미국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걸 자랑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1: 네.
0: 이런 자신감을 토대로 호르무즈 카드를 이용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자신들이 주도할 수 있다라고 믿게끔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1: 이란 입장에서는 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있을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강진으로 피해가 좀 컸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0: 네, 현지 시간 4일 기준으로 사망자는 약 3천 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하루 전보다 300여 명 증가를 했고요.
1: 네.
0: 구조된 인원은 6,500명 정도입니다. 당국이 공식 실종자 집계를 내놓고 있지 않지만 유엔은 실종자 수가 최대 5만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골든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구조자들이 구조활동을 더 이상은 이제 하지 않고 사실상 마무리하는 수준입니다.
1: 네.
0: 이 실종자 5만 명이 이제는 고스란히 사망자 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조 작업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시신 수습이 이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인적 물적 자원이 다 부족해서
1: 네.
0: 이 시신을 수습하는 것조차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1: 또
0: 이 붕괴된 건물 잔해를 치우려면 중장비가 와야 되는데 이 중장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1: 네.
0: 기름이 없어서 중장비를 쓰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1: 네.
0: 그 주민들이 직접 잔해를 헤쳐서 시신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비가 많이 쏟아지면 집안이 약해져 있는 상태고 추가 붕괴 위험까지 있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시신을 수습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시신을 수습해도 안치할 장소도 굉장히 모자란 상황이라
1: 예.
0: 지금 이 안치되지 못한 시신 수백구는 야외에 놓인 채로 부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수습과 지원이 절실해 보이네요. 뭐 베네수엘라가 국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아침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광주에서 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3: 네, 일단 오늘 오전에는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하고, 그리고 10시쯤 광주 전일빌딩 245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1: 네.
3: 전일빌딩 245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의 헬기 사격 흔적이 남아있는 광주의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1: 그렇죠.
3: 이 김 전 총리는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국회 소통관으로 와서 출마 선언을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30%가 몰려있는 지역인데요.
1: 네.
3: 총리 퇴임 후 첫 주말에도 전북 익산에 머물렀고요. 본인의 X 예전 트위터에 전국 방방곡곡을 주유하던 18년의 야인 시절 사랑에 빠진 곳이 익산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 네. 정청래 전 대표는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는 얘기가 아직 없나요?
3: 네. 공식 출마 선언 날짜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기자들이 만날 때마다 언제쯤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에도 호남 일정을 이어간 걸 보면 출마 의지 자체는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3: 전남 신안군 하이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새벽에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전남 신안군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님 생가에 왔다라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은 결코 누구 몇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했고요.
1: 예.
3: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을 위해 당신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대중처럼 생각하고 김대중처럼 행동하겠다라며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 이렇게도 썼습니다.
1: 네. 김민석, 정청래 두 사람 말고도 송영길 의원도 이르면 이번 주에 출마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3: 네. 송 의원은 주말 동안 청년층과 외연 확장 메시지에 집중을 했는데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당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1: 네.
3: 그러면서 2030년에 운명의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1: 네.
3: 당내에서 보안수사권 여부 논쟁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마음을 얻어야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1: 네.
3: 송 의원은 앞서도 정청래 전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참석 여부라든가 한미 FTA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
1: 네.
3: 일단 송 의원은 정 전 대표가 출마 의사를 공식화를 하면 본인 네. 출마도 밝히겠다라고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1: 네.
3: 그에 맞춰가지고 일정이 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정 대표.

0: 장상훈, 진종호, 정성국, 배현진, 우재준, 박정은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징계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 더해서 장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던 개혁성향 소상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 특히 이 중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재석 의원 등의 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네. 김용태, 김재석, 우재준 의원 이렇게 실명이 장동현 대표 이름으로 입에서 거론했던 사람들은
1: 네.
0: 징계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장동현 대표가 지적을 했었던 것뿐이다라고 선을 두고 있지만
1: 네.
0: 실제 윤리위원회 논의가 오늘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늦어도 이달 중에는 뭐 결론이 나올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1월에 윤리위원회가 윤민우 교수를 신임 윤리위원장으로 뽑고 나서 같은 달 13일 한동훈 당시 전 대표를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제명했던 전례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1: 네.
0: 한 달이 안 걸렸기 때문에
1: 네.
0: 이번에도 한 달은 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 예.
0: 다만 당내에서는 혹시나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서 또 제동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친한계 의원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이 5월 21일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개시된 이후에 한동훈 의원의 선거 유세를 직접적으로 도운 의원은 없었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1: 네.
0: 무슨 명분으로 징계를 한단 말이냐. 징계 자체가 조롱거리가 돼버렸다 이렇게 연합뉴스 이야기를 했고요.
1: 네.
0: 이성건 의원은 지난 1일 MBC 뉴스회전에 출연을 해서 장도영 대표 팬카페 만사협통이 의원 30여 명을 윤리위에 제소를 했는데 제소도 하고 징계도 결정하는 거죠. 결국 친장동혁계가 다 알아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가족상을 당했는데 이 상가에 한동훈 의원이 조문을 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네요.
0: 사실 이 사안이 기자들로부터 좀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해서 요청을 받았던 사안이어가지고
1: 네.
0: 보도가 많이 안 나왔었는데
1: 예.
0: 이게 뒤에 좀 논란이 붙으면서 가족상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장 대표 입장에서 개인적인 비극이었던 거고요.
1: 네.
0: 한동훈 의원이 지난 2일 밤 10시쯤에 친한계 박정원 의원과 함께 이 장동혁 대표의 가족상 빈소를 찾았고 헌화를 한 뒤에 장동혁 대표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1: 네.
0: 여기에는 장 대표뿐만이 아니고 정의용 사무총장, 김태규 원내수석 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고요.
1: 네.
0: 낮은 목소리로 서로 대화를 하고 한 10여 분쯤 후에 빈소를 떠났다라는 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현장에서 이준석 의원이 좀 주도를 하고 중재를 해가지고 셋이 대화를 함께 했고
1: 네.
0: 이를 두고 보수통합 가능성을 타진하는 보도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1: 네.
0: 장동혁 대표 측에서 상당히 좀 불쾌감을 표했는데요.
1: 예.
0: 조광원 최고위원은 SNS에 지난 1월 장 대표 단식할 때는 안 나타나더니 느닷없이 불쑥 가족상 빈소에 나타났다. 김효은 대변인은 유족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뻔히 알면서도 불쑥 나타났다. 남은 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1: 네.
0: 주현철 외신 대변인은 언론 플레이를 하러 온 불청객이다.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은 감성 파리를 위해 죽음까지 제물로 삼았다라면서 이 보도 뒤에 한동훈 의원이 배경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한동훈 의원의 조문이 정치적 공방으로 지금 번진 상황인데 한 의원 측에서는 반발을 했군요.
0: 네. 그러니까 일단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의원은 주한미국 대사관의 부산 행사 축사 일정도 취소를 하고 부산에서 상경을 해서 간 건데
1: 네.
0: 왜 문상 없느냐고 비난을 하느냐 그래서 좀 저질스럽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1: 네.
0: 자리에 있었던 유석 대표는 조문 자체가 정치적으로 비칠까 염려가 돼서 당대표 측에 미리 문의를 하고 본인은 조용히 조문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 네.
0: 깊은 조의를 표하며 장대표가 안정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일단 당에서는 이번 주 중에 장대표가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어쨌든 보수 언론에서 말하는 보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무게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군요.
0: 그러니까 뭐 그런 이런 사안을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대화의 물꼬가 틀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1: 네.
0: 징계 관련 논란이 큰 축으로 작용하는 게 하나가 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큰 경조 사이는 뭐 진영이나 이런 걸 막론하고 얼굴을 맞대는 장면이 연출되기 때문에
1: 네.
0: 이번 사안을 하나를 가지고 바로 뭐 화해 무드가 풀리겠다 이거는 조금 과한 해석이 아니었을까
1: 네.
0: 싶기는 합니다.

0: 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배재고등학교 사태 관련해서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작성자에 대해서 추적에 나섰어요.
1: 네, 경찰청에서 어제 언론 공지를 했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공중협박 사건이 발생을 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고요. 이러한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꼬집었습니다.
0: 네.
1: 이 글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여기에는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 배재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0: 예.
1: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학교 내부와 주변을 수색을 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경찰은 앞으로도 관련 학교를 대상으로 한 협박글이 이어질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엄정 수사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0: 아, 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배재고는 이제 서울에 있는데 오늘 광주 제일고를 방문해서 사과를 한다고 하네요.
1: 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오늘 광주 제일고를 찾아서 공식 사과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밝힌 내용인데요. 오늘 오후 3시 배재고 교장과 야구부 지도자, 학생, 선수, 학부모까지 80여 명이 광주 제일고를 방문한다라고 하고요.
0: 네.
1: 방문단은 광주일고 학생 선수단과 사과와 화해 시간을 가지고 이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0: 네.
1: 광주일고는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방문을 앞두고 인파가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경찰에 시설 보호까지 요청을 미리 해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수십 명의 경력을 학교 인근에 배치해 돌발 상황과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외부 질서 유지에 집중을 하고 학교 안은 광주일고 측에서 자체 관리할 방침입니다.
0: 그렇군요. 지금 이제 야구부원뿐만이 아니고 배재고 전체 학생들이 이제 8일부터 역사 인권 교육 그리고 차별 혐오 표현 방지 교육을 받게 된다고요.
1: 네. 이번 사태 관련한 후속 교육도 진행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8일부터 배재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역사 교육과 인권 교육 그리고 차별 혐오 표현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했는데요. 논란이 된 이 응원 구호를 선창한 학생 두 명에 대해서는
0: 네.
1: 기말고사 뒤에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서 별도로 또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0: 네.
1: 동조한 당시 학생들에 대한 추가 회부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전체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방문 점검도 실시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0: 예.
1: 점검 내용은 역시나 인권교육, 학습권 보장, 학교 운동부 운영 투명성 등입니다.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한 혐오 차별적 표현 금지와 건전한 응원 문화 조성 관련 교육 자료 개발도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지금 이런 가운데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배재고 관련한 발언을 했는데 좀 논란입니다. 이 내용이 뭐였어요?
1: 네, 대통령 직속에 있는 기구죠.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보수와의 통합 과정에서 새롭게 영입된 인사였는데 네. 이재명 정부에서
0: 예.
1: SNS에 지난 2일에 뭐라고 썼냐. 배재고 야구부 징계에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라고 썼습니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0: 네.
1: 그리고 배재고 야구부의 구호가 아니라 이 징계와 처벌이 오히려 5.18을 폄훼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즉 5.18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었는데 그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해가면서 지금 배재고 학생들에게 징계가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지적이었던 건데요.
0: 네.
1: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 속에서 당시 논란에도 불구하고 발탁이 됐던 거고
0: 네.
1: 그때도 사실 임명 때 과거 세월호나 친일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빚어졌고 낮은 잔세로 헌신하겠다 이렇게 사과하면서 자리를 수락한 바 있습니다.
0: 네. 이 부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공개 경고를 했고요. 여당 쪽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옵니다.
1: 네. 강유섭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 소지가 있다라면서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라고 했고요.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0: 네.
1: 어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다라면서 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을 했고
0: 네.
1: 김용민 의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0: 네.
1: 하지만 이병태 부위원장

0: 하지만 본인이 무엇을 사과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면서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1: 네, 야당 쪽에서는 알고 임명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야권에서 지금 계속 배제고 학생들에 대한 좀 징계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네. 이 사안 자체가 소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1: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유인의 뉴스 오마이뉴스 과부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날씨 어떤지 기상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3: 네, 안녕하세요. 현재 충남, 호남 지방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소강 상태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호남 지방으로는 최대 80mm, 중부지방 최대 60, 영남지방 최대 5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내일과 모레도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는데 특히 중부지방은 목요일 까지 많은 비가 길게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산 잘 챙겨주시고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24.8도,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가 2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가 32도로 무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미니로 이진희님이 뉴스밀 아나운서 13일 만에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머라이어 캐리의 Without You 신청해 주셨네요. 네, 저도 감기 진짜 오랜만에 걸렸는데 이번 감기가 참 독하더라고요. 오래가고. 여러분 에어컨 바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니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뉴스밀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산업 현장의 사고는 비슷한 형태로 반복될 때가 많은데요. 이러한 사고 유형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서 안전을 지킬 수는 없을까요? 실제로 최근에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착용한 안전모에 AI 카메라가 달려서 주변 상황을 분석하는데요. 과거 산재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비슷한 흐름이 펼쳐지면 즉시 경고음을 울립니다. 나아가 스스로 전기를 차단하고 기계 작동을 멈추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죠. 사고를 예방하는 과학기술, 빠르게 보급돼서 생명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7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기금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청년의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등 미래세대를 위한 분야에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기금 신설을 위해 여당도 이번 달 안에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부, 청와대, 기업 인사가 함께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직접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로 물의를 일으킨 배재구 야구부 소속 학생과 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오늘 오후 3시 광주 1고를 방문합니다. 배재구 학생들은 30분간 이어지는 두 개의 학교 간 소통의 시간에서 피해를 본 광주일고 학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김 전 총리는 광주 전일빌딩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오후에는 국회에서도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김 전 총리 외에 송영길 전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의 대표직 출마가 예상되며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주중 24시간 개장체제로 전환됩니다. 서울 외환시장은 지금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원화와 달러화를 거래했는데 이번 주부터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거래체제로 바뀝니다. 주말과 새해인 1월 1일 거래는 쉽지만 크리스마스나 광복절 같은 공휴일에도 평소처럼 외환 거래가 가능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늘부터 7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후반기 의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원회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최대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내륙 산지가 60mm, 전라권은 80mm, 경상권은 5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안녕하세요. 무조건이야 가수 박상철입니다. 저 박상철 신인이 됐습니다. 뭐 거창하게 문학을 해보겠다는 마음은 아니고요. 노래로 또 말로 전하지 못했던 마음 시로 담고 싶더라고요. 그 시들을 모아 최근에 허수아비라는 시집도 냈죠. 나만 아는 아픔, 서툰 감성들이 시가 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그런대로 시가 되고 알아봐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내 안의 것들 함부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잘 간직하기만 해도 자기 인생의 시인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민주당 내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김민석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2부에 김민석 전 총리를 지원하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정동욱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총장 연결합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지난주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추가 원전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들어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2월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0: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3: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권광윤님, 어느 지역에 계실까요? 밤새 천둥 번개에 정신이 없습니다.
3: 네, 서울은 그쳤는데.
4: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느 지역이신지 밤새 시달리신 모양인데 서울을

0: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오늘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도사랑님, 이제 다른 거 안 보고 더마카 방송 볼 거예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시선 집중과 함께해 주시면 되고요. 1894님, JB 지난번에 응원받았던 고입니다. 기억하시죠? 시험 네네, 본다고 했던
1: 네네.
0: 고2.
1: 네, 내신 1등급 기원했었죠. 네.
0: 오, 덕분에 시험 대체로 다 잘 보긴 했는데요. 한두 개가 조금 아쉽게 비껴갔습니다. 역시 벼락치기 신공이 살짝 부족했나 봐요. 그래도 더마카가 나중에 결과 알려달라고 해서 문자 보냅니다. 방학 때 더 열심히 해서 내신 올 1등급 아자라고 보내주셨어요.
1: 지금 본인이 올린 거죠? 부모님이 올린 게 아니라.
0: 1894님,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1: 아니요, 지금 딱 문맥이 본인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그러면 제가 본인에게 그 채점 결과는 본인 채점입니까? 선생님 채점입니까?
0: 네? 아, 그래도 결과가.
1: 사실 관계를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네.
0: 아, 왜 또 뭐가, 어디가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1: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저는 오로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0: 네, 방학 때 더 열심히
1: 왜냐하면 네. 본인 채점과 선생님 채점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0: 아, 설마 이렇게 방송에 공개적으로 나가는데 본인 채점 결과를 보내겠어요?
1: 이런 데까지 삐딱할 필요는 없는데.
0: 아, 그럼요. 좀 그죠? 빚으세요, 사람을.
1: 네, 아무튼 네 내신 1등급 하자. 네.
0: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공부 좀 한다는 거잖아요.
1: 공부 좀 한다라는 표현도 되게 삐딱한데요.
0: 아, 그래요? 아, 전 내신 1등급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1: 네. 네.
0: 자. 아무튼, 토토로님이 JB 요즘은 다 당일 채점해요.
1: 아, 그런가요?
0: 네.
1: 아, 제가 졸업한 지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0: 너무 오래돼가지고.
1: 네.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사는 잘 챙겨드렸고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JB 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3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기조를 설명하면서 기존 지지층을 공고히 유지하면서도 외연 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계급 정당이던 당의 노선을 성공을 열망하는 모든 일을 위한 정당으로 전환해서 장기 집권에 성공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사례, 그리고 68세대로 대표되는 기존 진보 정치 문법에 대한 대중의 피로감을 정확히 파악해서 수요자 중심의 정치를 펼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정청래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상호 씨가 4일 페이스북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 중도를 지향하는 제3의 길, 그건 권력을 잡은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이지 정당에 가야 할 길은 아니되고 제3의 길이란 잊지도 않은 실패한 길로 살아가는 민주당을 안개 속에 헤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 네, 평가는요?
1: 평가를 하기 전에 뉴스 하나 더 살피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들어보시죠.
2: 대통령직 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지난 2일 SNS에 올린 글입니다. 5.18이 성역이 됐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걸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른바 스타벅스 구호를 외쳐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를 옹호한 건데 곧바로 여권 내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 성역이 맞다고 반박했고, 김용민 의원은 이 부위원장 주장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네. 민주당 안에서는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왔는데, 하지만 이병태 부위원장은 이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개인의 양심에 따른 발언이기 때문에 입장이 바뀔 일은 없다라고 일축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강조를 했더라고요. 아주 장황한 글을 올렸던데, 표현의 자유 운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 남으면 다른 날에도 한번 짚어볼 수 있으면 짚어보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주목한 점은 이건데요. 자, 강훈식 비서실장이 제3의 길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례를 덧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3의 길 이전에

0: 바른 길, 정도라고 하죠. 큰 길, 대도라고 합니다. 바른 길과 큰 길에 대한 확인부터 하고 싶어서 지금 그 뉴스를 갖다 붙였는데요. 진보 보수의 대결이든 그 대립을 뛰어넘는 제3의 길의 모사기든 그건 민주주의 틀 안에서의 이념 대결이고 노선 모색입니다. 반면에 12.3 내란에 대한 옹호나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조롱은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자, 이 차이를 확인하면서 현재 논란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권의 두 축 모두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12.3 내란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친 사람을 장관과 적십자 회장 등으로 품어 안으려 하고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사실상 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에 그치는 것. 이것도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한번 반문을 던져보면 이게 수요자가 원하는 정치입니까? 되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 가치와 정체성을 중시하면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12.3 내란에 반대했던 사람 일부마저 비판했습니다. 자, 그럼 구축하고자 하는 연대는 민주연대가 아니라 진보연대라는 얘기입니까? 민주당 스스로 민주진보진영의 맏형이라고 계속 자처해왔는데 민주와 진보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까? 엔드로 연결되는 관계입니까? 오어로 연결되는 관계입니까? 제가 머리가 짧아갖고 무식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부터 정리하고 논쟁을 하든 공방을 하든 하면 좀 더 생산적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네, 이선아님이 기회를 준 것이 용납을 한 건 아닙니다. 기회를 악용하면 바로 폐기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인사 아닐까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킬리 만자루의 표범님은 표현의 자유도 표현 나름이죠. 자유에도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이병태 부위원장 사퇴가 답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클래스 마스터님은 표현의 자유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의 말일 대로라면 일본이 우길기 쓴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표현의 자유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대부분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으시네요.
0: 표현의 자유 얘기해서 저도 그러면 짧게 한 말씀만 걸치고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이병태 부위원장은 지금 자기 모습을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지금 민간인이 아니에요.
1: 그렇죠.
0: 민간인이 아니고 지금 부위원장, 총리급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입니다.
1: 네.
0: 공직자와 민간인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은 다른 겁니다. 공직자가 왜 그렇게 말을 가려서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사퇴하세요. 그리고 마음껏 누리세요. 국민들이 귀담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청와대 참모들도 지금 논의 중이다 이런 보도가 아침에 나왔고요. 해외 순방 전인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 될 것 같은데요. 내부 논의를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면 어떤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청와대 한 관계자의 워딩이 전해지기도 했고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본인 스스로 거취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했는데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B가 진보와 그 민주와 진보의 관계는 엔드냐 아니면 5월이냐 이런 걸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건 앞으로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혹시 논의가 될지 이것도 시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 목할 뉴스는요?
0: AI 데이터 테크 기업 IGA웍스의 조사 결과인데요. 6월 쿠팡의 신용 체크카드 추정 결제 금액이 4조 8,337억 원.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의 4조 4,735억 원보다 3,601억 원, 그리고 지난해 12월 4조 3,373억보다 4,963억 원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올해 2월 4조 219억 원까지 줄었다가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서 이 수치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이용자 수도 늘었다고 합니다. 쿠팡의 6월 활성 이용자 수가 3,509만 1,710명으로 지난해 11월 3,442만 207명보다 67%

0: 1만 1,500명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1: 네, 이 뉴스 범킴이 미소를 지으면서 볼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빠르고 편한 서비스에다가 생필품과 식품 위주의 주문 이용 때문에 쉬 끊어내지 못한 결과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분노는 잠깐, 편함은 오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다른 경쟁 업체의 유인력이 떨어졌던 이유도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한 뻣뻣하다 못해 깁스한 것 같은 쿠팡의 태도가 달라질 여지는 없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더구나 예고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미국 정부의 보복 공세를 막아낼 힘도 이러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적 분노 여론을 등에 업고 미국에 방어선을 쳐도 될까 말까 한데 실상 국내의 실상이 이래버리면 오히려 정부가 고립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 따라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네, 라디오 헤드님, 탈팡은 저만 했나요? 라고 올려주셨고, 공정님, 이러니 쿠팡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 문봉철님, 쿠팡의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한 건가요? 김창면님,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건가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일 밤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상 빈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10여 분간 머물다가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한동훈 의원을 맹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 등에 올렸습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지난 1월 장 대표의 단식장에는 안 나타나더니 느닷없이 불쑥 가족상 빈소에는 나타났다. 그 사이에 인생이 달라진 걸까? 아니면 이해득실을 따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일까? 네. 라는 글을 올렸고요.
1: 인성이 달라진 건가?
0: 인성이 네. 달라진. 그다음에 김효은 대변인도 유족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뻔히 알면서도 불쑥 나타났다. 남은 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한 명 더. 주현철 외신 대변인은 역시 SNS에 고작 10분 만에 사라진 이 불청객을 보며 현장의 우리는 소름 끼치는 직감에 휩싸였다.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다. 라고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1: 조문에 대한 비판이 좀 수위가 너무 센 거 아닙니까?
0: 근데 저는 더 주목한 게 있는데요.
1: 네.
0: 자, 지금 열거한 이런 비난이 언제 나왔느냐? 4일에 나왔습니다.
1: 네.
0: 한동훈 의원의 조문은 2일에 있었습니다.
1: 네.
0: 자, 조문과 비난 사이에 이틀의 시차가 있습니다. 이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가 저는 궁금합니다.
1: 무슨 일이 있었어요?
0: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 이 정도의 평가는 이틀씩이나 숙고를 해서 내놓아야 되는 평가이냐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왜 3일이 아니라 4일이었을까? 혹시 이런 비난이 그냥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와의 상의, 내지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읽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틀의 시차가 걸렸던 것은 아닌가가 궁금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어허.
0: 그거에 따라서 한동훈 의원과 장동혁 대표 간의 관계. 뭐 여기는 뭐 복당 문제, 그다음에 신한계 인사들의 징계 문제가 다 줄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인가요? 윤리위 회의가 있죠?
0: 오늘입니다.
1: 네, 거기선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춘철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혹시 장례를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건 아닐까요?
0: 근데 그거 기다리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상주와 가까운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열거한 사람들이 장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1: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특검 추천 방식도 밝혔는데요.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일축을 하면서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그러자 국민의힘 주진우 국조특위위원은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과거 대한변협 회장 이력을 거론하면서 이것도 불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0: 뭐 지금 뭐 저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만 문제는 국민의힘이

0: 제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언제 처리가 되느냐가 일단 먼저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물론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 일정 보이콧하면서도 선관위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응하고 있죠.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니까 요거는 선택적으로 일회적으로 처리에 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지 뭐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미 특검 추천 방식을 가지고 완전히 갈려버리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러면 여기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선관위 특검법을 그 민주당 주도로 발의를 한다 해서 언제 처리가 되느냐. 이거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들다라는 말씀까지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물론 민주당이 그냥 처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관위 특검법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특검 발동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더군다나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쪽에서 먼저 주장을 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먼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네, 이러면 뭐 특검까지 언제 되나요?
0: 그러니까요.
1: 네, 또 다른 특검 얘기도 하나가 있죠?
0: 2차 종합특검이 지난 1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특검법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2차 종합특검의 그 활동 시한은 두 번의 연장을 거쳐서 오는 24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해 달라. 그리고 파견 공무원을 현재의 130명에서 150명으로 20명 늘려달라라는 요청 내용입니다. 자, 국회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반응할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여기 이것의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2차 종합특검의 성과가 어떠했느냐 이걸 먼저 살펴야 되는데 대통령 관저 예산 전용 혐의와 관련해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한 성과는 있지만 다른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줄줄이 기각이 됐다. 결국은 수사부실 아니냐. 그다음에 수사의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여론이 국회 더 좁히면 민주당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지 이걸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역시 국회에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 목할 뉴스는요?
0: 카이스트 정기미 전자공학부 유민수 석좌교수 연구팀이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AI 비서죠, 비서. 에이전트가 얼마나 많은 계산 자원과 전력을 사용하는지를 세계 최초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정은 건너뛰고 왜냐하면 시간도 없지만 지식도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과정은 건너뛰고 결과만 네. 이야기하면 전력 소요와 관리해서 AI의 단순 질의 응답 방식보다 AI 에이전트가 기본이 되어버리면 어떤 정도의 어떤 136.6배 높은 수준 개선 과정이. 그다음에 이 전력 소모가 이 정도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면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AI 그 데이터 센터에 10기가와트 정 안팎의 전력이 1차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갖고는 택도 없다라는 얘기로 지금 연결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력 공급이 얼마까지 될 수 있느냐가 좀 궁금해지는 건데 요거는 3부 인터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촌철님들의 비유에 의하면 AI는 전기 먹는 하마군요 라고 해주셨는데
0: 제가 볼 때는 하마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서
1: 네. 아무튼 그 엄청난 전기량이 우리가 될 수 있느냐 요거는 잠시 후 인터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광주와 서울에서 잇따라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민석 전 총리 지지에 나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오랜만입니다.
2: 네, 출마 선언을 광주에서 하는 것은 광주가 가는 상징성도 있고.
3: 당연하고요.
2: 그다음에 권리당원이 호남이 제일 많고.
3: 실용적이네요.
2: 이것도 고려했다고 봐야 되겠죠.
3: 아무래도 당심의 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 원래 비예보가 없었으면 그 광주 공항부지, 군공항부지에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금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이재명 정부의 소위 혁신경제와 지방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제 보여지는 예측되는 그런 출마 선언일 것으로 이제 당초 잡았다가 지금 이제 비예보가 있어가지고 전일빌딩으로
2: 잡혔던데요?
3: 네, 바뀌었죠.
2: 아, 거기로? 아, 그래서? 기상 때문에.
3: 네.
2: 저희가 이제 오늘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제 그 당대표 경선주자 인터뷰도 물론 할 것이고.
3: 네네네.
2: 또 그분들을 지지하는 의원님들 인터뷰를 좀 이어갈 생각인데.
3: 네네.
2: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시작인데.
3: 네.
2: 한번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봐요. 왜 김민석 전 총리를 지지하시는 겁니까?
3: 아주 오랜 관계입니다.
2: 아, 그래요?
3: 예, 뭐 아시면서.
2: 오, 몰라요.
3: 2002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이제 김민석, 이라는 아주 젊은 정치인.
2: 그리고 네.
3: 저는 판사를 했었고요. 예, 그 당시 이제, 김민석 총리께는 아직 총리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후보도 아니고 그래서, 전 총리의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사과를 했었고요.
2: 네.
3: 지금도 그 사과하는 마음은 여전하고 앞으로도 사과할 것이라는 얘기를 저에게도 했고요.
2: 네네.
3: 2008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마지막 해에 가면 2008년 7월 11일 날 당시 민주당의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때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 2002년에 정몽준을 지지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거듭했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사적으로 공식화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 김민석 총리께서 뭐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까지 이르는 민주당의 말 그대로 내부는 더 단단하게 그리고 외부는 더 크게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뭐 기여를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지를 하게 됐고 사실은 국방위에서 2024년도 내란이 있기 직전에 같은 상임이었고 옆자리였습니다.
2: 예, 예.
3: 그때 말 그대로 윤석열의 쿠데타 저는 뭐 전혀 감도 못 잡은 그 당시에 쿠데타 얘기를 했잖아요. 에피소드인데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용현이에요.
2: 네,
3: 내란
2: 네, 네, 네.
3: 주의무 종사자 김용현이가 거의 모멸적이고 수모를 주는 정도의 김민석 의원에 대한
2: 맞아요.
3: 공격을 했습니다.
2: 맞아요.
3: 그것을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정말 냉철하게 자기 준비했던 말만 했던 그 대목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2: 지금 의원님이 먼저 그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이제 그 2002년대 후단역 관련 이야기.
3: 네, 네, 네.
2: 그러면 질문을 한번.

0: 이렇게 이어갈게요. 정청래 전 대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본인이 노무현 키즈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노무현 키즈임을 강조한 것은 경쟁 상대인 김민석 총리의 후단역 과거 행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읽으십니까?
1: 대체로 노무현 키즈를 강조하는 것과 소위 검찰개혁에 있어서 보안수사권의 엄정 폐지를 강조하는 것이 다 김민석 총리를 향한 창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0: 창이다. 찌르는 창.
1: 예,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우리 작가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김민석 총리의 특징은 절제와 인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저에게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대대적으로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대대적으로 살붙이는 작업을 하겠다. 즉, 정청래 전 대표께서 공과 가가 다 있는데, 이건 뭐 지선까지를 포함하면, 창으로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한다면, 그것마저도 김민석 총리는 창을 받으면서, 몸으로 받으면서, 말 그대로 그것까지도 포용하는.
0: 그 혹시 그게 이재명 대통령 표현법이 빌리면 그릇이 되겠다는 뜻입니까?
1: 큰 그릇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0: 그래요?
1: 이재명 네. 대통령께서 그 처음에 대통령 그때 취임사였던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결국 통합이라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의 상징은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 용광로 속에 넣어서 어떤 발전을 지향한다는 것이 공화국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냐면 통합은 유능함의 징표라고 그랬습니다. 네. 유능하지 않으면 통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질문 그것이 서로 김민석 총리를 향한 창일지라도 네. 그것마저도 맞아 안으면서 우리가 더 큰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네. 만드는데 저는 기여할 장본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면 질문 아까 이제 왜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시느냐고 제가 질문드렸는데 그럼 바꿔서 네. 왜 정청래 전 대표는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1: 사람에게는 신이 준 역량과 때가 다 별개로 있는 거죠. 정청래 전 대표 저는 지지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0: 아, 예, 예.
1: 정청래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소위 내란 청산의 과정에서의 그 상징성 그리고 유능함을 높이 평가한 거죠. 법사위원장으로서 잘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1기 당대표가 돼서 예. 내란 청산 작업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은 우리 당헌 이 점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우리 당은 105조에 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표시되어 있어요.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한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실용을 강조하고 원칙과 함께 실용을 강조하고 보다 큰 민주당을 강조하고 지금 전 세계적인 지구사적인 대격변기에 우리가 소위 그것이 초격차 산업사회거든요. 네. 이 격변기에 대한민국의 생존에 걸려있다. 그것은 확장과 실용, 성과와 실용을 내는 그런 정부를 지금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1년 동안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했던 네. 총리 김민석 당대표만이 가능하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0: 그렇습니까? 자, 그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의원 워크숍에 와가지고 이른바 그 외연 확장론 제3의 길을 강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1: 그거 아니고요. 네. 제가 그날 그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그 PPT 한 거를 다 찍어놨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였기 때문에. 어떤 전당대회에 무슨 어떤 암시를 한다든지 개입을 한다든지 무슨 뭐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대체 불가의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집권 여당 민주당도 대체 불가의 정당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의 이그샘플 샘플로 토니 블레어의 집권의 과정과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집권의 과정을 설명을 하나의 예시로 산 거예요.
0: 사례 분석을
1: 하면서 국민의 니즈 즉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이 절대로 대체 불가의 정당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무슨 민주당의 노선이 뭐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뭐 이러한 주입식 어떤 그런 개입식 그거 아니었다는 점을 제가 지금 증거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찍어놨습니다.
0: 아무튼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확장과 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기조이고
1: 네 그건 맞죠.
0: 그렇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는지 질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1: 네.

0: 성장률을 억제하면서 최적의 성장률을 말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잠재 성장률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특수 상황에서 초과 세수가 올해와 내년 뭐 한 100조 이상이 예측이 되는데 이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2030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지금 공론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담론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당의 대표가 같이 일치해서 같은 호흡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절실한 필요성이죠.
1: 그러면 통합과 확장이라고 하는 큰 방향성에 기초해서 볼 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병태 규제합리화 부위원장의 지금 그런 그 언급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까지 품고 가야 되느냐라는 어떤 문제제기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0: 저는 비판적입니다. 그분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분을 인사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대통령의 소위 이 확장과 통합의 폭과 넓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는 뭐 이뇨한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뇨한 전 의원은 뭐 조금 뭐 본인이 스스로 반성을 했고 사과도 한 측면에서 달리 볼 여지는 있지만 이병태 교수의 이번 워딩은 찬성하기 어렵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아까 제가 어떤 그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지표로 내세우지만 나머지 두 개는 여전히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인 소위 공정이라든지 민주주의의 원리를 얘기하십니다. 즉 투트랙이라는 거거든요. 실용과 확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원칙이라는 것에 기초하고 함께 가는 속에서의 실용과 확장이지 대통령께서 오로지 국정지표는 실용과 확장뿐이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김인석 총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병태 교수의 그 발언은 저는 뭐 수용하기 어려워요.
1: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서 일단 경고 조치를 했다고까지 밝혔는데 그럼 이 경고가 이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자는 뜻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고를 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거짓 판단을 하라는 뜻을 깔고 한 걸로 해서 그러십니까?
0: 추후적인 반응과 대응과 조치가 전 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가져봅니다.
1: 결국은
0: 물론 이병태 교수의 추후 언동도 또 연관이 있겠죠.
1: 뭐 계속 표현의 자유를 그 주장을 하던데.
0: 본인만의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1: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또 하나 지금 이제 그 경선을 앞두고 1인 1표제 있잖아요.
0: 네.
1: 이거를 가지고도 좀 이야기가 있던데 전략 지역과 취약 지역에 가중치를 좀 부여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 좀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상호 모순되죠.
1: 예.
0: 1인 1표제는 모든 당원이 다 평등하다.
1: 그렇죠. 그렇죠.
0: 더 훌륭한 당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못한 당원이 있지 않다. 대의원이 따로 있지 않고 권리당원과 뭐 무슨 당원이 뭐 따로 있지 않다라는 소위 등가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 1인 1표주의가 갖고 있는 소위 폭발력입니다. 그 말씀도 총리께서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당원 주권주의를 거의 최초로 얘기한 사람. 이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런 측면에서 김영수 총리가 1인 1표주의 당원 주권주의에 대해서 찬성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뭐 가중치를 부여한다라는 얘기는 1인 1표주의가 갖는 소위 등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1: 아, 그래요? 그냥 1인 1표제 그냥 단순하게 그대로.
0: 단순한 이미 도입이 됐고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1: 그냥 그대로 가면 된다.
0: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1: 손볼 필요 없다.
0: 괜한 시비죠.
1: 아, 그래요?
0: 네.
1: 지금 사실 그 이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가 당대표 경선에서 핵심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있었는데
0: 네.
1: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총리직을 그만두기 직전에 정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 입장은 폐지다. 그다음에 당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요지의 입장을 내놨는데 근데 또 당내 일각에서는 완전 폐지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은 좀 어때?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 좀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뭐 의원님 또 전문가 아니십니까?
0: 네.
1: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0: 제 목소리도 있죠.
1: 네, 아 있습니까?
0: 뚜렷하게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자리를 오늘 출마 선언을 하는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 김민석 총리를 대신해서
1: 네네.
0: 그 메시지를 대신해서 나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 입장과 별개로 그 아까 제가 창 얘기했죠.
1: 네네네.
0: 창으로 공격하는 네. 것마저도 몸으로 품고 더 큰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만들겠다. 10월이면. 공수청이 출범합니다.
1: 네.
0: 출범합니다.
1: 그렇죠.
0: 말 그대로 수사권의 전가의 보도를 휘둘렀던 검찰청과 검사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폐지됩니다. 대신 중수청이 만들어지고,
1: 공소청이 만들어집니다.
0: 공소청이 만들어집니다. 네. 역사적 변혁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 점을 왜 까먹고 있습니까? 보안수사권 부분만 남았는데 언제 한번 또 불러주시면 그

0: 제가 들은 5월 달에, 3월 달에 보안수사권의 논의와 관련된 두 분의.
1: 그 좀 논란이.
0: 언제 한번 불러주시면
1: 오늘은. 진실 공방이 있던데, 그거. 짧게만이라도 말씀해 주신다면.
0: 김혜성 총리께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때 끝을 내야 된다라고.
1: 전달을 했다?
0: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당은 당대로 또 어제 뭐, 전 사무총장이 했던 조성래 의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현수 총리를 대신하는 입장에서 총리께서는 분명합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다.
1: 폐지다.
0: 그럼으로써 창을 안았습니다.
1: 그래요? 예외적인 어떤 저기 그 부분들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0: 김수 총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뭐 그것 역시도 당이 의원들이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논의할 사항이지 원칙적인 폐지다. 다만 여기서 다만 하면 제 얘기가 되니까 그건 따로 불러주시면
1: 알겠습니다.
0: 네, 말씀드리고
1: 그럼 나중에 한번 토론이라도 좀 되면 한번
0: 좋습니다.
1: 하고. 그리고 송영길 그러니까 전 대표와 네. 김민석 전 총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선 국면에서.
0: 그 말씀도 저에게 해 주셨는데
1: 좀 해 주세요. 여기 속 시원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0: 좋은 관계다. 예. 좋은 관계다. 그리고 송 전 대표가 안타깝게도 영어의 몸 그러니까 이제
1: 네네네.
0: 그 구치소에 있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두 번인가 면회를 갔던 얘기도 하면서 두 분 다 지향하는 즉 아까 제가 당헌 105조 얘기 드렸듯이
1: 네네.
0: 대통령 집권당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책무에 관해서 전혀 이견이 없는 지향을 갖고 있는 점에서 그게 매우 일치됩니다. 실제로 오늘 발표된 호남 여론조사를 보면 송영길 전 대표님을 지지하는 분들의 60% 이상이 김민석 전 대표를 김민석 전 총리를 지지합니다. 그만큼 겹치죠 지지자들.
1: 오마이뉴스 조사 말씀하시죠.
0: 예, 그렇습니다.
1: 그 조사 기회 좀 올려주세요. 네, 예, 말씀습니다
0: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이 뭐 당장은 뭐 송영길 전 대표께서도 출마 선언을 하시겠지만 뭐 아름다운 뭐 창이 아닌
1: 네.
0: 아름다운 어떤 국가 담론
1: 예.
0: 이재명 정부의 성공 더 큰 민주당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다가 어느 일정 시점에 저는 협력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일정 시점 혹시 뭐 예를 들어서 그 1차 투표가 나오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0: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1: 아, 결선 투표까지 안 갈 수도 있다?
0: 저는 뭐 두 분 간에 흉금을 털어놓는 민주당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1: 예.
0: 그 점에 흉금을 털어놓는 토론을 하시면 대화를 하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 의원님이 여론조사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STI에 의뢰해서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전북 특별자치도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장도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점 전해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0: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지난 2일 민선 9기 제주도정 첫 확대 간부회의가 열렸는데요. 위성곤 제주지사가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게 할 아이디어를 물은 자리에서 박전수 행정부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5: 개별 관광객들의 많은 부분이 중국인인데 그 이분들이 지금은 렌트카를 이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이 안 돼서.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뭐 단기간에 뭐 몇 시간 연수를 시켜서 운전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지금 운전이 안 된다라는 게 면허가 없다는 뜻이죠.
4: 면허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1: 그런데 그걸 몇 시간 연수시키고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4: 네. 그런 취지였는데 사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네바 협약이라든가 비엔나 협약 같은 국제 협약에 미가입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반면 한국인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갔을 때 일정 절차를 거치면 이제 임시 면허를 발급받아서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양국 간의 비대칭 구조가 이어져 온 상황인데 이 발언이 공개가 되고 이제 온라인에서도 비판이 좀 거셌던 게

0: 그러면 뭐 제주가 운전 연습장이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냐 같은 그런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또 아니었고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이 됐다가 무산된 사안이었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논의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지 또 실현 가능성은 있을지를 좀 짚어봤습니다.
1: 과거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데?
0: 그러니까 2014년 같은 경우에 제주도가 이제 특례법이라고 해서 도내에서만 통용되는 임시운전 특례를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3시간 동안 안전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을 하면 90일 동안 제주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당시 도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셌고요. 또 교통사고가 우려가 되고 실익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이유로 국회 행안위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고 2019년에 이제 한중 양국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실무 협의까지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로 한번 중단이 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이제 다시 한번 재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중국의 운전면허를 좀 인정을 하고 입국 시에 신고를 거쳐서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1: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0: 그래서 그 이후에 진척된 게 있는지 경찰청에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공식적인 검토는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단기 체류 외국인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검토를 진행할 단계도 아니다라는 그런 설명이었는데요. 당시 그 국정감사 때 관련 언급이 나왔던 건 맞는데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나왔을 뿐이고 공식적으로 검토를 한 건 또 아니었고 뭐 한국과 중국의 면허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신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외교부와 한 적은 있다라는 정도의 설명이었습니다.
1: 관광버스 이런 거 그냥 이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0: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제주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현재 제주에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70, 80%가 중국인이고요. 그 가운데 90%가 개별 관광객인데
1: 아, 단체 관광객이 아니에요?
0: 네,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의외로. 이들은 이제 관광버스의 수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이동하기 원하는데 그 틈을 노려서 지금 성행하고 있는 게 불법 유상 운송입니다. 그러니까 카니발이나 승용차 같은 비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서 가이드가 나서가지고 몰래 돈을 받고 운전을 해주는 그런 불법 행위가 이제 성행 중인 건데요. 예. 이게 또 단속은 쉽지가 않은 게 이미 사전에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적발도 쉽지가 않고 현장에서 단속을 할 때도 뭐야 가이드지라고 하면 아 친척인데 뭐 친구인데 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중국 플랫폼을 통해서 하루 평균 50명에서 80명 정도를 이제 모집해온 조직적으로 알선을 해온 한국인과 중국인 일당이 최근 적발이 되기도 했는데 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런 사례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1: 어차피 이제 불법이 판치니 그냥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양성하자. 이게 지금 제주도 쪽의 입장인 겁니까, 그러면?
0: 네, 그게 좀 간절하다라는 건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 불법 유상 운송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광객이 제대로 된 보상 처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의 안전도 사실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적발을 했을 때 이걸 고발을 한다고 해도 관광객의 상당수가 이미 출국을 한 다음이기 때문에 수사나 처벌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제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이렇게 규제 완화 논의가 반복되는 그 배경에는 제주도가 직면하고 있는 불법 유상 운송과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1: 근데 아무튼 그나저나 아까 몇 시간 연수는 제주에 와서 받는 연수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그러니까 몇 박 며칠인데 그 몇 시간을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은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0: 그렇죠. 그거는 뭐 구체화를
1: 거의 이제 그 밤낮을 날리는 곳인데.
0: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보겠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전혀 검토는 되고 있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4: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5: 김 사장, 요즘 무슨 고민 있나?
6: 어휴, 머리가 아파 죽겠네. 본사에서 반품 재고를 떠넘기고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아.
5: 자네, 그런 문제가 있을 땐 공정거래 전문 조정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상담과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6: 그래? 지금 당장 문의해봐야겠군. 알려줘서 고맙네.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 및 종합지원 서비스 문의는 1588-1490. 이 캠페인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합니다.
7: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9: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0: 그러게.
9: 그린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0: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9: 엔진은 그린리그 보링 공장이래.
1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2: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 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1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메가헤르츠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경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이번 주 우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일단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장맛비가 오락가락 계속되겠는데요. 지금 소강 상태 보이는 곳들도 곧 비가 시작돼서 오늘 하루 20에서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5도, 지금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벌써 28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이 28, 광주가 30, 대구 32도로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특히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요.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자마자 따라붙은 이야기가 전력 공급 문제였고요. 그 끝에 나온 이야기가 원전 추가 건설 필요성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진단이 좀 필요한데요. 정동욱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총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네. 정동욱입니다. 네.
1: 그냥 그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4: 네.
1: 원전 추가 건설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영광과 울주에 여기 네. 이제 원전 부지가 있는데 여기 한번 두 개씩 건설할 부지가 있다. 이 요제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네. 짓는 거 동의하십니까, 정장님도?
4: 네, 거기에 이미 부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건설 급박하다고 그렇다면은
1: 예.
4: 거기다가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실제 전기본에 반영했던 그 두 개의 원전에 대해서는 공모를 했거든요. 실제 공모를 해가지고 당시에 영덕하고
1: 예.
4: 지금 말씀하신 그 울주 세월 원전 부지인데 예. 거기가 두 군데가 이제 응모를 했다가
1: 예.
4: 영덕으로 결정이 됐지요. 그 과정도 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1: 예.
4: 그런데 이제 이게 건설을 좀 급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사실은 부지 유치라는 부지를 유치하는 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부지에 지정할 수 있겠지요. 네.
1: 그러니까 부지 선정에 필요한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송전망 건설에 그러니까 들여가는 시간도 좀 줄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4: 아무래도 조금 낫겠지요. 거기에 이제 송전라인을 갖다가 추가로 더 보강해야 될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은
1: 네.
4: 그래도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변전소라든가 그런 송전에 연계한 설비들은 이미 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낫고 무엇보다도 뭐 부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를 정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1: 네.
4: 부지를 매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러면 좀 그 네. 단순 무식하게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일반 기간을?
4: 일반적으로 그 부지 확보에 한 2년 잡습니다.
1: 2년.
4: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환경조사.
1: 네.
4: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부지를 또 이제 건설하면서 실시계획 같은 걸 세워야 되거든요.
1: 네네네.
4: 어떻게 신기를 받아야 되냐. 그 다음에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통상해가지고 통상 5년 반에서 한 6년 반 걸립니다.
1: 오.
4: 근데 원전을 짓는 데 있어서 보통 그것이 13년에서 14년 걸리니까
1: 예.
4: 상당한 기간을 갖다가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1: 그러면 네. 여기에 이 부지에 추가로 그 원전을 지으면 전기를 네. 얼마나 더 생산할 수 있는 겁니까?
4: 영광부지.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원전은 우리나라의 지금 뭐 표준 원전이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APR 1400인데 이것이 1.4기가와트니까 두 기를 넣는다면 그것이 2.8 거기다 양쪽에 다 넣는다면은 5.6기가와트를 갖다가 커버할 수 있지요.

0: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1: 그렇죠. 네.
0: 그러면 여기 근데 이 그 부지에다가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서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위험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1: 그런 건 다 이제 인허가 심사를 할 적에 예. 다 심사하고 다 분석을 합니다. 이른바 그래가지고 원전이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은 예.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라는 예. 그런 우려의 말씀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하시는데
0: 예.
1: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원전의 개별 독립적으로 안전성을 유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 다 안전심사를 해가지고
0: 예.
1: 다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인하니까 그런 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안전성은 전혀 걱정할 바가 없다.
1: 물론 이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철저히 다 이제 그건 관리하고 분석하고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0: 예.
1: 네.
0: 네. 그러면 지금 이 원전 말고요.
1: 네.
0: 소형 모듈 원자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소형 모듈 원전은 말 그대로 우선 소형이니까 작지요. 작아서 한 모듈 단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0: 예.
1: 지금 대형 원전 같은 거는 원자로 하나가 1.4기가와트를 내거든요. 1,400메가와트인데 이거 소형 모듈이라서 모듈 하나가 우리나라가 현재 설계 개발하고 있는 거는 170메가와트를 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분의 1보다 조금 크죠. 그 정도인데 그걸 갖다 몇 개의 모듈을 갖다가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 출력 규모는 달라지죠. 현재 우리가 표준으로서 개발하고 있는 거는 4개의 모듈을 갖다가 한 세트로 이렇게 생각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0: 4개의 모듈을 한 세트로 놓는 겁니까?
1: 한 세트로 가니까 그 소형 모듈 원전 하나 넣었다. 그러면은 680메가와트가 되니까 대형 원전의 출력량은 절반 정도 되겠습니다.
0: 절반 정도 네. 되는 거네요. 이거는 또 그 부지나 이런 데에서는 일반 원전과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부지 선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1: 일반적으로 이제 부지의 견고성, 이게 네. 지진 같은 데 이제 견고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 다음에 부지가 이게, 침하가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떠받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다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은 이게 출력이 작고 여러 가지로 그 안전성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적에 방사성의 누출 위험이라든가
0: 예.
1: 누출의 정도가 훨씬 낮아서 그래서 이것이 산업단지와 같은 그런 수요지에 가깝게 근접해서 질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0: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석탄 화력 발전을 그냥 점차로 줄여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 예.
0: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밀어버리고
1: 네네.
0: 그 부지에 예를 들어서 그 소형 모듈 원자로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1: 당초 그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할 때 개발의 한 목적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치하자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0: 처음부터
1: 그래서 이것이 맞습니다. 대개의 그 석탄 화력 발전소가 500에서 한 600메가와트 이 정도 수준으로 구성되거든요.
0: 예.
1: 작은 거는 한 300메가와트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소형 모듈 원전으로서 대체하기에 딱 좋은 규모이지요.
0: 네.
1: 모듈에 따라 가지고 하니까
0: 네.
1: 300이면 2개 모듈, 600대면 뭐 4개 모듈 넘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석탄 화력 발전소의 인프라 거기 보게 되면 송전망 같은 게 다 갖춰져 있고.
0: 그렇죠, 그렇죠.
1: 말씀하신 대로 또 부지 같은 것도 다 정비가 되어 있으니까
0: 예.
1: 훨씬 넣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데서는 매우 유리하고요.
0: 네.
1: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선 지금 현재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게 되면은 그 종업원들의 이제 고용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이슈가 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데 예. 이것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기존의 석탄 화력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갖다가 상당수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 흡수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용 전원에도 유리한 것으로 많이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쉼표를 찍고 좀 근본적인 문제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사실 너무나 확 변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문재인
1: 네.
0: 정부 때는 사실 탈원전 정책을 폈었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 그 나오고 있는 물론 아직 뭐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로 전제할 수는 없지만
1: 네.
0: 지금 나오는 방향성으로 봐서는 너무나 많이 급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지금 총장님 같은 경우는 탈원전에 좀 반대하셨던 입장이셨죠. 그 전에.
1: 그렇죠. 네. 예.
0: 일단
1: 예.
0: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왜 그때 반대를 하셨던 걸까요?
1: 이걸 갖다 탈원전이냐 아니면 친원전이냐라고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일종의 정치적 관점이랄까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당시에 그랬던 건 뭐냐면은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기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0: 네네.
1: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은 뭐, 그 독일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대만도 또 그렇게 들어섰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도 주춤주춤 했었고요.
0: 예.
1: 그런데 그것이, 그 결정적으로 반전하게 된 계기는 2015년,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 났고, 2015년에 파리 협정이 맺으면서, 탄소 중립이 에너지 정책의 가장 기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0: 예.
1: 2015년까지는 몰랐는데 2015년은 사실은 기후 변화 뭐 1.5도를 그 막자 1.5도 이상 상승을 막자라는 걸 나왔죠. 그런데 그 기후 변화 온도를 제한하는 것이 이른바 탄소 중립 우리가 내는 탄소와 우리가 이제 그 탄소 배출을 저감시켜서 그걸 제로로 만들자라는 것이 그는 측정 가능한 정책 수단이 되거든요.
0: 예.
1: 그것이 에너지 정책의 전 세계적으로 제일 넘버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나온 것이 2019년에 유럽이 2050년 그 넷제로를 갖다 선언하고 우리나라는 2020년에 넷제로를 갖다가 2050년에 달성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그때 탈원전에서 탈탄소로 정식 전환을 했어야 됩니다. 그때.
0: 아, 탈탄소로?
1: 맞습니다. 그때 사실은 탈원전에서 탈탄소로 정식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0: 네.
1: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넷제로를 선언하면서 탈탄소로 이제 정식 전환을 해나갔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원전이 좋다 싫다 이런 걸 떠나서
0: 그래서
1: 사실은 전체적인 전 세계의 에너지 정책의 흐름인 것입니다.
0: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이 강조가 됐던 게 재생에너지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재생에너지 가지고는 원전의 발전을 양을 대체는 불가능한 겁니까?
1: 아, 그러니까 이제 탈탄소로 가기 위해서는 무탄소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인류가 갖고 있는 무탄소 에너지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재생과 원전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두 개 갖고 만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하나가 100%를 갖다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은, 가능하다면 가능하지만, 어렵다는 점은 뭐냐면은, 무지막지한 재원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로 다 하겠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 백업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뭐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수단을 써서든 간에 백업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원전 갖고서도 그러면은 100%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70% 넘게 원전 갖고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언제나 에너지 믹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점을 살리고 약점은 최소화로 줄이는 그것이 바로 에너지 믹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재생과 원전을 어떠한 에너지 믹스를 가져가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뭐 친원전이냐 탈원전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0: 그러니까 근데 좀 그 국민들 사이에서는 원전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과도한 기우라고 보십니까?
1: 뭐 저는 꼭 기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항상 뭐 모든 기술에는 위험적 요소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게 되면은 AI 이것도 상당히 위험적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갖다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것이 인간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되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기술뿐 아니라 법과 제도 문화 이런 것으로서 이거를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모든 기술은 똑같습니다. 그 유전자 하는 뭐 바이오 기술도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하다고 기피하게 되면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문명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위험한 기술을 갖다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도록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을 갖다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0: 좀 정리가 좀 필요한데 그 총장님께서 몇 년 전에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직접 총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맞습니다.
0: 이제 요번에 이제 그 12차 이제 기본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이때 11차 수립할 때하고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고 따라서 그러면 지금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1: 11차 전기본 할 때도 물론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이걸 갖다가 고려를 했었습니다. 고려를 해가지고 제 기억에 6기가와트 조금 넘게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반영한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최근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이 AI의 확산 속도와 데이터 센터의 증가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졌습니다.
0: 그렇죠.
1: 거기다가, 더군다나, 반도체 산업,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굉장한 호기를 맞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특히 이 반도체 산업은 이것이 인프라 산업이라서 이럴 때 호기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도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0: 11차 정기본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1: 예.
0: 이번 11차 정기본에서도 사실은 초기에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대대적인 전력 설비 공급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 같습니다. 예.
1: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전기 공급량을 확 늘려야 된다고 치면
0: 네네.
1: 거기에는 엄청난 또 그 재원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0: 맞습니다.
1: 투자된 네. 재원을 다시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요금 체계가 개편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0: 네네.
1: 예를 들어서 가정용 네.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로 또 그 우려스러운 전망도인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이제, 에너지 산업이라는 것은.
1: 예.
0: 이것이 이제, 장기간 설비처가 필요하고, 그걸 또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하거든요.
1: 네네.
0: 예를 들어서 원전 같으면은, 건설하는데, 대개 10에서 한 15년 사이에 투자한 걸 갖다가, 60년에 걸쳐가지고 회수하니까요.
1: 60년?
0: 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꼭 그러면, 전기요금 상승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1: 예.
0: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원전이 제일 싼 전력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있는 전력원이거든요.
1: 예.
0: 예를 들게 되면은, 대형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전 정산 단가가 킬로와트아워당 60원에서 80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용이 155원, 그다음에 산업용이 180원에서 190원 정도 되는데
1: 예.
0: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기요금 상승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 예, 예.
0: 지금 이거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송전망도 확충해야 되고 발전소도 확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1: 그렇죠.
0: 일은 많습니다.
1: 그렇죠.
0: 일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혹자는 이걸 갖다 과잉 투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1: 예.
0: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차피 이 전기 전력 설비를 갖다가 세워놓게 되면은 이 전력 설비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들한테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이것이 만약에 AI나 데이터 센터 수요가 죽었다고 칩시다.
1: 예.
0: 그러면은 걱정하시는 게 발전소 다 지어놨는데 수요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걱정 하십니다. 그러면은 큰 손해가 되지요.
1: 그렇죠.
0: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필요한 전기는 얼마냐면 1200 테라와트 아우나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2040년 가도 700 테라와트 정도가 될까 말까 하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사실은 이 하려면은 더 많은 전기를 써가지고
1: 어차피
0: 이쪽으로 가야 된다.
1: 이 말씀이신 거죠?
0: 네.
1: 알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반도체에서 나오는 초과 세수를 이쪽에 뭐 투입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건 좀 나중에 좀 따로 따져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정동욱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2: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지난주에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라는 결정을 내놨는데요. 파장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류곤님 홈플러스 일반 노조 사무국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1: 예.
3: 홈플러스 일반 노조 사무국장 유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 일단 지금 관건이 법원 결정이 나온 날로부터 14일 안에 지금 필요한 게 2천억인데 이걸 마련하지 못하면 이제 바로 청산 수순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 사이에 네. 어떻게 좀 이게 좀 그 2천억이 마련이 될 수 있다. 뭐 마련됐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지금 전망할 수 있을까요? 혹시 좀 들으신 얘기 없으십니까?
3: 네, 지금 실질적으로 2천억이 저희가 이제 DIP라고 하는데 DIP를 기업회생자금이라고 합니다.
1: 네.
3: 이 DIP회생자금에 대해서 현재 마련된다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아직도 불투명하다.
3: 네, 불투명합니다. 현재는.
1: MBK 이쪽에서 뭐 나오는 얘기 이런 것도 없고요, 전혀.
3: 네, 전혀 없습니다. 지금 2천억의 기업회생자금을 지원하려면 MBK하고 메리츠가
1: 네.
3: 둘 중에 어디든지 아니면 동시에 같이 지급을 네. 해야 되는데.
1: 네.
3: 어느 한쪽에서도 현재 메리츠나 MBK에서 기업 회생 자금 2천억에 대해서 지원할 의사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3: 네.
1: 아, 좀, 나중에라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만약에 이게 그 내놓지 않으면 그 순간에 그냥 이건 청산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3: 뭐, 청산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회생 폐지는 법원에서 네. 기업회생을 중단한다라고 일단은 선언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기업

0: 이제 기업이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홈플러스 자체가 회생 폐지를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단에서는 더 이상 회생이 가망이 없다고 해서 채권단에서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지금 아무튼 그 직원분들의 지금 그 분위기는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0: 현재 뭐 분위기를 제가 제 월급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1: 예.
0: 지금 현재 그 직원들의 급여가 5월달, 6월달 급여가 요번에 지급이 됐습니다.
1: 됐어요?
0: 예, 지급이 됐고 현재 6월달은 지금 급여가 체불된 상태인데
1: 네.
0: 현재 직원들이 급여가 지급됐는데 4월달, 5월달 급여가 지급됐을 때 직원들 사실 기뻐하기보다는 한숨 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 왜요?
0: 직원들이 5월달에 홈플러스 직원들은 월급을 포기하더라도 직원들의 월급으로
1: 예.
0: 상품을 사서 매장이 정상화되기를 바랬는데 상품은 들어오지 않고 월급이 들어오니까 아 이게
1: 예.
0: 마지막 월급이구나 하며 걱정하는 일이 먼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 근데 이제 4월, 5월 밀린 월급은 6월달에 지급이 됐는데 6월 월급은 또 지급은 아직 안 됐고요.
0: 네, 그렇습니다.
1: 지난주 금요일부터 용역업체도 철수를 해서 점포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0: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용역사들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홈플러스의 용역사는 물류센터에도 용역사 직원들이 있고요.
1: 네.
0: 현장에도 주차 카트 미화 시설 물류센터가 용역사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홈플러스가 그 임금 및 자금을 이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이제 주차 카트 미화 시설 물류센터 직원들이 모두 그만뒀고요. 그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1: 1,000명.
0: 네, 그만뒀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홈플러스에 있는 현장의 직원들이, 8명에서 10명씩 각층을 나누어서 현재 화장실 청소부터 폐기장 청소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제 숙련된 능력이 없이 화장실이나 폐기장을 관리하니까 위생 상태도 조금 안 좋아지는 상태입니다.
1: 입주업체들도 있잖아요.
0: 네네.
1: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0: 입주업체는 이제 저희가 뭐 공통적인 표현으로는 입점점주와 소상공인으로 얘기하는데요.
1: 네.
0: 그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개 점이 현재 폐점이 됐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67개 점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요.
1: 예.
0: 37개 점이 폐점을 됐는데, 거기에 입점점주와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고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홈플러스가 관리하는 신선식품이나 식품, 그 다음에, 뭐, 이제 비식품을 판매하는, 거기 영업이 중단됐을 텁니다. 그렇게 되면은,
1: 예.
0: 일반적인 고객들이 식품이나 비식품을 사러 와서, 소상공인의 물건도 사고, 입점점주의 물건도 사야 되는데,
1: 예.
0: 현재 식품과 비식품을 판매하는 하이퍼 매장이 중단하다 보니, 고객 집객이 안 돼서 소상공인들하고 입점점주가 매우 힘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1: 매출이 뚝 떨어졌겠죠, 당연히. 예.
0: 네네.
1: 그러잖아요. 그 폐점한 37개 점포 있잖아요. 그러면
0: 네네.
1: 여기서 일하시던 직원분들도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0: 지금 이제 37개 점포는 폐점하기 전에
1: 예.
0: 휴업 상태에 들어가 있었어요.
1: 아, 이미? 예.
0: 예, 그런데 7월 3일 날 휴업 상태에 들어가 있던 3,200명의 직원들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67개 점으로 이동하기로 돼 있었는데, 인사이동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그 인사이동이 중단되고, 현재도 집에서 휴업 상태에서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지금
0: 휴근한 상태입니다.
1: 법적으로는 지금 휴직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0: 네, 그렇습니다.
1: 무급 휴직?
0: 아닙니다. 지금 임금의 70%를 유급 휴직이라
1: 아,
0: 하는데,
1: 70%는 받고?
0: 현재 6월 달도 임금이 체불됐기 때문에,
1: 네네.
0: 그 유급 휴직이라는, 유급 휴직이라는 내용이 뭐,
1: 알겠습니다.
0: 실효성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 시간이 다 된, 한 30초 남았는데요. 그럼 노조 입장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조치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0: 지금 가장 필요한 조치는 홈플러스 회생자금 위한 DIP 2,000억이 들어와야 됩니다.
1: 그렇죠. 그거죠. 예.
0: 이게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1: 예.
0: 이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밑거름이 돼서
1: 예.
0: 홈플러스 정상화에 다가가고 그 정상화 기간에 M&A가 돼서
1: 예.
0: 홈플러스가 새롭게 영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 MBK나 메리츠증권이 어떻게든지 간에 답을 내놔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네요. 네.
0: 네네,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0: 네, 고맙습니다.
1: 네, 류근님 홈플러스 일반 노조 사무국장.

0: 상황이었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맛있네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0: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0: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4: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도 계속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이 얘기 좀 들어보겠고요. 인공지능발 반도체 호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비관론이 또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쇼트의 주인공이 반도체 주식을 최근에 공매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의 경계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홈플러스가 결국 파산의 기로에 섰습니다.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중단하면서 당장 2주 안에 2천억을 못 구하면 파산 절차를 그대로 밟게 됩니다. 오늘은 이야기 좀 들어보죠. 7월 6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예,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머니투데이 신문의 김근희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2: 예, 오늘은 뉴스가 다 별로 느낌 안 좋은 뉴스들이네요.
4: 네.
2: 일단 시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야기가 또 나옵니까?
4: 네, 그렇습니다. 그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에서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다른 데 투자하는 전략이잖아요.
2: 예.
4: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지금 엔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나오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은 최근 162엔대까지 치솟았거든요. 엔달러 환율이 162엔대를 기록한 건 플라자 합의 직후인 1986년 12월 이후 40여 년 만입니다. 그만큼 엔화 값이 곤두박질 쳤다는 뜻인데요.
2: 그러니까 엔화로 돈 빌린 분들은 뭐 이자 싼 거는 두 번째 혜택이고,
4: 네,
2: 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4: 그렇죠, 맞아.
2: 싸진 엔화로 갚으면 되니까.
4: 네.
2: 야, 이거 무슨 이런 재미있는 투자가 있나 싶을 텐데.
4: 맞습니다.
2: 요즘 뭐 거의 뭐 샴페인 터뜨리고 있을 텐데.
4: 그렇죠. 예. 원래 말씀하신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 금리가 낮고 엔화가 약할 때 잘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엔화가 너무 약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저가 심해지면 일본의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일본 정부나 일본 은행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지거든요.
2: 예.
4: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환율 개입에 나서거나 일본 은행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요즘 우리나라 외환시장에도 비슷한 얘기 나오는데,
4: 네,
2: 일본에서도 아, 그러니까 지금 엔화가 지금 제일 싸고 곧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군요.
4: 그렇습니다. 여기에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른 점도 시장이 예민하게 보는 대목인데요.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더 풀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에 대한 걱정이 커졌고,
2: 예,
4: 이 때문에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난주에 연 2.82%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엔캐리 트레이드에도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일본도 더 이상 초저금리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투자자들이 하게 되는 거죠.
2: 예.
4: 이렇게 되면 이제 엔화를 빌려서 투자하는 걸 주저하게 되고, 또 앞서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나중에 다시 엔화를 사서 갚아야 하는데 엔화 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2: 뭐 그렇겠죠.
4: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이나 위험 자산을 팔고 엔화를 사서 빚을 갚는 움직임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거든요.
2: 음흠.
4: 그래서 지금 엔캐리 자금이 갑자기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2: 예.
4: 물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여전히 크고 시장도 지금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청산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
2: 예.
4: 그러나 만약에 엔캐리 자금이 청산이 이루어지면 특히나 엔캐리 자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기술주가 먼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이제 시장의 전망입니다.
2: 특별한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까지는 아닌데, 야, 이거 이러다가 뭔가 분위기 싹 바뀌는 거 아니야?
4: 네.
2: 그러기에는 너무 좋잖아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드는 그런 구조인 건가 보네요.
4: 네.
2: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으니 이게 아마 피크일 것 같다라는. 말씀드린 방금 요 얘기, 지금보다 더 좋기가 어렵지. 그러면
4: 네,
2: 피크겠지? 라고 하는 이야기는 반도체 주식을 바라보는 투자자들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최근에 영화 빅숏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
0: 네.
1: 이분이 반도체 주가 꼭지라서 나는 공매도 했어. 뭔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0: 맞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이제 유명해진 월가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그 글에서 엔비디아와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리고 아이쉐어스 반도체 ETF, 테슬라, 그리고 또 AI 데이터 센터 건설 수혜주인 캐터필러 등의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다고 공개했습니다.
1: 예.
0: 쉽게 말해서 AI 반도체와 AI 인프라 관련주가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베팅을 한 건데요. 마이클 버리가 특히 주목한 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그 대규모 투자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공장 4기를 짓겠다고 발표했잖아요.
1: 예.
0: 그 직후에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 장비주가 일제히 뛰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루에 4%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클 버리는 이걸 정반대로 해석했는데요. 대규모 투자가 나올 정도면 AI 투자 사이클이 이미 정점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본 겁니다.
1: 이거 거의 20년 후에 할 얘기 미리 한 건데.
0: 그렇죠.
1: 20년 후에 대충 그 동네 지을 거라는 뉴스를 이젠 그럼 나올 뉴스 다 나왔다고 본다는 건가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있겠죠.
0: 네. 예. 반도체 업종의 주가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고 봤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0일 이동 평균선보다 60% 넘게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1: 예.
0: 이런 괴리는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보기 드물다는 게 마이클 버리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장기 평균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클 버리는 그 세계 최대 건설 장비 업체인 캐터필러도 공매도 했는데요.
1: 예.
0: 이 업체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건설 수혜주인데 주가가 기업 매출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졌다는 게 마이클 버리의 주장입니다.
1: 주가만 보면 걱정할 만도 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실적을 보면 내년에도 뭐 더 지금보다도 더 좋고 많이 팔린다는 얘기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주가라는 건 사람들이 주머니 돈이 있어야 사는 건데 야, 이게 뭐 살 사람 다 샀지 누가 더 사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
0: 네.
1: 또 불안한 부분은 또 있어 보이긴 하고요. 어쨌든 예.
0: 네. 그런데 이제 마이클 버리 공매도 예상이 항상 맞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테슬라 하락에 베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테슬라 주가가 계속 강세를 보여서 포지션을 정리했고 또 2023년에도 미국 증시 전체가 꺾일 것으로 이제 봤지만
1: 예.
0: 빅테크와 이제 AI 기대감으로 증시가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이클 버리가 버블의 정점을 짚었다 이런 시각과 또 너무 일찍 하락에 베팅한 거 아니 이런 시간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1: 예. 마이클 버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그 JP 모건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이슨 헌터 JP 모건 기술 전략가가 최근 주식 시장에 두 가지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예.
0: 하나는 AI 랠리를 이끌었던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1: AI 만드는 회사, 직접 만드는 회사.
0: 네. 예. 이들 기업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 투자의 핵심 주체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최근 이런 대형 기술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구리 가격의 하락인데요. 그러니까 구리는 건설과 제조업 전반에 쓰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바로미터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제 구리 가격이 그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1: 예.
0: 최근 몇 주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산업용 금속 가격이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다면 이제 글로벌 제조업 경기 흐름도 식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요. 이제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커질 거라는 기대와 다르게 실제 경기 흐름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1: 구리값 보면 이게 슬슬 뭔가 주문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걱정을 한다는 거군요.
0: 네.
1: 구리값이 좀 꺾이기 시작하니까.
0: 네.
1: 네.
0: 국내 그 반도체 주에도 이번 주 좀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일이죠.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오는 10일 미국에서 ADR 그러니까 주식 예탁증서를 상장합니다.
1: 예.
0: 일단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이 이제 최대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뭐 좋은 실적이 나와도 그대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합니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얘기도 좀 적지 않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미국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 주식을 더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된 점은 좀 분명히 호재지만 반대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정점일 수 있는 시점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서 설비 투자를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AI 수요가 강한 건 맞는데 그 기대가 주가에 너무 빠르게 반영된 거 아니냐는 경계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좋은 소식들이긴 한데
0: 네.
1: 뭐 미국 상장도 그렇고 다 그렇고 이제 더 좋은 소식이 뭐가 있겠나 이제 하는 그런 이른바 꼭지 같은 그런 불안함.
0: 네.

0: 사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7월 1일에 새로운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뭐 법정 시한인 9월까지는 회생 절차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었는데요.
1: 예.
0: 또 홈플러스가 회생 계약의 일환으로 알짜 사업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하고 37개 점포를 추가로 폐점했었습니다.
1: 그런데도 이래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법원이?
0: 네, 운영자금 2천억 원을 구하지 못했고 M&A 등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밀린 급여, 납품 대금, 세금 등 공익채권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예.
0: 다만 법원은 선거 후 2주 안에, 그러니까 오는 20일까지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고 환고하면 회생안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1: 그렇군요. 홈플러스가 한때는 이게 이마트 다음에 2등이 홈플러스 뭐 이랬는데 이랬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냐 한번 돌이켜보면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0: 일단 홈플러스 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온 건 지난 3월부터인데요.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1: 예.
0: 당시 신용평가사들이 일제히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낮추니까 홈플러스가 이로 인한 단기자금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회생을 신청했고요.
1: 병원에 실려간 건? 지난 3월인데 말씀하신 대로 어쩌다 실려가게 됐냐.
0: 그쵸.
1: 그 얘기죠.
0: 말씀하신 것처럼 홈플러스는 한때 매장이 140여 개에 이르는 업계 2위 대형마트였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2015년에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는데
1: 예.
0: 사실 인수 당시부터 이 인수 대금이 좀 과하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1: 비싸게 샀다?
0: 네. 예. 인수 대금 중 절반 이상이 차입을 통해 조달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MBK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에 인력 감축, 점포 매각 등 경영 효율화 작업에 나섰고요.
1: 예.
0: 이를 통해서 4조 원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를 투자하지 않고 인수 당시 빌린 자금을 갚는 데 사용했어요.
1: 7조 원을 인수해서 회사 안에서 이것저것 뽑아서 4조 원 갚았다?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여기에 더해서 유통업계 트렌드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이 치고 올라오면서 홈플러스의 자금 상황 역시 더 꼬이게 된 거죠.
1: 예.
0: 처음 기업 회생을 신청할 당시만 해도 홈플러스는 뭐 실제 금융 부채가 약 2조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홈플러스가 4조 7천억 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뭐 금융 채권자들과 조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1: 근데 이 4조 7천억 원이 뭐 돈이어야 돈이지.
0: 그렇죠.
1: 그냥 부동산 자산이니까.
0: 네. 그래서 이후에 협력업체 대금 지급 등이 지연되는 등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고요.
1: 예.
0: 주요 대기업 식품사들은 홈플러스의 신규 물량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무엇보다 홈플러스의 1조 2천억 원을 빌려준 메리츠 금융그룹은 기업 회생 절차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까지 담보권을 모두 실행해서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홈플러스 가치를 조사한 3일 회계 법인에 따르면요. 홈플러스의 계속 기업 가치는 약 2조 5,100억 원이고 청산 가치는 약 3조 6,800억 원입니다. 현재로서는 회사를 살리는 것보다는 문을 닫은 뒤에 자산을 처분하는 편이 채권단들에게 유리한 편이죠.
1: 2천억 구해 오면 일단은 조금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0: 네. 일단은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좀 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협상 없이 책임 공방만 펼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메리츠 쪽은 돈 빌려준 쪽인데 부동산 담보로 잡았으니 그냥 빚잔치 하고 끝내자. 우리 그럼 손해볼 거 없다. 라는 얘기인 것 같고.
0: 네.
1: 이제 그러면 회사 망하는 건데 돈 좀 더 넣어라. 라는 게 이제 대주주 얘기인 것 같고.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 것 같네요.
0: 그래서 MBK는 메리츠가 2천억 규모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하면 뭐 우리가 그중에 1000억 원을 연대 보증하겠다라고 했는데 메리츠 그룹은 연대 보증이 제공되더라도 우리는 1000억 원밖에 운영 자금 규모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MBK는 추가 투자와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메리츠는 사실 채권 회수와 담보권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두 기업이 협력하기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홈플러스가 2주 안에 2천억 원 조달 계획을 만들어도요. 넘어야 할 사는 맞습니다. 9월 초까지 추가 자금 수혈을 통해서 점포 경영을 정상화하고 M&A를 통해서 새로운 운영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홈플러스가 밀린 직원 급여, 퇴직금, 납품 대금 등 뭐 충당해야 할 자금도 많고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인수자가 지금에야 등장할지 이것도 좀 미지수입니다.
1: 돈 구해와도 뭐 장사가 잘 돼야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건데 장사 잘 되겠나 이제 이런 생각은 다 한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0: 네.
1: 그렇군요. 일단은 그럼 홈플러스가 법원이 판단한 대로 그냥 끝냅시다. 사망 선고합시다라고 하면 이제는 영업은 중단되고 남아있는 자산으로 빚잔치하고 끝내는 거잖아요.
0: 네.

0: 그러면 이제 메디치 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담보 선도 한번 잡았으니 잘 빠져나갈 수는 있겠는데 뒤쪽에 번호표 뽑고 있던 뭐 다른 채권자나 특히 납품업체들이나 뭐 일하는 직원들 못 받은 급여 뭐 이런 것들은 피해가 좀 있겠죠?
1: 네, 현재 홈플러스 자가점포 62개는 메리츠의 신탁담보로 잡혀 있는데요.
0: 예.
1: 이 신탁담보는 파산재단의 일반적인 경매 절차에 포함되지 않고 그냥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1: 메리츠가 이것들을 처분하면서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순위 채권자격인 전단체 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단체 피해액이 4,019억 원인데요. 이 4,019억 원 중에 개인 투자 피해금은 약 3,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0: 이거는 그러니까 홈플러스 회사채, 전자단기 회사채
1: 네,
0: 얘기고 이건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했다는 거고 직원들은 몇 분이나 남았어요, 이제?
1: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인데요.
0: 예.
1: 홈플러스 직고용 인력은 1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협력사원부터 입점업체 종사자까지 간접고용 8만에서 9만 명을 더하면 약 10만 명에 이르는데요. 이미 납품 중소 협력사의 미정산 금액은 평균 7억 7,400만 원에 달하고요.
0: 평균?
1: 네, 평균.
0: 한 업체당?
1: 네.
0: 와.
1: 그래서 5억 원 이상 못 받은 곳이 40.7%에 이릅니다. 임금과 퇴직금도 밀린 상태인데 홈플러스 본사는 지난 1일에 자금 부족으로 뭐 6월 중순에 퇴직한 사람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미루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트 노조 같은 경우에는 정부 결단을 촉구하면서 긴급 투쟁에 돌입하기도 했고요.
0: 그러니까 임금 퇴직금도 밀려 있고 그 납품업체들도 야, 평균 7억씩 되었으면 뭐 10억 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여기가 무슨 뭐 대기업이 납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맣게 식품들 납품하는 것들 거 아니겠어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파장이 너무 커지니까 정부도 좀 나섰는데요. 일단 정부는 긴급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0: 예.
1: 실직 근로자에겐 실업 급여로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0: 예.
1: 홈플러스 중소협력업체에 4,400억 규모의 긴급 유동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정부 지원만으로는 직원 임금 지급이나 협력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0: 예.
1: 있습니다.
0: 일단 이렇게 지급하고 나서 이제 홈플러스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 다 팔고 선순위 투자자 주고
1: 네.
0: 남는 게 있으면 이제 여기서도 가져가고 이렇게 정리해보겠다는 건데 이 부동산이 얼마나 이렇게 팔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1: 네, 그리고 이미 알짜.
0: 네, 알짜는 다 팔았다고.
1: 다 팔았거든요, 네.
0: 지금은 이제 그럼 애매한 곳에 있는 마트라는 뜻인데
1: 네.
0: 그 땅이야 뭐. 글쎄요. 그럼 그 동네 아파트 지어서 분양할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거 누가 인수해서 또 마트로 쓸지도 참 애매해서
1: 네. 그렇습니다.
0: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0: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4: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3: 잠시 후 9시 5분
4: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5: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6: 네, 오늘은 청취자 신영준 씨가요. 하이닉스가 미국의 ADR로 상장이 되면 그 ADR을 가진 투자자는 배당이나 의결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배당은 우리나라 주주들하고 동일하게 가만히 있어도 주식 계좌로 자동으로 송금이 됩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그 얘기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긴 한데, 의결권은 직접 행사할 수는 없고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예를 들어서 애플 주식에 투자했다고 애플 주총에 바로 참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애플 주식을 살 때는 미국 증권사에 부탁해서 나 대신 애플 주식을 대신 좀 사달라라고 하는 구조라서 주총 의결권도 미국 증권사한테 나 대신 애플 주총에 가서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표 또는 찬성표를 던지고 와달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 ADR에 투자했는데 이제 하이닉스 주총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이제 미국의 중간에 있는 예탁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의결권도 가질 수는 있는데 좀 번거롭고 불편하기는 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분 한 분 마재영 씨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한가 하한가 폭이 30%인데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두 배짜리 레버리지 ETF들은 그럼 상한가 하한가가 60%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나스닥 지수를 두 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ETF가 그럼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만약입니다. 만약 50%가 폭락하면 두 배만큼 움직이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휴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증거금을 더 내라는 마진콘까지 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가정이지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고는 있어야죠. 일단 두 배짜리 레버리지 ETF는 상한가 하한가 폭 30%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30%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30%가 오르면 삼성전자 주가를 두 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는 하루만 해도 60%가 오릅니다. 그럼 나스닥 지수가 50%가 하락하면 나스닥 지수를 두 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는 그럼 100% 하락인데 그럼 어떻게 되냐? 예, 100% 하락을 한 거니까 가격이 하루아침에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냥 투자한 돈이 0이 되고 끝나는 겁니다. 만약 하루에 나스닥 지수가 60%

마이너스가 빠지면 두 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 120이 되는 건데 마이너스 폭은 100%가 되면 그냥 ETF 가격이 그냥 0이 되는 거고 그보다 더 내려도 그냥 계속 0입니다. 투자자들이 자기 돈 뭐 더 갖다 내야 되는 일까지 생기지는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작가가 아들과 나눈 대화인데요. 아들이 시험 걱정을 하기에 물었다지요. 시험 때 생기는 욕심이 뭘까?
1: 공부는 적게 했는데 점수는 잘 받고 싶은 거요?
0: 뻔한 걸 왜 묻냐는 표정인 아들에게 고개를 저으며 얘기합니다. 아니, 공부를 많이 해도 아는 문제가 안 나오면 점수를 못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점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내 마음대로 안 될 것까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욕심이야. 그냥 열심히 하는 것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욕심 없는 마음이랍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5: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6: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7: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8: MBC
9: MBC
7: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심해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